0: 똑같이 은하수 중심부, 우리가 은하 중심에 그 펑퍼짐하게 네. 별들이 뚱뚱하게 모여있다고 해서 팽대부라고 부르거든요.
1: 팽대부. 네,
0: 영어로는 약간 불룩한 배 같다고 해서 벌지라고 불러요.
1: 아, 벌지.
0: 네, 예. 그래서 벌지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로 촬영을 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저 안에 보시면 진짜 사진을 확대하면 계속 별이 나와요.
1: 그러니까 저게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간인가요? 저 면적이?
0: 저게 네. 그 픽셀로 따지면 27,000 픽셀 곱하기 27,000 픽셀인데 밤하늘에서 네.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 네. 그 면적이 보름달 20개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1: 아, 보름달 20개를 채울 수 있는 면적이요?
0: 저기다가 쭉 보름달을 오. 놓으면 네. 보름달이 딱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작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조금 커다란 면적 속에 네. 들여다보면 네.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별이 저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모래알갱이 같은 게 다 태양 같은 별이라는 거잖아요.
0: 네. 저 사진 한 장에만 지금 점이 별이 네. 6천만 개 찍혀 있습니다.
1: 아, 저 안에 별이 6천만 개가 있어요?
0: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별이 많아요, 저 안에. 저 사진 한 장에.
1: 그리고 지금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간격도 엄청나겠죠, 사실은?
0: 그쵸, 다 수광년씩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걸 멀리서 보니까 바글바글 보이는 거고
1: 예.
0: 또 특히나 은하 중심부는 우리도 서울 중심부로 가면 네. 막 명동처럼 사람 미어 터지듯이 저기도 약간 은하계의 명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죠.
1: 별 밀도가 높은 데군요.
0: 맞습니다.
1: 예. 자, 근데 말이죠. 이번 관측에서, 그러니까 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의 무리 중에서, 이제 테르잔 5라고 하는 구상성단에 천문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구상성단이라는 게, 약간 구 형태의 그 별의 집단.
0: 맞습니다.
1: 이죠?
0: 그러니까 예. 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영어로도 글로뷸러 클러스터이고, 그러니까 글로브 네. 공 모양으로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1: 네.
0: 구상성단 별의 형태로 별 그 구의 형태로 네. 별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별로 만든 주먹밥이에요.
1: 별로 만든 주먹밥인데
0: 네.
1: 밥알이 몇 개 정도 있나요?
0: 보통 이제 네.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1: 네.
0: 그 안에 뭐 수십만 개까지 별들이 그 안에 이제 바글바글 모여 있게 되죠.
1: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우주에 그런 성단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그 약간 행정구역 지도처럼
0: 네.
1: 경계가 칼같이 이 별은 요 성단, 저 별은 요 성단 이게 구분이 되나요?
0: 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예, 예. 만약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 네.
0: 행성이면 어디까지가 행성 표면이고 어디부터 우주 공간인지 명확하게 딱딱한 고체 표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1: 예.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별들이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성단의 경계를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1: 네.
0: 근데 성단의 사이즈는 우리가 재고 또 측정을 해야겠죠.
1: 그러니까.
0: 그래서 다양한 정의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 천문학에서 어떤 기준을 이제 많이 쓰냐면
1: 네.
0: 특히 이제 은하나 성단의 사이즈를 잴 때 저 같은 그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걸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1: 네.
0: 절반 광도 반경
1: Half
0: light radius 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1: 네.
0: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성단이 있어요. 펑퍼짐하게 빛이 퍼져 있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널찍하게 반지름을 그려놓고 그 반지름 안에 반경 안에는 모든 총 빛의 세기를 재는 거예요.
1: 예.
0: 그 다음에 조금 더 반경을 줄일 수 있겠죠.
1: 네.
0: 그러면 범위가 좁아질수록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전체 빛의 세기는 줄어들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얼마나 줄였을 때 아까 큼직하게 쟀을 때 들어왔던 총 빛의 세기의 절반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정의할 수 있어요.
1: 네.
0: 너무 크게 잡으면 절반보다 많은 빛이 들어올 거고
1: 네.
0: 너무 좁게 잡으면 절반보다 적은 빛이 들어오겠죠.
1: 네네.
0: 그래서 딱 절반에 해당하는 빛의 세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반경
1: 네.
0: 그거를 천문학에서는 half light radius라고 하거든요.
1: 네.
0: 또는 그 유효 반경이라 그래서
1: 네.
0: effective radius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물리량을 설정해서
1: 네.
0: 그걸 가지고 이제 성단의 어떤 대략적인 사이즈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1: 네.
0: 똑같은 성단, 그러니까 전체 밝기가 똑같다더라도 별들의 밀집도에 따라서 그 반경은 달라질 수
1: 그렇겠지,
0: 있어요.
1: 그렇지.
0: 만약에 대부분의 별들이 네. 완전 중심에 다 몰려있다. 그러면 그 절반 밝기 반경은 더 쪼그라들겠죠. 반대로 별들이 펑퍼짐하게 더 넓게 퍼져있다. 네. 골고루 살고 있다라고 네. 하면 절반 반경은 좀 더 넓게 설정이 될 거예요.
1: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그 반경을 설정할 때도 3차원 개념인가요?
0: 아, 이거는 이제 네. 우리가 사진상에서 하다 보니까 투영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3차원은 아니고 2차원상에서 빛의 밀집도를 좀 대변하는 반경. 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어떤 그 생각들 해볼 수 있냐면 네. 이제 우리가 멤버십을 찾아야 되거든요.
1: 멤버십이요?
0: 그러니까 네. 이 별이 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네. 성단이 하나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거예요. 너 어느 조직이야 이거잖아.
0: 네. 네. 근데 얘가 네. 이 성단이랑 상관없는 떠돌이 네. 별인지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맞는지. 애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 별들의 네. 출신 성분을 다 확인합니다.
1: 아, 비슷한 애들끼리 또 묶는 게 있군요.
0: 그렇죠. 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역학적인 유사성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성단도 어쨌든 떼거지로 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1: 네.
0: 그럼 이 별도 이 성단 나머지 별들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얘가 멤버일 것 같다라고 네. 확인할 수 있고
1: 예.
0: 만약에 거의 가까이 놓여 있는데 네. 이 성단 나머지 별들하고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우연히 그냥 같은 방향에 겹쳐진 그렇지. 별인가 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네. 화학 성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단은 네. 다 오래전 존재했던 하나의 커다란 가스 구름이 네. 한꺼번에 수축해서 그때 당시에 화학 조성을 골고루 나눠 가져서 태어난 동갑내기 별 이럴 확률이 높거든요.
1: 같이 태어난.
0: 맞아요.
1: 예.
0: 그러면 이 성단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은 다 화학적인 조성이 비슷해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 비슷한 애를 만약에 여기서 발견하면
1: 네.
0: 게다가 운동하는 상태도 비슷하다.
1: 네.
0: 그러면 아 얘는 같은 친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 생각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꼼꼼히 그걸 구분을 짓는 것 같은데요. 성단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생겼습니다.
0: 네.
1: 그럼 저 구상성단에서 왜 테르잔5라는 구상성단에 주목을 하는 건가요?
0: 이 테르잔5가 네.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 성단은 이제 일찍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성단의 일반적인 특성
1: 네.
0: 대부분의 성단의 멤버 별들은 다
1: 동갑내기다.
0: 동갑내기다.
1: 네.
0: 근데 테르잔5는 그렇지 않았어요.
1: 어?
0: 이 안에서 네. 조금 다른 화학 조성을 갖고 있는 별들이 크게 두 그룹 정도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조금 옛날 옛적에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알아야 하냐면 우주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오염됩니다.
1: 네.
0: 더 많은 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1: 네.
0: 그 별들이 원래 없던 더 무거운 찌꺼기들을 우주에 뿌려버리고 그럼 그 오염된 토양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별들이 태어나니까 더 나중에 태어난 어린 별들은 원래 살았던 선대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상태로 태어나요.
1: 그게 그건가요? 초기 우주에선 수소 헬륨 위주인데
0: 맞아요.
1: 나중에 뭐 철까지 가는 그거 말씀하시죠?
0: 정확하게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우리가 철 같은 애들
1: 네.
0: 금속 함량을 보면
1: 네.
0: 금속 함량이 너무 적으면 아 얘는 엄청 옛날에 태어난 엄청 조상별.
1: 그렇지.
0: 금속 함량이 되게 많으면 네. 얘는 뒤늦게 태어난 때 묻은 별
1: 예.
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예.
0: 근데 테르잔5 이 은하 중심 벌지에 살고 있는
1: 네.
0: 이 구상성단의 별들을 일찍이 분석을 해보니까 좀 깨끗한 별들 한 세대가 있고 또 때 묻은 별들 한 세대가 있고 크게 두 세대가 있는 것처럼
1: 같은 성단 안에 세대차가 나고 있다.
0: 맞아요.
1: 두 무리로.
0: 맞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애들을
1: 네.
0: 그 다중 종족이라고 부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종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 파퓰레이션, 다중 세대, 다중 종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근데 인간은 한 세대가 30년인데 별들은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인가요?
0: 보통 이제 네. 별들은 태양 같은 별만 해도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되니까요.
1: 예, 예, 예.
0: 이제 이 테르잔5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한 50억 살 먹은 첫 번째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어린 세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100억 살, 120억 살 가까이 나이를 먹은 이제 오래된 세대가 있고
1: 네.
0: 옛날에 이제 이 정도 두 개 정도 세대가 있다라고 봤던 거죠.
1: 아, 옛날에 두 개 정도 세대가 있다 정도 알고 있었다?
0: 네, 맞습니다.
1: 근데 테르잔5 자체가 굉장히 늦게 발견된 성단이라면서요?
0: 맞아요.
1: 네.
0: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1: 네.
0: 1968년도에 발견됐어요.
1: 68년도에?
0: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늦은 거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성단은 이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리고 꽤 규모가 있는 성단은 옛날에도 거의 뭐 18세기 이때부터라도 망원경으로 대충 보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구상성단은 다 뭐 19세기는 커녕 18세기쯤부터 망원경으로 우주 여기저기를 볼 때부터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테레잔 5 같은 경우에는 1968년이니까 20세기 중반 넘어서 발견.
1: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0: 된 거예요. 예. 왜냐면 얘가 있는 위치 때문이에요.
1: 우리 우리나라 중심부 있잖아요.
0: 우리나라 중심부. 예. 배경에 별이 너무 많잖아요.
1: 아, 그래서 속 가내기가 힘들어요?
0: 맞아요. 속 가내기가 어려워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에 네. 보통 이제 구상성단은 대부분은 우리가 은하 주변에 헤일로라고 하는 위아래 텅 비어있는 암흑물질들밖에 없는 그런 텅 빈 공간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딱 사진 찍으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배경에 주먹밥 하나가 똥 떠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 확실히 성단인 그렇죠. 거 알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은하 중심부. 벌지에 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단인지 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 와서 네. 이 별들 멤버십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고 나서야 아 이거 독립된 성단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되는 거죠.
1: 예. 테레잔 5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또 질량이 상당하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예. 이 테레잔 5는 우리 태양 질량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00만 배를 넘어요. 이 정도면 사실 꽤나 무거운 성단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큼직한 성단이 안정적으로 우리 은하 공간에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네. 또 테레잔5가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펄사라고 하는 독특한 별이 되게 많습니다.
1: 펄사?
0: 네.
1: 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
0: 다시 약간 리마인드를 네. 드리면 예. 펄사는 간단하게 펄스 시그널, 심장박동처럼 펄스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별, 펄스 스타예요.
1: 예, 예.
0: 그래서 펄사라고 부르는데 예. 펄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 무거운 별들이 중성자별로 붕괴합니다.
1: 예.
0: 그럼 별이 붕괴하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더 빠르게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별들 중에 혼자 있지 않고 네. 옆에 짝꿍을 두고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짝꿍의 물질을 빼앗아 먹으면서 위아래로 강한 에너지를 토해냅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의 흐름이 네. 그 죽어서 빠르게 돌고 있는 별의 자전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 예.
0: 기울어진 팽이처럼.
1: 예.
0: 그럼 이 방향이 우연히 지구를 향하면 지구에서 이 빛이 밝게 보이고 다시 빠르게 벗어나면 다시 어둡게 보이고 근데 이게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다 보니까
1: 네.
0: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게 펄스 시그널처럼 보이는 거예요.
1: 죽은 별이라는 팽이를 그 에너지가 이렇게 찌찍질하듯이.
0: 예, 예. 근데 그중에서 네. 진짜 빠르게 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네.
0: 이런 애들을 밀리초 펄사라고 불러요.
1: 아, 밀리초 단위?
0: 네. 아. 왜냐하면 이 한 번 펄스 그 주기가 밀리초 스케일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별인데
1: 예.
0: 밀리초 주기로 돌고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엄청 빠르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예. 1초에 수백 번 자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1: 네.
0: 이런 애들은 되게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1: 네.
0: 근데 아까 설명드린 이 테레잔 5 같은 경우에는 이 밀리초 펄사가 거의 4,50개까지 발견됐습니다.
1: 많이 발견된
0: 많이 발견된 거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독특한 환경이 가능할까?
1: 왜 그랬을까요?
0: 이제 예.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여기 무겁죠.
1: 네.
0: 그리고 되게 별의 밀도가 높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만약에 별이 죽어도 중성자 별이 돼도 혼자 살지 않고 옆에 다른 짝꿍을 둘 확률이 높을 거예요.
1: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0: 맞아요. 예. 훨씬 더 밀도가 바글바글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 테레잔 5에서는 확률적으로
1: 네.
0: 이 밀리초 펄사 같은 좀 극단적인 별이 더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1: 네. 자, 여기까지 구상성단 테레잔 5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성을 살펴봤는데 아까 테레잔 5의 좀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이렇게 동갑내기 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세대 정도의 별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게 원래 알고 있던 거였는데.
0: 네, 네.
1: 심지어 그마저도 뛰어넘는 뭔가가 이번에 발견이 됐나 봐요.
0: 맞습니다. 예. 이제 오랜만에 다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 테레잔 5라고 하는 구상성단을 다시 관측을 했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이 은하 중심부 벌지에 살고 있는 성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당한 그 방해를 받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먼지입니다. 이 은하 중심부에는 별도 많지만 네. 또 그 별이 남긴 먼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먼지 구름들도 그 벌지에 살고 있는 은하 중심부에 살고 있는 별을 관측할 때 진짜 네. 방해가 많이 돼요.
1: 아, 먼지가 다 가려버리는구나.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걸러내야 확실하게 그 성단에 살고 있는 별의 밝기와 색깔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1: 주범이었네. 그동안 못 알아낸 주범이었어. 우주먼지가.
0: 먼지가 네. 되게 안 좋은.
1: 또 뭐 감추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네네.
0: 그래서

0: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1: 예.
0: 실제 그림을 보면 네. 이번에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네. 총 4세대까지 나왔어요.
1: 아, 원래 2세대 정도 알고 있었는데.
0: 정작 2세대 정도 투박하게 알고 있었는데.
1: 그럼 4가지 갈래가 나왔나요?
0: 맞습니다.
1: 그래프에서?
0: 네.
1: 와.
0: 그래서 이번에 추정한 네. 그 각각의 나이가 어떻게 좀 분포하냐면 예. 총 4가지 세대가 있는데 예. 제일 오래된 세대는 125억 살 정도 됐어요.
1: 125억 살이면 엄청 오래된 거네요. 우주 나이가 138억?
0: 맞아요.
1: 맞죠.
0: 그러면은 예. 정말 우주와 거의 형동생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이제 엄청 오래된 별들인 거고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좀 한참 동안 별이 없다가 예. 나중에 47억 년 전에 한 번 또 별이 태어납니다.
1: 세대차 엄청나네.
0: 그렇죠. 조금 예. 이제 늦은 동생이 태어난 거죠.
1: 네네.
0: 그리고 38억 년 전에 또 한 번 태어났고 가장 최근에 이제 25억 년 전에 한 번 더 별 탄생이 있었던 걸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네 세대가 그 트레잔 파이브라는 구상 성단 안에 있었다는 건데.
0: 네.
1: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나요?
0: 이제 보통 네. 우리가 고전적으로 네. 이런 다중 종족을 품고 있는 커다란 성단을 발견하면 보통은 어떤 케이스가 많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랑 네. 그러니까 여러 별들이 섞여 있는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에 살고 있는 주먹밥 하나, 성단이 있어요.
1: 네.
0: 은하랑 성단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1: 은하랑 성단이요?
0: 네. 물론 크기도 큰 차이가 있겠지만 네. 별의 개수도 다를 거고.
1: 네. 은하랑 성단이요?
0: 네.
1: 아, 잠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크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네. 뭐가 다르죠?
0: 바로 네. 보통은 네. 성단 하나에는 세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1: 보통,
0: 태어난 동갑내기 별들인 네, 거니까
1: 맞아요.
0: 그냥 그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는 기숙사인 거예요.
1: 예.
0: 근데 은하는 네. 성단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 세대 별들이 은하에 섞여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성단, 보통의 성단은 학급 동창회 느낌이고
0: 맞아요.
1: 은하는 총동문회 느낌이고
0: 그렇죠. 전국 학교 다 모아놓은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러면
1: 예.
0: 테르잔5 같이 예. 여러 개의 세대가 모여있는 성단이라는 건 대체 뭘까? 외형을 보면, 생김새를 보면 분명히 주먹밥이에요.
1: 다른 성단들이 합쳐졌나?
0: 다른 성단들이 합쳐졌나? 보통은 어떻게 네네. 생각하냐면
1: 예, 예.
0: 원래 은하였다.
1: 아, 원래 은하였다? 네. 말이 됩니까?
0: 원래 은하였는데 예. 좀 작은 은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우리 은하 주변에 돌고 있는 외소은하
1: 외소은하
0: 또는 이제 주변을 떠돈다고 해서 위성은하라고
1: 예.
0: 부르거든요.
1: 예.
0: 이 외소은하들 중에 일부가 우리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붙잡혀서
1: 네.
0: 잡아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1: 네.
0: 이 조그만한 꼬꼬마 은하들은 으스러지고 해체되고 파괴돼요.
1: 네.
0: 그러면 그 가장자리에 밀도가 낮았던 영역은 다 이제 흩어졌을 거고 이왕이면 중심부 정도만 살아남았겠죠. 빼고 그 밀도가 높았던 동그란 중심부만 살아남는 거예요.
1: 어쨌든 외소 은하지만 은하의 특성을 가졌다면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우러져 있을 테니까
0: 네.
1: 그게 지금 테르잔5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0: 맞습니다. 그러면
1: 네.
0: 살아남은 씨앗은 외형은 주먹밥처럼 보이겠지만
1: 네.
0: 성단처럼 보이겠지만 네. 사실은
1: 은하죠.
0: 은하였던 거죠.
1: 은하죠.
0: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1: 네.
0: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연세대학교의 이영우 교수님이 또 사실
1: 네.
0: 이 다중 종족의 대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냥 덩치 큰 성단 정도라고 생각했던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단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은하의 조각이었다. 외소 은하의 조각이었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발표하신 분이었어요.
1: 발표하셨군요.
0: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천문학계에서도
1: 네.
0: 성단들 중에 상당수가
1: 네. 네.
0: 원래 평범한 성단이 아니라 이런 부서진 외소 은하의 파편이었구나. 다 다중 종족을 품고 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이제 다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테르잔5도
1: 네.
0: 그 정도일 수가 그 정도의 부서진 외소 은하 조각일
1: 네.
0: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1: 그러니까
0: 수.
1: 어쨌든 우리 은하 바깥에서 온 애들이지 않을까?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인 거죠. 예,
0: 그런데
1: 예.
0: 또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0: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1: 네.
0: 보통은 이렇게 다중 종족을 품고 있는 조그만한 성단이 있으면
1: 일감은 그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보통은 이제 다 외부에서 날아온 조각들인데
1: 네.
0: 문제가 뭐냐면 이 테르잔 5는 은하 중심부에 너무 가까워요.
1: 우리 은하 중심부에 너무 가깝다. 왜 문제인가요, 그게?
0: 왜냐하면. 예. 만약에 외부에서 날아온 손님이라면
1: 아, 가생이 있을 텐데
0: 가생이 있을 거고
1: 예, 예.
0: 그리고 혜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1: 네.
0: 태양계에서도
1: 네.
0: 행성들은 예쁘게 궤도를 돌지만 납작하게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 혜성 같은 친구들은 막 크게 기울어져 있고 막 엄청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고 별로 이렇게 역학적으로 안정된 궤도를 돌지 않거든요.

0: 근데 이번에 그 연구한 테레잔5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을 뿐더러 네. 되게 안정적으로 예쁜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날아온 손님이라기보다는
1: 애초에 우리 은하 출신이다.
0: 애초에 여기서 살고 있는 애였다고 봐야 하는 거죠.
1: 외부에서 오지 않고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여러 세대가.
0: 이제 이게 종족. 너무 중요한데 네. 바로 이것은 이 테레잔5는 우리 은하 중심부 벌지라고 하는 그 뚱뚱한 영역을 네. 만든 벽돌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벽돌?
0: 네. 천문학에서 이제 이런 그 무언가 큰 구조가 있으면 네.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쓰였던 어떤 조각을 빌딩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벌지를 만들 때 쓰였던 다양한 빌딩 블럭 중에 하나가 네. 이런 테레잔5로 아직 살아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질 때도 되게 커다란 가스 구름이 수축하면서 곳곳에 별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밀도가 높은 중심부에서 더 많은 별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성단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은하계 전체를 만드는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세대의 별들이 여기 섞여 있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은하 중심부의 벌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중간중간 분화된 조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쪼개진 조각들 중에 일부가 네. 지금 보면 성단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1: 아, 테레잔5가 그 벽돌 하나라고요?
0: 맞아요.
1: 그런 게 엄청 많겠네요.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대부분은 예. 지금은 예. 다 우리 은하 벌지를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런 그 테레잔5 같은 친구를 찾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네. 태양계 천문학에서도 네. 우리가 계속 소행성 연구하고 해성 연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소행성들은 사실 오래전 네.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들다가 남은 애들인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은 조각들이 있었겠죠. 예. 걔네가 뭉쳐서 지구도 만들고 화성도 만들고 했어요. 근데 다 만들고 나서 다 안 쓰고 남은 찌꺼기가 조금 부스러기들. 있는 거예요. 예. 그 부스러기들을 연구하면 지구를 만들 때 쓰였던 그렇죠. 재료가 네.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레잔5도 네. 우리 은하 벌지의 약간 소행성 같은 느낌인 거예요.
1: 아, 어쨌든 우리 은하의 그 뭐랄까요? 우리 은하의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는 거죠.
0: 그렇죠. 우리 은하가 네.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네. 성분을 추억을 네. 고스란히 품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약간 화석 같은 느낌.
1: 화석이네,
0: 거죠.
1: 화석.
0: 맞습니다.
1: 네. 약간 우리 은하를 연구하는 뭔가 고고학이 있다면
0: 네.
1: 아주 중요한 화석 역할을 테레잔5가 할 수도 있다.
0: 네.
1: 이게 이번 관측의 중요한 점인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가 네. 어떻게 해서 지금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지 네. 이제 그 건설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약간 뭐 초기 우주?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뭐 형성된 곳이 좀 더 초기라고 본다면 초기 우주 우리가 이 시간에 초기 우주에 대한 힌트를 얻을 때는 좀 되게 멀리 봐야 좀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작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도 그런 힌트나 블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0: 저는 너무 정확한 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테레잔5 연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은 우주의 기원, 우주의 아주 옛날 옛적 과거에 대한 힌트는 먼 우주에도 물론 깔려 있지만 코앞의 우주에도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기원을 알기 위해서 그냥 바로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이나 화성에서도 그런 단서를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주는 정말 멀든 가깝든 자신의 기나긴 그 여정에 대한 힌트를 여기저기 숨겨놓고 있는 그러네요. 정말 거대한 보물창고와도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낸시 그레이스 로먼 망원경 같은 게 올라가면 또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겠죠.
0: 맞습니다.
1: 예, 기대가 됩니다. 원진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72년 7월 23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4년 전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최초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셋 1호가 발사됐습니다. 지구로부터 더 먼 곳에 주목했던 우주 개발 역사에서 눈을 돌려 본격적으로 우리 지구를 관찰하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지구의 숲과 빙하가 얼마나 사라지고 있고 사막은 얼마나 늘고 있고 도시는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지금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랜드셋 1호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지구 정도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를 스캔할 수 있게 된 시대인데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유클리드 망원경이 찍은 우리 은하 중심부 사진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방송 영상을 찾아보시면 정말 경이로운 모습의 우리 은하, 그 속에 모래알처럼 가득한 별들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마이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약을 무료로 보내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상금도 준다. 1등이라는 거예요. 1억 원을 드리겠다. 위로만을 받을 수 있는데 50만 원을 못 쓰겠습니까?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한번 지원했을 뿐인데 인생이 완벽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방법은 없어요. 경찰들은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습니다. 당합니다. 이걸로 돈을 벌어먹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이 사람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제가 회생파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요즘에 어떤 신종 사기에 당하신 분들을 누구보다 많이 상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뢰인이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40대, 50대 여자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봤어요. 살 빼는 약 광고입니다. 예전에는 참 예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나이도 이제 40대에서 50대 되면서 살이 되게 많이 붙었고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하자니 또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고민이 많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에서 지금 그런 위고비, 마운자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유명한 약이다. 그래서 막 사진들이 있어요. 이 약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출을 한다. 진출을 하는데 또 약을 무료로 보내주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1등을 한 사람한테 상금도 준다.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약은 공짜라고 하니까 뭐 별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가 내 돈 줄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니까 실제 약이 왔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실제로 식욕이 좀 떨어지고 잠도 좀 안 오고 몸에 열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만에 5kg를 뺐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1등이라는 거예요. 비포애프터 사진 1등이다. 그래서 1억 원을 드리겠다. 근데 우리가 미국 회사니까 미국 계좌에 돈을 넣어주겠다. 미국 계좌에 돈을 넣으려면 미국 계좌를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한 5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50만 원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50만 원을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내다 보니까 이제 모델 활동을 위해서 비행기 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 구매를 위해서 200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면은 가기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200만 원이 문제겠어요? 비행기 표인데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표가 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 이게 일정이 취소됐다. 그래서 비행기 표 부분은 이 상금에 넣고 다시 나중에 돌려주겠다. 지금 어쨌든 사진만 가지고 응모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활동이 돼가지고 지금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원래 1억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돈들이 들어와서 1억 5천 2억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얘기합니다. 인출해달라고. 내가 지금 당장 돈 좀 쓸 데가 있으니까 인출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미국에서 노동을 해가지고 버신 돈이기 때문에 제세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1억을 뽑으시려면 2천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기입니다. 처음 끝까지 다 사기인 거예요. 그 계좌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계좌가 아니고 그냥 사이트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별 얘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 내가 바보 같았네. 돈을 어떻게 찾지? 신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저 인천지검의 무슨 검사인데요. 마약 수입해서 드셨죠. 몇월 며칠 날. 그런데 그 약이 왔던 날이 그날인 겁니다.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제가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링크를 누릅니다. 링크를 누르니까 대검찰청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입력하라 그래요. 입력하니까 내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영장이 나옵니다. 지금 경찰들이 구속영장 집행을 하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진짜 그런 거 아닌데 어떡하죠? 저 진짜 아니에요. 저 구속되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억울하신 분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일단 집에서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모텔에 가 있으세요. 절대로 다른 데 전화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체포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무서우면서도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2에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서 저기 저 누군데요. 어떤 검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이게 진짠가요? 112에서 뭐라 그러냐. 아, 누구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예, 맞네요. 지금 수사 중이시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112에서.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믿죠. 그래서 검사하라는 대로 모텔에 갑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도 사기입니다. 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약을 수입했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단순히 인스타그램에서 다이어트 약을 한번 지원했을 뿐인데 모든 돈을 잃고 인생이 완벽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속은 사람한테 한번 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속이고 변호사 사기, 대출 사기, 무슨 사기, 심지어 나중에 뭐 부업 사기 이런 것까지 연속적으로 사기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거를 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조직 안에 로맨스 스캠,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지인사칭 보이스피싱 등등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사기들이 한 번에 연결되어 있는 조직들이 요즘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중에 제일 흔한 게 아마 주식 리딩방일 거예요. 주식 리딩방은 요즘 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되게 유명한 주식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 전문가들의 영상이 막 30분씩 나오면서 막 주식의 뭐 파동 기법, 무슨 기법 막 주식에 대해 막 설명을 해줍니다. PDR, PBR, PER 설명을 해주고 뒤에 몇 초가 붙어요. 이런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텔레그램방에도 참여를 합니다. 매일 출석 체크를 하라 그래요. 이 방엔 벌써 한 2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명이 들어가 있는데 뭐 돈 달란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출석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26일을 출석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돈을 진짜 벌려면 세력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 정말 지식과 의지가 충만한 분들만 이 세력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이 한 달에 30일 중에 26일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막 글이 막 계속 나옵니다. 저 25일인데 하루 차인데 안 됩니까? 저 24일인데 안 되나요? 막 올라와요. 나는 근데 26일을 출석한 거예요. 출석한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몇 명 방에서 6명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느낌이 들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30일 중에 26일 이상 출석한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왜 26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내가 26일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24일 출석했으면 24일 이상 출석한 사람한테 기회를 줬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200명은 다 같은 편입니다. 나 혼자 호구입니다. 나 혼자 대상이에요. 결국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걸. 언제 깨달을까요? 내가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질 때.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돈이라 하면 대출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다 잃고 대출로 넣을 수 있는 돈까지 다 넣어서 더 이상 돈이 넣을 수 없게 된 그 시점에 깨닫습니다. 그때가 돼야만 깨닫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변호사도 찾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진짜 무책임한 얘기인데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 의뢰인 중에 현직 변호사 당연히 있고 현직 경찰도 있어요. 경찰들은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당합니다. 저는 안 당할까요? 저도 당해요. 왜? 세상에 프로를 아마추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걸로 돈을 벌어먹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이 사람을 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즉, 보이스피싱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신 분들이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번만 당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이어트 약 그분이 50만 원을 계좌 비용으로 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 표를 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멈췄으면 피해액은 50만 원에 그쳤을 겁니다. 항상 이런 조직들은 처음부터 1억, 2억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되게 적어요. 대부분은 문간에 발 들여놓기, foot in the door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50만 원을 썼고 100만 원을 썼으면 이 돈이 아까워서 현실을 부정하고 의구심을 부정하게 되고요. 이걸 찾겠다는 마음에 혹시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한 번 속는 건 모두 할 수밖에 없지만 한 번 속고 끝나면 여러분은 대단한 승리자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에서 잃고 끝낼 수 있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복구하려는 마음, 현실을 부정하려는 마음 이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자책하지 않으면 내가 쓴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처음에 이상하다는 그 의구심이 드는 그 순간 멈추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에 사람을 두셔야 됩니다. 이런 촬영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나오는데 피디님이 자기도 당했다는 거야. 엄마! 뭐 이랬더니 엄마! 뭐 나 어디 잡혀 있어? 그러면서 근데 그 납치범 같은 사람이 그랬대요. 전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받아. 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그 지하주차장에서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1층 올라와서 저 지하주차장 전화 안 터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그래도 내려와서 받아. 근데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1층 로비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전화를 받았대.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막 납치돼 있다 이걸 알고 막 애 목소리랑 똑같고 그러니까 막 패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었더니 내가 1층 로비에서 전화를 했으니까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소리를 들은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아니 아니 진짜 애 목소리 들어서 이렇게 보내야 돼. 아니 애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엄마? 이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안 적은 거예요. 주변에 사람을 두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달한 이 프로페셔널들한테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 제3자는 이걸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한두 명만 있어도 안 속을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막 허둥지둥할 때 남편이, 동료가, 뭐 가족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 안 속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200명 방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실제 내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신종 사기를 당했을 때 크게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빠르게 경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는 변호사가 해주면 좋지만 꼭 변호사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신고를 하세요. 두 번째 절차는요. 민사소송입니다. 내가 어떤 계좌에 입금을 했거나 어떤 사람한테 돈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입금한 계좌 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계좌가 만약에 묶여있다면 이 민사소송이 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하지만 내 피해액이 크고 그 내가 입금한 계좌가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요 절차는 대신에 변호사가 없이는 어려우니까 변호사한테 쓰는 비용과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비용을 좀 잘 계산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변호사가 뭐 100% 찾아드립니다. 혹은 내지는 제 의뢰인 중에는 뭐 1000만 원 피해받는데 1200만 원 돌려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변호사들은 거르세요. 일단 가짜 변호사일 가능성도 높고 무책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행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요거는 급하지 않아요. 세 번째부터는. 은행이 만약에 이상거래라는 걸 탐지를 했다면 그거를 막았어야 돼요. 근데 막지 않았다면 은행의 과실도 있는 겁니다. 은행이 보안 절차를 소홀히 해서 이상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면 그게 10%든 20%든 은행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건 판례가 없습니다. 1심 판결문만 몇 개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은행에 대한 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네 번째는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만약에 당신이 빚을 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그래서 당신이 지금 빚이 과자, 그러니까 채무 과다 상태라면 이 빚을 없애는 거,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없애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책하지 않는다면 내가 잃은 돈은 물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겠지만 사실 나를 진짜 어렵게 하는 건 내 빚일 수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나한테 오는 빚쟁이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빚을 져서 문제가 됐다면 빚을 없애는 거에도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큰 욕심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 일반적인 부업치고 돈을 너무 많이 벌게 해준다면, 그런 것들은 항상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욕심을 좀 줄이신다면, 아, 이만큼 돈을 많이 주는 건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아무래도 벗어나실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식 미딩방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얘기하죠. 그 정도로 확실한 건 니들 돈으로 니가 하지 왜 내 돈을 달라 그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줄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잘 안 해주는데요, 세상이. 그러니까 대가 없는 건 없고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좀 내가 치르는 대가에 비해 오는 게 너무 과도하다면, 그런 걸 약속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보이스피싱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사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책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실존하는 괜찮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주변에 사람을 안 두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 얘기 같은 거 잘 안 해요. 잘못하면 싸움 되거든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서만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귄다는 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지역 공동체의 가족, 이웃,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동의어입니다.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위험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인생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찾아가게 되면 당장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점점 더 고립될 뿐입니다. 저는 회생파산이나 빚 문제나 아니면 노숙인 문제,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과 경제사기 문제에서 꼭 얘기해 두는 게 그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을 곁에 두셔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피해를 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 구미에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왔던 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이나 신종사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빚 문제에서도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인생 질문 하나 던진다면, 내 곁에는 나한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누가 있는가? 내 곁에 있는 누가 나한테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꼭 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실 텐데 그 사람을 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사람, 나한테 직언해 줄 사람, 그 사람을 곁에 두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조금 불편한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Yeah. 부자가 되고 싶어. 예쁜 짓을 해서 네 사랑을 벌고 싶어. 내 가슴은 텅 비었어. Yeah.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You know what I'm saying? 난 다 알고 싶어.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의사.

물지든 땅부지든 어쩌고든 니가 뭐가 됐든 yeah. 부자가 되고 싶을 거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진 것 같지 않을 거야. 넌 고개를 젓고 있어.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썬데이에 끝난 월드컵 축구, 우리들의 도시 뉴욕과 마주하고 있는 뉴저지주 MetLife Stadium에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드라마의 모든 요소를 다 결합해서 펼쳐놓았던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미국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축구 경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6천만 명가량이 미국에서만 이 결승전을 봤다는 사실에 미국 국민들 자신들도 NFL 프로 풋볼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부터 들어선 경기 중간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수분 보충 휴식, 일종의 미국식 쿼터 브레이크는 앞으로 축구 경기에 유지가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축구의 세계 지도에 올려놓은 에밍 홀란 선수는 이미 오기 전부터 스타였지만 이번 미국에서 더 큰 브랜드로 성장했다. 당연한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미국 팬들의 폭발적 관심을 월드컵에서 마지막 이될 수도 있는 이 월드컵에서 꿈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뭔가 그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도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중계방송에서 가장 길었던 스포츠캐스터의 골이 들어간 순간 그 콜이 52초간 이어진 최장시간 골이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입니다. 이제는 추억 속으로 들어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를 이제 뒤로 하고 오늘 지난 겨울 깡추위 얼음을 깨부수는 듯하던 일꾼들의 망치소리 그 자리에 우뚝 들어선 아직은 골격만 들어와 있지만 건축 현장, 볼리의 건축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여름 한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잠깐 우두커니 서 있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걱정시키려는 듯 일제히 월드컵이 지나간 자리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기온이 내려간 날씨라서 어제는 춥지 않지는 않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그렇지만 진짜 어제만큼 맑고 또 아주 기분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고로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1도, 최저 기온은 63도니까 섭씨로 하면 27도 그리고 17도 최저 기온이 되겠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내일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 신기한 게 이렇게 금요일은 빨리 닥치는 것 같은데 월요일이 되면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까 뻐근하죠. 그런데 금요일에 내일 날씨에는 대체로 맑지만 구름이 조금 끼면서 오늘하고 뭐 비슷한 날씨네요. 토요일에 부분적으로 흐려지면서 이번 토요일 그래도 비가 올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맑은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비가 돌아올 것 같은데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요즘은 그냥 하루 종일 밖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는데 어른들이 그냥 서로 자기 어른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린 자녀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사고가 거의 없는 이쪽에 허슨 강가에 공원인데 놀이터와 같이 한 공원인데 거기서 차가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천천히 다녔을 텐데 뛰어든 아이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스럽게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옷가지를 챙겨서 막 달려가더라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밖으로 나와보니 그 아이의 어머니와 또 걱정스러운 얼굴에 이웃들이 이렇게 뭔가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8시 20분으로 돼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어린 자녀들과 밖에 나가서 또 부모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꼭 아이들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0: 이란과의 전쟁 소식 라이브 업데이트 아침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홍해 레드시가 선박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국제 유가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놀랄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우리 미국에 우리는 기름값이라고 해봐야 대부분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주유소에 가서 이제 4달러가 넘었네 이런 정도일 수도 있고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식료품 가격이라든가 이게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마음 한편으로 그냥 어두워지는 정도지만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8달러를 넘어서 거의 99달러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때에 인도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그 해로가 봉쇄가 되고 거의 뭐 선박이 다니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 반대쪽 아라비아 반도의 물길은 지금 이 홍해가 후티가 반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오만과 예멘이 인도양을 마주하고 있고 양쪽의 수로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나라들인데 홍해 입구에 예멘의 후티가 반군이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시아의 이슬람의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 무장된 미사일도 갖고 있는 후티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공격을 했다라고 이건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밤새 미국과 이란이 이 교전을 했습니다. 지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이 후티가 이번에 공격을 한 것이 중동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고 미국이 다시 이란과 이렇게 붙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촉 포인트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쪽에 더해서 지금 레드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촉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봉쇄하기도 전에 해협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굉장히 길이 이 물길이 좁구나 하는 걸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마주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도 좁고 그리고 이쪽에 그냥 지도에서 보기에도 레드시 홍해 입구에 그러니까 예멘 이 걸쳐 있는 이 해협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름이 복잡해서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두 해협이 봉쇄가 된다? 못 가게 된다?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서쪽 항구에서 이쪽 운하를 통해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가게 되겠지만 아시아까지 가는 시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다 우리의 경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 인상을 우리가 그냥 막막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조선 엔셀리아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승무원은 모두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쐈는지는 뭐 아직 이렇게 후티가 주장하는 대로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후티가 이란에 속았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는 후티, 이란의 프락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긴장 풀고 이란을 믿지 말라. 전쟁에 끌려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후티가 이란과 이렇게 분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 정부가 이 아랍권 국가 중에서 중재를 하고 조금 다른 전통을 갖고 있는 시스템도 그렇고요. 비교적 이렇게 평화적인 그런 나라로 지금 뭐 여기는 다 토후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 오만이 중재를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이다. 미국과 이란이 5개월째 외교적인 출구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란의 신정 정치에 이 지도부도 제거하지 못하고 이란의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나와서 시위를 해서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되지 못한 상태고 이스라엘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탈출구, 대화를 통한 여기서 내려가자 하는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마닐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면서 했던 이야기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미국은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제정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until they come to their senses, 정신, sense, 그 감각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처부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몇 달째 듣고 있는가? 미국은 일단 뭐 말려들었다,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거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이란도 더 이상의 전쟁으로 인한 코스트를 이걸 계속 이 비용을 댈 수가 없는데 이건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 미사일 저장 시설을 미군이 공격했을 뿐 아니라 또 방공망도 그리고 상업 선박을 위협하는 이란의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란의 Islamic Revolutionary Guard,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는 또 반격을 해서 요르단 쿠웨이트 네, 미군 시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를 공격하면 다리를 때려 부술 수도 있다. 발전소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을 오늘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제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2월 28일 그리고 3월 첫날 세상의 모든 아침이 조금 더 시사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김경주 씨가 요즘은 전쟁 이야기만 해요 라고 전쟁 초반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란이 이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다라는 그래서 미군들의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4명이 죽었는데 이란의 발표에 의하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미군이나 이 해당 국가의 이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냐 이런 것들 더구나 이 부상을 당한 미군 밝히지 않죠.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가? 왜 알아야 하지?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4명 사망 소식 우리가 듣고 있지만 펜타곤이 미국 국방성이 5월 초 이후에 대규모 브리핑을 지금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상업용 위성 사진도 이 해상도가 낮은 것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가격을 당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된 자료를 갖고 지금 뉴욕 타임즈의 비주얼 이 시각 조사 팀이 분석한 이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합니다. 불이 이렇게 타고 있고 공격으로 인해서 군인들의 그 가건물이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지어놓은 것 같은 그 건물들이 부서져 내린. 그러니까 또 미국 입장에선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건 요르단의 경우인데요. 현장에서 확보된 이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요르단의 이 공군 기지가 미군 4명 사망한 미군 중에 3명이 여기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란의 공격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요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주시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주세요.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포괄적인 핵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어젯밤에 오랜 협상 끝에 체결된 이 사우디아라비아 핵 협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원자로 연료용 목적은 우라늄을 어쨌든 직접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목표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냈는가? 물론 이 협정은 미국과 사우디의 정치적인 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미국이 사우디 핵산업의 핵심 기술 공급국으로 들어서서 또 거기에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 계약이기도 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연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네. 그렇지만 또 전문 기자들의 이 분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그리고 자매 뉴스레터 The World에 보면 미국의 엄청난 사업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계약인데 이걸 이 협정이 3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핵산업에 미국 기술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규정을 해서 다른 국가가 들어와서 사우디의 핵 개발로 돈을 벌 수 없게 한, 돈을 버는 데는 30년 동안 보장이 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의회에 검토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뭐 다수가 많은 의원들이 지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부 미국의 지금 연방 의원들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젠가 이 민간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중에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비슷한 핵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핵협정이 또 특별한 것은 국제 사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건을 일부 미국이 지금 들어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시 사찰, snap inspection,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140개국 다른 나라들은 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찰, 핵 개발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하고 있나, 뭐 무기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거 없나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우리가 익숙한 핵 사찰입니다. 이게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핵 확산의 문을 더 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어쨌든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를 원해온 사우디아라비아, 30년 동안 미국의 기술만 사용하도록 해서 돈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핵무기 개발 능력을 배제한 채로 30년이 이어질 것인가? You never know.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미 육군 병사 4명의 유해가 귀환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을 지지한 채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전쟁에 대한 비판이 공화당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뉴욕 퀸즈 오존파크 출신의 미군이 여기 사망자에 포함이 돼 있어서 오존파크 어제 뉴욕 퀸즈의 한 2층 집 앞에 하얀 펜스의 그 옆에 걸린 성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싣고 있습니다. 조기로 내려가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이 성조기, 이 집은 엔젤 램프사드 중사 올해 나이 28살 살던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면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곳이죠. 21살에 미 육군에 입대한 램퍼사드 중사. 18살 때 이미 입대를 원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안전을 걱정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웃 카를로스 가르샤가 말합니다. 어제 수요일 집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이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도버 델라웨어 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군이 전사자의 유해 시신으로 돌아오면 맞이하는 가장 엄숙한 의식인 Dignified Transfer 이 세리머니가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어머니는 가장 최근에 미군 희생자로 기록된 딸을 시신으로 만나게 된다는. 그 전날 앤젤 램프사드 중사가 지난주 요르단에서 발생한 이란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3명의 미군 중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고 수요일에 도버 공군기지에 그녀의 시신이 성조기로 덮여 도착했습니다. 유신 가르시아는 오전파크 주민회의 또 회원으로 램프사드 중사의 죽음은 미국과 그리고 네이버훗 무엇보다도 그 가족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손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표현하기를 Gentle Giant, 부드러운 거인, Defender and a Friend, 수호자이며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쳐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28살로 세상을 떠난 고운 얼굴의 웃음기를 담은 이 사진 속에 램프사드 중사는 트리니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언니와 함께 뉴욕으로 왔습니다. 어릴 때 또 드럼을 배워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기도 했고 교회 참가 찬양대에서 노래를 했고 포레스트 힐스 고등학교에서 육상과 소프트볼을 했습니다. 군 복무를 했던 삼촌을 보고 어린 나이에 군 입대를 꿈꿨지만 어머니는 먼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고집했고 그래서 뉴욕의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형사사법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에 다시 입대를 했습니다. 어제 뉴욕 퀸스 오전팍 램프사드 중사의 이웃들의 집에는 집집마다 성조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반짝이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의 별 장식들이 붙어 있었고 앞뜰에는 성조기 무늬의 바람개비 하트 모양의 정원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희망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라는 문구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두 길에서 딸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어머니는 늑대들의 굴로 갈 줄 몰랐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요르단 기지 공격으로 사망한 다른 두 명의 미군들 함께 귀환한 그 시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벨라 곤잘레스 이병 19살에 텍사스 출신 타일러 제임스 피안 중위 25살에 하와이 출신 그리고 마이클 이마뉴얼 스윈튼 중사 30살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입니다. 전쟁의 전사자들의 이야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된 이 세상 평화는 아직은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란 전쟁에 대한 예산, 추가 예산을 또 미 하원이 전쟁 군사비 증액안과 함께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 주에 7월 19일부터 새롭게 지난 1월에 법은 제정이 됐는데 6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뉴저지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 이바이크를 타는데 큰 변화가 있는 것.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모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뉴저지 주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고 이 세 법에 따르면 만 15세
그러니까 안 되는 청소년들은 종류를 막론하고 e-bike, 전기 자전거 운행 못 합니다. 이거 탈 수 없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는 그거 있죠. 스로틀? 정말 신기해서 또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는데 그거 장착한 모델이나 뉴저지에서 시속 20마일을 초과하는 고속 모델의 경우는 반드시 전기 자전거 전용 최소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도로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런 제약 없이 이바이크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주민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배달업계 delivery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할 수 있죠. 7월 19일.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에 위치한 김수보석입니다. 2층 높이의 김수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택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언제나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차 안에서 들으시다가 차에서 내리시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만 있으면 라디오 없이도 언제나 K라디오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kradio.us, kradio.us 오셔서 오른쪽 상단 그 코너에 on air 이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송 들으시고 혹은 또 보실 수도 있는 라이브 단원, 네,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은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뭘 먹나? 정말 여름이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주는 음식은 맛있잖아요. 오늘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위치한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하십니다. 나물, 국, 찜, 또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 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퀸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특별한 두 분을 K라디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미동부 한인 이민사회의 중심이고 뉴저지의 대표적인 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팰리세이드 파크 지난번 예비선거를 거쳐서 올해 11월 본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의원 후보 한 분,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그동안 조금 그래도 휴식 시간을 가지셨나요? 본선거까지?
1: 아, 네. 지금은 잠깐 쉬고 있고요.
0: 네, 하시는 일은 하시고요.
1: 네.
0: 네. 아, 또 열띤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초대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시장님, 폴겜. 팰리세이드 파크, 펠팍의 시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오셔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잘 오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 온 나이는 각각 다르지만 어떻게 미국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아는데 좀 해볼까 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나의 삶 속에 너무 바빠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나이를 먹고 은퇴하고 나서 뭘 하려니까 또 이게 입이 안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미국에 오셔서 조금 자리 잡고 나서 계속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0: 네.
1: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0: 네.
1: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이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느라고
0: 네.
1: 제가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됐네요.
0: 네. 네. 미국에 오신 건 몇 살이셨어요?
1: 제가 18살 되니까 40년 딱 된 것 같습니다.
0: 와, 그때가 좀 미국 와서 새롭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중간한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0: 네.
1: 네, 오자마자 뭐 바로 학교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방학 되면은 또 여행도 많이 다녔고
0: 네.
1: 세상의 모든 게 다 재밌고 신기했어요.
0: 아,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힘든 고등학교 생활 하지 않고 바로 대학으로 가셨기 때문에도 그래도 좀 쉽고 신기한 만큼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때 옮기면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1: 아니죠. 한국의 고등학교가 워낙 빡센데 그거를
0: 빡센 것만 생각한다면
1: 예, 네. 그거를 다 마치고 왔기 때문에
0: 네. 네,
1: 차라리 일찍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아쉬움입니다.
0: 네. 네.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님, 18살에 오셔서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버지, 아빠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아, 그렇지는 않아요.
0: 네.
1: 그냥 저의 개똥 철학 중에 하나인데.
0: 개똥 철학이 나왔어요? 네.
1: 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제가 오늘 하루 세 끼 밥 끼니 걱정 안 하고 비바람 피할 곳이 있는 곳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의 항상 생각은 그거예요. 누군가는 힘든 사람이 꼭 이 세상에는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힘들지 않은 쪽으로 가 있었다라는 게 다행인 거거든요. 그건 저한테 축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나눠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받은 쪽이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어떤 약간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제가 좀 케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0: 네.
1: 생각이 있었어요.
0: 그때 뉴저지에 사시던 타운 지금 뉴저지에만 계속 살아오신 거죠? 이민
1: 예 맞습니다. 대부분 버겐 카운티에만 살았습니다.
0: 와. 네. 버겐 카운티 어느 타운 혹은 보로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는데
1: 처음에 와서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네 누하게 있었고요.
0: 네.
1: 거기는 버겐 카운티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러더포드라는 곳에 또
0: 네.
1: 살았고 포트리에도 살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아이는 태어났는데 마당이 넓은 집이 필요해서
0: 네.
1: 돈은 없고
0: 네.
1: 주창기에 그래서 마당 넓은 싼 집을 찾느라 저기 모리스 카운티까지 멀리 해서 출퇴근 시간이 좀 길었던 적이 있고요.
0: 네.
1: 운 좋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를 얻어서 네. 다시 버겐카운티로 와서 새들리버에서 계속 애들을 다 키웠고
0: 네.
1: 그리고 애들 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다운사이징하면서 팔리세이드 파크에 11년 전에 왔죠.
0: 네. 뉴저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이민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처음 자원봉사로 하셨던 게 어떤 일이셨어요?
1: 처음에는 제가 미국 근육병재단, 네. 그러니까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어소시에이션인데 네. 우리 곧 오는 9월 달에 레이버데이가 되면
0: 네.
1: 레이버데이 그날 방송국에서 하루 종일 근육병재단 MDA에서
0: 네.
1: 모금 방송을 합니다, 미국은.
0: 네.
1: 한국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도 MDA 그 근육병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0: 네.
1: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걸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후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육병재단 후원한 거는 40년이 넘어요.
0: 네.
1: 매달 제 크레딧카드에서 착착 잘 빠져나가고 네. 있습니다.
0: 그러면 그다음에 직접 나가서 뭐 일주일에 미팅도 회의도 있을 거고 또 트레이닝도 좀 있고 이런 적극적인 내 몸도 쓴 그런 자원봉사도 하신 거죠?
1: 그거는 이제 근육병재단에서는 제가 그걸 하지는 않았어요.
0: 네, 그다음에.
1: 그거는 이제 다른 네. 곳에서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살던 곳에서 제가 응급구조대, 발런티어 앰뷸런스 코비라고 하는데
0: 네.
1: 그곳에서 제가 응급구조대원으로 한 8년 봉사를 했어요. 대부분 제가 앰뷸런스 운전을 맡았었어요.
0: 그러면 이렇게 환자가 생겨서 이걸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들을 그 장소로 빨리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이요?
1: 앰뷸런스를 가지고 네. 환자가 있는 집으로 가죠.
0: 네.
1: 저희 이제 타운에.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약간 특이했던 게
0: 네.
1: 저희 아이들 둘이 응급구조사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네. 최연소였을 거예요.
0: 와.
1: 우리 딸이 11살 때 그 퍼스트 리스폰더 라이센스를 받았고
0: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11살이면 11살이면 제가 놀라서 말씀을 끊었습니다. 네. 네, 11살이면 어떤 걸 할 수 있죠?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1: 뭐 CPR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네. 뭐 붕대 감아서 응급처치도 해줘야 되고
0: 네.
1: 지혈도 해줘야 되고
0: 예,
1: 빨리빨리 그러니까 약을 쓰거나 주사를 놓거나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0: 네.
1: 예, 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하지만 그 교통사고 난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해서
0: 응급조치.
1: 예, 목보호대 같은 걸 착용시켜서 들것에 실어서 바로 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드리고 하는
0: 네.
1: 걸 하는데 저희 애들이 응급구조사 라이센스는 있는데
0: 네.
1: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제가 앰뷸런스 운전을 맡았죠.
0: 아, 그럼 누가 먼저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없는 아직 어린 나이니까 그 응급구조대에 라이센스 받고 아빠가 할 수 없이 운전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따라 나서신 그런 형태였나요? 그게 좀 질문인데.
1: 네, 제가 네. 또 다른 봉사활동 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스카우트 마스터,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선생님입니다. 쉽게
0: 네.
1: 말씀해서. 그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활동 중에 보면은 견학을 많이 해요.
0: 네.
1: 그때 응급구조대에 견학을 하더니 아이들이 그걸 참여를 하겠다 해서 나이가 아직 어린데 이걸 참여를 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엄마, 아빠들한테 애를 베이비시링을 맡기는 건데 어떻게
0: 네.
1: 보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 당번인 날은 제가 같이 출동을
0: 네.
1: 했죠.
0: 와. 정말 우리 부모들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그 자원봉사 끝에 어쨌든 팰리세이드 파크으로 이사 오셔서 한 11년 오셔서 플래닝 보드, 조닝 보드인가요? 플래닝 보드에서 또
1: 플래닝 보드라고 하면 이제 네. 한국말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0: 네.
1: 표현할 수 있고요. 자잘구레하기는 조그만 가게 새로 오픈하는
0: 네.
1: 거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0: 네.
1: 주택 신축, 증축하는 네. 거 모든 것을 저희가 심의하고 저희가 그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을 의견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0: 네, 그건 또 자원봉사 형태인가요?
1: 예, 무봉
0: 무보수니까.
1: 예, 무보수니까 제가 무봉 말찍이라고 표현합니다.
0: 말찍. 네. 네, 그래서 그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또 해 오셨는데. 우리 포김 시장님 지금 열심히 또 들어온 이메일과 여러 또 문자를 확인하고 계시는데 7월 19일에 뉴저지에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잖아요. 이바이크 자전거 타시죠? 시장님도.
2: 네, 저도 이바이크가 있고 그 네. 자전거를 타서 펠세파크에서부터 네. 허기어 브루클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0: 아.
2: 예, 다리를 넘고 다시 한 바퀴 돌고 아주 좋은 네. 아주 좋은 라이드고 친구들이랑 네. 또 같이 가서 또 맛있는 음식 먹고
0: 아, 그러신
2: 좀 즐기고 차 네. 파킹할 필요 없고
0: 네.
2: 트래픽 다 생각할 필요 없고
0: 네.
2: 예, 너무 교통 좋은데. 같은 것에 생각할 필요 없고
0: 근데 이제 생각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강 건너 가셔서는 모르겠는데 뉴저지주에 7월 19일부터 이바이크 전기 자전거가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나이도 제한이 있고 뭔가 이거 면허 차량 등록증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2: 우리 미국에서 뉴저지가 제일 센
0: 네.
2: 법을 지금 만들어서 좀 홍동도 나고 왜냐면 네. 이게 되게 여러 가지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그렇죠. 법이 그리고 또 이 하려고 그러면 좀 절차가 힘들고
0: 네.
2: 허기어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자 면허증 따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고
0: 네.
2: 약간 저가 조금 이 법이 범벅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법을 먼저 시작했을까?
0: 네.
2: 이게 지금 이 보행자를 위한 안전인가 아니면 이바이크 운전하는 사람 안전인가 아니면 이 저기 차 운전하시는
0: 네.
2: 운전자들의 안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범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필요한 걸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절차가 힘들고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이바이크의 의미가 뭔지도 헷갈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바이크가 뭡니까? 20마일 미만으로
0: 미만.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패를 잇는 거,
0: 네.
2: 다리 갖고 돌리면서 갈 수 있는 거건데요.
0: 네.
2: 보통 자전거, 사이클링, 스피딩 사이클링, 경주한 사이클링 20마일까지 가거든요. 자,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0: 네.
2: 받고 하는데 또 혹여 이 이바이크는 보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허기어 자 본인들이 그럼 자 심리적으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0: 네.
2: 근데 정부가 이런 걸 달라고 그래서 정부는 돈을 이 벌고 안전을 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차한 다음에
0: 네.
2: 이게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다.
0: 네.
2: 오토바이가 아닌가 차다. 그러면 이 자전거는 당연하게
0: 네.
2: 차 안에서
0: 네.
2: 미국에 가보면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그러잖아 기어다닐 때 차
0: 네.
2: 안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거기다가 의무나 책임이나 제한은 하면서 그런 일종의 다닐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한다 뭐 이런 게
2: 그리고 또 인포스도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0: 그렇죠.
2: 경찰이 바빠 죽겠는데
0: 그렇죠.
2: 그리고 또 이런 법이 없었을 때는 이바이크 사이드워크에 다니든가
0: 네.
2: 아니면 옆에 이 차 가는데 옆에서 이게 자전거 하는 것처럼 다니고 있는데요.
0: 네.
2: 이렇게 다닐 때는 이 바이크가 이 사이드워크에서는 빨리 안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0: 그렇죠.
2: 사고가 나긴 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는 너 정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다 차처럼 다닐 수 있다 인정해 주는 건데 그게 진짜 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참 고민이 됩니다.
0: 시장님의 고민, 폴킴 시장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며칠 안 됐으니까 뉴저지 주에서 이렇게 바뀐 이바이크 전기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그렇게 주민들의 이야기는 직접 못 들으시죠?
2: 저는 시장으로서 몇 번 연락이 와서 이바이크가 사이드워크에
0: 네.
2: 막 다닌다 하는데
0: 네.
2: 아직도 우리 경찰들이 만약에 그 이바이크가 빨리 다니고 진짜 그 사이드워크 사람들 걸어다니는 데서 저희 보행자 걸어다니는 데서 빨리 다니면 잡죠. 근데
0: 네.
2: 대부분 다 천천히 다녀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0: 네.
2: 근데 이제는 원래는 이바이크는 보행자 다니는 사이드워크에 못 다니게 하는 거고 하는데
0: 네.
2: 정시로 받아서 저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0: 아직까지는.
2: 예, 네. 이바이크 20마일 미만이고,
0: 음흠.
2: 엔진도 안 달렸고, 그분이 사고 나가봤자 얼마큼 사고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전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이거 네, 이바이크 전기 자전거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뉴저지 주의 보로 행정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본 선거가 남아있지만 재선에 나서 옛날 폴김 시장님. 시장은 약하고 시의원들이 세다. 그래서 지금 센 자리에 가려고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가 지금 출마하고 계시는데.
2: 맞습니다.
0: 그 구조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2: 구조가 지금 헷갈린 게 뭐냐면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랑 좀 틀려요.
0: 네.
2: 우리 같은 동네는 뮤니스팔리라고 부르고 네. 그 안에서는 6명 시원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요.
0: 네.
2: 주민들이 그 특별하게 한국 사람들이 시장은 다 대장이다, 다 알 수 있다.
0: 네.
2: 시원들은 뭐 아무거나 아니다. 그런 게 틀린 거고요.
0: 네.
2: 시장이 100불을 쓰든 법을 바꾸든 아니면 뭐 공사를 하든 아니면 뭐를 뭐 돈을 쓰려고 하면
0: 네.
2: 시의원 다대수 표가 필요합니다.
0: 예.
2: 그래서 내가 많이 아무리 좋은 아이들이라도
0: 네.
2: 시의원들을 하나씩 한 분씩 내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0: 네.
2: 설득을 못 시키면 그거는 빵꾸 나는 거고 그 법은 통과 안 되는 겁니다.
0: 네.
2: 이거는 예, 원래 있는 법이고 이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0: 시장에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그 오해, 그건 오해다. 우리 자스틴 강 시의원 후보께서는 오랫동안 이 자원봉사 쭉 해오시는 가운데 시의원은 또 조금 다른 역할인데 이걸 하셔야겠다고 그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1: 저는 제가 시의원 후보로 나오는 것이
0: 네.
1: 특별한 동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냥 저의 사회봉헌
0: 네.
1: 커뮤니티 서비스의 연장이에요. 시의원도 조금의 월급이 있긴 있어요. 아주 조금이에요.
0: 네, 얼마나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1: 저희 타운 같은 경우 1년에 10,000불 정도 되니까 세금 떼면 한 달에 한 500 몇십 불 받는
0: 네.
1: 걸로 알아요.
0: 시의원이. 네.
1: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든가 어떤 경제적 이득이 되지는 않고요.
0: 네.
1: 시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밥값, 커피값 내는 게 더 많이 들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시의원 하는 거는 그냥 저의 제가 가지고 있는 엑스퍼티, 전문적인 거, 사회 그 제가 도시계획국에 오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 관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0: 네.
1: 그 저의 그 경험과 지식을
0: 네.
1: 사회에 제가 나눔하는 거죠. 지식
0: 네.
1: 나눔 그거의 봉사활동의 연장이다.
0: 네.
1: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0: 네. 예, 예.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로 이제 11월에 본선거 유권자 여러분의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그 자원봉사의 연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 홀김 시장님, 이번에 본선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재선까지 결심하셨을 때는 지금 처음 당선돼서 취임하시고 시도하신 그 변화, 이게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패스트팍에서 주민들이 이 변화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2: 주민들이 제일 보고 싶은 거는
0: 네.
2: 몇십 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를 변화를 네. 해주는 거예요.
0: 그러면 주민들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원해요.
2: 제일 먼저는 뭐 다 네. 똑같죠. 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세금을 유지해달라는 거죠.
0: 제일 네.
2: 먼저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다른 타운에도
0: 네.
2: 멋있게 진짜 막 아름답고 진짜 이름 멋있는
0: 네.
2: 타운이 없다 그래도 세금이 올라가면 어려운 거거든요.
0: 맞습니다.
2: 네, 예.
0: 제가 오늘은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 또 이민자로 오셔서 이렇게 자원봉사 오래 하셨다는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초대했는데 우리 폴킴 시장님까지 오셔서 제가 너무나 반갑고 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따로 시간 만들어서 우리 펄세이파크에 있는 변화 앞으로 만들어갈 변화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폴킴 시장님
2: 네.
0: 그리고 또 후보님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님 오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할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요. 물 한 잔 마시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었죠.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든 잃어버린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요. 늘 곁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감사가 어느 순간 크게 다가오죠.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또 내 하루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와 함께하는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23일을 여는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늘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운전하면서 사실 다른 데 막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멀리 하늘을 응시하면서 야, 참 날씨 좋다. 이거 뭐 7월 중순인데 약간 초가을 느낌이 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연님도 지금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아침 공기가 완전 좋아서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좋은 기분이 하루 종일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K-Radio에서 들려드리는 좋은 음악과 좋은 정보들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K-Radio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들어오셔서 일단 친구를 맺어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생방송 듣기를 하시면 됩니다. 운전하신다면 차 안에서 들으시면 되고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 얻으시고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 생방송 보기도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생방송 전화도 항상 열려 있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앞으로 도착한 사연, 한 분의 사연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카톡으로 저에게 좀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민 온 지 28년 된 62세 아줌마입니다. 저희는 세탁소를 하다가 작년에 정리하고 지금은 둘 다 백수 신세로 하루하루 알콩달콩, 아니 티격태격 살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얼굴 보는 시간이 저녁 먹을 때 잠깐 뿐이었거든요. 그땐 그것도 아쉬워서 우리도 나중에 은퇴하면 같이 여행도 다니자 하고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막상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마트를 갈 때마다 남편이 꼭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몇 번은 아이고 이 양반이 나이 들더니 다정해지네 하고 좋아했었죠. 근데 웬걸요? 카트를 밀면서 제가 물건 하나 집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잔소리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지난주에도 산 거 아니야? 이거 저기 마트 가면 반값인데 왜 여기서 사? 그 우유 그거 유통기간 얼마 안 남았을걸? 뒤에 있는 거 꺼내지? 아까 저기서 세일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거 안 사고 왜 이걸 사냐? 와, 30년 넘게 살림한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마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드니까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지난주에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계란 코너에서 제가 유기농 계란을 집었는데 또 그거 비싼데 굳이 하길래 저도 모르게 카트를 탁 놓고 여보 나 혼자 다니면 안 돼? 하고 언성을 좀 높여버렸어요. 그 순간 옆에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그분이 씩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서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남편 말인 즉슨 세탁소를 정리하고 나니까 딱히 갈 데도 없고 친구들도 다 각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붙어있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또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요.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 조용히 걸으면서 장 보는 그 시간이 유일한 제 자유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나름 타협을 받습니다. 앞으로 마트는 저 혼자 가는 걸로 하고 대신 일주일에 두 번씩 아침에 같이 동네에 산책하기로요. 남편은 산책하면서 잔소리 안 하기로 약속했고요. 확실히 각자 숨쉴 구멍이 하나씩 생기니까 저녁에 다시 봤을 때 오히려 더 반갑고 할 말도 많아지더라고요. 저처럼 은퇴한 남편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0: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글쎄요,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그거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왜냐면, 아, 나는 진짜 집에서 같은 공간에만 있지, 하루에 거의 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두 마디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그냥 잠깐 보는 거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좀 잔소리긴 하지만 대화가 있다는 것에 좀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 너무 피곤하다. 진짜 말로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아, 저렇게 그냥 잔소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은퇴하신 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그런 부부들, 적당한 거리가 얼만큼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궁금합니다. 정말 갑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뭐 살림이나 막 일상, 내 일상에, 나만의 일상인데 참견을 막 하기 시작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함께 시간을 좀잘 보내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나 규칙이 있으세요? 네, 아, 공감 200%라고 우리 카톡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200% 공감하신대요. 반대로 또 은퇴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 하는 훈훈한 사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잘그 부부 간의 거리를 하루 종일 붙어 있을 때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더 좋은 사랑으로 승화하고 살고 계신지. 네,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제가 좀 배워볼게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 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0: 항공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 여러분께서는 혹시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실 때 보통 몇 분 정도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세요? 뭐 중국집에 갔다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걸 두고, 혹은 뭐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아니면 뭐 돼지국밥인가 순대국밥인가. 네, 이런 것들을 두고 좀 사소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두고도 뭐 한 5분, 길게는 더 오래 머리를 싸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고민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 이 고민이 이렇게 우리가 먹는 메뉴에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겨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과 계속 만날까? 아니면 그만둬야 될까? 혹은 내가 지금 이런 투자를 해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뭐 내가 진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서는 이런 선택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정말 아주 오랜 시간 스스로를 굉장히 좀 갉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이런 고민에 지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법칙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저널리스트 수지 웰치 있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이분이 지난 2009년에 펴낸 책이 있어요. 10에서 제안한 그 의사결정 법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름 그대로 10-10-10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결정을 딱 앞에 두고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해요. 첫째는, 이 선택을 하고 나서 10분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일까? 두 번째는, 이 선택이 10개월 후에도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세 번째는,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지금 나의 이 선택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현재 편향이라는 것에서 찾는데요. 우리 뇌가 원래 그 먼 미래에 있는 이득보다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손실이나 불편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10분 뒤에 그 어색함이나 뭐 당장의 어떤 거절, 지금 느껴질 그런 불안감에 압도가 돼가지고 결정을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축을요, 10개월, 10년으로 늘려서 바라보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 태산처럼 느껴지는 이런 고민이, 10분 후에 나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고민이, 어쩌면 10개월 후에, 10년 후에는 아, 그때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웃으면서 떠올리는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좀 이렇게 넓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느끼는 불안의 무게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10년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로는 생각해 본 적 있거든요. 지금 이 내리는 결정이 나의 3년 후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때도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고민이 있으면 선택 전에 이 세 개의 창, 10분, 10개월, 10년, 뭐 혹은 3년이 되어도 좋겠죠. 한 번씩 이렇게 멀리 비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답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만 이 순간, 지금 우리의 감정에 좀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선택할 때 있어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10분 후에 제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어차피 내가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최선인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10, 10, 10의 법칙도 한번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험나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2박스까지 12불99, 화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알프스의 절경을 만날 수 있는 남프랑스 여행부터 역사와 예술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탈리아, 그리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북유럽 4개국까지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여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아요?
1: 그러게요. 주말 내내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오늘 오면서 아, 이런 날은 참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날씨가 지난주에는 주말에 비가 많이 왔었다면서요. 저는 저기 타주에 좀 있었는데
0: 그러셨군요.
1: 비 좀 비를 피해서 이번 주는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이제 이어질 텐데 이번에 그래서 준비하신 유럽 여행 상품 있습니다.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거예요?
1: 네, 이미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0: 네.
1: 8월이어서 선택해야 하는 곳.
0: 그렇죠.
1: 8월밖에 안 되는 곳.
0: 맞아요.
1: 8월에만 시간이 되는 분.
0: 맞습니다.
1: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된 상품들이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1: 첫 번째가 이제 방학이 벌써 꽤 됐죠.
0: 네, 네,
1: 아마 이제 8월 말까지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 방학 때만 맞춰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0: 맞습니다.
1: 우리 학부모들.
0: 네.
1: 그리고 손주 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자리를 못 비우셨던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상품이 이탈리아인데요.
0: 네.
1: 보통 우리가 이탈리아를 돌 때는 6박 7일 정도 일정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를 돌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지난 6월에도 갔고 오는 8월에도 가는 이탈리아 투어는 7박 8일이고요.
0: 그렇군요.
1: 그 항공도 보통은 이제 밀라노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에서 나오는데 이번 8월 상품 같은 경우는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로 다시 나오는 3바퀴를 휙 도는 이런 루트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엄마는 정상가인데 아이는 50%다.
0: 아, 이게 얼마나 좋은
1: 이게 너무 파격적이죠. 그리고 보통은 이탈리아 6박 7일의 경우에도 2,000불이 넘어요.
0: 그렇군요.
1: 보통 여행사들이 나오는 상품이. 근데 이거는 7박 8일임에도 불구하고 1,899불이에요.
0: 그러네요.
1: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반이는 949불이니까.
0: 아, 대단하네요, 이거.
1: 네. 전체적으로도 뭐 한 30% 이상.
0: 그렇죠.
1: 이렇게 조금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뭐 이렇게 좀 싸니까 그러면은 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전혀 아니죠?
1: 네, 그래서 여름방학에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행의 맛은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그 서비스 차원에서 기획상품으로 준비된 상품이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8월 17일입니다. 아직은 몇 자리 정도 있어요.
0: 있어요.
1: 네,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고요.
0: 네.
1: 몇 자리 정도 있으니까 우리 그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더불어서
0: 그렇죠.
1: 이렇게 여행 계획을 혹시 아직 못 세우신 분들은 이 이탈리아 투어를 한번 경험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앞서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탈리아는 아주 무고한 역사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유럽의 역사를 다 곁다리로 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 유적지도 있고 현재 가면 우리 가이드가 그 유럽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아주 자세한 또 흥미로운 재밌는 이렇게 그 가이드를 또 해 주실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랑 가면 참 배울 것도 많고
1: 맞아요.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체험. 네. 이렇게 이탈리아 역사 체험 7박 8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가격이라 이런 기회는 진짜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렇게 이탈리아 여행이 있고요.
1: 네, 이탈리아 여행은 아마 이렇게 이런 그 파격적인 상품은 이때밖에 없을 것 같고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 고민 중인 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가지고 한 번 더 준비를 해볼 계획이긴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이탈리아 역사 체험 원하시는 분들 지금 8월 17일 몇 자리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또 있죠?
1: 네. 그 다음 여행지 소개하기 전에 전화를 이탈리아 때문에 전화하실 분들은
0: 그렇죠.
1: 지금 전화 주시고요. 718-939-1000번이니까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소개할 상품은 여름에만 갈 수 있는 곳이죠. 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유럽입니다.
0: 북유럽.
1: 네, 북유럽은 네. 물론 가을 겨울에도 가능은 해요. 네. 하지만 온전한 북유럽을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즌이 좋은 거고요.
0: 그런 거예요.
1: 북유럽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네. 4개국을 도는 건데 네. 그중에서 메인이 노르웨이란 말이죠. 노르웨이에서 한 절반 정도를 할애를 하는데 네. 이 노르웨이가 산악지형이고 그리고 피오르드 해안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좁은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가면 미시령 네.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는
0: 그렇군요.
1: 예, 그런 도로들을 일부 또 가기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이 북유럽은 9월 한 초 중순만 돼도 천눈이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네. 길을 차단해 버려요.
0: 아, 못 네. 들어가겠네요.
1: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딱 6, 7, 8 이 시즌에만 가능하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아, 네. 이 북유럽은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0: 그러게 좀 비싸다고
1: 살짝
0: 생각...
1: 사회주의 네. 그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들이 돼서 세금도 비싸고 그렇죠. 물가도 비싸고 물가가 비싼 이유는. 네. 자연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 물품들을 이제 수입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 4성, 5성급 호텔 그리고 저녁 석식은 호텔식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북유럽 투어가 7월 15일 팀이 돌고 있어요. 오늘 이제 헬싱키 마지막 날인데요.
0: 네.
1: 그래서 헬싱키 지금 힐튼 호텔에 이제 곧 들어갈 예정인데 너무너무 잘 돌고 있다고 저하고 네. 단톡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시는데
0: 네.
1: 특히 호텔과 식사가 네. 너무 좋다.
0: 아,
1: 이런 돈 처음 가본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8월 19일에 출발합니다.
0: 그래요.
1: 8월 19일에 출발하고 이것도 네. 많은 분들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 북유럽을 보통 서유럽, 동유럽, 스페인 정도 아마 도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0: 그렇죠.
1: 아직 북유럽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0: 네.
1: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행사를 경험해보면
0: 네.
1: 아 북유럽은 이런 곳이고 이런 매력이 있구나
0: 맞아요.
1: 이런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방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북유럽이 비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왜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1: 네. 근데 가격이 네. 경쟁력이 있어요. 3,990불이고요.
0: 네.
1: 네. 9박 10일 일정으로
0: 네. 네,
1: 진행이 됩니다.
0: 네, 피오르드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뭐 정말 감탄을 하시는데 직접 가보면 얼마나 감동이
1: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달력이나 카렌다 엽서에서
0: 네.
1: 보는 그 그림이 게랑에르 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육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해안을 우리가 피오르드 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호수인지 바다인지
0: 그렇죠.
1: 그래서 꼭 보면 물을 한번 찍어 먹는 분들이 있으세요.
0: 확인을.
1: 물론 네. 조금 덜 짭니다.
0: 그래요.
1: 아, 심해보다는 아무래도 육지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빙하수하고 섞여가지고 조금 덜 짜긴 하죠.
0: 그래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답니다.
0: 네, 네 바답니다.
1: 네.
0: 이 북유럽 여행에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이 문화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1: 네,
0: 그런 특별한 체험들도 하겠네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오. 여행은
0: 네.
1: 우리가 보고 사진 찍는 거
0: 네.
1: 좋은 풍경 보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사는 문화
0: 그렇죠.
1: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즐기는 거가 모두가 다 여행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가이드가 또 현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0: 네.
1: 그들은 또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런
0: 궁금해요.
1: 듣는 재미도 있죠.
0: 맞습니다. 네, 동구관광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7289391000번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도 좀 하시고요. 자, 다음 여행지는 어딘가요?
1: 네, 마지막 여행지가 이제 프랑스와 돌로미티입니다. 돌로미티는 이제 요즘에 우리 교민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남프랑스는 갔다 왔는데 하는 네. 분들이 또 계시죠.
0: 그쵸, 여기 근데 어딘가?
1: 저희가 가는 남프랑스는
0: 네.
1: 기존에 우리 서유럽에서 들렸던 프랑스가 아니고요.
0: 네.
1: 남쪽 지역으로 니스 해변, 깐, 뭐 이런 동네를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0: 네.
1: 지금까지 갔던 프랑스하고 좀 다르고요. 제일
0: 그래요.
1: 대표적인 도시가 마르세유, 깐네, 니스.
0: 들어봤죠.
1: 네. 네. 이렇게 도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있는 도시 국가죠. 모나코까지.
0: 모나코.
1: 이렇게 돌고 나서 이제 나도 이태리는 갔다 왔는데 돌로미티는 네. 또 뭐야? 라고 하는
0: 그렇죠.
1: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이것 또한 이태리를 갈 때 가지 못했던 우리 알프스 산맥의 남쪽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프랑스부터 이어져가지고 스위스, 이태리까지 이어져 있어요. 알프스
0: 네.
1: 산맥이. 그 남쪽 부근에 있는 우리가 알프스의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트레킹도 있고요.
0: 그래요? 네.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1: 아, 당연히요. 네. 일단은 케이블카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네. 고원에서 산책하는 평지를 산책하는 이 정도의 트레킹이기 때문에 네. 부담 갖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0: 그렇군요.
1: 이 남프랑스와 돌로미티는 8월 24일에 출발하고요.
0: 8월 24일입니다. 네, 남프랑스 같은 경우 돌로미티도 그렇지만 약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색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프랑스가 네. 땅이 커요. 사실 맞습니다. 유럽 지구는 뭐 프랑스, 스페인, 독일 정도가 꽤 큰 나라.
0: 그렇죠.
1: 미국으로 치면 한 주 정도의 사이즈 정도는 돼요. 유럽의 나라들이 다 작거든요.
0: 그러네요.
1: 유럽 전체가 네. 미주 대륙하고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대륙이 50개 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들은 그래서 50개국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0: 네.
1: 더 작은 나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꽤 큰 나라죠.
0: 그렇군요. 네,
1: 프랑스가. 그래서 북쪽에 있는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느낌. 남쪽에 있는 프랑스는 완전히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꽤 많이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0: 그렇군요. 야, 이게 내가 그냥 프랑스 갔다 왔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군요.
1: 그렇죠. 대부분 다 파리 갔다 왔어를 그렇죠, 프랑스 파리. 갔다 왔어.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0: 그렇죠. 그거 보고 오면. 그러네요. 이런 명소들 여러 가지 진짜 현지에서 꼭 봐야 하는 명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리스트부터 쭉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1: 맞아요. 편해야죠. 그 먹고 자는 게 편안해야 네, 예쁜 네. 게 예쁘게 보이거든요. 먹고 자는 게 불편하면 아무래도 불편하면 네. 예쁜 게 덜 예뻐 보여요. 물론
0: 맞아요.
1: 예쁜 게 안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네.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식사하고 호텔을 잘 준비했다.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0: 네.
1: 저희가 가을에 단풍 투어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오사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 그리고 네. 백두산을 선택해서 고국 투어와 더불어 가지고 10월 말에
0: 10월 말
1: 이렇게 가는 투어도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0: 네.
1: 왜 10월 말이야 이러시는데
0: 네.
1: 갈수록 단풍이 좀 늦어져요 시기가.
0: 맞아요. 네,
1: 그래서
0: 요새는
1: 10월 말에 가야지 제대로 된 단풍을 다 우리 정말 빨간 단풍잎을 볼 수 있는 찬스가. 그때입니다.
0: 네. 한국의 그 불타오르는 단풍도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것도 이제 가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게 패키지 여행이다 하면은 아, 일정이 막 너무 빡빡해서 내가 자유시간 같은 게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네, 좀 바빠요.
0: 네.
1: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모든 걸 다 보려다 보니까 좀 바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전처럼 뭐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6, 7, 8, 5, 6, 7 이런 표현이 있어요.
0: 그게 뭐예요?
1: 6, 7, 8이 뭐냐면 6시 기상, 7시 식사, 8시 출발.
0: 아유 빡빡하네요 네. 진짜.
1: 옛날 5, 6, 7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0: 네, 네.
1: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아침 좀 여유 있게 드시고 9시 전으로 이렇게 아침에 일정 시작하고
0: 충분하네요.
1: 저녁은 가끔 호텔에서 드실 때는 좀 이르게 들어오고
0: 네.
1: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8시 전에는 꼭 호텔에서 휴식하고
0: 그래요.
1: 이 정도의 일정으로 그 진행이 되니까
0: 네.
1: 예전만큼 그렇게 바쁘진 않고 단지
0: 네.
1: 호텔이 자주 바뀐다는 것 때문에
0: 그렇죠.
1: 조금 불편해하죠.
0: 네, 그렇지만
1: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또.
0: 아 그럼요.
1: 네,
0: 많이
1: 더 인조해야 할 수 있으니까. 네.
0: 거기 뭐 잠자러 간 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솔직히 거기까지 네. 갔는데 많이 보고 와야죠. 실제로 다녀오신 고객들이 참 너무 좋았다. 이제 여행 끝나고 헤어지실 때 그런 많은 말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처음 한 2, 3일은 어색해요.
0: 그렇겠죠. 처음.
1: 그리고 마지막 9일, 10일 뭐 넘어가면.
0: 네.
1: 이보다 더 친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같은 가족들도 직계 가족들도
0: 네.
1: 10일 동안 같이 24시간 생활하는 게 없습니다.
0: 없죠.
1: 그래서 뭐 조금 오버하자면 이제 네. 가끔 우리 꼭 보자 돌아가면 연락해라 눈물도 살짝 보이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연락 안 하십니다.
0: 뭐 그래도.
1: 그리고 내년에 또 어딘가에서 만나요.
0: 그렇죠. 또
1: 우연히.
0: 반갑게.
1: 근데 안 반가워요 처음에는.
0: 네.
1: 봤는데.
0: 어디서
1: 이게 또 하루 이틀 가요. 네. 그러다 보면, 네. 아, 작년에 어디 여행에서 우리가 만났었지.
0: 네, 네.
1: 이렇게 또 회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0: 아,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저 아는 분들 딱 그 말씀 하셨어요. 어디서 봤다 했는데.
1: 한국 분들은 꼭 호구조사 하세요.
0: 그러니까.
1: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딘지, 나이는 몇 살인지.
0: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행지에서 하셨대요.
1: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만약에 처음 유럽이라는 것을 가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 이 상품들 중에 혹시 어떤 걸 좀 추천하시겠어요?
1: 이태리를 안 가신 분들은 이태리가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이태리요? 다른 유럽을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하신 네네. 분들은 북유럽을 절대 추천을 하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나는 조금 릴렉스하면서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프랑스하고 돌로미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나랑 어떤 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같은 경우 동반인
1: 네, 맞아요. 왜냐하면 4인 가족이 그냥 레귤러 프라이스 다 내고 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꼭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예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1: 네, 동부건강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네. 또 우리 그 에이전트 분들한테서 설명을 듣고 네. 또 자세한 일정 또 사진으로 같이 되어 있는 자료들도 좀 보고 그러면 네. 의사결정하기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네. 전화하는 건 돈이 안 되니까요.
0: 물론입니다.
1: 718-939-1000번으로 네, 네. 전화하시면 우리 에이전트 분들이 네.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이 결정이 아마 내 몇 년 후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결정이 되죠.
1: 그럼요. 여행은 네. 내가 가는 것도 네. 여행에 행복함을 주지만 네. 가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설레임이 주는 행복이 그치.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예약해야지 항공권이 쌉니다.
0: 네. 그렇죠. 점점 올라갈 수 있어요.
1: 네. 맞아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가 아니라 거의 올라갑니다.
0: 거의. 네. 빨리 할수록 유리하군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유럽의 풍경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정말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 유럽 여행 꿈꾸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동부관광에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일단 전화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유익한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3분 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격한 감정으로 마음을 거르지 않는 행동은 1분도 못 되어서 후회하게 됩니다. 속사포처럼 해대는 말 속에 주워 담지 못할 말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침묵으로 나를 되돌아본다면 그 시간 속에는 아주 많은 배려와 양보가 숨어 있다고 해요. 나를 조절하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금방 억울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처가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잠깐의 침묵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이 전달된다고 해요. 오늘도 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저는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저는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올게요. 만나주세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서. 이민자의 삶은 늘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일단 낯선 언어부터 시작해서 물론 언어가 자유로우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낯선 문화 하루하루 그냥 혼자서는 보낼 수가 없는 시간들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그 중심에 어쩌면은 뉴욕 한인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제39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취임해서 벌써 1년이 훌쩍 지났고요. 계속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오늘은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지난번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고 있어요. 맨하탄에서 걸어가면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벌써 한 달 훨씬 지났네요. 네. 네.
0: 오늘은 안 바쁘세요?
1: 아, 오늘도 또 공교롭게 사실은 네. 지금 차를 운전을 이제 하다가
0: 네.
1: 지금 막 섰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인터뷰를 전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플러싱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네. 11시 30분부터 여기 한인사회 시니어 원로분들 한 열댓 명 정도 분을 오찬을 저희가 대접할 일이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는 또 거의 12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0: 네.
1: 미리 지금 차로 예, 지금 이동을 이렇게 해서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네.
0: 아 진짜 근데 이 활동들이 너무 활발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이렇게 살펴보고 방송국이다 보니까 최근 기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좋은 일도 많고 활동도 많고 아 이렇게 쉼 없이 이렇게 보내셔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1: 네. 저는 이제 뉴욕 한인회장직이 사실 풀타임 이제 풀타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정말 주말이나 뭐 평일이나
0: 네.
1: 만나야 될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또 한인사회 행사도 가게 되고 또 한인사회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분야를 위해서
0: 네.
1: 여러 가지 또 뭐 미국 정부 관계자도 만나야 되고 또 행사 계획도 해야 되고 또 한인회 간 자체적으로 막 수리도 하고 고장도 나는 일도 있고 하여튼 뭐 일이 굉장히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0: 네. 예,
1: 그래서 무척 분주하게 보내는데 역대 회장님들도 아마 이렇게 많이 분주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0: 네.
1: 참 한인회의 역할이 더 앞으로 책임이 좀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최근에 진짜 큰일 하나를 또 해결하셨더라고요. 이 얘기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어제 그 한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 했는데요.
0: 맞습니다. 네.
1: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한인회관 6층이 그 비영리 단체로서 면세 혜택을, 그 부동산세를, 그 면세 혜택을 받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박탈된다고.
0: 네.
1: 이제 이렇게 돼서 작년 7월 1일부터, 박탈이 되는데 그냥 박탈되면 또 뭐가 좀 안 좋게 되냐면 재산세가 이제 네. 1년에 11만 불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0: 와, 네. 네.
1: 그래서, 또 재산세가 늘어난 것도 있고, 한인회관이 비영리 단체인데, 그나마 6층을 비영리 목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0: 네.
1: 그걸 시당국에서 자격을 박탈하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0: 그쵸.
1: 앞으로도 이곳을 복구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박탈된 이유가 네 가지였어요.
0: 네.
1: 왜냐면, 3층에 지금 현재 25년째 렌트도 안 내고 계속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악성 테넌트 그 두 명에 있는 그 안에 3층에 여러 바이올레이션들이 있고
0: 네.
1: 또 뭐 퇴거 명령에 대한 소송장
0: 아유.
1: 또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 항목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참 이게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0: 네.
1: 지난 1년 동안 저희 미국 변호사하고 우리 한인 변호사 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계속 꾸준히 그 뉴욕시 관계자들하고 이제 서류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주고 또 추가로 저희가 6층이 아무리 이렇게 3층이 그렇다더라도 6층은 명백하게 비용이 목적으로 하니까
0: 네.
1: 이렇게 뭐 봐달라고 이제 우리가 레터도 보내고 또 거기 관계자도 만나고 아무튼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조짐이 있었는데,
0: 네.
1: 그쪽에 그 담당 부서에 이제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만 한 번 더 보내라 해서 이제 보냈더니
0: 네.
1: 바로 한 3일 만에 좀 공식 이제 문서로 이렇게 다 이제 리커버가 됐다, 복원이 됐다. 그리고 복원 시점도 작년 그 7월 1일부터 복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0: 네.
1: 이제 기록상으로 한인사의 그 6층은 그냥 부동산 면세가 계속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참 많이 기뻤습니다. 네. 네.
0: 6층이 이제 한인회관 6층이 비영리 면세 혜택을 복원을 하는데 그것도 지난해 7월 1일자로 복원이 되면서 그냥 쭉 6층이 네. 비영리 고런 공간이 됐군요.
1: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추가로 막 그 부동산세 낸 것도 아마 이제 크레딧으로 인정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뭐 연락이 오겠죠. 아니면 통지문이 온다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세금이 다시 면세 혜택이 되는 그걸로 아마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게 할인된 아마 이제 재산세 그 내용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예.
0: 네.
1: 그래서 훨씬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0: 뭐 무려 11만 달러가 이제 재산세가 인상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분할해서 계속 납부 중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크레딧으로 다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1: 네네.
0: 또 사실 이게 사실상 복원한다는 게 원칙상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1: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3층의 그 소송에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이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그쪽에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 3층에 그 안에 들어가서
0: 네.
1: 뭐 수리할 수도 없고 또 그 전에 기록을 어떻게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지금 악성 테넌트 그 두 곳은 저희는 거기 근처에도 잘 가기 어렵습니다. 말만 뭐 얼굴만 마주쳐도 막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호레스먼트라고 해서 또 막 뭐
0: 네.
1: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네. 그냥 변호사들끼리 그건 지금 하는데 아직도 3층은 지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저도 지금 이번에 작년에 회장이 되고 보니까 그래서
0: 네.
1: 그것도 계속 또 변호사비는 또 추가로 들고 있는데 어쨌든 한인회관이 정말 번듯이 6층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한층 한층 테넌트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비영리 목적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정말 한인회관이 정말 더 사용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0: 네. 어쨌든 네. 네. 1년 전에 박탈이 됐던 뉴욕 한인회관 6층 비영리 면세 혜택이 복원됐다는 좋은 소식으로 이명석 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1: 네.
0: 나서 본격적으로 또 다른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료.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이에요. 718-224-4585.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점 분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든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7: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맥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월드컵 응원가인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회장님.
1: 네네.
0: 제가 소문 듣기로는 차세대들이 모여서 응원전도 같이 월드컵 응원전도 펼쳤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 저희 한인회 산하에 이제 2세들로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 5, 60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학위 모임을 이제 토요일 날이었죠. 그래서 그때 마침 월드컵 3, 4위 준결승전이 있어서 이제 2세들이 이제 서로 소셜 네트워크도 할 겸 모이고 관람하고 또 저희 이제 1세 임원진들이 같이 가서 이제 끝나고 또 저희가 이제 대담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차세대 위원들을 이제 회원들을 많이 늘릴까 이제 이런 것도 논의했었습니다.
0: 네.
1: 이제 차세대 말씀을 이제 드리니까 사실 우리 한인 사회가 아직까지 다 이제 1세 위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언론도 네. 그렇고 다 모든 게 한국말로 해야 되고 근데 우리 2세들은 이제 영어가 편한데 우리가 뭐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녀가 사실 이게 영어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한인 분들이.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2세들은 자기네끼리 좀 이렇게 모이는데 차세대 얘기를 좀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하고 교회라든지 뭐 천주교회 성당 이렇게 다 잘 나가다가 대학교 갈 때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한인 사회가 자꾸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구하면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다들 활동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인회장이 되고 나니까 더더욱 1세와 2세 또 네. 앞으로 또 결혼해서 그 3세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뉴욕 한인회의 그 여러 역할 중 제일 큰 역할이다라고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벌써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기대만큼 아직 네트워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번에 우리가 한인회 창립 66주년 그때 기념식 때도 이제 2세들을 많이 초청을 했고
0: 네.
1: 올해 1월 달에는 120명이 2세 위주로만 모여가지고
0: 네.
1: 우리 한인 이민의 날 그 행사를 한인회에서 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또 지금 한인금융인협회라고 맨하탄에서 월스트리트 그 증권계나 은행에서 다니고 있는 2천여 명의 우리 한인금융인 관계자들 2세들 뭐 또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지금 계속 1.5세 2세 그룹들을 지금 만나면서 이제 전체를 같이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현재 한인회가 있는데 아무튼 한인 언론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잘 그런 것도 안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뉴욕 한인회 차세대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얼마 전에 또 학예 정기 모임도 열었고요.
1: 네,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여 명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0월 달에는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해서
0: 네.
1: 우리가 한인 2세대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각계의 주요 차세대들을 다 초청을 하고 해서 좀 행사를 크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저 소문 듣기로는 우리 2세 한인들이 진짜 네.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모아줄 수 있는 그 중심은 뉴욕 한인회가 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한인 사회가
0: 네.
1: 경쟁 그 민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계가 있고
0: 네.
1: 그 위에는 또 유태계가 있는데 뭐 유태계는 정말 뭐 미국을 다 뭐 좌우할 정도의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특히 뉴욕에 유태인들이 많은데 유태인들은 정말 잘 모이고 단결을 잘하고 모든 분야에서 뭐 문화 예술 경제 다 지금 지배하듯이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계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뭐 플러싱 쪽에도 우리 한인 상권은 지금 다 이렇게 밀려나가고 중국계들이 다 지금 비즈니스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건물들도 다 중국계가 사나가고
0: 네.
1: 정치력으로도 우리

0: 이유를 아마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뭉쳐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예.
1: 사실은요, 네. 우리 한인 1세분들이 이제 이 자생적으로 단체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0: 네.
1: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장이 됐는데.
0: 네.
1: 단체가 너무 많은데 그 단체가 개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보다는 좀 이렇게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통합을 해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한인 1세 인구는 줄어들고
0: 네.
1: 또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지고 은퇴하시면서 교회로 빠지고 나가고 하는데 단체들은 오히려 줄지 않고 그대로 활동을 해요.
0: 네.
1: 특히 비즈니스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옛날 뭐 청가 상조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야채 가게가 3천 개, 4천 개, 또 생선 가게, 드라이 클리너, 또 네일 가게도 지금 뭐 3, 4천 개씩 있었다가 지금 다 단위가 수백 개 이하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0: 네.
1: 우리가 협회들이 더 뭉쳐야 되고 또 지역 한인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좀 말씀드리자면 뭐 브루클린 한인회도 또 뭐 두 개가 생겼고
0: 네.
1: 또 스테이튼 아일랜드 있고
0: 퀸즈
1: 뭐 웨체스터 한인회가 있고 롱아일랜드 네. 한인회가 있는데
0: 네. 네.
1: 사실은 퀸즈 한인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참 운영을 잘하는 것 같고
0: 네.
1: 활동을
0: 네.
1: 다른 한인회들은 거의 활동이 좀 많지 않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한인회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사무국에 풀타임 직원을 막 이렇게 다섯 명, 열 명을 쓰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뭐 풀타임 한 명에 파트타임 한 세 명 정도 수준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재정이나 인원 가지고는 정말 한인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힘을 모으기가 어려운 거죠. 예.
0: 네.
1: 제가 또 오늘 막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사회자 분에게도 말씀을 좀 기회를 못 드리네요. 네.
0: 아니, 괜찮습니다. 네.
1: 괜찮습니까? 네네.
0: 네네, 괜찮습니다.
1: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
0: 네.
1: 저는 그래서 정말 네.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한인 사회가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있고, 앞으로 지금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갈수록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서류 이민자분들은 뭐 무서움에 떨면서 막 추방을 걱정하고,
0: 네.
1: 우리 한인 사회가 이것을 끌어나가는 어떤 힘이나 정부 기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뉴욕시 정부를 믿겠습니까? 뉴욕 주 정부를 믿겠습니까? 뭐 트럼프 연방 정부를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뉴욕 한인회를 믿겠습니까? 뉴욕 한인회도 너무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M1660이 뉴욕 한인회를 그래도 구심점으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해서 오늘 같은 또 한 시간 동안 방송도 이렇게 해주시고 한 달 전에도 해주시고 네, 이런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인회도 또 그 보답을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네. 네.
0: 뉴욕 한인회가 네. 앞장서서,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사, 뭐,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시작하면서 지금,
1: 네.
0: 그 원로 자문회 회원들 만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1: 네, 지금 그 근처에 와 있고요. 이제,
0: 네.
1: 11시 반인데 제가 아무래도, 10분 후에는 거기 그 장소에서 직접 또 전화 인터뷰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0: 네.
1: 약속이 늦으면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네. 그럼 뭐 들어가셔서 네. K-Radio하고 또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1: 네네. 이따가. 네.
0: 네. 자, 어쨌든 우리 차세대들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뭉쳐서 한인회가 조금 탈바꿈을 해보자. 우리 한인사회가 좀 달라져보자 하는 그런 액션인데 이건 뭐 타주도 마찬가지고 조금 네네.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긴 합니다.
1: 네. 지금 한인회의 주제는 아니지만
0: 네.
1: 이제 제일 지금 한인회가 저번에 다른 단체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고
0: 네.
1: 다음 주쯤에 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데이케어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플러싱에 지금 여러 데이케어가 연방 정부의 단속을 받아서 뭐 어떤 분은 징역도 지금 이제 선고를 받았다는 분도 있고
0: 네.
1: 또 연방 정부의 당국 그 책임자까지 와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막 방송이 나갔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다 우리 한인 대학교가 이게 다 지금 뭐 사기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한인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0: 네.
1: 지금 저희는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플러싱의 한 20개 대학교에 한 만여 명의 우리 한인 노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잘 계시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여파를 주고 또 이 대학교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문을 닫게 되면 우리 한인 시니어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타격을 주게 되고
0: 네.
1: 또 그런 면에서 또 이분들이 정부에서 받는 것까지 만약에 혹시 영향을 받게 되면
0: 네.
1: 한인 사회의 어떤 경제적

0: 면에서도 타격이 오죠.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인 사회나 한인 언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정말 발팔증팽 아니면 뭐 이걸 뭐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뉴욕 한인회가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그 변호사 협회나 한인 변호사분들이 이 데이케어 센터가 이제 법적으로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한인회로 연락을 주면서 한인 변호사분들 몇 분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 주시려고 네. 해서 참 아무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 데이케어 문제가 이제 진짜 무슨 심각한,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기 사태가 실제로 만연했고 조사에 들어가서 뭐 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혜택이 끊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한인 시니어들에게 또 어떤 불이익이 그렇죠. 네. 가는 거죠. 예.
0: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코리아 빌리지 노던 150가에 있는 그 큰 원스톱 데이케어 같은 것도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곳인데 어쨌든 거기는 또 나름대로 법적으로 잘 합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인데 또 한인 노인분들이 네. 또 다른 데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도 막 옮기게 돼가지고 5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한 달 전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됐잖아요.
1: 네네.
0: 이게 또 올바르게 또 하려고 하는 데이케어는 그렇게 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고
1: 네.
0: 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한인 데이케어가 다 불법적으로 한다고 보지는 않고 막 일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불법적인 범위도 사실은 뭐 우리 한인 사회 내에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너무 지금 당국이 또 어떤 유튜버까지 동원이 돼서 이것을 막 그냥 전체를 다 싸잡아서 우리 모든 한인 데이케어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이건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1: 네.
0: 우리 한인들끼리는 이것을 내부에서는 우리가 힘을 뭉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끔 대책회의를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1: 네.
0: 우리 한인 데이케어 그 대표들도 조만간 빨리 모임도 갖고 대책 논의를 이제 하는 면에서 뉴욕 한인회가 중간 역할을 지금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사실 뭐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뭐가 잘못인지를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0: 네네.
1: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인 데이케어 전반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그런 부분을 네.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임이라든지 또 해결책을 또 많이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럼요. 저희 한인들은 뭐 다 타민족은 뭐 안 그러겠습니까?
1: 그쵸.
0: 중국계에도 뭐 네. 같이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저 뭐 스페니쉬 계통도 그렇고 저 다른 나라 뭐 미네소타라든지 저 어디 다른 시 같은 데는 아프리카 출신의 그런 이민자 그룹들이 뭐 인원이 전혀 없는데도 뭐 메디케어가 뭐 수백 명이 있는 것 같이 해서 뭐 엄청난 그런 메디케어 자금을 받고 그런 것이 이제 연방당국에서도 막 조사가 나오고 특히 지금은 이제 뭐 AI를 통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 분류를 한다고 해요.
1: 네.
0: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인 데이케어들은 좀 지나치게 이번에 또 피해를 받을까봐 좀 우려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딱 뭉쳐서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우리 한인 사회의 데이케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길 바라는 거고요. 특히 뉴욕주 정부는 다행히 연방 정부와 맞서서 현재 지금 뉴욕 주의 그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너무 뉴욕주에 대해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 막 예산을 막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줄인다.
1: 네.
0: 사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는 뉴욕주 정부하고도 같이 이렇게 라인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 한인 대학교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우리 데이케어가 다 정상적으로 또 일부 실수가 있는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하고 고쳐서 개선해가지고
1: 네.
0: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막 문을 닫게 되는 사태로 가고 뭐 다 체포를 하게 되고 다 문을 닫아서 한인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한인 사회에 큰 정말 피해가 되는 거죠.
1: 네. 한인 네. 사회, 지금 이제 데이케어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만 이거 외에도 한인들이 이제 어떤 힘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에 대처를 못하니까 이럴 때 똘똘 뭉쳐서 우리 한인 사회의 힘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1: 네.
0: 최근에 부임한 우리 뉴욕 총영사, 김상호
1: 네.
0: 총영사님을 비롯해서 뉴욕 총영사가 코리안 원팀이라고 해서 뉴욕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정보기관이나 뭐 이런 기업기관들까지 다 포함해서
1: 네.
0: 이렇게 원팀 코리아라는 걸 하고 있고 또 뉴욕 한인사회 많은 단체들하고 저번에 한 3주 전에 또 60명이 모여서 이렇게 또 같이 한 팀이 된다는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뉴욕 한인회가 작년에도 두세 번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요.
1: 네.
0: 이 총체적으로 우리 한인들의 절반 가까이는 또 제외 국민, 즉 그 영주권자라든지 또 네. 장기 치료자 이런 분들도 많고 소리무비자 분들도
1: 네.
0: 많아서
1: 회장님,
0: 저는
1: 저기
0: 네네.
1: 점심 시간이 다 돼가서 자리를 네네네네. 옮겨서 네네. 잠시 후에 그럼 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 데이케어 사태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주차하셨나 봐요.
2: 아, 네, 지금 막 주차 하고 이제 네. 모임 장소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네. 네.
1: 원로 자문회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또 이런 문제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함께 나눠 주시고요. 이동하시면서 네네. 계속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 또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2: 네네. 저희가 또 이제 한국 역사 또 한국어에 대한 이제 중요성 때문에. 한인의 산하기관으로 세종역사연구소를 한 달 전에 저희가 창립식을 가졌어요.
1: 네.
2: 예,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를 이제 한인회관에서 8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 이제 광복절 행사를 하고
1: 네.
2: 끝나고 또 저희가 그 한국 역사 평가 시험을 그 연구소 차원에서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인 언론에도 이제 한번 이제 보도도 나오고 광고도 냈고 이제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인 사회에서는 이세들의 어떤 정체성 또 이들에게 코리안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확고한 주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 한국말도 더 가르쳐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세종역사연구소를 창립을 했고요.
1: 네.
2: 다행히 우리 한인 이사분 중에 이밀빈 이사님이 연 2만 불씩 네. 앞으로 5년 동안 10만 불의 예산으로 이렇게 사비를 이제 들여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1: 네.
2: 그래가지고 창립 행사도 하고 또 이런 평가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금도 주고 하려면 이제 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인회로서는 2세들을 위한 뭔가 행사나 또 프로그램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한국 역사나 한국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두면서 계획을 하고 있죠. 네. 네.
1: 세종 역사
2: 또, 9월 달에 있는 거 행사 하나 더 참 말씀드려야 네네. 되겠네요. 9월 13일 날 일요일 날 이제 한인회관에서 처음으로 제1회 한인 바둑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1: 네.
2: 3주 전에 여기 뉴욕 방문하는 이제 한국의 평강한의원
1: 네.
2: 서효석 원장님께서 이제 이 행사를 좀 이렇게 주최하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바둑 대회를 열게 되는데 혹시 바둑 아세요? 바둑 주실 줄 아세요?
1: 제가 그
2: 네네.
1: 오목은 둡니다. 네.
2: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AI 시대지만은
1: 네.
2: 다 이 컴퓨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가끔 이렇게 뇌가
1: 네.
2: 이렇게 쇠퇴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저도 그렇고 기억력이 전화번호를 옛날에는 수십 개를 다 외웠지만 지금은 다 직접 이렇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알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어떤 땐 제 전화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나요.
1: 맞습니다. 요즘 다들.
2: 네네.
1: 네.
2: 그런데 이 바둑이 바로 이 사람의 뇌에 창의력을 이렇게 심어주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이 바둑을 가르치면은
1: 네.
2: 굉장히 지능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효석 이분이 한국의 기원협회 회장도 하신 분이고
1: 네.
2: 그래서 제가 저는 좀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둑을 우리 한인 2세들에게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계속 취미생활로도 바둑을 이제 하게 하고 미국인들에게도 바둑을 알려드렸다 해서 이제 저희가 바둑대회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데
1: 네.
2: 이 바둑대회가 앞으로 좀 꾸준히 성장을 하면 큰 바둑대회로 이렇게 좀 아마 키우려고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네. 네.
1: 서효석 평강한의원 대표 원장님 지난번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진짜 한미동맹을 네. 굉장히 중요시 네네. 생각하시고 네. 행사들을 준비하셨어요.
2: 그럼요. 네. 굉장히 네. 애국자시죠. 네. 네.
1: 자,
2: 그리고 어쨌든 에? 그분이 이렇게 한국적인 것을 한국 문화예술을
1: 네.
2: 보급하시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시고 또 바둑도 이제 그런 형태 중에 하나고요.
1: 네.
2: 또 한미 간의 동맹을 위한 문화예술적인 교류와 동맹을 특히 강조하시기에 있어서 아무튼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 9월에 이제 바둑대회가 열리고 9월하고 이제 가을 오면은 또 코리안 퍼레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2: 그렇죠. 한인 해외, 또 우리 뉴욕 한인회가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의 네. 행사인데요. 10월 3일 토요일 날, 뭐 다 아시다시피, 맨하탄 이제 6의 비뉴를 따라서, 이렇게 한 10블락 정도로 이제 꽃차와 함께 행진을 하고, 또 30위가 코리아타운에서 하루 종일 또 페스티벌 행사가 또 열리게 되고요.
1: 네. 네. 이게 코리안 페스티벌이 준비를 하는데, 그 네네. 굉장한 힘이랄까요?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그 인원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2: 항상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죠. 우리 한인의 사무국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면 몇 명이 안 되고.
1: 네.
2: 물론 이제 임원진들이 그날 또 뭐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하는데.
1: 네.
2: 그리고 또 이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 이제 한인 사회 전체의 축제가 되려면 정말 더 많은 단체와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또 그리고 뉴욕 한인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최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코리안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위한 상설 어떤 그런 좀 연합 기관 같은 네. 이런 형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 네.
2: LA에서는 그렇게 그 별도의 축제위원회가 있어서 굉장히 잘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우리 뉴욕보다는 더 큰 규모를 하고 있는데
1: 네.
2: 또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이틀 뭐 3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또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네. 사실 그 코리안 퍼레이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재패니즈라든지 이쪽이 더 축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2: 네.
1: 네. 앞으로 이제 네.
2: 옛날에 뭐 한 30년 전, 20년 전에 이 청가협회 주최의 추석맞이 대잔치 같은 것은
1: 네.
2: 플러싱 매드파크에서 뭐 몇만 명씩 우리 한인들이 모였잖아요.
1: 예.
2: 네. 이제 그러한 규모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그래도 이제 이 코리안 프레드 페스티벌이 꾸준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행진하는 그 기간이나 스트릿이 열 블락밖에 안 되고 하니까 더 이상 크게 치지를 못하는 면도 있는데,
1: 네.
2: 어쨌든 간에 또 아쉬운 것은 한국의 그 대기업들 여기 미주에 다 뉴저지에 본사들이 진출해 있는데
1: 네.
2: 사실은 좀 협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몇 년 전부터든지 뭐 10년 전이나.
1: 뭐 때문일까요?
2: 그래서 한인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고
1: 네.
2: 또 한인사회 한번 이렇게 또 뭐 도움을 주면 뭐 계속 또 뭐 더 이렇게 달라고 뭐 이렇게 힘 때렸습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좀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1: 네.
2: 우리 한인 사회로서는 너무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1: 네.
2: 예. 뭐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인들이 이미 와서 얼마나 많이 옛날에 뭐 현대 자동차부터 해서 삼성 냉장고, 삼성 TV,
1: 네.
2: 또 뭐 LG 세탁소 뭐 얼마나 많이 저 제품을 사주고
1: 그럼요.
2: 또 한국에 얼마나 많이 송금을 정말 하고 있으니까
1: 네.
2: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진짜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 한인 사회를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한인 사회가 힘을 합해서
1: 네.
2: 강력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데
1: 네.
2: 한인 회 자체 힘만으로는 너무 정말 역부족이고 힘이 약해요.
1: 네. 네. 한인 사회가 똘똘 뭉쳐서
2: 네네.
1: 어필을 해 우리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지도 더불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잘 예,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끌벅적해지네요.
2: 네네. 아, 식당으로 이제 막 들어왔는데 아니면 괜찮나요? 소리가 다 들리세요?
1: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2: 네네.
1: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되는 게 아닌지.
2: 아, 네.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1: 네.
2: 좀 예, 이렇게 저기 여기 지금 다 계시는데 그러면 예.
1: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2: 제가 지금 AM1660하고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를 하는 중이라가지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1: 원로 회원분들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2: 여기 많이. 1660에서 또 이렇게 우리 원로 자문의 어르신들하고도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방송도 좀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명빈 뭐 104세이신 우리 이명빈 회장님.
1: 네.
2: 또 여기 김영덕 박사님, 뭐 이정공 회장님, 뭐 다 주로들이 다 계시는데요. 우리 김영덕 박사님 지금 AM1660에서 우리 뉴욕 한인회 차원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한 말씀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1: 원로 자문회원으로서.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2: 네. 이명빈 회장님만 한번 바꿔드리고 다시 또 전화 연결할게요.
1: 네. 네. 이명빈 회장님.
3: 네.
2: 네.
3: 네.
2: AM1660.
3: 네.
2: 누군데? AM1660.
1: 네. 네.
2: AM1660.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1: 오늘 원로 자문회 회원분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또 두런두런 말씀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3: 아.
1: 네. 우리 한인회, 네. 우리 한인사회가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회장님. 잘 들리세요?
3: 잘 안 들려요.
1: 아이, 네, 안 되겠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한인, 예?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3: 예?
1: 네, 고맙습니다. 네. 이명석 회장님?
2: 네, 네. 아, 네. 이명빈 회장님이 연세가 104세인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1: 네, 네, 잘 안 들리신다 하셔서 아쉽지만 그래도 음성 네, 살짝 네. 들으면서 반가웠습니다. 그 원로 네. 회원분들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또 네. 남은 한인회 관련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회를 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2026-27 요 얘기 좀 네, 나눠볼까요? 네.
2: 네. 모든 조직에서 이 이사회가 굉장히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사회에서 한 30여 분이 모이셔 가지고
1: 네.
2: 이제 2년 임기의 새로운 이사장을 이제 선출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2세들을 우리 이사회로 영입을 시키는 문제.
1: 네.
2: 그리고 별도의 2세 위주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 물론 이런 것은 나중에 회칙 개정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1: 네.
2: 저는 이제 이 한인회나 또 한인단체들이 2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한인사회와 단체가 되어야만이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2: 이제 2세들이 한인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1세 위주의 한인사회는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저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세대 참여를 지금 최우선으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회조차도.
1: 네. 네. 뉴욕 한인회가 2세들을 위한 어떤 일들,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2세들이 또 모이는 공간이 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 한인사회를 또 새롭게 이끌어나가는 길이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2: 네네.
1: 네. 저희가 이제 뉴욕 한인회에서 있는 일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2: 네네.
1: 일단 앞서서 6층 비영리 면세 혜택 복원된 거는 너무 축하드리는데 3층 네. 악성 테넌트 문제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유능한 변호사가 네네. 많은 한인사회가 언제까지 이 문제로 골칫덩어리로 지내야 됐나요? 라면서 이게 어제 네네. 오늘도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2: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 미국 변호사를 전문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동안에 네. 시간당 550불씩을 지불하면서
1: 와,
2: 네. 이렇게 소송을 대체해왔어요. 그래서 네. 연간 최소한 변호사비만 한 2만 5천 불, 뭐 3만 불 정도가 이제 들어갔고요. 지금도 이제 그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미국 변호사들을 저희가 그 로펌, 법률회사를 뭐 해고시킬 수도 없고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다.
1: 네.
2: 그쪽이 지금 그 악성 테넌트 두 군데를 이 소송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악성 테넌트의 입주권이 영원히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그냥 거기에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네.
2: 우리 자원봉사로 있는 우리 한인 변호사 팀들이 있지만 역시 그냥 자원봉사의 한인 법률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미국 로펌 내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저도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지 그것을 저도 솔직히 현 회장으로서는 그 깊은 소송의 내막을 미국 로펌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죠. 네.
1: 네.
2: 네.
1: 예, 조금 이제 좀 어떻게든 해결 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 중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네네. 식사 자리에 오니까 좀 시끌벅적하긴 합니다, 회장님.
2: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밖에 나갈까요?
1: 아,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이제 네. 마무리할 때가 다 돼서 뉴욕 한인회 이제 다, 앞으로 다가올 행사가 8.15 광복절 행사잖아요.
2: 네네.
1: 네, 이 행사 또 뭐 한국 역사 시험 뭐 이런 얘기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광복절은 이제 물론 한인회 가는 공간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뭐 많이 오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한인 단체장분들하고 인사분들이 좀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8월 15일 행사 이후에 또 역사 평가 시험을 또 치를 수 있도록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그렇게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게시판 광고나
1: 네.
2: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1: 네.
2: 1세, 2세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 네. 네.
2: 그리고 네, 이제 또 바둑 대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13일 날 바둑 대회 또 참여해 주시고
1: 네.
2: 네. 네.
1: 9월 13일 이제 제1회 한인 바둑대회 한인회관에서 개최되고 문화예술 네. 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2: 네 맞습니다. 네.
1: 네.
2: 하루 종일 바둑을 두는 거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문화예술 행사를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한인회관에서.
1: 네.
2: 네.
1: 회장님 지난번에 우리 그 인터뷰할 때 우리 한인회관 재개발 문제도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2: 아, 네. 질문을 안 해주셔서 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로 네. 어제,
1: 예.
2: 어제 동시에 그 12시에 일단 네. 우리 전직 한인회 회장님들이 이제 위주가 돼가지고요.
1: 네.
2: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첫 그 어떤 출정식이라고 할까요? 첫 모임을 네. 어제 한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제 주요 단체장분들도 다 추진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한 20명 이상이 어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1차로 이제 모임을 가졌고요. 현재 뭐 한국의 어떤 그 대기업 한 군데 또 뉴욕의 미국 투자회사 이런 한두 군데가 접촉을 해왔는데
1: 네.
2: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그리먼트라든지 뭐 MOU 업무 협약 이런 것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요.
1: 네.
2: 이 모든 것은 현 회측에는 한인회관 매매나 이런 모든 곳에는 전직 회장분들이 권한이 있으셔서
1: 네.
2: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1차로
1: 네.
2: 그런 모든 것들의 뭐 미팅이라든지 한인회 재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게끔 이제 그렇게 지금 먼저 부탁을 드린 상태죠. 그래서
1: 네.
2: 네, 이것도 계속 한인사회에 투명하고 모든 것을 또 절차나 모든 과정을 다 한인사회에 공개도 하고 또 중간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에 정말 수천만 불 이상의 이 한인회관 자산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이것을 나중에 정말 큰 투자회사들하고 연결이 돼서 정말 우뚝 멋있는 그런 한인회관 건물로 만약에 재탄생이 되면 더욱더 뜻이 깊겠죠. 네,
1: 네.
2: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한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줄 때, 우리 한인회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또 한인사회도 같이 또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한인회관이 노후화됐다, 뭐,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뚝딱 뭐, 재개발
2: 네네.
1: 시작 이게 안 돼서, 어쨌든,
2: 네.
1: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더 나은 네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회장님,
2: 네네.
1: 이제, 식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한인
2: 네네.
1: 여러분들께 우리 뉴욕 한인회관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잘하고 있으니까 같이 똘똘 뭉치자고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아무튼 우리 한인 청취자 여러분, 뉴욕 한인의 뭐, 저도 회장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에서 기대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인회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단합을 요청을 드릴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또 한인 사회 차원에서 또 2세들을 위한 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한인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님과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사실 그 속속들이 행사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깊은 얘기보다는 우리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번 강조하기를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한인회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또 여러 단체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결국은 그게 상생의 길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K라디오에서는 한인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정보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www.kradio.us 최근에 그 홈페이지 새 단장을 해서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소식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쓰러진 K-Radio 홈페이지로 오세요. kradio.us 오전 11시에 만나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갖고 관련 정책 제안과 함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3시간 10분여 동안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장면들 살펴보고요. 방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현 후보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의미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추후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뉴스들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목요일의 시그니처 예, 승부사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1: 자 그리고 최강 변호사 두 분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요즘 날씨도 안 좋은데 자 건강하시죠?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그죠?
5: 네.
1: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일단 있었습니다. 실시간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시작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리고 일단 부동산 대토론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시민학 140명이 참여하고 3시간 10분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강선필 대변인.
3: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예.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이렇게 들으려고 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1: 예.
3: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듣는 게 그치지 않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3: 근데 어쨌든 보유세가 초관심사였고
1: 예.
3: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확실히 일반 시민들은 예. 대출 규제에 대해서
1: 맞아요.
3: 상당히 예민했다.
1: 예.
3: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1: 예.
3: 저는 정부 당국의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1: 예.
3: 저는 좀 여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걸 좀 만들어내겠다. 근데 제가 좀 뿌듯했던 거는 제가 최근에
1: 예.
3: 이 방송에서 이 청년만
1: 예.
3: 챙기지 말고 좀 4050. 그러니까 적당히 직장 생활하고 이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우리도 좀 배려해달라.
1: 그렇죠.
3: 근데 여기를 딱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그러니까 4050 무주택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1: 예.
3: 그래서 참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1: 아, 강성필의 힘이다.
3: 아닙니다.
1: 예.
3: 4050 힘내십시오.
1: 저는 생각보다 대토론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치열한 공방에 제가 이제 토론이라는 거에서 갖는 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치열한 공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좀 없어가지고 약간은
4: 아 제가
1: 이석 대표님
4: 비판을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1: 예, 예, 예,
4: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1: 예.
4: 왜 그런 공방이 없었느냐 시민들 의견이야 뭐 좋습니다.
1: 예, 예, 예.
4: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 막 섞여 있었잖아요. 일부러 저는 뺐을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관계자였으면 자 보세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에요. 이름이 기업이야.
1: 아, 발언하신 분.
4: 네. 예. 이분은 지지난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부동산 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1: 예.
4: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약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자, 한 분은 또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예.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
1: 예.
4: 이분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찾아가다 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 주장이 뭐 들을 가치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1: 예, 예.
4: 왜 구성을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왜 그게 제일 안타까웠고
1: 예.
4: 두 번째는 조세 정책 바꿀 수 있죠.
1: 예,
4: 충분히
1: 예.
4: 할 수 있는데
1: 예.
4: 왜 보유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맞아.
1: 네.
4: 근데 우리는 취득록세가 있어요. 다른 나라 없어. 미국 없어. 미국 기준으로 할게요. 양도세 미국도 있어. 우리가 양도세가 훨씬 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 부담 내가 집을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비교를 했을 때
1: 네.
4: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어바인
1: 네.
4: 그 기준으로 하면 한 두 배 가까이 비싸요. 물론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짜리 집을 사서 30억에 판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까? 왜 보유세 얘기만 하냐 이거지.
5: 거래세, 보유세
4: 우리가 보고. 재산세, 네. 종부세만 내지 않잖아요.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 얘기하고.
5: 예, 예.
4: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5: 그래서 여야 간의 토론이 좀 있었으면 공방도 오가고.
4: 아, 진짜 나가고 싶어요, 저는. 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조세가, 예. 조세 정책이 재정학을 잘 보면 전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내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5: 윤석 대표 경영학과. 아, 근데 제가 MBA.
6: 이 부분은 좀
5: 그래서 세금 안
6: 받아요. 말씀하셨던 것도 네. 남 기업 그분이라든가 저도 그 여성분 네.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네. 네. 또 반면에 김인만
5: 맞아요.
6: 부동산 경제 연구소
5: 네. 그 방송 많이 나오신
6: 최상욱
5: 분.
6: 대표. 네. 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김인만 이분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 상당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4: 예. 아, 맞아요. 예.
6: 근데 이런 분들 좋게 좋아요. 있다는 점 양해. 그리고
4: 아, 이광수 씨 나왔잖아요. 네, 뭐. 네, 그 얘기까지 해야 돼.
6: 3대 2.
4: 그럼 끝났지.
6: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예. 이건 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거래소로 아 시장에서는 거래소로 보고 있고
4: 그렇죠.
6: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소로 보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4: 이중과세죠. 네. 보유세 올라간 분만큼 내니까 또 어이. 과세하는 거잖아요.
6: 그러니까 그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좀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 훌륭합니다.
6: 아 근데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4: 오늘 없던데?
5: 예. 아무튼
4: 뭐 안장호 기자 한 분이 얘기했죠.
5: 예. 예. 오늘 토론회보다 오늘 두 분의 토론이 또 좀 약간 더 홍닥홍닥하면서. 자 변호사님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7: 저는 대통령께 그냥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 예.
7: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저렇게 대토론회 형식으로 열어가지고 발언을 듣고 하는 방식의 토론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나 어디에 아예 아고라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5: 무조건 다 올리게.
7: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인증된 예.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인증된 골고루요. 아. 전문가들 집단 위주로
5: 예.
7: 한 100분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글을 올려서 공론장을 열게끔 인증된 여론장을 하나 오픈해 주셔서
5: 아.
7: 상시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 아하.
7: 저렇게 모아놓고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하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요약해서요. 짧게요.
5: 맞아요. 맞아요.
7: 계속
5: 맞아요.
7: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5: 맞아요,
7: 네. 공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또 정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5: 네.
7: 부동산 문제만큼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5: 예.
7: 그런 공론장을 상시 공론장을 상설 공론장을 열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예, 우리 서 변호사님.
8: 저는 일단 이게 이재명 대통령 17억 근저당 때문에
5: 예.
8: 관심이 거기다가 있어요. 오늘 토론회보다는 그쪽이 더 관심 비판이
5: 아.
8: 많다.
5: 아.
8: 그 토론회 완전히 뭐 종치버린 거죠.
5: 아.
8: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이런 게 진보 좌파 정권만 되면 맨날 이렇게 대책이 놓고 토론을 합니까? 보수 정권에는 이런 게 없어요. 나라라는 건 없는 듯.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는.
5: 시장에.
8: 그렇죠. 시장에 다 맡긴 하면 부동산 대책이 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왜 이재명 대통령은 매일 부동산 대책 스물 몇 배씩 놓고 했잖아요.
5: 예.
8: 이게 저는 반시장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문적인 분야는 보유세인데요.
5: 예.
8: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 보유세가 뭐 높은 건 인정한다 했지만
5: 예.
8: 보유세를 하는 것도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5: 예.
4: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요.
8: 그러니까
4: OECD, 다른 나라가 높다고.
8: OECD 평균 대비 높다는 건 뭐냐? 집값 대비 보유세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너무 비싸. 자, 집은 30억인데 보유세 몇 천 안 되네.
5: 예.
8: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집값 대비하면 높은 거는 아, 낮은 거죠. 오히려 예. 집값 대비하면
5: 예.
8: 보유세에서 올리자는 이야기인데
5: 예.
8: 문제는 이게 보유세라는 게 우리 전체 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또는 우리 GDP 대비 보유세 총이 얼마냐
5: 예.
8: 이런 기준하면요
5: 예.
8: OECD 대비 우리가 높은 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낮다는 거는 뭐냐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5: 예.
8: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5: 아.
8: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때 보유세 낮으니까 올리자 이런 이야기인데 다양한 보유세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6: 근데 이제 보유세가 우리 한국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는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보유세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그냥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주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잘 살지 못했을 때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해서 부동산 경기 좀 살리고
5: 예?
6: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거래세를 많이 걷는 것이 세수 확보에 좋았는데
5: 예.
6: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보유세를 오히려 높이고 현실화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거래세를 낮춰가지고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8: 그러니까 보유세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이 아파트 가격 대비 실제 내는 거, 이걸 보통 보유세라 하는데, 예, 예. 이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낮아 보이는 착시고, 예.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뭐 몇 백조 중에 보유세가 100조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OECD 중에 우리 보유세가 아. 높은 거예요.
5: 예.
8: 또 우리 GDP 대비해서 예. 보유세가 총액이 얼마다. 아하. 이 기준은 또 높은 거예요. 이거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4: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세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을 매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5: 예.
4: 종부세가 0.16%, 재산세가 0.25%예요. 예. 합쳐서는 예. 0.4%. 근데 예. 미국 아까 캘리포니아 어바인 얘기했잖아요.
5: 예.
4: 그건 0.79%의 재산세가. 그러니까 그쪽보다 우리가 낮다. 세율로는 같은 가격 대비. 그런데 양도세가 20억짜리 집을 샀다가 30억으로 팔 경우에 10억 이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39.36%로 계산이 되고
5: 예?
4: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43%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거기에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취등록세 3.3%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가 낮은 건 맞는데 그렇다면 과도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를 왜 오늘 많이 안 했냐. 그게 제가 아쉽다는
3: 많이는
4: 얘기예요.
3: 안 했지만 결정적인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좀 총량제 형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말씀하셨던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한 생에 한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대통령도 아이디어는 좋다.
5: 한 번 했을 수 있습니다.
3: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은 예. 필요한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제 예. 듣겠다라는 전 정부가 연 건데 오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저는 이제 좀 주목했던 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죠. 심각한 문제다. 이게 주거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은 탓에 이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예. 또 이전 정부 때는 똘똘한 한 채만 하고 다 이게 처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정부 방향이 있었다가 또 이 또 이 현 정부에서 또 이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의 주범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니까 예. 또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도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3: 그 얘기도 이제 나왔죠. 사실 예. 똘똘한 한 채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이 예. 거주냐 비거주냐 이런 예. 문제가 있는데
5: 주거와 투기 구분 안 했다.
3: 네.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일단 이 사연을 예. 좀 살펴봐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또 뭐 서민이라든지 예.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다.
5: 아하.
3: 왜냐하면 우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5: 예.
3: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감면 사유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중 사유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예. 그동안 또 추가하신 말씀 있으시면
7: 저는 짧게만요. 예, 예. 그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수도권의 부동산이 가장 문제인데
5: 예.
7: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 공급을 어떻게 하고 이건 사실상 그냥 이제 상방을 막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지방 분산이 안 되면 이거는 뭘 해도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토론을 보면서
5: 예, 예, 예.
7: 뭐 공공기관 이전이든 뭐 대학교 이전이든 예. 실질적으로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걱정 일단 들었고
5: 예.
7: 그다음에 보유세를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보유세를 뭐 하거나 이렇게 좀 뭐 가중하거나 할 수 있겠죠.
5: 예.
7: 근데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5: 그러니까요.
7: 그래야 매물이 많이 나와야 그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5: 예. 근데 예.
7: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면 또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5: 맞아요.
7: 그러니까 양도세와 연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보유세와 연동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떤 기간별로 상당히 낮춰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을
5: 예.
7: 매물을 팔고
5: 예.
7: 아, 나 이제 노년에
5: 예.
7: 팔고 그냥 지방 내려가가지고 한적한 데 살겠다 이런 분들이 양도소득세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그런 거래 잔금을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8: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본인이 이번에 29억에 파는 집이 일단 똘똘한 한 채냐 아니냐?
3: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입니다.
8: 그 제가 볼 똘똘한 한 채예요.
5: 예.
8: 그렇죠?
5: 예.
8: 똘똘한 한 채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25억을 벌었다. 이게 저는 정당한 이익이냐?
5: 예.
8: 불로소득이냐? 이걸 이게 또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5: 예.
8: 세 번째 주거하고 투기를 구별해야 된다는데
5: 예.
8: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안 하고 있죠?
5: 예.
8: 그럼 이게 투기 목적입니까? 주거 목적 산 겁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주거를 못하는 이유는 똘똘한 채에서
5: 예.
8: 이재명 대통령처럼 직장이 달라가지고 내가 그게 청와대 사니까 직장이 달라서 못 살잖아. 그럼 비주거죠. 그런데서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이게 돈이 없어서 내가 전세 끼고 사야 되니까 죽을 못할 눈물을 먹고 죽을 못하는 거예요.
5: 예.
8: 이 사람들은 다 이게 투입권입니까? 제 말에 죽을 못하는 게 다 투입권이 아니고 한 채 가진 사람은
5: 여러 사인이 있다.
8: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직장처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사니까 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뭐 투입권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5: 예.
8: 그러니까 본인이 번 20몇 억은 정당한 소득이고 남들은 부동산 조금 벌면 투기다. 근절했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한 채에 대해서는요 가능하면 모든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6: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갑자기 서울에 집이 있는데 갑자기 예.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가게 되면 비거주가 되는 거잖아요.
5: 예.
6: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해결책 중에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디테일한 계획서를 봤던지
5: 예.
6: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뭐 세를 올리지 않고 오래 살게 한다든지
5: 예.
6: 아니면 내가 뭐 언제 팔겠다든지 대신에 이걸 파는 대신 내가 지방에 뭘 산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보완하자라고 했고
5: 예.
6: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집을 사시는 그 매수인은요 집이 아니,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끼고 자기 돈 아닌 대출 받아 가지고 그 아파트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20분 동안 이 부동산 정책 토론 아주 밀도가 있어서 수준이 높았어요. 댓글도 칭찬이 많습니다. 아유, 강수철 대변인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6: 머리가 아픕니다.
5: 머리가 아픕니다.
6: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역할을 해야지.
5: 그렇죠. 왜 강수철 대변인 이렇게.
9: 네. 저는 오늘 저분한테 다섯 번째 들어요.
5: 아, 그렇죠.
9: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5: 이야, 영원의 파트너시구나. 이야,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선관위.
9: 아.
5: 아, 선관위 직원들이 이 투표자 숫자 입력 잘못한 거, 오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고,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 압수수색했잖아요. 전산상으로 이걸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9: 얘기가 이제 달라졌어요.
5: 이게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9: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보니까 뭐 득표수를 바꾸고 이게 아니라 사전투표날 그리고 본투표날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 집계하는 그 과정에서 오 입력하여 그래서 이제 수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0: 결제도 받아야 되고
9: 그럼 혼나니까
10: 결제 받는 게 혼나니까
9: 징계받으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어차피 투표로 올라가니
10: 예.
9: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10: 예.
9: 이거를 분산시켜서 다른 곳에 좀 이렇게 퍼뜨려 놓고 어차피 찰 거니까
6: 보정
9: 보정이 자동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중간 수치가 틀린 거죠. 그렇게 따져 보면
10: 예, 예,
9: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를 우리는 지금 통계치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대별 투표율이 지금 그걸 했다는 게 적발됐다.
10: 적발됐다.
9: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야.
5: 그러니까 전산 입력을 다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5: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의도성 가지고 네.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7: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 최종 이제 투표수가 달라진 건 아니고
5: 결과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7: 네, 투표수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입력하는데 뭐 만약에 100장 넣어야 될 걸 1000장으로 잘못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900장이나 더 넣었으니까 그 900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들킬 거 아니에요.
5: 예, 예.
7: 그러니까 이제 여러 투표소에다 한 100장씩이나 한 50장씩 이렇게 골고루 뿌려놓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그 그치. 입력을 안 하고 그치. 그냥 이제 깎아 내려가는 듯이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들키게 이제 교묘하게 했다는 건데
5: 결과는 용량이 친 건 아니지만
7: 그렇죠.
5: 중간에 집계 과정에서 잘못 오 입력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7: 그렇죠.

0: 현직 선관위 직원의 옛날 인터뷰를 보니
1: 예.
0: 국회에서 일주일쯤 뒤에 자료를 요구하잖아.
1: 예, 예.
0: 그럼 이게 안 맞아. 주부자. 일단 마음대로 일주일 지난데도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칸을 어느 시점 되면 이게 막아야 되거든요.
1: 예.
0: 접근권을 막아야 돼요.
1: 아.
0: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는데 안 맞으니까 우리 은행원이 장고하고 은행이 인터넷 그 돈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는 게 마음대로 조작해서 은행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 똑같은 짓을 계속 선관위 하고 있다. 이거는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뭐 지금 대여섯 군데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오늘요.
1: 예, 예.
0: 철저하게 아마 특검이 이런 부분도 수사를 했는데.
2: 근데 저도 사실 오전에 이거 처음 이 뉴스 접했을 때는 예. 부실인가 부정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1: 예, 예, 예.
2: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 예, 예.
2: 결국 뭐 이런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 예, 예.
2: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는 현실적으로
1: 예.
2: 사전부터 조직적으로 공모를
1: 예.
2: 해서
1: 예.
2: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를 그렇죠. 우리는 좀 부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1: 부정선거다.
2: 합니다.
1: 부정선거다.
2: 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이거 뭐 부정선거 아니다, 부실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또 특히나 2030 젊은이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엄청 화가 납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용어에 조심해야 되고
1: 네.
2: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올림픽 공원을 헤매고 계시는 이 정치인들에게 저는 또 새로운 동화줄이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1: 예, 예.
2: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까
1: 예.
2: 그리고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져들면 우리 민주당도 이 부정선거, 부실선거와
1: 예.
2: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서 상당히 개념 정리 잘하시고 대처 잘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1: 예. 사실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장도혁 당대표에게 좀 힘이 더 실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많아가지고
3: 이제 언론에서 예. 먼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듯한데요.
1: 예.
3: 이제 알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당락이 바뀌느냐, 득표수를 바꿨느냐 이게 중요한
1: 예.
3: 거 아니겠죠?
1: 그렇죠. 예.
3: 저는 개표 과정에서 나온 그 현장의 검표원들이 서로 합의한 그 숫자가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전산조절로 바뀌었으면
1: 저도 소급별 득표가 바뀐 건 아니니까 네,
3: 그렇게 예. 되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투표라도
3: 바뀌면
1: 예.
3: 한 표라도 바뀌면 근데 지금 나온 거는 투표율 그 집계 한 시간마다 나오는
1: 시간별로 집계하는 그거
3: 사실
1: 자체.
3: 저도
1: 예.
3: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1: 아,
3: 라는 생각을 예. 했었어요.
1: 예.
3: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 계속 새로 고침하잖아.
1: 맞아요.
3: 이게 그렇게까지 되는 시스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1: 예, 예.
3: 역시나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이런 일을 하더라. 빨리 보내야 되니까 한 시간마다. 방송사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것과 장동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은 하루 이틀 내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우리가 과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1: 예, 그걸 좀 냉정하게. 예,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 그 선관위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 뜰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보고 고치건 고치되 또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방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진행 중인데 아, 당대표는 세 분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으로 좁혀졌고요. 최고위원은 박선언, 그리고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그리고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8분의 후보가 올라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는 예측이 많이 된 대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의 후보로 압축이 됐고 최고위원 8분의 후보는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8분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최고위원 후보 결과를 보면 친청계 후보 세 분이 다 올라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유인석 대변인.
3: 예, 저 혹시 순서는 뭐?
1: 아, 순서는 알 수, 그러니까 순위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위는 가르치지 않고.
3: 무순이에요.
1: 예, 무순이고. 그 다음에 그 득표 결과는 당대표 후보들에게는 후보 개인들에게도 알려드린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 공개는 안 하고.
3: 밭그리 돌겠네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는 알려. 드린다.
3: 네.
1: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긴 합니다.
3: 네. 일단 네. 뭐 당대표.

0: 네.
1: 3위는
0: 네.
1: 우리가 다 예상한 대로.
0: 네, 예상한 대로.
1: 네. 최고위원 분포, 제가 이제 정확한 건 뭐, 14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네. 6분이 안 되신 거 8분이 남았는데. 네. 네. 소위 친청계라고 하시는 분이 다 들어갔다.
0: 네, 친청계니까 여기서 한민수 의원, 그리고 이성윤.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네. 3분이 되죠. 네.
1: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친명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친청이라고, 인식되는 분 전원이 네. 된 것은 예. 정청래 후보 쪽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 예, 예, 예.
1: 특이한 거는 이건태 의원이 안 됐네요.
0: 그러네요.
1: 토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0: 한동훈 의원과
1: 부안사... 안타깝습니다.
0: 예, 아, 그 영향도 있겠네요.
1: 하셨어야지.
0: 예, 그 군부를 만떼고 예. 결국 안 하셨어요. 당원들이 그...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내서 안 한다고 본인이
1: 이랬잖아요.
0: 얘기했는데.
1: 후원 저 토론회 안 하면 찍어줄게라고 했다면서요.
0: 아, 그래요?
1: 아. 이거 참 네. 안타깝습니다.
2: 안타깝지만 토론회 하셨으면은 또 떨어질 수
0: 있는데. 아, 더 명확하게.
1: 아.
0: 자, 일단 우리 강서필 대변인께서 네. 뭐 요, 결과에 대한 논평 좀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지 형, 않으시죠?
3: 네.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면
0: 좋은 얘기 뭐가 좋죠? 지금 이 상황에서
1: 심각해요.
3: 8번 축하드리고요.
0: 아, 8번 축하드리고.
3: 심각해요.
0: 아, 심각하군요 얼굴이.
3: 일단 네. 확실히 현역들 중에서도 네. 인지도가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고.
0: 예, 예.
3: 어쨌든 김용호, 임미애
0: 예.
3: 사실 이분과 박성준
0: 예.
3: 이분들 중에서 누가 올라갈까
0: 예,
3: 사실
0: 예.
3: 많이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재선 의원이고
0: 원내 수석부대표 있잖아요
3: 네.
0: 사실은
3: 네. 수석 와, 구대표도 그러네. 있고 대변인도 하셨고
0: 이재명 대통령 네. 대표 시절에도 가까운 분이었고
3: 대표 친명이기 때문에
0: 네.
3: 사실 이분이 좀 떨어진 것은 좀 의아하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0: 예, 예.
3: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건태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그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회를 예. 트라이 했던 것이
0: 예, 예.
3: 상당히 간접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0: 예.
3: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김용
0: 예.
3: 부원장 같은 경우도 예. 어쨌든 원외 인사인데
0: 예, 예.
3: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살폈을 때는
0: 예, 예.
3: 생각보다 인지도에 비해서 표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김용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위는 예.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8분 중에서 친청 후보로 조금 표방되는 분들 3분 다 들어가셨네요.
0: 예.
3: 확실히 팀 정청래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본선 경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구도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4: K 라디오.
5: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그 말씀하신 팀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의심, 의원들의 마음은 이제 친명 쪽으로 많이 있지만 그 당원들 밑바닥 바닥 민심을 관리하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정청래 캠프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 최고위원 결과로 좀 나타났다. 서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 많아 보여요.
1: 제가 이렇게 그 계속 이번 네. 전당대회는 유시민과 김어준이 결정한다. 우리 보수는 보성국과 전환길이 결정한다.
2: 아니지, 그거는.
1: 보수 장동혁은 전환길 하고 고성국이 1등 오신이에요.
0: 예. 맞아요. 서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3: 아, 저, 예. 저 화면, 저, 블록 처리해주세요.
1: 지금도 보면 저는 예. 유시민이나 김어준 씨가요. 예. 선명하게 검찰개혁. 이게 예. 먹히면서. 예. 정청래가 상당히 그.
0: 이번에 결집시켰다.
1: 약진하고 있어요. 아. 원래는 후보도 못 놓을 정도로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그래서 저는 세 명이 올 거로 봐고, 저는 박선언하고 최민희가 1, 2등 다툴 걸로 봤어요.
0: 아, 수석 최고위원. 아, 수석 최고위원.
1: 박선언은 예. 그 송영길, 김민석 아마 진보진영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예.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다음 최민희는 여성이면서 예. 여기 선수도 높고 가방 위원장이잖아. 예, 예. 예측대로 두 명이 들어왔고 이대로 가면요. 예. 아마 여성은 최민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 쪽에 저는 이성윤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있거든요. 법 쪽에서는. 검찰에 예. 정의대 후배입니다. 예. 따라서 이성윤도 유력해 보이고 한민수가 이제 문제긴 한데 예. 한 명만 더 건지면 3대 2예요. 저는 저쪽에서는 박선언하고 김용정도 예. 결국에 3대 2로 정청래계가 예. 이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자, 강승규 변호사.
4: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지금 예. 예비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본 경선하고 예비 경선하고 조금 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급이 50%, 권리당원 50%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 여론조사가 없어요. 예. 여론조사 없고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인데 예. 이 말은 그 권리당원 50보다도 권리당원 숫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중앙위원은 600명 좀 700명인가 예.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다 이제 현역 의원이나 뭐 지역 위원장이나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최고위원보다도 훨씬 협소한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직표의 영향이 훨씬 큰데 당원들 표심보다도 기존 현역 의원들이나 조직표의 영향력이 큰데 친청계 분들이 세 분 들어간 건 예.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예.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예. 이것만 가지고 정청래에게 약진이 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예견된 결과다. 예비 경선에서 이건. 예. 왜냐하면 세 분 정확하게 딱 이제 분산해서 투표하자고 이제 지령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0: 그 생일 뭐 1월부터 4월, 5월부터
4: 네, 그렇게 결정하면 9월, 이거는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비경선에서.
2: 근데요, 네. 제가 이제 박성준 의원 탈락을 제가 놓쳤는데 예, 예. 이건태 박성준 특히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시 굉장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지난번에 그
0: 공소 취소
2: 연어 뭐 파티 관련한 그 검증 과정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예. 소주를 막 통에 붓고 이러면서 아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분 안 되고 이건태 의원도 엄청나게 세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예. 8명 안에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임미애 의원이 이제 비례로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경북에.
0: 맞아요. 예.
2: 김영호 의원 삼선인데 서울에서 그분 맞죠?
0: 네. 맞아요. 서대문.
2: 상대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인지도 면에서는 박성준, 이건태 이분들이 훨씬 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네. 민주당 사장의 과문한 제 입장에서는 네. 이 두 분의 탈락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4: 제 생각에 예. 그 임미애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의 변수였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권리당원 숫자가 2%밖에 안 돼요. 대구 경북이. 예. 매우 권리당원 숫자가 적은데 예. 이렇게 뚫어냈다는 거는 예. 지역위원장이나 이쪽에서 완전한 뒷받침이 있었을 것 같다.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그렇긴 해요.
4: 예, 근데 본선 가면은 예. 이제 1인 1표제가 적용되고 대의원 표나 권리당원 표나 차이가 없고 예. 권리당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임미연이 본선을 뚫어내기는 구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이게 결국에는 또 청년 최고위원 별도 트랙을 안 만든 게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0: 정민철, 김영란 후보가 떨어졌죠. 그죠?
5: 지금 네. 최고위원 나오신 분의 12명, 14명 중에서 청년 최고위원 별도 트랙 으로 나왔으면 김영남, 정민철 이 두 분은 빠졌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12명으로 줄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가 3대 11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본선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0: 예, 예.
5: 그래서 근데 다만 이성윤 의원과 저는 이건태 의원 두 분 다 예. 이번에 예비 경선을 치르기 전에 예. 악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에게는 그 악재가 호재로 결과를 준 것 같고 한 분에게는 악재가 그냥 악재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3: 이성윤 의원 악재가 뭐죠? 기억이 안 나서.
5: 이성윤 의원은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향해 가지고 개업날 감기 먹고 잤냐? 감기야 뭘 먹었냐?
3: 선물 밝혀라. 네. 너무 오래돼서 네. 잊어버렸어. 저는.
5: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 근데 네.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네. 다들 좀 잊혀진 상황이긴 한데.
4: 저도 룰 때문에 사퇴했다가 다시 나오신 게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줬죠. 사실은 뭐 선호 투표제 이런 거 도입 뭐 이런 거 막 논의하고.
3: 아, 그리고 바로 출마 선언했죠. 네. 사퇴하고. 네.
1: 자, 본선에서도 3대 5면 어차피 이게 표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0: 예.
1: 정청래께는 이제 한 명 정도만 전략적으로
0: 예.
1: 3명이니까. 근데 저쪽 어차피 3대 5니까.
0: 예.
1: 정말 본선에 룰로 가도 전 정청래계가 불리할 건 없다 봐요.
3: 그러니까 최고위원 8명 중에 5분이 이제 네. 당선되는 거니까 네. 그 5명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고. 근데 당대표 이제 세 분은 이제 예측대로 됐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인데 자, 그러면 현재 요즘 여론조사 흐름은 숫자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그 정청래 후보의 어떤 기세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가 내세운 신천지 개입설, 연루설, 뭐 요건데, 지금 정청래 개입설 이거 밝혀라! 빨리! 이거 사실이면 우리 민주당이 엄청 위험한 수준의 예약이고, 정청래 후보도 나에게도 알려달라. 만약에 정확히 안 밝히면 이거 수사 의뢰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번질까요?
2: 일단 그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네, 네, 네. 저희 당을 한번 휩쓸었던 거를 자당에다가 네. 다시 한번 퍼붓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네. 확실한 증거를 동시에 밝히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대로 준거 내라 이렇게 역공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김민석 후보가 일반적인 예상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0: 네.
2: 고유명사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증거를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네. 발언하신 거는 좀 빼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역공 체제가 되는 거니까
0: 예, 예, 예.
2: 그 발언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물론 본인이 공격당하는 거긴 하지만 예. 공격을 반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0: 예. 일단 박선원 의원은 이제 친석계죠.
5: 저는 친명계인가?
2: 그렇죠. 학생운동 같이 했으니까.
5: 친길? 네, 송영길.
0: 아, 친길이게. 아, 네, 맞네요, 맞네요. 송영길 후보 출마 선언할 때 현장에 네, 같이 네. 계셨고.
2: 네.
0: 그 이제, 근데 이제 박선우는.
5: 의미는 없지만.
0: 네. 없는데. 네. 김민석, 그 어떤 신천지 연루설 자체를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한 거다. 약간 뭐랄까. 이게 이제 경고 차원에 얘기한 거지. 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서 변호사님.
1: 저는 지방, 그 민주당 선거의 3대 이슈가요.
0: 예.
1: 유시민. 그 다음에 보안수다.
0: 아.
1: 그 다음에 신천지입니다.
0: 예.
1: 근데 셋 다 정청래한테 아주 유리하게 가요. 보안수단은 정청래가 선명하죠. 처음부터 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잖아요.
0: 예.
1: 김민석은 마지못해 끌려온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보안수화가 기선 잡고.
0: 예.
1: 두 번째, 그, 유시민.
0: 예.
1: 이것도 천군만마가 된다니까요. 이런 발언이요.
0: 예.
1: 우리 연세 있는 호남의 어르신들이 볼 때는 먹힌다니까? 우리가 고생한 몇십 년 민주화 투쟁 이랬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다 자리를 차지해? 뉴이재맨 이게 먹혀요.
3: 서 변호사님이 한 30년 동안 민주당원이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1: 그 저는 유시민이
0: 예.
1: 정청래한테 큰 도움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는요.
0: 예. 예, 신천지.
1: 이거는 완전 자해극이잖아요. 정청래 대표 때 그 노릇남에게 당이 해산될 수 있는 이거는 아마 이게 다 이게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볼 때 내가 신천지야? 나는 정청래 지지하면 내가 다 신천지야?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게
3: 정거도 못내. 워딩이 그대로 계시네요.
1: 남에게 정거 해봤자 뭐 뉴 탐사가 뭐 예를 들어 이게 호남일보고 어쩌고 저쩌고
0: 예.
1: 그게 뭐 정거 됩니까?
0: 예.
1: 또 이게 특검을 왜 신선이 안 받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옛날에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0: 예.
1: 제가 볼 때 정거 없을 거고
0: 예.
1: 팩트가 아닐 거로 봐요.
0: 예.
1: 그러니까 김민석은 괜히 이게 자기가 버렸다가
0: 예.
1: 대게 자기 발등 찍어요. 세계 큰 이슈가
0: 예.
1: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3: 유시민, 보안수 신천지.
4: 노, 예.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 이번 전당대회 이슈가 그 세 개인지 잘 모르겠고요.
0: 예.
4: 대통령을 누가 뒷받침 잘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예요. 민주당
0: 예.
4: 내부에서는.
0: 아, 예.
4: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0: 예.
4: 이제껏 정청래 대표는 못해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고
0: 예.
4: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국정을 뒷받침할까 말까가 가장 큰 이슈고요.
0: 예.
4: 유시민 작가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방송에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0: 관심이
4: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안 다루고.
0: 예.
4: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지금 정청래 대표 쪽에서 제가 과민 반응 보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0: 예.
4: 1인 1표제가 그 개혁의 핵심이었다고요. 뭐 예. 검찰개혁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
0: 예.
4: 1인 1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0: 아하.
4: 종교의 집단표를 청산해야 돼요.
0: 아.
4: 그거 없으면 1인 1표제는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0: 예.
4: 근데 아니 그 뭐 이낙연 이 멀리까지 얘기할 거 없이 최근에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0: 예.
4: 이만희가
0: 신천지 교주.
4: 네, 신천지 교주가 구속되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밀어넣은 게 나왔는데
0: 예.
4: 근데 신천지 그 종교의 특성상
0: 아.
4: 국민의힘에게만 들어가라 했겠느냐.
0: 아.
4: 종교는 자기 민원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이 줄을 다 대는데
0: 포지션을 짰을 것이다.
4: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중당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도들은.
0: 예.
4: 그냥 가서 의사 간섭을 하려고 넣은 사람들이라서. 신천지가 아무리 조직력이 좋지만 그걸 막 몇만 명을 너는 민주당, 몇만 명을 너는 국민의당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0: 예.
4: 그냥 밀어넣는 사람들한테 양쪽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여기 가입, 이쪽 필요할 때 이쪽 가입.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 예.
4: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신천지 문제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가야 1인 1표제도 사는 거지.
0: 예.
4: 뭐 자기한테 신천지가 지지한다는 얘기 한쪽도 없는데 막 발끈해가지고 저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0: 김희수 후보도 이렇게 정청래 쪽이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고 신천지 네. 쪽이 어떤 개입해서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의 말을 하긴 했던 것 같고.
5: 아니, 지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제 사실들.
0: 예.
5: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0: 예.
5: 제가 알기로 한 뭐 언론사에서 유튜브 영상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정청래 캠프 측에서
0: 예.
5: 조금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예.
5: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0: 예.
5: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0: 예.
5: 김민석 캠프 측에서도 그렇고
0: 예.
5: 또 민주당의 많은 패널들이
0: 예.
5: 그 누구도 신천지와 정청래 대표가
0: 연관이 있다.
5: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 안 해요.
0: 예.
5: 그렇기 때문에 과민 반응할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이제 김민석 후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보다 저는 이중당적의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이중당적.
5: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우리 공화당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0: 예.
5: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이 우리공화당 당원을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0: 예.
5: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도 먼저 생겼고 조국혁신당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가입한 이 당원들이 민주당과 이중당적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0: 예.
5: 조국혁신당의 지역적 기반도 호남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17만 명입니다. 그럼 지금 2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0: 예.
5: 저번 25년 작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0: 예.
5: 42만 표로 당선이 됐어요.
0: 예.
5: 그럼 그중 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절반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선거에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있을 수 있고
0: 예.
5: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0: 예.
5: 정청래 후보가 많이 상승된 결과를 얻었는데
0: 예.
5: 그 백데이터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0: 예.
5: 월등하게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5: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당연히 김민석 후보로서는
0: 예.
5: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0: 아.
5: 이런 상황이고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신천지가 뭐 있다고 민주당에 유입이 됐다고 해서 왜 민주당이 해체가 되나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벌받으면 되지 왜 민주당이 피해자인데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0: 예.
5: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나 주장들이 지금 소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아니 이렇게 자주 또 빨리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팩트는 없고 그냥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0: 발언의 수위와 강도와 밀도.
5: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계속 귀를 기울이는데
0: 예.
5: 똑같은 내용만 가지고 단어만 달라지는데 그 단어도 상당히 듣기 거북한
0: 예.
5: 수위 높은
0: 예.
5: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0: 예.
5: 저는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무시당할 것 같다.
0: 무시당할 것 같다.
5: 네.
2: 근데 밖에서 볼 때는
0: 예.
2: 뭐 물론 충분히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0: 예.
2: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한판 승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예. 드러내는 거죠.
0: 예.
2: 무시할 정도면은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신천지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아마도
0: 예.
2: 정청래 대표 작년에 당선될 때 당원수가 120만인데
0: 예.
2: 지금은 160만이다. 40만이 늘었고 3분의 1이 더 늘어났다. 이 당원들의 성분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예.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예. 아마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게 아니냐. 그런 결론. 김민석 후보가 생각보다는 순항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굉장히 급하다. 뚜렷하게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선거 전략상 맞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3: 예. 근데 또 정치 선거가 또 하나의 종교 JMS이기도 해요.
5: 아.
3: 정명석. 정명석이 자신의 작은 아버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겠다.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4: 근데 그걸 제가 진짜 되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3: 그죠, 예.
4: 못 찾겠어요.
2: 어느 유튜버가 했다고.
3: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전혀 얘기한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예. 아는데.
4: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시사방송 다 모니터링 하는데.
3: 예, 예, 예.
4: 주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
3: 예, 예.
4: 어디 뭐 산골짜 유튜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3: 예, 예.
4: 그걸 막 전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3: 예.
4: 이것도 여론전 아닙니까?
3: 뭐
4: 전혀 관심 없는. 예. 언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작은아버지라고, JMS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3: 예. 빙그레고 그러니까, 있는 강석표 대표.
5: 강 변호사는 밥그릇 안 봤니?
4: 밥그릇요? 어, 어디서 봤어요?
5: 밥그릇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막 와.
4: 봤어요?
5: 어,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4: 제가 부족했네요.
5: 예. 너 많이 부족해. 지금
4: 이제 경험을 썼어요.
5: 우리, 아, 강수영 변호사님 노력하세요.
4: 아, 네네. 그러니까
5: 우리 CBS 같은
3: 예.
5: 이런 정론 직필지에서 예. 이렇게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3: 예, 예.
5: 그렇기 때문에 저는
3: 예, 예.
5: 정청래 캠프 측에서도
3: 예.
5: 발끈하면 안 된다.
3: 아, 아. 예.
5: 괜히 이상해진다.
4: 그러니까 이게 신천
5: 모르잖아요, 이렇게.
4: 아니, 신천지가 됐든 JMS가 됐든 이들은 사회악이에요.
3: 예.
4: 여야가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아. 정당 정치에 개입하는 거를 모두가 힘을 합쳐갖고 내쫓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3: 예, 예.
4: 국민의힘에서 구속사리가 생겼는데도 천하태평으로 앉아있을 거예요.
3: 예.
4: 아니, 저는 이거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3: 아니, 이 와중에 눈에 띄는 댓글, 강성필이 형이에요?
2: 아, 이거 어떡하냐.
4: 죄송합니다.
5: 죄송합니다.
4: 예, 죄송합니다.
2: 하여튼
4: 예.
2: 제가 볼 때는 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사회악이라는 어떤 존재와
3: 예.
2: 본인을 굉장히 가깝게 연결하는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발끈할 수는 있죠.
3: 예.
2: 물론
3: 예.
2: 사회악 없어져야 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5: 네, 맞습니다. 네.
3: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좀 짚어봤고요. 저 국민의힘 얘기를 1부 마지막에 살짝 짚고 2부에서는 또 강수영 변호사님, 윤석 대변인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그 문제 좀 짚어볼 텐데 자,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기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제 조직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서 변호사님 먼저. 아, 유인석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세요.
2: 예. 그냥 윤리위에서
3: 예.
2: 두 번째 회의 결과를 알림을 통해서 이제 알렸어요.
3: 예.
2: 그래서 당대표와 당의 방향에 대해서 조직적, 방복적, 지속적으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여제를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내부에서도
3: 경론.
2: 예, 경론이 있었고 그러한 발표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사퇴를 해가지고 일곱
3: 예,
2: 명이 다시 여섯 명이 됐고 또 어제 회의에서도 세 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일곱인 상태에서. 그럼 윤리위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윤민우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끌고 가고 있는데
3: 예.
2: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 같은 건 아니고 그 숫자조차 반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 징계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3: 예.
2: 대단히 부적절한 윤리위원장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예, 서 변호사님. 예.
1: 저는 이 윤리위를 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비공개라고 하면서 이름이 계속 공개되니까.
3: 그렇죠.
1: 저기 그 한 분이 그만두잖아, 부담감에.
3: 예, 예.
1: 지금 이게 뭐 아예 공개적으로 하려면 외부로 공개적으로 다 하든지.
3: 예, 예.
1: 이렇게 아직 이게 비공개로 예.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무자들이 그 뒷받침을 하게 된 당직자들이.
3: 예, 예.
1: 그게 비밀이 유지가 안 되면서 계속 이 문자 폭탄이나 공개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3: 예.
1: 그다음에 당대표는 바뀌었지만 윤민우 위원장만 바뀌지 윤리위원들은 옛날에 위원들이 많아요.
3: 아.
1: 다 윤리위원들도 인기가 있잖아요.
3: 예, 예.
1: 그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2: 아니요. 같이 임명했어요. 윤민우 위원장 들어올 때 같이 임명했어요.
1: 다. 예. 그런데도 저는
2: 제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1: 다 바꿨습니까?
2: 예, 예, 예.
1: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1-3분을 안 돼서 계속 3-3이잖아요. 야, 저렇게 납득이 안 돼요. 아. 왜냐면 그 당대표가 바뀔 때 전원을 교체했다면.
3: 예, 저 뭔가 이제
1: 뭔가 철학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오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무산됐거든요. 어. 3-3으로.
3: 예, 예.
1: 저는 그게 언제 임명된지 제가 그 여상훈 변호사가 그만둔 건 아는데.
3: 예, 예.
1: 아, 그때 다 전원을 교체했는지 뭐 원래 임기가 있으니까 저 남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3: 예, 예.
1: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하여튼 이거 저는 이 판에 예. 윤리위원들 명단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차라리 예. 한번 이름을 걸고 징계에 대해서 나는 해야 되겠다. 나는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 서정 변호사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좀 잘 투명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1: 네, 저는 들어가서 뭐 제 소신껏 대도로미가 듣고 와자. 이름 이렇게 필요하다. 이름 안
3: 걸고 이름 걸고 가자. 대신 조건은 서정욱 TV 중계.
6: 아, 그렇지, 그렇지. 모든 과정은.
1: 아니, 제 말은 이름 다 아는데.
3: 그렇지.
1: 비공개를 하면서 뒤에서 말만 오니.
3: 다 아는데, 사실은.
1: 그렇죠.
3: 네, 그럼 사실 다 아는데.
6: 서정욱 TV 구독하면 징계 면제되는 거니까. 슈퍼챗 쌤은 상 주는 거야?
3: 아, 예. 아이고, 세상에. 자, 민주당이.
5: 근데 궁금한 때. 점은.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윤리위원 한 분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3: 예, 예.
5: 근데 이제 그러면 한 분이 또 그만뒀으면. 예. 제가 궁금한 건 이 들어오신 분과 나가신 분이 동일 인물인지.
3: 아니에요.
1: 다르죠.
5: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1: 네. 실명이 나 있다니까. 예. 예.
6: 들어온 분은 현직 미디어 대변인.
5: 네, 네, 네.
6: 예. 나간 분은 다른 분입니다.
5: 왜냐면 제가 물어본 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들어오신 분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네. 또 윤리위원까지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돼서 또 나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 예.
5: 근데 어쨌든 간에 예.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윤민웅 위원장이 왔을 때 이 생각을, 같은 생각을 공유하신 분들이 예. 좀 오지 않았을까? 사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왜 이렇게 단결이 안 되는지, 그리고 출석도 3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나머지 분들도 일부러 직무를 해태하면서
3: 예.
5: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리위마저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좀 갈등이 생긴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보여집니다.
3: 자, 일단 두 분의 그 오세훈 시장 1심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서 짧게 20초씩 좀 말씀 주세요. 서 변호사님.
1: 지금 이게 그 저는 뭐 무죄라고 생각했는데요.
3: 예.
1: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특히 그 판사가요.
3: 예.
1: 법조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3: 아, 그래요?
1: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저 처음부터 그랬군요. 그런데 그 10번 중에 5번을 유죄 만들면서
3: 예, 예.
1: 아주 구체적 적어놔서
3: 예.
1: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3: 오, 또 서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적의 천재, 정치판사 아니다.
5: 마음이 든든합니다.
1: 정치판사
3: 예,
1: 아니에요.
3: 예,
5: 근데 저는 마지막 뭐 하나만 말씀드릴
3: 예,
5: 것 같아요.
3: 예, 예.
5: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보낸 김한정 씨와
3: 예, 예.
5: 이 명태균 씨가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천만 원 보내냐고요.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립니다.
3: 예.
5: 세계적인 부자 만수르도 돈 그렇게 안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안 보냅니다.
3: 예, 아무튼 승부사들. 연장전 우리 강성민 변호사님, 윤석 전 대변인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투어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 세일. 호박잎 두 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주말이 거의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목요일 1시.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금요일만 애타게 기다리는 성훈이와 목요일부터 이미 행복한 영화와 함께하는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1: 이제 뭐 주말이 다시 시작됐다고 해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자, 이렇게 한껏 듣는 우리 영아 씨와 함께. 아, 그러더라.
1: 네.
0: 이 시간이
1: 네.
0: 아, 바로 이렇게 점심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그쵸?
0: 점심을 드시고 이쑤시는 분도 계시고 네, 혹은 커피를 벌써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시간이고 혹은 네. 무슨 소리야 벌써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1: 아, 그렇겠네요. 11시, 12시부터 보통 네. 점심시간 시작되죠.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아, 커피를 드시면 또 손 떨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커피를 드시지 않아도
1: 네. 네,
0: 저희가 카페인을 드리는 시간 또 소화제보다 더 빨리 되는 그런 점심 충전소 1시의 음악다방이죠. 멘트 괜찮네요. 리액션이 없어서 깜짝 놀랐네요.
1: 정말 그런가 잠시 네.
0: 아, 그런가요?
1: 한번 생각해봤어요.
0: 청문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1: 저희 시간을 한번 네. 돌아봤어요.
0: 뭘 정말 그렇게 자성을 하시나요?
1: 진정한
0: 이 시간에.
1: 소화제가 맞는가? 여러분께 이 카페인 대신 이 기운을 충전해드리는 시간이 맞는가?
0: 아,
1: 다시 한번 네. 고민을 해봤습니다.
0: 맞습니다. 영화 씨는 네. 공복 시간에도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 영화 한 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입니다.
1: 맞아요.
0: 특히 또 이 뉴욕에서도
1: 네.
0: 아, 이 영화 때문에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인 즉슨 사람이 머니톡이라는 말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머니톡 돈이 말해준다.
1: 네.
0: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많이 쓰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1: 네.
0: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라는 거를
1: 네.
0: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하는 게 요즘 이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0: 없잖아요.
1: 그러니까.
0: 가격은 곧 가치를 말하는
1: 네. 네.
0: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자,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굉장히 놀란 감독이 굉장히 놀라서 만든 작품이에요.
1: 아니 근데 네. 이 놀란 감독이 정말 저희를 많이 놀래켰죠.
0: 많이 놀래켰죠.
1: 여러 영화로.
0: 네. 한두 작품이 아닌데.
1: 그러니까요.
0: 일단 뭐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그 여러분 조커 아세요? 조커?
1: 네.
0: 조커가 등장하는 바로 배트맨. 예. 이 배트맨이라는 시리즈로 영화를 만들었고
1: 네.
0: 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1: 맞죠.
0: 또 메멘토. 최근에는 오펜하이머까지
1: 네.
0: 아주 세계적인 정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감독이 최근에 놀라면서 만든 영화 이 오디세이. 오디세이라는 이 영화. 맷 데이먼이 나오고요.
1: 네, 네, 저희를 다시 한번 또 놀래켰죠.
0: 놀래켰죠.
1: 네.
0: 앤 해서웨이가 나오고요.
1: 네. 네.
0: 이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다 보니까
1: 네네.
0: 뉴욕에서 유일하게 이 영화를 IMAX 필름으로 만들어서
1: 네.
0: 이 IMAX로 그러니까 화면 비율이 위아래가 더 넓어져가지고
1: 네.
0: 이 잘리지 않고
1: 네.
0: 더 큰 화면으로 완전 몰입감 있게 그리고 사운드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운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인데
1: 근데 IMAX 영화관이요
0: 네.
1: 딱 25관밖에 없대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유일하게 그 링컨 센터
0: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1: 네.
0: 심지어
1: 딱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0: 한 군데밖에 없는
1: 네.
0: 이 링컨 센터 이 스퀘어 링컨 스퀘어 이 AMC에서 볼 수 있는
1: 네.
0: 아유 이 또 영화관 얘기를 해버렸네. 본의 아니게. 아무튼 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데 요게 정가가
1: 네.
0: 보통 이제 영화가 뭐 18불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일반 상영관이.
1: 초반. 네, 네.
0: 근데 요게 이제 IMAX라서 33불인데
1: 꽤나 비싸네요. 레귤러 이게, 가격도.
0: 네, 레귤러 가격도 33달러인데
1: 네.
0: 요 재판매 사이트에서 이 IMAX로 볼 수 있는 이 오디세이 영화 표가 999달러에 세트가 3세트가 팔렸다 그래요.
1: 팔렸대요.
0: 네, 33배.
1: 야, 누가 올려놓기만 한 것도 아니고 팔렸대요.
0: 네, 3세트가 팔렸다고
1: 하죠. 999불이면 이건 뭐 놀란 감독이 직접
0: 네.
1: 영화 줄거리 좀 설명해주고 맷 데이먼이 좀 나왔을 때 뭐 주차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999불이면은?
0: 맷 데이먼이 발리 파킹을 해줘야 되는 가격이요.
1: 아니, 진짜요?
0: 한국 돈으로 150만원입니다.
1: 야,
0: 영화 한 편에.
1: 영화 한 편을 보고 999불을 냈다고요?
0: 아니죠. 혼자 가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1: 네.
0: 두 세트씩 네, 두 장씩 3세트가 팔렸대요.
1: 야, 그러면 6,000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0: 둘이 300만 원이죠. 영화 한 편 보는데.
1: 야
0: 얼마나 재밌으면 정말 그러게요. 진심인 거잖아요.
1: 아무리 재밌어도 네. 저는 제 지갑으로는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네요.
0: 되는데,
1: 네.
0: 이 보통 이제 신선도 영화가 얼마나 재밌냐 네. 이런 걸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브랜드 뭐 토메이로 이런 걸 하죠.
1: 네. 네 근데 마틴 토마토. 네, 네.
0: 여기서도 지금 9.6을 기록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와, 대중성과 9.6이면.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대부분의 근데 놀란 감독 영화가 우리가 놀래는 이유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1: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999불씩 주고 본 분들도 만족을 하셨겠네요.
0: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1: 네.
0: 이 영화의 가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3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는 거 한 번 영화를 보는데.
1: 그랬으니까 그만큼 돈을 내고 봤겠죠.
0: 대단합니다.
1: 네. 네.
0: 자, 999달러 없으신 분도 괜찮은 상영관이 있죠. 바로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크리스톤 놀란 감독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지금.
1: 아니 저희가 영화 틀어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상영관이 음악다방이라고
0: 무슨 소리예요?
1: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0: 무슨 소리예요?
1: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나?
0: 뉴욕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성령화 씨와
1: 무슨 말씀을 하시나?
0: 뉴욕의 최고 정말 찌끄레기 네, 성원이를 현장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항상 한시에 상영되고 있죠.
1: 네.
0: 아직 아무도 모르시는 눈치예요.
1: 여러분 K라디오 라이브 유튜브로 오세요.
0: 자, 오늘 첫 곡은 영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오랜만에 이문세의 조조아린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왜 이렇게 속삭이나요? 오후인데. 네, 좀 신나게 했으면 좋은데 아침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이문세가 불러준 조조 할인으로 한 시간 막다방 시작해봤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문세영. 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간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네, 이상 한시의 막대방 공동 제공입니다.

0: 벌써 목요일인데요.
1: 오늘이 주간 베스트 사연 보내는 마지막 마감 날입니다.
0: 그만 좀 쪼으세요. 마감 마감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스트레스 받으신데 우리 교민분들께서 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1: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0: 한 시간이나 남았어요.
1: 한 여러분. 시간 남았어요. 네. 한 시간 빨리 보내주세요.
0: 그만 좀 쪼. 아. 자, 이번 주 주제는 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끼.
1: 네, 음식 한 끼.
0: 주로 지금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지금 많이 도착해 있는데, 네. 재밌는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 방송 생각도 좀 해주세요. 아무튼 지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 저희가 잘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1: 어떤 분들은요, 아기 낳고, 첫 끼, 기억에 정말 오래도록 남지 않을까
0: 네,
1: 싶어요.
0: 정말 울컥했어요. 저도 보면서.
1: 네, 네 어떤 뭐, 시어머님이 그려주신 미역국, 네. 또 남편이 그려준 정말 맞대가리 좀 없었던 감자국, 뭐 이런 거.
0: 네. 맞아요.
1: 많이 있잖아요. 네. 네.
0: 군대에서 먹었던 뽀글이라든지, 네. 뭐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끼, 또,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서산대사였나요? 해골물 드신 분이? 뭐 그런 것처럼 기상천외한
1: 원효대사.
0: 음식을 에? 아 원효대사였습니까? 네. 아, 미안합니다 서산대사 그래서 그분들 이름이 다 주자들이 많으셔가지고 헷갈립니다 네. 네 뭐든지 과하면 지나치면 안 돼요 과유 불성 불급 아무튼 불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오늘까지 마감이고요.
1: 네.
0: 내 인생 잊을 수 없는 한 끼. 우리 재밌는 여러분의 사연들 오늘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성훈 씨는 무슨 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나중에 얘기해준다고 하고 여태까지 네. 얘기 안 해주셨어요.
0: 아직, 네. 이 뭐라 그러죠? 이 충분히 분위기가 차오르질 않았어요.
1: 아니, 오늘까지 안 차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감인데.
0: 그러면 제 얘기는 그냥 그대로 마감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기억 안 나요? 어머니가 싸주셨던 그 핑크색 소시지 반찬 도시락 네 그런 거
0: 아니 저만 쪼지 말고 본인도 오픈을 하세요
1: 아니 제가 말했던 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화요일날 오픈했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나요?
0: 아 그 네. 그 얘기였구나
1: 그렇다. 기억도 안 나면서 또 저런다
0: 그렇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울 뻔했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또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뭐랄까요 한번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한 끼는 무엇이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이 한 끼를 생각하다 보면은 어머니의 한 끼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평생 먹고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평생 먹고 자라났을 네, 어머니의 한 끼.
0: 맞아요.
1: 네, 일단은 그 한 끼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그 어머니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0: 네. 네. Round, round, get around, I get around. 자, 저희 오늘 마감이니까 저희 방송 마칠 때까지 주간 베스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준비된 노래는 폭염에 여러분들 더위 조금 식히시라고 비치보이스의 시원한 노래 I get around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렌들.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 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방

0: 자, 드디어 돌아온 목요일의 두뇌 스트레칭 목욕 퀴즈 쇼. 음악이랑 딱 맞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세 문제를 갖고 굉장히 여러분께 꺼들먹거리면서 선물을 안 드리려고 어떻게든지 안까짐을 쓰는
1: 아, 무슨 말이에요? 네,
0: 성훈이와 어떻게든지 선물을 드리려는 영화 씨와 네, 누가 더 방송국의 보탬이 되는 건가요? 아, 여러분께 퀴즈 세 문제를 준비해서 맞추라고 강제하는 그런 시간이죠.
1: 네.
0: 아,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 맞추셔도 됩니다. 네. 오늘 선물도 준비해서 여러분께 이제 선물을 드릴 텐데 오늘 선물은 뭔가요?
1: 오늘 선물은 올가닉원에서 드리는 양배추즙 한 달분 되겠습니다.
0: 한 달분. 한 봉지도 아니고 두 봉지도 아니고 30분을 드실 수 있는 30봉지짜리 진짜 이만한데 굉장히 멋있어요. 포장도 멋있고.
1: 근데 또 양배추즙 하면은 네. 저희가 또 위에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0: 알려져 있죠. 네. 피부에도 좋고
1: 맞습니다. 네.
0: 그 항산화성 그런 게 있어갖고 좋아요.
1: 게다가 또 올가닉 원에서 또 주시다 보니까 다 올가닉 제품이에요. 유기농 제품. 그래서 맞습니다. 더욱더 좋습니다.
0: 매장도 크고요.
1: 네.
0: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고 또 어떤 제품들이 또 있나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고 매장이 굉장히 큽니다. 노던 156가 그 길에 노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인데 첫 번째 퀴즈는 음악 퀴즈. 오랜만에 돌아온 음악 퀴즈를 준비했고요.
1: 아, 근데요. 이거 네. 상품 픽업하실 때는 뉴저지에서도 픽업하실 수 있다는 거.
0: 네. 네. 어떻게 픽업하는 거예요?
1: 저희가 다 알려드리죠. 장원이 되시면
0: 네, 편안하게 그냥 전화기로 여러분들 그걸 가져가시면 이 전화기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1: 저희가 이번 주 퀴즈 장원이세요 네, 하고 문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0: 간단해요. 네, 간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오늘 소리 듣고 맞추기. 잃어버린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 네, 그런 지금은 듣기 힘든
0: 네, 네. 우리 뉴욕 사회를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그런 캠페인이죠.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옛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떤 소리인지 맞추시는 그런 퀴즈고요. 세 번째는 정말 요즘 뉴욕의 장안의 화제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황극. 상황극 퀴즈 이렇게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예,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음악 퀴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 개의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짧게 짧게 이 세 노래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1: 그렇죠. 이 세 노래를 듣고 이 노래의 공통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노래 세 곡을 연이어 들려드릴게요. 이 세 곡 안에 흐르는 공통된 특징을 잡으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 퀴즈쇼 출발합니다.

이제 오는겨? 제 손 좀 봐요. 새까만 게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

0: 자, 뭐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아, 제목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0: 안 돼요? 네. 네, 요 세 곡, 첫 번째 곡은 장사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혜은이 씨.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광석이 형, 네. 김광석 씨의 노래였는데 요 세 곡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퀴즈의 문제입니다.
1: 답, 그 노래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2: 점점 더 멀어져 간다.
0: 자,

두 번째 퀴즈는요. 추억의 소리를 찾아서. 네, 추억의 소리를 찾아서. 자,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데요. 일단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0: 那陈老将退役。
1: 네대포소리는아닙니다대포는아니에요
2: 정답
1: 네
2: 호루라기소리
1: 네요호루라기의소리를맞추시는거는아니고 호루라기소리에나오는그다음소리가아마도
2: 맞습니다
1: 그게이제문제정답이지않을까싶은데、네、다시한번들려드릴게요자이어떤기계거든요이소리는무엇을할때쓰는기계

0: 요게 두 번째 퀴즈입니다.
1: 네, 이 호루라기 소리는 사람들 놀라지 말라고 이 미리. 소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경고성으로 네, 부는 호루라기 네. 소리고요. 소리구나. 그 뒤에 나는 소리가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되는 소리입니다.
0: 자, 세 번째 퀴즈.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뭔가 또 얘기를 하실 텐데 잘 들어보시고 그 안에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아따매 날 억수로 듣네. 그 왜 그 김영감 아니나. 아, 마 새로 베이사이드로 이사했다카데. 그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하자고 그 오락한다.
2: 아이고 또 이사를 했어. 아이고 그 망할 놈의 영감탱이 먼 룸메이트를 그냥 반스 갈아입듯이 그렇게 그냥 허구날 갈아치워버리나 몰라. 우매징에 불어.
0: 맞나. 근데 니는 반스를 몇 달에 한 번씩 갈아입나. 마 그러지 말고 난데 쟁기가 이번엔 반스 안 갈아입고로 그 축하 선물 사갖고 오늘 저녁에 사보자. 그 사보자 가보지.
2: 우매징에 불어. 그 놈의 영감탱이 이사 댕기느라 아이고 그때마다 받은 하이타임만 모아도 63빌딩을 새로 지어 올리겠구만. 우메징 에브르.
0: 자, 이렇게 예전에 집들이 선물로는 휴지, 빨래 세제, 퐁퐁, 양초 등과 함께 굉장히 많이 가져가던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무엇일까요? 네, 요게 퀴즈예요.
1: 네.
0: 네. 힌트라고 돼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저는요 네. 이거를 집들이 선물로 줬다라는 거를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걸로요 예전에는 신문지에 불을 붙이기도 했고요 석유 골로에 그 심지에 불을 붙일 때 이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집들이 선물로 주어졌나요?
0: 그렇죠.
1: 네. 네.
0: 예전에 깍으로 된 것도 있었고요.
1: 네.
0: 예전에 그 이렇게 끼견이라고 해서
1: 네.
0: 이제 담배를 좀 피시던 분들이 필수적으로 라이터 전에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던 네,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사지선다 객관식인데
1: 오늘도 역시 네. 여러분께 보기는 안 드려요.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정답 그리고 그 정답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네. 어디에 있는지
1: 그거를 맞춰주시면 네. 돼요. 보기가 없는 객관식입니다.
0: 네.
1: 네. 이게 객관식 맞긴 맞는 거죠?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1: 그냥 주관식으로 답은 뭐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잠!

0: 당신 시간.
1: Yeah. 네, 한시의 음악당은 목요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한번 내드렸고요.
2: 네, 문제는 한 번씩 다 드렸어요. 세 문제.
1: 네. 근데 뭐, TV도 그렇고 요즘엔 뭐든지 재방송이 있죠. 네, 저희가 곧 재방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못 들으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을 전 품목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해드립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1: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0: 자, 목욕 퀴즈쇼. 자, 오늘도 세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지금 문제를 내드렸는데 한 번 더 맞추실 수 있도록 재방송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공감력이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기억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사투리 해석력,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 일에 대한 기억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의 뇌를 목요일마다 섹시하게 해드리는 목요일 퀴즈쇼. 오늘 양파즙,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배추즙이군요. 양, 네, 양배가 양배추즙. 아니라 양배추즙을 네. 걸고 여러분과 함께 퀴즈 한 번 더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퀴즈는 음악 퀴즈였습니다.
1: 네. 네. 오늘 음악 퀴즈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일단 이 지금 들려드리는 세 곡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세 제목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공통점이 있어요.
0: 네.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2: 제 손 좀 봐요!

0: 아, 계속 듣고 싶네요.
1: 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겨? 제 손 좀 봐요.
0: 아마 여기를 다시 틀어드리는 데는 뭔가 여기에 큰 힌트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틀어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노래를
2: 삼시가 삼시가 하고 부르죠.
0: 자, 이 세 노래에 흐르는 공통점을 찾으셔서 그거를 맞춰주시는 게 오늘 첫 번째 퀴즈의 문제입니다.
3: 어이, 벌써.
0: 네.
2: 힌트를 드리자면은요, 이 세 가지 노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0: 아, 결정적이다.
2: 네, 이 숫자가 몇 번인지 요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0: 네. 오늘 전반적으로 숫자 퀴즈가 많네요.
2: 그러네요. 네,
0: 세 번째 퀴즈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네, 그 중에 있고요.
2: 몇 번째 네, 답인지.
0: 답인지. 네. 답은 알겠는데 곡에 몇 번에 있는지가 문제죠.
2: 네.
0: 자, 두 번째 퀴즈는 잃어버린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 전통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 이 소리는 뭔가를 만드는 기계의 소리인데요. 이게 뭘 만드는 기계 소리일까요? 뭔가가 나왔는데.
4: 자, 소리 쳐요. 들어가세요. 자, 소리 넘쳤어요.
0: 네. 퉁! 하고 끝났습니다.
2: 뭐가, 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아저씨가 이제 소리 납니다. 조용한, 이렇게 조심하세요. 하고 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면은 네. 아이들은 그게 무서워서 귀를 꼭 막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기다려요. 네.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0: 네, 그런 뭔가를 만드는 기계예요.
2: 그렇죠.
0: 네, 이런 기계는 어떤 기계, 어떤 것을 하는 기계의 소리일까요? 하는 게 오늘 두 번째 퀴즈고요. 세 번째 퀴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상황극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따매 여름이라 그런지 막 날이 억수로 덥네. 그 왜 그 김영감 안 있나? 그 막 새로 베이사이드로 이사했다 카데.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하자고 오락한다.
1: 아이고 또 이사를 했어. 아이고 그 망할 놈의 영감탱이는 뭔 룸메이트를 그렇게 맨날 빤스 갈아입듯이 그렇게 허구한 날 갈아치워버리나 몰라. 오메오메 징해부러.
0: 맞나? 근데 니는 빤스를 몇 달에 한 번씩 갈아입나? 마 그러지 말고 단디 챙기가 이번에는 다시는 빤스 안 갈아입구로. 그 축하 선물 사갖고 오늘 저녁에 사부작 사부작 가보자.
1: 아이고 오메징해부러. 그놈의 영감탱이는 이사 땡기느라 받은 하이타이만 모아도 63 빌딩을 새로 지어 올리고 버렸어. 오메징해부러.
0: 오메 사투리 징해본거. 아, 자 이렇게 네. 예전 내 집들이 선물로
1: 네.
0: 뭐, 휴지 뭐, 세제 통통 양초와 함께 많이 선물하던 옛날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거 많이 안 써요.
1: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카페 가면은 요거를 많이 줬었죠. 네. 그런데
0: 사람 기다릴 때는 정말 네. 왔다죠. 이거 가지고 막
1: 불러갖고 뭐 집도 짓고 네. 네,
0: 탑도 올리고 그랬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러나 또 석유골로 있던 시절에는 요거 없으면 불 붙이기 상당히 어려운데.
1: 맞아요. 심지어 불 붙일 때 요거를 네. 탁 해가지고 또 네, 불을 붙이곤 했었지요.
0: 지금처럼 이렇게 막 버튼 잡아당겨갖고 총처럼 막 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이던 그거는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답을 아신다 해도요.
0: 네.
1: 그 앞에 이게 몇 번에 숨어있는지까지 같이 맞추셔야 돼요.
0: 맞습니다.
1: 1번에 숨어있는지 2번에 숨어있는지 네. 4번까지 있습니다.
0: 네.
1: 몇 번에 숨어있는지 함께 그 번호까지 찍어주십시오.
0: 자,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대방 목요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네, 한시의 막대방 오늘 목욕 퀴즈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2: 저희가 첫 번째 음악 퀴즈로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죠. 아마 첫 곡은 익숙하지는 않으셨을 곡인데 가사가 시작할 때 가사에서 네, 힌트가 좀 됐었습니다.
1: 네. 네. 오늘 또 정선님도 오셨고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을 공개해드릴게요. 네.
1: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세 번째를 지금 잘 찍으셨나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요, 그 4지선 다 답만 맞춰도 맞춘 걸로 해드리면 안 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4분의 1이면 25%밖에 안 되잖아요.
1: 아니, 문제를 네. 아무리 제가 출제를 해도 그렇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2: 네, 사진.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안 맞추셔도요, 못 맞추셔도 괜찮아요.
1: 제가 정답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1번 네. 퀴즈의 정답. 자,
2: 1번 노래.
1: 자, 일단 노래 퀴즈였는데요. 네. 세 문제였는데.
2: 1번 자, 먼저 틀려드리는 곡이.
1: 자, 일단 정답을 보내주시는 거는 마감하겠습니다.
2: 네.
1: 마감하고요.
2: 지금부터.
1: 저희 주간 베스트를 보내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다른 토크는 괜찮은데 정답은 이제 저희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의
2: 퀴즈쇼에 네, 정답.
1: 참여하시는 건 정답은 네. 마감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죠. 첫 번째 곡.
2: 장사익 씨가 부른

0: 제목이? 요게 제목이었어요.
1: 예, 삼시가였습니다.
2: 아, 삼시가!
1: 네. 이게 첫 번째 노래였고요.
2: 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겨?
0: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내 얘기 같아갖고 삼식이라 그러면 뒤돌아볼 것 같은데 나는.
2: 빨리 가 손 씻고 밥 먹어.
0: 네.
1: 요즘 삼식이는 하루에 세 끼를 집에서 드시는 분이라서.
0: 오늘 삼식이라고 하죠. 네. 네. 이때는 이런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1: 혜은이가 부른 제3 한강교. 네.
0: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가 지금 싹 겹치죠.
1: 네.
0: 거기다가 세 번째 곡은
1: 김광석이 부른 설은 즈음에였습니다.
0: 그러면은 3
1: 삼식이의 3 제3 한강교의 3
0: 30의 3 이렇게 정답은 네. 3이 되겠습니다.
1: 숫자 3이 되겠습니다.
0: 숫자 3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잘 맞춰주셨어요. 자, 오늘 음악 퀴즈의 정답은 3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두 번째는 저희가 잊혀졌던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과연 무슨 소리인지 맞추는 거였죠.
0: 네.
1: 먼저 이 기계를
0: 자, 이렇게 네. 기계에다가 이게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1: 네.
0: 불을 막 떼요. 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이게 돌리게 되거든요. 손잡이가 있는 기계로 막 그렇죠. 돌려요. 그럼 이제 고루고루 익죠. 그 다음에 쇠구챙이 같은 걸로 그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요거를 딱 껴요.
1: 뚜껑을 딱 이제 네. 열어요.
0: 요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요게 그 소리예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놀랄까봐 호루라기를 불어요. 왜냐면 뽕 소리가 나거든요.
1: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요. 지금 소리가
0: 근데 이게 옛날 네. 기계는 진짜 굉장히 뻥 소리가 났는데
1: 지금 너무 피식하네요.
0: 제가 아무리 오디오를 지금 찾아도 네. 없더라고요. 없어서
1: 그냥 하고 네. 그냥
0: 요즘에는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요.
1: 끝나버려요.
0: 이렇게밖에 소리가 네. 안 나요. 옛날엔 진짜 뻥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이 기계 이름이
1: 뻥튀기예요.
0: 네. 뻥튀기.
1: 뻥튀기 뻥이요 기계 네. 소리였습니다.
0: 그리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시기 전에
1: 네.
0: 예전에 호루라기 불기 전에는 뻥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1: 소리를 지르셨죠. 네, 여기에다가 옥수수도 넣고 쌀도 넣고 또 떡까지도 넣죠.
0: 떡도.
1: 네. 그래서 떡뻥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0: 자, 오늘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뻥튀기 기계였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룽지 진짜 맛있습니다.
1: 오, 누룽지 뻥이요는 기억이 없네요.
0: 누룽지를 또 뻥튀기 하면 네. 정말 맛있어요.
1: 오호, 상상해보니 맛있을 것 같아요.
0: 거기다가 또 그거를 약간 좀 설탕을 위에다가 또 뿌려 먹으면은,
1: 네.
0: 아, 기가 막혔죠.
1: 아.
0: 그때 저희 집도 굉장히 잘 살던 집이기 때문에,
1: 네.
0: 돈 주고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뻥튀기가 튀겨지는 이 누룽지,
1: 네.
0: 그 맛은,
1: 아니 근데 저는 분명히 한 대접반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올 때는 커다란 검정 봉지에다가 어마어마해. 가득 채워주죠. 네.
0: 그래서 이름 뭐야? 네. 뻥튀기.
1: 맞습니다.
0: 뻥튀기. 그래서 뻥치고 있네. 이게 원이에요. 원. 이게. 네.
1: 아주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
0: 네, 부풀어 네. 오른다. 그만 좀 부풀려라. 그렇죠. 이런 거에 어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뻥이요의 어원이 돼. 오늘 뻥튀는 뻥튀기 기계. 네, 뻥튀기 기계에 대해서 또 오늘 오랜만에 추억을 한번 나눠봤네요.
1: 네. 이렇게 2번 정답이었고요. 네.
0: 세 번째.
1: 집들이에 가지고 가는 물건. 네. 이 물건은 무엇일까?
0: 저희 성냥아 씨가 이걸 잘 모르던데 예전에는 무조건 성냥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이제 그 조그만한 성냥, 우리 깍으로 되어 있는 네. 조그만한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던 주머니 파켓용 그건 너무 조그마니까 육각으로 되어 있는 성냥을 많이 팔았거든요.
1: 네네.
0: 그거를 많이들 가져갔습니다. 여러 박스를 사가져갔습니다.
1: 그리고 카페에서도 자기들 가게 이름을 담은
0: 네.
1: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성냥들을
0: 만들어서
1: 네,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0: 반쪽용으로 엄청 그렇죠. 많이들 나눠주던 그 시대예요.
1: 그리고 또 그 성냥을 모으기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자, 오늘 보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1번은 성수동이었습니다. 1번.
1: 네.
0: 2번 성냥. 파리소녀. 2번은 성냥 파리소녀. 자, 오늘 3번이 많았는데요. 3번이 뭐였냐면 성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4번에 있었네요. 4번 네. 성량이 정답이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성량아 씨가 강하게 어필하시는
1: 거라고요. 어렵다 바람에. 어렵다 이건 안 된다.
0: 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를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량을 적어주신 모든 분들 다 정답으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고 저희가 한 분께 축하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1: 네.
0: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승환이 던져주는 덩크슛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인생에 뭐 이승환 노래도 나오지만 한 번만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한 번이 참 어려운데 예. 오늘 마치 이렇게 덩크슛이 들어가듯이 남은 시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덩크슛 골이 나시는 멋진 오늘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1시에 여러분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잘 준비해서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의 박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특히 여행지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하나 잊어버리면 사실 거의 포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해수욕장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24시간이 넘어서 다시 찾으러 갔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누군가 가져가지도 않고 비에 젖거나 모래가 들어가지 말라고 비닐까지 곱게 싸서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이런 소식을 보면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역시 우리나라다. 사실 저도 가끔 물건을 두고 온 적이 있는데 다시 가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믿어주는 문화가 우리 한인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름도 남기지 않는 누군가의 작은 배려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뉴욕뉴시 한인들의 나른한 오후를 깨워드리는 김전의 두시의 비타민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키세요.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보이시죠?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아이디 추가를 클릭하시고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US, 저희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죠.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후에 충전 타임.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더 좋은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죠.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하고 있고요.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와, 우리 성취자님, 날씨가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해주셨어요. 맞아요.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어머, 신나는 거, 기분 좋아지는 거. 어, 저랑 찌찌뽕, 저도 이 곡 좋아해요. 잠시만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간드러진 목소리 주인공이죠. 금잔디 신사랑곡의

그러게요. 상쿠미 지연님 오늘 날씨 정말 짱이네요 하셨어요. 진짜요. 미연님도 짱이시죠? 낭만에 대하여를 듣고 계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준비에 오는 날 한 잔의 대포칩처럼 인생의 적당한 낭만을 노래하는 최고의 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웨덴의 말인데요. 라곰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곰? 우리말로 하면은 적당한 만큼, 딱 알맞은 만큼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적당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보다 많이 갖는 것보다 나에게 맞게 사는 것, 더 빨리 가는 것보다 나의 속도를 가는 것, 무조건 채우는 것보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균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라곰이라고 해요. 라곰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라곰 떠오르는 영화가 있지 않으세요? 참 잘도 갖다 붙인다 싶으시죠? 라붐 생각나잖아요. 라붐. 아 진짜 라붐 진짜 너무 예뻤죠. 소피 마르소 그 앞머리 있는 단말머리 그거 따라 하느라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잘라보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머리가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소피 마르소의 앞머리 있는 그 단발머리며 그 풋풋했던 미소며 왠지 슬퍼 보이는 그 사슴 같은 눈방울. 그 시절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의 워너비였죠. 네,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또 첫사랑도 꿈꿨고 또 지금보다도 조금 더 멋진 내일을 상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는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꿈꿨다면 지금이 시간 흐른 후에는 아,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철이 들어서 그럴까요? 그래서일까요? 이 라곰이라는 스웨덴 말이 키워드로 뜨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만큼. 사실 우리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말을 해왔더라고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라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춘에는 라붐 같은 설렘이 있었고 지금은 라곰 같은 여유가 있다는 것. 행복의 모습은 달라졌을지 몰라도요.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네요, 여러분들도. 신나는 곡. 이 곡으로 말씀드리자면 몇 분 남지 않은 그 노래방의 아쉬움을 가득 담아 떼창으로 불렀던 딱 알맞은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소찬이, Tears. 가자.

라곰이라는 단어 이야기 나누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또 들더라고요. 세상은 참으로 넓은데 사람들이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스웨덴에는 라곰이란 말이 있고 또 우리는 오래전부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고 또 요즘은 소확행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름은 다 다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애쓰지 않아도 좋고 너무 많이 가지지 않아도 좋고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면 그것도 좋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런 마음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된 글들을 보면 거창한 성공담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달이 참 좋구나. 오늘 바람이 참 좋구나. 벚과 차 한잔하니 이 안이 좋을 소냐. 그러게요. 참 잔잔한 일상 속 우리가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행복해야 한다가 아니라 꼭 행복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좋구나 저래도 좋구나 이만하면 좋구나 이렇게 하루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 많아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싼 선물을 받아야만 기쁜 게 아니라 아니 뭐 나쁘진 않죠. 퇴근해서 신발 벗고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도 참 마음이 편하고 좋고 또 싹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팩 하나 시원한 거 붙이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너무 좋죠. 저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실 때도 너무 좋고 그때 때마침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이 흐를 때 또 오랜만에 가족한테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참 좋고 또 좋아하는 친구와의 약속이 잡히는 것도 참 좋고요. 또 땀 실컷 흘리고 들어왔는데 실내가 시원한 에어컨으로 반겨준다면 그때도 너무 좋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참 많잖아요. 행복이 커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작은 행복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스웨덴의 라곰도 우리의 과유불급도 요즘의 소확행도 결국은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라곰, 과유불급, 소확행. 더 많이보다는 이 정도면 참 좋다. 여러분은 어떤 오늘 순간이 좋구나 하셨나요?

0: 매니저님도 신나요 신나 해주셨어요. 어떤 곡이 신나셨을까요? 소찬희 씨의 Tears였겠죠? 맞아요. 노래방 정말 애창곡이죠. 오늘 날씨에 맞는 서도밴드의 사랑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런 곡이 참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참 궁금하네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오픈을 했죠.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0958 92984-0958 세일이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퀴즈 상품 받으러 가신 김에 한 바퀴 휙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사원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주시 내추럴 714-870-7582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과학자들은요, 우주에서 아주 작은 라즈베리 향이 나는 설탕 성분 하나를 발견하고 엄청 또 기뻐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우리 눈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발견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솜사탕 하나만 손에 쥐어도 그렇게 행복했고 작은 사탕 하나에도 하루가 들썩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쩌면 행복은요, 큰일이 생겨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별것 아닌 것에도 마음이 환해지던 순간들, 그런 속에 있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작은 순간 하나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우주에서 아주 작은 발견 하나에 기뻐하는 과학자들처럼 그리고 솜사탕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처럼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뻔한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그런 찾았다 싶은 작은 행복 하나쯤 꼭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그 내일도 그 작은 행복 하나 챙겨가지고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K-Radio.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평균 9시간 정도를 의자 위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습관 때문에 의자병이라 불리는 다양한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답니다. 대단한 운동은 아니어도 생활 속에 작은 움직임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5분만이라도 스트레칭 해주거나 기지개 한번 쭉 펴주면 좋겠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앉아있는 것보다 칼로리가 3배나 더 소모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움직여 볼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부터 슬슬 움직여 볼까요? 손담비입니다. 미쳤어.

0: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린다는데 의자병 말이에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자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조건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계셨던 분들, 예, 잠시 후 광고 나갈 때 한 1분만이라도 스트레칭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음악 나갈 때 춤도 좀 추고 스트레칭을 좀 했습니다. 그거 조금 했다고 덥네. 예,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그것이 알고 잡다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 그리고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보험과 관련된 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1: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단야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본에서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총 1,8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6월 한 달간 이송된 4,064명과 비교해도 거의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송된 사람 가운데 14명이 숨졌고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도 4,382명으로 집계됐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6,361명이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오사카부가 1,0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734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열사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로 전체 이송자의 약 42%가 집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증상을 보였으며 도로와 야외 경기장, 주차장, 역승강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기후현 다지미시는 40.3도, 아이치현 도요타시는 40.1도, 기후현 구조시 하치만지구는 40도를 기록했는데 특히 도요타시와 하치만지구의 기온은 해당 관측소의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날 일본 전역 914개 관측 지점 가운데 278곳에서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랐으며 세 곳에서는 40도 이상이 관측이 됐고 일본 4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42곳에는 열사병 경계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방청 또한 많은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거나 숨지는 폭염은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물을 마시고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당부했으며 야외 작업 중에는 수시로 휴식을 취하는 등의 대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일본에서 사람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가 몸을 식힐 수 있는 이색 냉각 장치인 인간 냉장고가 등장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품 전문 상사가 출시한 개인용 냉각 장치인 트러스코 퍼스널 쿨링 박스인데요. 에어컨처럼 주변 공간을 냉각하는 대신 이용자의 몸에 직접 5도의 냉풍을 분사해 전신을 식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동 판매기를 연상시키는 외관 안에는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식힐 수 있도록 개발이 됐는데 제품 크기는 외부 기준 폭 약 93cm, 깊이 약 120cm, 높이는 약 2m 3cm이고요. 내부 공간을 성인이 앉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트러스코는 이용자가 내부에 들어가면 약 15도의 내부 환경에서 약 5도의 냉풍이 몸을 향해 분사된다고 전했는데 기존의 선풍기나 국소 냉각 제품과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동시에 식히는 풀 바디 쿨링 개념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5분만 사용해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요. 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 과도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20분 후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내부 온도와 풍량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최대 150kg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설치 공사가 필요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원 또한 일반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작동을 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 장소 이동도 가능하고요. 전력 소비량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20분 자동 정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였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수 성능도 갖춰져 있어서 공장과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야외 행사장,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 대
톤에당 약 만 달러에 달하는 이 제품은 지난 4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고가 제품임에도 폭염 장기화와 산업 현장의 온열질환 대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본 내 공장과 현장,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외 판매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열 많고 성질 급한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 달러는 좀 과하지 않은가 하네요.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몬순, 우기 홍수로 인해 최근 수일간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유엔은 또 많은 주민이 실종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아프간 탈레반 당국은 누리스탄주 홍수로 최소 24명이 사망을 하고 100여 명이 실종이 됐으며 이 중 실종자 1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아프간 북부 지역에서도 폭우에 따른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유엔 세계 식량계획은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탈레반 당국의 집계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인도 북동부 아삼주 지역에서는 3명이 홍수로 사망하는 등 같은 날 하루 동안 주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으며 주민 6명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써 아삼주에서는 수주 동안 이어진 홍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어난 셈인데 현재 아삼주에서는 마을 90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를 본 주민이 6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6월에 시작을 해서 3개월간 이어지는 몬순은 인도는 물론 인접국 파키스탄 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주민 20명이 사망했는데 다행히 현재는 강과 계곡 수위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유실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DMV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근에 무더위와 습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최고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과 가볍게 불고 있는 북풍 그리고 훨씬 건조한 공기가 오후 기온을 80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슬점이 50도대로 떨어져 7월 하순치고는 이례적으로 쾌적한 날씨이며 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기온 81도, 섭씨 27도, 오늘 밤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은 밤사이 비가 그치겠지만 워싱턴 남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개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 흐리겠고요. 워싱턴 DC 지역의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4도, 북풍이 불면서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금요일도 7월 기준으로 쾌적하고 시원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햇살과 구름이 섞여 보이겠고요.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 습도는 낮게 유지되겠지만 워싱턴 남쪽과 서쪽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65도, 섭씨 18도가 되겠네요.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보다 낮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에 이르겠고 습도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쾌적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남풍이 불면서 여름 날씨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할 것으로 낮 최고 기온이 다시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져 체감온도는 거의 100도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지만 강수 범위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중순부터 9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2026년 7월에 이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2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최성권이 부릅니다. 네가 좋아.

그것이 알고 잡다. 영어를 뜻하는 English의 뿌리는 게르만 부족인 앵글족입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이 지금의 영국 브리튼 섬에서 철수하자 독일 북부에 살던 앵글, 색슨, 주트 이 세 부족이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밀려들었는데요. 정착한 게르만계 주민들은 앵글린으로 불렸고 그들의 언어는 잉리스크를 거쳐 잉글리쉬가 되면서 땅의 이름 역시 앵글라랜드에서 잉글랜드로 굳어진 것입니다. 한 부족의 이름이 언어와 영토의 정체성을 동시에 규정한 셈인데 하지만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 영어는 한 부족의 고유 언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1세기 노르만족 정복 이후 300년 동안 노르만 프랑스어는 지배층의 언어로 군림했고 르네상스를 거치며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유입됩니다. 오늘날의 영어는 단지 영국인의 언어가 아니라 유럽 내 국가와 부족 간 침략과의 교류, 혼합이 켜켜이 쌓인 결과인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함께 영어는 대서양을 건넜지만 독립전쟁 이후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데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분리된 만큼 언어 역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1828년 미국 영어 사전을 편찬한 노아 웹스터는 독립국가라면 언어도 고유한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식 철자법을 정립하게 됩니다. C-O-L, O-U-R, Color 이 색이 스펠링은 C-O-L-O-R로 바뀌었고 Century, 중앙 C-E-N-T-R-E는 C-E-N-T-E-R 센터로 바뀐 것이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미국어로 바꾸자는 주장은 20세기 들어 제도화 시도로 이어졌고요. 1923년 일리노이주는 미국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을 했고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영어를 아메리칸 미국어로 바꾸자는 주장은 20세기 들어 제도화 시도로 이어졌으며 1923년 일리노이주는 미국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을 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1969년 공식 언어 명칭을 다시 잉글리시로 되돌렸는데 영어가 미국식 영어가 되어 독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이 250주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도 이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하는데 공화당 진영에서 영어 잉글리쉬라는 명칭을 아메리칸 미국어로 바꾸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국적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민자 사회를 하나의 기준 아래 묶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 그러나 언어는 이름표를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말은 억양과 어휘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말로 뭐하니와 부산 사투리 뭐하노 글과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의 뿌리는 같습니다. 서울 사람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다고 해서 대화가 끊길 수 없다는 거죠. 앵글족의 한 방언으로 출발한 영어는 대륙 간 이동과 확산을 거치며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된 것으로 영국이 영어를 현세 영국인들이 쓰는 언어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런데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식 정치가 이민을 막고 미국식 영어를 제도로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지금 영어의 아버지가 독일어라는 사실을 알거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 도로 사용, 층간소음,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이웃간 갈등이 방화와 살인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먼저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 폭발 화재 사고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발적 분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서도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분노를 관리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갈등 당사자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방화에 의한 폭발 화재로 8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관리 규약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도 관련 회의 중 한 주민이 인화물질에 불을 질러 참극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지난해 10월 대형 삽으로 이웃 주민이 타고 있던 차량을 내리치고 다른 가족 두 명에게 농기구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가 된 60대 주민이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웃과 오래전부터 도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40대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며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이웃 전원주택에 낫과 호미 등을 들고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공사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처럼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벌이는 분노 범죄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폭력 범죄 중 범행 동기를 조사해보니 우발적인 경우가 매년 40%를 넘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서도 이 같은 경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의 연보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폭행 등 폭력범죄 26만 4,229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는 11만 8,254건으로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살인 또는 살인미수 716건 중 246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인의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갈등 사안을 폭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자세와 함께 소통 시스템도 제도적으로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했네요. 이 욱 하는 것은요, 이것은 타고난 기질인데 이것을 무지개, 아니 무지개 제도적으로 막는데요, 이 제일 좋은 건 강력한 처벌이요. 이 한번 뒤지게 당합해야 정신 차리지 애지간한 걸로는 택도 없쇼. 늘 당하고 참고 서는 것이 미덕이라 그런지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은 것 같어.
1930년대 제작이 된 냉장고가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80대 노부부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제품은 스웨덴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눅스가 193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부부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부터 이 냉장고를 보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구입 가격은 49파운드로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2,200파운드로 3,500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크기는 현대 제품보다는 작고 문에 달린 걸쇠를 당겨 여는 옛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부 공간도 콜라병 두 개를 위아래로 쌓아넣기 어려울 정도로 좁지만 음식과 음료를 차갑게 보관하는 기능은 여전히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냉장고의 존재는 부부의 신형 냉장고를 수리하러 방문한 가전 판매업체 직원에 의해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업체 직원 말에 의하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냉각 효율이 예전만 못하고 크기도 매우 작아 콜라병 두 개를 겹쳐 넣기도 어려울 정도라면서 뛰어난 제작 품질 덕분에 80년 가까이 고장 없이 버텨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평소 이 냉장고를 보조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공간이 더 필요하거나 여름에 사과를 보관할 때 사용한다며 지금까지 말썽 없이 제 역할을 해왔고 오래된 일꾼이라며 장기 근속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가문의 유산인 만큼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키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견은 찰스 3세 국왕이 보유한 냉장고 기록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왕은 지난 2021년 스코틀랜드 메이성에 있는 67년 된 프리츠데어 냉장고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작동 냉장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하네요. 아니 콜라병 두 개도 간신히 넣을 정도면 아니 그것이 냉장고요? 이거 괜히 전기값만 버리고 아 이딴 건 경매에 내놓지 뭐 시덥지 않은 것도 몇 억씩 하더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현지 구경 복권에 당첨이 돼 약 58억 원의 잭팟을 거머쥐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받은 복권 당첨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박린성의 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남성은 거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당첨 복권을 구입했는데 그는 약 5년 동안 비엘롯 복권을 꾸준히 구매해왔으며 이번 당첨으로 베트남에서 역대 네 번째 외국인 고액 복권 당첨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받은 당첨금은 외국인 수령액 기준 역대 최고액이며 종전 최고 기록인 18억 3천만 원 또한 한국인이 세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복권 당첨금 가운데 2천만 동 약 1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에 따라 남성은 약 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해당 세수는 복권이 당첨이 된 박린성 지방정부에 귀속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58억 원에 세금 5억은 아이고 비싼 것도 아니죠. 코끼리 비스킷이고 뭐. 여그 미국에서는 거의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띠간다고더만. 아이고 어쨌든 부럽네 부러워. 5년 동안 꾸준히 샀다고. 아이고, 나는 5개월도 못 가고 그냥 마는디. 뭐죠 오늘부터 한번 나도 사봐. 응?

0: 공영 언론사가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인공지능 AI 제작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종차별이라고 항의하면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겪는 중입니다. 남중국해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해 높은 가치를 지닌 무역 항로로 여겨지고 있는데 중국 측은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국가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는데 중국은 관할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절차 참여를 거부했지만 국제상설 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해당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판정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자 차이나 데일리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해당 영상에는 필리핀 정통 의상을 입은 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원숭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바다로 내던져진 후 중국 해경 선박으로 보이는 베이의 물대포 공격을 받았는데 이 영상을 접한 필리핀 측은 모욕적인 콘텐츠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외교 차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에 부합하지 않은 콘텐츠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베이징 주재 필리핀 대사관도 차이나 데일리 편집장에게 서한을 보내 삭제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이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 판정을 정치적 희극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이며 무효이고 구속력도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가의 영유권 충돌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빈번해졌으며 군 병력과 어선 사이에서 갈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10여 개 국가는 판정을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다고 하네요.
1: 이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재판소로 안 가고 버팅기는 거요. 아니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인데 맞아요. 국제재판소로 갈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요새 같은 분위기라면 우리나라 손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게.
0: 워싱턴 DC의 메릴랜드 및 기타 8개 주의 칙필레 리워드 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지난달 웹사이트와 앱에 대한 자동화된 공격으로 인해 해커들이 결제 정보 일부와 기타 개인 데이터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서한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지에는 일부 고객의 칙필레 원 계정에서 돈이 도난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칙필레 측은 공격자들이 제3자로부터 입수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6월에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해커들이 고객의 이름, 상품권 잔액,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뒤 네 자리 등과 같은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칙필레는 해당 사건을 발견하자마자 고객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여기에는 영향을 받은 계정에서 강제 로그아웃하고 저장된 모든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은 고객들의 칙필레아 1 계정 잔액을 복원했으며 해당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계정에 보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칙필레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 및 사기 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1: 이놈의 이 해킹하는 것들은 말이오 우측에 강력하게 처벌을 못해요. 두 번 다시 자판 못 두들기게 말이오 손모가지를 그냥 똑똑 이? 똑똑 뭔지 아시죠?
0: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추가 비용을 내면 옆 좌석을 비워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좌석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신형 에어버스 항공기에 이코노미 플러스 신규 좌석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항공기 내 특정 좌석열에 가운데 좌석을 비워두고 이를 승객 공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사 항공기 50대에 가운데 좌석이 없는 특별 좌석열을 마련할 계획이며 비워진 좌석 자리에는 창가석과 통로석, 승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항공사 측은 가운데 좌석 공간은 맞춤 제작이 된 대형 테이블이 있을 공유 공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테이블은 팔걸이 사이에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며 부드러운 가죽 느낌의 소재로 마감이 되고 또 컵을 놓을 수 있는 홈도 두 개나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 이코노미석보다 넓은 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가운데 공간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창가석과 통로석 승객이 하나의 고정형 테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거리 국제선 이용객들이 창가와 통로 좌석에서 더 편안하게 몸을 뻗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측은 이 같은 형태의 좌석 옵션을 제공하는 미국 항공사는 자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의 팔걸이 사용 문제는 오래된 승객 간 갈등 중 하나로 좁은 공간에 3명이 나란히 앉는 이코노미석 특성상 가운데 좌석 승객이 가장 불편한 위치에 놓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부 여행 전문가들은 창가와 통로 좌석 승객이 가운데 좌석 승객에게 팔걸이를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신규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의 가격과 구체적인 판매 일정은 출시 시점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코노미석에서도 좌석을 평평한 침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유나이티드 릴렉스 로우 서비스도 발표했는데 회사 측은 항공기 전체에 걸쳐 고객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1: 아니, 돈도 내고 공용으로 쓸까면 뭐들라고 돈을 더 준대요. 이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아니 조금 더 못해서 비즈니스 타지 안 그래요? 진짜로 승객을 위한 건지 지들 돈 더 벌어 처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0: 미국에서 1회 데이트 비용 평균이 평균 200달러에 달하면서 Z세대들에게 가성비 데이트가 새로운 연애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업 파이낸셜 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상 구매와 교통비, 식사 등을 포함한 미국 내 평균 데이트 비용은 189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이 부담이 커진 데이트 비용은 젊은 세대의 연애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Z세대들의 50%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의 이 밀레니엄 세대의 40%가 데이트 비용의 재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으로 유가가 다소 진정이 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외식 물가는 최근 1년간 3.7% 오르는 등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실제 데이팅 앱에서도 비용 부담이 적은 데이트가 인기라고 하는데 이용자 절반이 Z세대인 데이팅 앱의 데이스코스 추천 기능을 분석해본 결과 커피나 음료 마시기, 공원 산책, 보드게임 등 저비용 데이트 코스가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월 소셜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N-RISE가 2030 남녀 회원 1485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비용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약 70%는 최근 1, 2년 사이 데이트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트를 할 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데이트 횟수를 줄였다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데이트 유형으로는 카페, 맛집 데이트가 뽑혔고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가격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비용은 줄이면서도 경험의 가치를 놓지 않으려는 방식이 젊은 세대의 연애 문화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1: 우리 엄니 세대들은 티 들어본 게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냥 주구장창 걷기만 했대요. 뭐 우리 때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저 다방에 들어앉아갖고 DJ한테 음악이나 신청하고 성냥개 피로 탑이나 이 탑이나 쌓고 말이오. 그것도 지겨우면 나가서 그냥 걸어쇼. 동대문서 광화문까지 갔다가 광화문서 다시 동대문까지. 아이고 아주 그냥 징글징글이야 징글징글.

대중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종점까지 갔다가 또 정점까지 가고 집에 바래다 주고 서로 그러다가 통항에 걸린 분도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통행이 무언지는 다 아시는 분들이겠죠? 자, 라라랜드 1부 순서 끝곡은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근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건지 그냥 워크 걸었다는 건지. 자, 라라랜드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또 오늘도 보험과 관련해서 알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우리 옴니화재의 대표님과 함께 보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 행복, 그리고 건강을 바로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니퍼님. GMV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 29절 말씀 주신 복별님의 사연인데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좋아졌어요. 마음에 담아있는 힘든 어려움도 이렇듯 폭우와 함께 씻어버리고 새로운 새날을 맞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축복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 한대수 씨의 곡은 좀 호불호가 많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이 노래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노래를 저렇게 불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한대수 씨는 정말 아버님도 그렇고 하여튼 기인이십니다. 양희은이 또 리바이벌해서 불렀는데 또 그 곡도 아주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대수의 노래로 신청해 주셨네요. 행복의 나라로.

정말 오랜만에 예,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순이님께서 7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시도 있었나요? 7월에 꿈꾸는 사랑 이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비로소 생명인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일걸요. 대의만이 명분인가요? 장엄해야 위대한가요?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나요? 저마다의 하늘을 열고 저마다의 의미를 갖는 그 어떤 삶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걸요. 어울려 세상을 이루는 그대들이여, 저 풀처럼 들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아도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끝에 덧붙여 주셨네요. 네, 순이님 가끔가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이왕이면 방송국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내용 아주 잘 읽었고요. 신청해 주신 곡 나훈아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

곡 들으시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다섯 가수들이 부르는 이 가수들의 공통점. 어쨌든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지금 거의 2주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린다면 노래 가사 속에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런 아이디어 좋은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바로 DJ 덕의 곡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목도 알려드릴 텐데 제목에 이미 또 이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가수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했던 사랑이 두 번째 곡은 쿨이 부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곡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고요. 새로운 퀴즈 또한 월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곡으로 인디고의 곡 들려드렸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인디고가 부르는 여름아 부탁해 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자의 강고은 대표님 나오셔서 보험과 관련한 귀중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날씨 더운데 더 예뻐지셨네요. 더워져야 되나 봐요.
0: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원래 안 좋아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게 난 것 같아요.
0: 이유가 그것 때문에.
1: 나이 들어서.
0: 남들이 보면 엄청 나이가 많으신 줄 알겠는데 정말 젊으십니다. 예뻐요. 날씬하시고.
1: 그럴리가요.
0: 아 진짜요. 근데 우리 뭐 강공원 대표님이니까 이런 투정도 부리는데 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1: 뭐 보험료뿐만 아니라 네.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0: 사실 보험은 평범한 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위해 우리가 들어놓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실제로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유럽 특히 이렇게 폭염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1: 요즘에는 이 기후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0: 글쎄 말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유럽, 특히 이 프랑스가 그렇게 날씨가 덥지가 않대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그렇게 비싸다 그러네요.
1: 한국보다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게 말해요. 지금 뭐 100도를 웃돌고 평생을 에어컨 없이 살았던 유럽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1: 아마 적응 안 되실 것 같아요.
0: 글쎄 말해요. 건강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
1: 네.
0: 더군다나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더더욱이 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맞습니까?
1: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A 그 영향으로 오바마 케어 금액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0: 거봐 맞잖아.
1: 75% 급등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지금은 연 소득이 $45,000 4인 가족의 경우 보험료가 원래는 없었다고 한다면
0: 네.
1: 그러니까 서포트를 받아서
0: 네네.
1: 지금은 한 1,600불 정도로 올랐어요.
0: 한 달에.
1: 네. 그래서 아마도 2026년만 해도 480만 명 정도가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0: 어떤 분은 메디케이드가 없어졌다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대요. 물론 분명히 레러를 보냈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거를
1: 확인 못 하시죠.
0: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메디케이드가 끊겼다고 뭐 난리가 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 그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이 강화됐어요.
0: 아, 그래서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그 받는 조건이 19세에서 64세 성인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봉사 교육 활동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3일 날 이 시행 지침이 공지됐거든요.
0: 네.
1: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약 17만 5천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버지니아에서도 많이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거기에 우리 한인분들이 의외로 엄청
1: 많아요.
0: 예.
1: 왜냐하면 워싱턴 지역 한인 상당수가요. 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주 그리고 고용주 단체보험 혜택이 없어서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어들의 의존을 많이 하시거든요.
0: 그렇죠. 사실.
1: 근데 지금 이것들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혜택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거는 우리 메디케이드가 종료되면 네. 다시 오바마케어로 갈아탈 수 있는 스페셜 기간이 발생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일단 오바마케어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서 연방 빈곤선이라고 아시는 100%에서 400% 구간에 맞는다고 하시면 서포트를 받으시고 오바마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0: 사실 오바마 케어보다는 당연히 메디케이드가 좋거든요.
1: 그렇죠. 메디케이드가 좋지만 네. 없이 계시는 것보다는 또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시면서 네. 혜택을 받으시는 게 낫겠죠.
0: 글쎄 말이에요. 일단은 끊겼다. 그러면은 오바마 케어로 빨리 전환을 하신 다음에 차차 메디케이드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어요.
1: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를 권유해드리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단기 건강보험이란 게 있어요.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하긴 하고
0: 네.
1: 보험료가 저렴하나 기존 질환이나 처방약, 임신 등 이런 핵심 항목들의 혜택이 빠져 있어요.
0: 단지 그런 게 좀 빠져 있을 뿐이지 아무 때고 보험은 들 수 있군요.
1: 그런 단기 보험은 있습니다.
0: 아, 네네.
1: 그런 것도 확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보험 전환이 바로 안 된다면 네. 페어팩스 카운티에 네네. 연방정부나 이런 로컬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센터들이 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런 센터에는 보험 없이도 가시면 진료비를 좀 절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에 네네. 정부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그런 보건센터들이 나옵니다.
0: 사실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야 쉽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해도 구글에서 그런 걸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좀 도와주실 수도 있나요?
1: 네. 일단 제가 뭐 여기 방송에 나온 만큼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 들으셨죠? 우리 강거운 대표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거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네. 임시라도 보험 가입을 해놓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0: 자, 한 두세 번 거듭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메디케이드가 끊겼다. 그러면 두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오바마 케어로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옴니화재에 전화 주세요. 우리 친절한 강거운 대표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버지니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703-642-2225
0: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이 안 계셔도 워낙에 뭐 숙련된 그런 에이전트 분들이 많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 보험은 옴니 화재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기대됩니다.
1: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알쓸 전문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자리해 주셨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버지니아 703-642-2225 703-642-2225이고요. 메릴랜드는 410-465-2700 410-465-2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위엔 누군가가 잘 되고 잘 나가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한다. 한편으론 부러워한다. 부럽다. 살짝 질투가 난다. 불교에서는 질투를 가리켜 남의 행복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고 한다. 시기심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 그럴 때를 조심해야 한다. 질투하고 시기할 때 내 눈에서는 살이라는 게 나온다. 살이란 풍수나 명리에서 흉한 기운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싸납다, 흉하다, 죽이다 라는 뜻이다. 이 살을 맞는 사람은 시름시름 아프거나 나쁜 일에 휩싸이게 된다. 아주 잠깐이라 해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눈에서는 살이 나와 그를 향해 날아간다. 트리키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할 때 자신이 누군가에게 살이 될까봐 눈을 감고 퇴퇴퇴를 주문처럼 외운다며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틀 중부 씨는 말한다. 시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뇌 내피질의 30% 이상이 시각 처리 영역으로 청각이나 촉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누군가를 질투와 부러움으로 바라본 것이 아무리 찰나였다 해도 살은 이미 내 눈에서 발사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타인을 향한 시선을 조심할 일이며 항상 마음을 돌봐야 한다. 나는 오늘 잘 나가도 잘 되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건 누군가의 내 부러움을 사고 질투를 받아서 자칫 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데서 나오는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문득 생각난 말이 있어서다. 친절하라. 네가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잘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대신 그 역시 힘든 시간을 지나왔음을 먼저 생각하기로 한다.

그대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시흥에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투카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 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 본받을 만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절기상 대설을 지나는 오늘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예수의 지체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우리 주님 밤새워 396장 찬송입니다.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다 감사드리세 66장을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위하여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았던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을 기꺼이 전했습니다.

찬송할 때에 김남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황혜련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고성현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미정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사랑빈님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시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천민찬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샬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같이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원조 멋쟁이님께서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죠. 그래도 예년 장마철보다는 비가 좀 덜 온 것 같아요. 마지막 장맛비에 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죠. 내매기 가족님들 모두 폭염이 오더라도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낙천 김용수님, 주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렇게 올리신 것만 봐도 김용수님 곁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알겠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꼭 듣고 만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혜선님께서는 오늘이 손녀 이설의 11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를 그저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연평 안에 그리고 같은 조찬미의 찬양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어쩌면 요게벳의 노래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송유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송 함께합니다. 요벨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욥기도 강의하죠. 그러나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보면은 설교하기에 좀 편한,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편한 설교 그 본문이 있고 좀 설교하기가 좀 불편한, 좀 어려운,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자면 이제 자꾸 반복되는 내용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번 설교하면은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계속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 욥기는 어떤가 하면요, 이 알다시피 지금 이제 욥기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은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 이걸 강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강의 설교자 한 분이 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욥기를 가지고 8개월 이상을 강의를 했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이 4주라고 말하면 4, 8이 30, 최소한 35번 내지 40번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뭐 1년도 괜찮고 2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나오고 좀 드라마틱하니까. 근데 욥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몇 분만 설교하면 끝나거든요. 이거를 8개월 이상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약간 왜 이리 힘들어, 저거 지난주 또 하셨던 얘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꾹 참고 8개월 이상 강의를 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성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 욥기를 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욥기 강의를 마칩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나지만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 이, 내가 지금 이만큼 수고했고, 또 감사의 표시로 기립박수를 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의 표시가 아니고 안도감의 표시라고 합니다. 후유, 이제 됐다. 이제 매주 와서, 저 똑같은 비슷한 얘기, 또 고난 얘기. 여러분, 아무래도 고난 얘기는 좀 무겁잖아요. 좀 무거운 얘기 자꾸 반복되니까, 억지로 참고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끝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박수를 쳤다면서, 그 박수를 쳤다면서 찰스 윈들 목사님이 이제 외부에 나가서 뭐 강연하고 설교하고 세미나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설교인 줄 압니까? 욥기를 강의하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저는 뭐 8개월 이상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이 9번째입니다. 많이 해봐야 한 12번, 13번 갈 겁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에 듬성듬성 많이 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좀 보는데, 오늘 욥기 32장도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욥기가 이렇게 반복, 이 고난의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가, 그것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자, 오늘이 32장 1절인데 31장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내용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두고 너 왜 고난당했느냐, 죄 때문이지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이야기를 주고받는 요 패턴이 한 3번, 4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이 쟁쟁하게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두고. 그런데 3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 사람이 이제 말을 거쳤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들이 한 서너 번 진짜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논쟁 끝,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1절을 보니까 욥이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끊는 방법 중에 뭔지 아는, 그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의롭다고 계속하고 그 돌아다니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무실제로 보세요. 나 의로고 나 잘못없는데도 내 말은 의인이 돼서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만 하지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지금 그 모양이에요. 욥이 완벽하게 자기는 의인으로 여기니까 세 사람이 논쟁을 하다가 야 이제 더 이상 욥하고 이 대화가 안 되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31장까지만 세 친구와 논쟁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후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평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욥이 끝까지 자기를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니 대화가 끝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스스로 여김으로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해서 자신을 무엇무엇이라고 여김으로라는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에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In his own eyes. 자기 자신의 눈 안에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자기 눈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으로만 자기를 다 보는 겁니다. 이걸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독선이라고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든 내 자신을 내 눈만 보는 겁니다. 내 눈에 봐서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관점으로만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객관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다 옳은 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잘했다 잘못했다를 둘째 치고 자기 눈으로 자기만 보니까 뭐 잘못한 게 없는 게 이거 매일들 돼서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이 고난 받으면서 잘못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볼 때 자기 독선에 빠지고 독단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이게 이제 더 극단적으로 여기 좀 더 극단적으로 나면은 이제 자폐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폐쇄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가 안 되죠. 말은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은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자, 이게 욥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그래요. 다 자기 중심성, 자기 독단성, 자기 폐쇄성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가 병이냐, 어디서부터 정상이냐라는 이제 이 기준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을 자기 독단, 자기 중심, 자기 폐쇄만 하면은 이게 이제 자기 자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증상들이 다 있죠. 문제는 신앙의 자폐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독단들이 다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만 오라. 내가 성경 보고 내가 큐티한 것만 오라. 내가 자라온 신앙 환경만 오라. 내 교단만 오라. 왜? 자기에게 관련된 것을 자기 눈으로만 보니까 다 옳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욥이 자기 스스로 자기 독단에 빠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말씀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나의 in my own eyes로 말씀을 봅니다. 그죠? 그게 답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in my own eyes로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변화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놀라운 성숙과 변화가 이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건요. 내가 성경을 보는 거나 내가 다른 책을 보는 거나 별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보길 때 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in my own eyes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게 되는 것에서부터 독선이 깨어지고 독단이 깨어지고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이 나를 읽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의 스스로, 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명백한 기본적인 정의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죠.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많이 축소시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원웨이잖아요. 그냥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기도의 넓은 의미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게 기도의 출발점은 되지만 기도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게 뭡니까?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 중심에서 말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 중심에서 내 관점을 보는 것, 이게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것도 똑같이 말씀처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내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하면요. 이 진짜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두 상대편이 다 변해요. 진짜 대화를 하면. 그리고 이게 독단적인 대화를 하면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정보만 주고받죠. 우리 기도는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독단이 깨어지고 내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관점을 알게 되고 그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선이 깨어지고 독단이 깨어지고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자기 폐쇄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욥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의롭게 여기는 겁니까? 야, 나는 내 출생이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의롭다. 이것입니까? 내가 학력이 이만큼 많고, 내가 재산이 이만큼 많고, 우리가 앞에서 욥 1장에서 본 게, 내가 재산이 이만큼 많고, 물질이 이만큼 많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눈으로만 보니까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욥기가 32장인데 앞에 보면 31장을 근거해서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긴 겁니다. 그럼 욥기 31장을 읽어보면은 욥기 3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욥이 행했던 의로운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생각과 말이 일치가 되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욥이 자기 자신의 행실을 보니까 전부 다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논리가 맞죠. 31장을 보면요. 욥이 다섯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섯 가지로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욥은 성적인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욥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충분히 구제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신실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이 맞아요. 전부 다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보니까 의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맞잖아요. 욥이면 나쁜 행실을 하고 의롭게 여겼으면 그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데 욥은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 우리가 박수 쳐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그 선한 행실을 해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의 결정적인 실수가 이겁니다. 오, 내 안에 완벽하게 의로운 행실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게 왜 잘못됐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거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욥이 완벽한 의로운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욥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행실로 의롭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판단의 주체는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욥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판단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왜? 의로운 행실을 했거든. 의로운 행실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의롭네라고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게 제일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일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행실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의롭다고 내가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역설이죠. 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 비유죠. 아, 세리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인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욥하고 같죠? 자,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토색, 남의 것을 가지고 건 훔치지 않고 불의, 이 불의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가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다. 이건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십일조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딱 들고 말할 수 있었던 진짜 의로운 근거가 뭡니까? 자기가 행했던 의로운 행실 때문이죠. 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욥이 보십시오. 왜 욥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까? 자기가 의로운 행실을 했거든. 그걸 봤거든. 자기 눈으로 봤거든. 의롭거든. 이 예수님께서 말한 바리새인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믿습니까? 자기가 의로운 행실을 했거든. 토색불이 가늠을 안 했거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이 바리새인은 철저히 그거 안 했습니다. 철저히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고 철저히 십일조를 바쳤어요. 철저한 십일조라면요, 뒤에서 배추농사 다 다섯 포기 얻었으면요, 그 2분의 1을 내는 겁니다. 의롭잖아요. 의로운 행실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있었던 죄인이 더 의롭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타나거든요. 이 인물은 어떤가 하면은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할 때부터 한 발 물러서서 계속해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왜? 이 욥과 세 친구보다 더 젊은이에요. 젊은이가 함부로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6절, 7절 보면 이제 그런 얘기,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젊은이, 우리 유교 문화하고 많이 비슷해요. 어른들 논쟁하는데 이 엘리후 젊은이가 좀 이상한데라고 해도 끼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어른들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끼어들겠냐. 그래서 가만히 양쪽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신적인 일은 갈려놓고 하늘의 일은 갈려놓고 자기 생각만 계속하고 판단하고 지혜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무런 대답도 않고 정죄만 하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상담을 하고 교인들과 이래 교제를 할 때 우리도 의외로 많이 정죄를 합니다. 왜? 하늘의 일은 모르고 영적인 일은 제껴놓고 사람의 일만 따지니까 그건 바로 대답도 안 되고 정죄만 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며 설교자며 이제 목회자며 또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1957년 이게 날짜를 제가 보면요 1957년 9월 30일 밤 11시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합니다. 그때 한 크리스찬, 물론 이때도 이때도 스프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일은 아직까지 이게 먹통이라는 겁니다.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지 정확히 확신 돕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 밤 1957년 9월 13일 밤 11시에 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 전도서 11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전도서 11장 3절 내용이 이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뭐해 그냥 나무 쓰러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알시스 포리 이 전도서 11장 3절을 보면서 숲에 쓰러진 나무가 썩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기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현장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작동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무 하나 쓰러진 그 구절에서 나무가 썩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고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전능자의 숨길로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의 모든 일상은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 고난 받아야 마땅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교통사고 나면 내가 마땅히 교통사고 이번에 당했어야 돼서 괜찮아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 왜 저 사람은 나쁜 일 하는데 왜 고난 안 받고 나는 좋은 일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게 땅의 일이라면은 욥의 세 친구처럼 경험과 전통과 연륜으로 해석을 하면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고난은 땅에서 받는 고난이지만 땅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전능자의 숨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을 볼 때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은 욥 스스로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전능자의 숨결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 스스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진짜로. 잘못한 거 없고 선한 행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의인인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안 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엘리우가 말했던 것처럼, 물론 엘리우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엘리우가 말했던 이 말만은 진실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삶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여러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재정적인 고난을 당하고 건강의 고난을 당하고 인간관계의 고난을 당하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모든 고난이 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일 때 우리는 전능자의 숨결로 그 일을 볼 때에 그 고난의 의미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루한 이제 논쟁이 끝나면서 제4의 인물 엘리우가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에게는 뭡니다. 당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죠? 이해 안 되죠? 전능자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될 때 그 고난이 왜 내게 다가오는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전능자의 숨결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스스로 독선과 독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들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간사한 것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길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하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꿨을 뿐 관세 정책 기조는 똑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AI 기술 탈취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 당국이 대일한 공습만으로는 협상 전략을 바꾸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공습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중동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 부문 매출은 19% 늘었고 주요 업체들의 수주 잔고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라클이 미 국방부와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소프트웨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은 최대 10년간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가 논란이 된 펩타이드 물질의 약국 조제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적 검증 부족과 부작용 위험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직원들의 자사주 매도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 주가 변동성과 내부자 거래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AMD와 협력해 산업 군사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기업 투자 확대를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에어포스 원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 대해 발부됐던 법무부 소환장이 철회됐습니다. 법무부의 언론 대응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 오라클이 미 국방부와 70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라클은 자유의 무기고 구축 사업을 위해 미 국방부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주도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체결한 이번 계약은 기본 5년에 추가 옵션 5년을 더해 최대 10년간 유지됩니다. 계약의 기본 규모는 첫 5년간 33억 1천만 달러지만 옵션이 모두 행사되면 총액은 69억 9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국방부 산하기관과 해안경비대, 정보기관 등은 모두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각 기관이 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IT 구매를 단일 계약으로 통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커스틴 A. 데이비스 국방부 최고 정보 책임자는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최소 4억 4천 1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우리 전투 요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킴 린치 오라클 정보 국방 정보부문 부사장은 국방부의 과제는 올바른 기술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조달 절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대규모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이 같은 임무 수행의 필수적인 시나리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라클의 창업자인 네리 엘리슨 회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4,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라클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4.61% 하락 마감했지만 국방부와 계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2% 상승해 미 동부 시간 오후 7시 40분 기준 122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5년간 9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유사한 형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만나 인공지능 인프라와 AI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과 공동 AI 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는 등 AI 서밋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만찬을 하고 인공지능,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I 서밋을 하루 앞두고 황 CEO와 최 회장이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찬을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엔비디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에서 이어온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사의 오랜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SK는 지난 6월 AI 인프라와 개인용 AI, 피지컬 AI에 활용되는 엔비디아 플랫폼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이번 AI 서밋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기업, 학계와의 AI 생태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이날 서울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에 에이전틱 AI 연구를 위한 공동 AI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대학과 글로벌 기술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첫 AI 연구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연구소는 엔비디아의 AI 기술과 네모트론 오픈모델, AI 클라우드 협력사의 컴퓨터 인프라를 카이스트의 연구 인력과 결합해 학술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를 뜻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서밋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황 CEO의 면담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인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AI 인프라 확충과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 AI 연구, 인재 양성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초 황 CEO의 방안에 이어 이번 AI 서밋을 통해 한국의 AI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풀스택 협력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 내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26세까지 무상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의료 보장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방의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메디키즈 법안을 공개하고 출생부터 26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공공건강보험 제도는 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지원 체계를 크게 확대해서 가구 소득이나 체류 신분,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26세 이하 아동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생 시점부터 의료 보장 대상이 되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26세 이하 청년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원 마련 방식도 기존 메디케이드와 차별화됩니다. 법안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 도로 규정해 주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내 수천만 명의 어린이가 공공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아동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어린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년층이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보장받는 것처럼 어린이와 청년들에게도 출발선에서부터 차별 없는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은 향후 의회 구도 변화에 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예상 규모 또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지난 17일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충칭시 펑수이현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전날 오후까지 1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5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여러 채의 주택과 함께 승객을 태운 버스 한 대가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각각 8명과 34명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구조작업과 피해 조사 과정에서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구조당국은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토사량이 방대하고 대형 암석이 대거 쏟아진 데다 작업 공간이 좁고 추가 붕괴 위험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현장 구조 책임자는 여러 차례 생명탐지와 수색을 진행했지만 생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존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친환경 지속가능 항공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도부터 국제선 탑승객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4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전날 자원에너지청과 정유사,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민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속가능 항공유 비용 부담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도쿄 하네다와 나리타 등 국제선 여객수가 많은 주요 7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행거리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항공사의 지속가능 항공유 구입 보조금으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 사용량의 10%를 지속가능 항공유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유사나 석유 수입상사 등의 2030년도 이후 자국 공급 항공유의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가 비행 중인 열기구 위에서 산악자전거를 탄 채 뛰어내려 공중회전을 선보이는 세계 최초의 스턴트에 성공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30세 엘리아스 슈바르칠러는 지난 21일 불가리아 슈멘 고도 약 950m 상공을 비행 중인 열기구 위에서 산악자전거를 탄 채 뛰어내려 공중 앞구르기를 성공시킨 뒤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슈바르칠러는 세계 최초로 열기구, 풍선처럼 생긴 기구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뛰어내려 공중회전을 성공시킨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스턴트는 산악자전거와 열기구 비행, 베이스 점프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을 하나로 결합한 세계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BK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요가 커지면서 미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매출과 수주 잔고가 늘고 이익 전망도 개선됐습니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만, 알텍스 등은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발표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패트리엇과 정밀 타격 미사일 생산을 늘리면서 미사일 화력 통제 부문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최대 350억 달러 규모 계약도 록히드 마틴의 수주 잔고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체 생산을 4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록히드 마틴의 총 수주 잔고는 2,3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언 미사일 1,000에서 1,400발을 소모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맞물려 2029년 중반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심각한 주문 병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하는 RTX 산하 레이시온의 2분기 매출도 18% 증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토마호크 미사일을 연평균 86발 조달했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는 785발 조달을 요청했습니다. 멜리어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스콧 마이커스는 이란과 미국 간 적대 행위는 RTX가 판매하는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 재고를 더 고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레이시온 수주 잔고의 48%가 외국 고객에서 나오는 등 국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주 잔고 중 가장 큰 부분은 패트리엇 AIM-120 암람 잼티 미사일 수요에서 나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3일 오전 11% 넘게 올랐습니다. RTX는 상업 항공 우주 부문에서도 매출 급증을 보고했으며 주가는 9% 상승했습니다. 앞서 노스럽 그루먼은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인 1,050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에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 3축 억제 전략 중 지상기반 전력에 해당하는 센티넬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76억 달러 규모 계약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갈된 미사일 비축분을 채워넣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한편 주요 계약 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5월 엘라바마에서 새 시설을 착공했으며 노스럽 그루만, 레이시온, 엘드리 해리스 등 다른 방위산업체들도 제조 거점을 확대하는데 수십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3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23일 동부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것은 5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3.8% 오른 배럴당 90.12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지난 20일 사우디의 예멘 산하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며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우려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으로 확대되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망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막히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얀보항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도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우디의 원유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달 초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는 불과 3주 만에 30% 이상 급등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세가 추가로 악화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0: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과잉생산 관세도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분야에서 조사를 개시했으며 한국은 두 가지 모두 대상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동원해 별도의 관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내세워 캐나다에 최근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았던 법조항을 시험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습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 상무부가 조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앞에 주어진 과제는 미국의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는 여러 차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5: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4: 진짜? 프론트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5: 그럼 나이아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4: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5: 준비는 프론트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프론트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도 비교적 높지 않아 한낮에도 활동하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뉴욕과 워싱턴 모두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계획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내부 안전장치를 벗어나 외부 AI 플랫폼을 해킹한 사건의 여파가 미 정부와 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통제 불능 상태의 AI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AI 킬 스위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통제망을 뚫고 개방형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의 단판을 위해서 양사 최고 경영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이번 AI 해킹 사태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미 의회에서는 AI가 통제를 상실하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공동 창업자인 클레망 글랑그 CEO는 23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서 불량 에이전트와 잠시 이야기 나누러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직접 오픈 AI와 대면해 논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킹에 연루된 오픈 AI의 GPT 모델 가운데는 GPT 5.6 솔 외에 외부에 미발표된 모델도 있어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면 만남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초유의 AI 해킹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이클 클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AI 모델의 통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연방정부가 해당 모델을 중지시킬 수 있는 AI 킬 스위치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개발자의 의도를 벗어난 위험한 행동을 수행하는 등 통제 상실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국토안보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사태로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의 양당 소속 의원 6명은 AI 모델 개발자들이 상무부 인증을 받은 감사기관에 모델을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GPT 모델들의 이번 해킹 사태가 샌드박스 격리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오픈 AI 측의 인적 오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자신의 최신 모델 GPT 5.6 솔과 미공개 모델들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시험하는 내부 평가 도중에 샌드박스를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어 허깅 페이스를 해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에게 모델 등 여성을 10년 넘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모델 스카우트가 프랑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앱스틴의 성범죄와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다니엘 시아드가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 북서부 콜롱브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낭테르 지방법원의 마리셀린 로리츠 부검사는 성명을 통해 시아드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앱스틴은 시아드에게 수만 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아드는 프랑스에서도 성폭행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고소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앱스틴의 인신매매 및 범죄 공모 혐의와 관련해 시아드를 수사해왔습니다. 파리 검찰은 성범죄 피해 여성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지만 시아드를 체포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시아드는 전화감청을 포함한 특별수사기법의 대상자였지만 지금까지 그를 즉각 체포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드는 지난 6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앱스틴에게 소개했던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에게 나쁜 상황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앱스틴이 전문가라고 생각했고 그를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드의 소개로 앱스틴을 만났던 러시아 출신 모델 스베틀라나 포지다에바는 앱스틴이 나를 학대했다며 그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졌을 것이라고 CNN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포지다에바는 시아드의 죽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지만 조사가 진행돼 정의가 실현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시아드의 변호사인 메냐 아랍 티그리는 성명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시아드는 어떤 법적 절차에도 공식적으로 연루되지 않았고 기소된 적도 없어 무죄였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금융가였던 앱스틴은 미공영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자기 소유섬 등지의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과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2019년 미국에서 체포돼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23일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선박 생산 결과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러트닉 장관은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개소식에서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될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talking is not a thing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에 관련한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으로서 역량을 되찾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조선 철강 노동자와 생산자를 양성하고 탄력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했는지,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주최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여러분이 투자한 자본, 현대화한 시설, 훈련시킨 근로자, 구축한 공급망,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협력해 함께 생산해낸 미국 내 선박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부흥에 참여할 기회이자 미국 조선 사업의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생산의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완전히 환영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무부에 연락을 달라며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상의 장애물을 제거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오는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시 주석은 9월 24일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내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했고 다음 회담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이 9월 회담에서 AI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경우 최근 중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의 AI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그걸로 끝이라며 AI 기술에서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가 매우 어리석고 멍청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술 탈취 논란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은 이 같은 문제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탈취 논란이 9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회담에선 늘 폭넓은 주제가 다뤄진다며 언급된 구체적인 상황을 분명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중국 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은밀하게 지식재산권 절도의 선을 넘어 증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제재와 수출 통제 명단 등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가 내놓은 키미 K3 모델 등이 오픈 AI,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이른바 무단 증류를 통해 미국의 AI 모델을 베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참석한 행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마련토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반면 미국에선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를 급진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모든 신규 개발을 중단시킬 것이다.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산업들을 죽일 것이다. 수십만 개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그리고 AI 경쟁을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을 매우 존중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대표한다며 그들은 지역사회가 이런 사업들을 가능한 한 많이 거부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이 AI 경쟁에서 앞서고 싶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핫 뉴스와 실전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정치, 건강,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과학을 넘나드는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진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목은 U.S. Employers Forced to Fire Thousands of Immigrants and a Showdown over Peptides. 미국 기업들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펩타이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정부의 임시보호신분 TPS 종료로 인해 의료나 요양 현장의 대규모 인력난부터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기적의 영양제 펩타이드 논란과 미국 전역을 덮친 샐러드 기피 현상, 그리고 물속에서 전염되는 희귀암을 가진 메기 이야기까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U.S. employers, particularly in the senior care sector, are facing severe labor shortages as work authorization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immigrants expire. 수십만 명의 이민자 취업 허가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특히 노인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Senior care sector, 노인 돌봄 산업 또는 노인 요양 분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문장에서 face는 명사로 얼굴이란 의미가 아니라 직면하다, 마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waiting in the wings, 무대 뒤, 양옆에서 대기하다가 언제든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극에서 주연 배우가 아프거나 무슨 일로 부재 중일 때, 무대에 올라갈 대역 배우가 대기 중일 때 I'm waiting in the wings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요양원 대표가 There is no workforce waiting in the wings. 당장 현장에 투입될 대체 인력이 전혀 없다 라며 이민자 퇴출 정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호소했습니다. The FDA is holding a high-stakes meeting to decide whether to lift restrictions on experimental peptides, despite concerns over potential health risks and conflicts of interest on the panel.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엔자임 오브 펩타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과 심의위원들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igh stakes, 중대한, 승패가 크게 달린, 매우 중요한 결과가 걸려있는 이해관계를 말하는데요. 포커 게임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걸린 판을 High stakes game이라고 표현하듯이 승패나 결정에 따라 파장이 매우 큰 중요한 회의를 A high stakes meeting이라고 부릅니다. A surge in parasitic infections linked to contaminated leafy greens has triggered a nationwide reluctance to eat salads, dealing a heavy blow to fast casual restaurant chains. 오염된 채소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샐러드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샐러드를 주력으로 하는 외식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 surge in,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급증, 급격한 증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surge in housing prices라고 하면 급등한 집값, A surge in tourism이라고 말하면 급증한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arasitic infection, 기생충 감염을 뜻하고요. contaminated, 오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오염된 채소는 leafy greens였는데요. 잎이 있는 녹색 잎채소, 예를 들면 상추나 시금치, 케일과 같은 채소를 말합니다. In the grip of, 무엇무엇의 지배, 영향하에 있는, 무엇무엇에 사로잡힌이라는 표현인데요. 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채소 감염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을 Americans are in the grip of a great lettuce scare 라고 표현했습니다.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catfish in a North American lake are suffering from a rare contagious form of skin cancer
that spreads through the water. 과학자들은 북미의 한 호수에 사는 메기들이 물을 통해 퍼지는 희귀한 전염성 피부암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ontagious, 접촉이나 환경을 통해 전염되는, 전파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Infectious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Contagious는 사람이나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감, 플루처럼 쉽게 옮는 병을 contagious disease라고 하는데요. 기사는 유전이나 햇빛 때문이 아니라 물속에서 암세포가 옮겨 다니는 메기의 사례를 보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정책 변화로 인한 이민자 요양 인력의 대거 이탈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규제 완화를 둘러싼 건강의학계의 뜨거운 펩타이드 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충 감염 여파로 샐러드 대신 프렌치 프라이를 찾는 외식 풍경의 변화, 그리고 자연계에서 드물게 발견된 전염성 암 메기 연구까지 우리 일상과 건강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들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하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꿨을 뿐 관세 정책 기조는 똑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AI 기술 탈취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 당국이 대이란 공습만으로는 협상 전략을 바꾸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공습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중동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 부문 매출은 19% 늘었고 주요 업체들의 수주 잔고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라클이 미 국방부와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소프트웨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은 최대 10년간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가 논란이 된 펩타이드 물질의 약국 조제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적 검증 부족과 부작용 위험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직원들의 자사주 매도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 주가 변동성과 내부자 거래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AMD와 협력해 산업 군사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기업 투자 확대를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에어포스 원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 대해 발부됐던 법무부 소환장이 철회됐습니다. 법무부의 언론 대응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중단됐던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재산세 면세 혜택이 1년 만에 다시 적용됩니다. 뉴욕시 재무국이 뉴욕주 부동산 세법에 따른 부분 면세 신청을 승인하면서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증가했던 재산세 부담 일부를 조정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 한인회관 6층 비영리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중단 1년 만에 다시 인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법 420-A 조항에 근거한 부분 면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면세 대상은 뉴욕 한인회관 전체 면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6층 공간입니다. 한인회관은 전체 건물 가운데 6층만 비영리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돼 기존에도 해당 층에 대해서만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면세 복원 시점을 혜택이 중단됐던 2025년 7월 1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재산세 일부를 향후 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뉴욕시 재무국은 지난해 2월 뉴욕 한인회에 면세 갱신 신청을 검토한 뒤 건물 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부터 6층 공간의 면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시 당국이 제시한 사유는 건축 관련 위반, 퇴거 명령, 작업 중지 명령, 엘리베이터 관련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이 가운데 일부 문제가 3층 임대 공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세 혜택이 중단되면서 뉴욕 한인회는 2025-2026 회계 연도부터 연간 약 11만 달러 증가한 약 44만 6천 달러 규모의 재산세를 부담해왔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 7월부터 법률팀이 뉴욕시 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면세 복원을 추진했고 건물 도면과 소송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비영리 공간으로서의 면세 필요성을 설명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 재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회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정보 수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별세 전 수년간 아바나 증후군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고인의 부인이 23일 밝혔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말 쿠바 수도 아바나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미 외교관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고된 원인 미상의 신경계 증상들입니다. 현기증과 두통, 환청, 시야 흐림, 이명, 피로, 메스꺼움, 인지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한 근무자들이나 출장자들도 포함해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 콘지타 사노프 울 씨는 남편의 건강이 최근 몇 년간 아바나 증후군으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울 씨 부인은 우리는 완치법과 치료법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결국 슬프게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지난 21일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숨진 고인의 직접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1993년 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제16대 CIA 국장을 지냈습니다. 당시는 국가정보 국장 직책이 생기기 전이어서 CIA 국장이 미 정부의 정보수장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아바나 증후군을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상 건강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병리학적 기전이나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 정부는 이 증후군 환자들이 각종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도 2021년에 입법됐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이 외국 정부가 비밀리에 만든 강력한 전자기파 방출 무기에 의해 일어난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정보국과 CIA 등 미 정부 정보기관들은 이상 건강사건이 외국의 적에 의한 공격에 의해 일어났거나 외국 행위자가 신형 무기를 개발했을 공산은 매우 낮다는 결론을 2023년 3월 합동보고서와 2024년 12월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내렸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기에 나온 이들 보고서 두 건을 올해 6월 공식적으로 철회했지만 이들을 대체할 새 보고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연방청사인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행 장면이 담긴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육군 출신이자 주방위군 출신인 용의자가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으며 연방기관을 겨냥한 방화와 추가적인 폭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최근 NBC 뉴욕이 새롭게 입수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뉴욕시 로어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전 과정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용의자인 43세 남성 앤드류 아라바카가 손수레를 끌고 연방청사 앞 인도로 이동한 뒤 수십 발의 폭죽을 연속 발사시키는 대형 발사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아라바카는 폭죽에 돌을 붙여 다수의 불꽃탄을 발사했으며 발사장치가 넘어지며 폭죽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갑작스레 날아오는 불꽃에 몸을 피하거나 현장을 급히 벗어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라바카는 이어 펠리건 소총을 꺼내 보행자들을 향해 발사했으며 이에 911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영상에는 아라바카가 휘발유를 든 용기를 들고 건물 입구 계단으로 달려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는 가운데 그는 다시 자신이 끌고 온 손수레로 돌아가 추가로 폭죽을 가져와 불길 속으로 던져 추가적인 폭발을 일으키려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연방청사 경비원과 경찰이 방화범 아라바카를 제압했으며 다른 경찰관들도 합세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당시 건물 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민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검찰은 아라바카가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연방청사 건물뿐만 아니라 뉴욕시에 위치한 다른 장소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손수레에는 추가적인 폭죽과 함께 칼, 도끼, 망치, 마체테 등 여러 가지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아라바카는 미 육군 그리고 뉴욕주 방위군 출신으로 현재 연방 방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재향군인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구치소 내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라바카는 범행 당시 Eyes off our streets, 우리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내라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반정부, 반미 성향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그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뉴욕주 북부 지역을 방문했으며 폭죽 구매를 위해 펜실베니아주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전날에는 차량에서 생활하다가 공원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0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았지만 약 1년 뒤부터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째 소식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에스더재단이 주최하는 제31회 청소년 청년 힐링 캠프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캠프는 학업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과 불안, 게임 중독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전문 상담가와 함께하며 영어로 편안하게 진행돼 건강한 소통법과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대상은 13세부터 26세까지며 장소는 퀸즈에 위치한 에베네셀 선교교회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이 제공됩니다. 등록 및 문의는 문자 917-993-23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국 학교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국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올해 안에 미국 내 한글 학교에 18만 권이 넘는 한글 교과서와 맞춤형 교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뉴저지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낙스 제4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 교재가 보급됩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 배포되는 유아용 교재 4만 3천 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1천 권이 미 지역으로 배정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하지만 보험이 없거나 병원비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메릴랜드에서는 보험이 없는 주민들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건강검진과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둘 번호는 211 메릴랜드입니다. 전화로 프리 헬스 클리닉이라고 말씀하시면 가까운 무료 진료소와 건강검진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복지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저소득층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연방정부 지원 커뮤니티 헬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득에 따라 진료비를 조정하는 슬라이딩 피 제도를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용 때문에 검사를 미루고 있다면 211 메릴랜드 또는 거주지역 보건국에 문의해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60개 경제주체에 부과한 관세는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목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도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주체에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거의 100년간 관련 규제를 시행해온 미국의 무역에 피해를 준다는 게 무역대표부의 논리입니다. 1974년 마련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라는 게 중론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위법 판결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한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준비해왔습니다.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7시간 전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공백 없이 관세가 유지되도록 한 겁니다. 6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이들 국가가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의 무역 파트너 전부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강제노동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였던 피터 헤럴은 뉴욕타임스에 무역 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고 있다며 강제노동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동원한 것에 법적 공방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돼 비교적 법적 토대가 분명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함으로써 패소를 피하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채택한 성급한 접근보다 소송에 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을 이용했다며 가능한 모든 무역상의 권한을 동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라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 12.5%를 부과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강제 노동 지적을 장기간 받아온 중국에도 동일 세율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22일 남부 메릴랜드 지역 주민 2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홍역이 유행 중인 다른 주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기간 특정 장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5: 메릴랜드 주 보건부는 22일 남부 메릴랜드 지역 주민 2명이 홍역이 유행 중인 다른 주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방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달 16일부터 21일까지 메카닉스빌의 JNR Feeds,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샬롯홀의 메드스타일스 긴급진료센터, 그리고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레너드타운에 위치한 메드스타 세인트 메리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주민들은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확진은 보건부가 지난주 다른 주 여행과 관련된 홍역 확진자 5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 주의 올해 홍역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올해 누적 홍역 확진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자 수인 2,28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노출이 의심되는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지역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MLR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했거나 1957년 이전 출생자는 면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차례만 접종한 경우에도 대부분 보호효과가 있지만 의료진과 상담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노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은 21일 동안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홍역의 초기 증상은 감염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38.3도 이상의 고열, 콧물, 충혈된 눈, 기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나며 환자는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홍역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홍역 환자에게 노출될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이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MMR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통해 무보험자는 메릴랜드 백신 프로그램과 아동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의 홍역 확진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자 수를 넘었으며 이는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다시 확산되면서 미국이 유지해온 홍역 퇴치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는 오는 11월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대부분의 확진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확인됐다며 집단 면역을 유지하려면 최소 95% 이상의 MMR 백신 접종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CDC 국장과 공중보건서비스 단장 등 주요 연방보건당국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에는 홍역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이후 MMR 백신이 홍역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예방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공중보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계획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로봇 스타트업이 미국 반도체 업체 AMD와 손잡고 군사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로이터통신은 23일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스타트업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스가 AMD와 협력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는 올해 초부터 이 스타트업에 투자해왔으며 현재 최고 전략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여러 기업 투자 활동은 그간 잠재적인 이해충돌 우려를 낳으며 논란이 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에릭 트럼프와 형인 트럼프 주니어는 이스라엘의 드론 제조업체 엑스텐드와 미 방산업체 Unusual Machines, 파워러스 등에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는 AMD가 올해 1월 공개한 라이젠 AI 인베디드 100 시리즈 프로세서를 적용해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팬턴 MK2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카이 파탁 CEO는 오는 10월 연간 5천 대의 팬텀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연간 5만 대 생산 규모의 추가 공장 건설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고객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간 이용료는 대당 약 10만 달러입니다. 방산 부문에서는 물자 운반과 정찰용 로봇을 개발 중이며 정부 납품 가격은 대당 30만 달러 정도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비시민권자 수천 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방정부가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실제 투표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시스템 관리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연방 법무부가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은 뉴저지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약 6,600명의 신원정보와 등록 경위, 실제 투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0: 유저재주가 최근 차량국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운전면허증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시민권자로 표시한 주민 약 6,600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약 400명은 실제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해당 오류가 과거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시스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스템 운영업체는 유권자 등록 자격을 최종 확인하는 책임은 선거관리 당국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유권자 등록 절차와 자격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공화당은 운전 면허 신청과 유권자 등록을 연계한 제도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 면허 취득을 허용한 관련 법률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정확한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방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뉴욕시 어퍼리스트 사이드 레조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줄리 맨인 뉴욕시의장이 소라 맘다니 시장 행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맘다니 시장과 보건당국은 이번 대응이 뉴욕시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방역 조치였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시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 사망자가 5명으로 증가하면서 뉴욕시 지도부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시 의장은 뉴욕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맘다니 시행정부가 리더십과 불투명, 긴급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맨인 의장은 보건국에 감염지역 내 냉각탑을 선제적으로 우선 소독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은 기다리는 방식을 택했으며 그 사이 감염이 확산됐다며 뉴욕 시민들은 맘다니 행정부로부터 진정한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They're continuing to wait for the test results to come back positive to order the disinfecting. So each and every day that goes by,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sick.
2: 이에 대해 소란 맘다니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응은 뉴욕시 역사상 레지오넬라균 제거를 위해 시행한 가장 적극적인 방역과 단속 전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4: We are both trying to stop this cluster in the moment and ensure that we are not weakening our ability to stop it in the future. This is the most aggressive remediation and enforcement strategy that our city has ever taken to eliminate the source of Legionella bacteria.
2: 맘다니 시장은 현재까지 열흘 이상 새로운 증상 신고가 없었으며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초기 집단 감염 원인은 사실상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There has been no one with new symptoms reported in more than 10 days and no new diagnoses in a week.
2: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 가운데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59명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고 13명은 입원 없이 회복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160개 건물의 냉각탑 183곳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75개 건물의 냉각탑 77곳은 초기 PCR 검사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50개 건물의 냉각탑 51곳에서는 대양 검사를 통해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살아있는 균이 확인된 모든 냉각탑에 대해 세척과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국장은 냉각탑을 무조건 소독하면 시설이 손상돼 향후 레지오넬라균이 더 쉽게 증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감염원을 정확히 찾기 위한 시료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 Every time we do this biocide treatment, it actually does degrade. The cooling towers, and thus in the future allows them to
5: could potentially harbor more Legionella bacteria. Had we blanket disinfected from the beginning, we wouldn't be able to actually get the samples. And we need the samples to know what caused this, and then that will give us an opportunity to learn.
2: 한편 뉴욕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실시된 냉각탑 점검의 약 70%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정확한 감염원은 아직 추종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웰니스와 미용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펩타이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FDA 자문위원회는 BPC-157, TB-500, KPV 등 일부 주사용 펩타이드를 약국 조제가 가능한 물질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해당 물질들은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원격 의료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들 펩타이드의 웰니스 및 미용 목적 판매와 마케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통상 자문위 권고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을 펩타이드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밝히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는 자문위원 구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펩타이드 산업과 연관된 의사와 약사, 컨설턴트 등 6명 이상이 새로 자문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데이비드 포프 시핀 약국 솔루션스의 최고 약물 책임자는 이제는 환자와 의사, 약사가 직접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DA 내부 과학자들은 BPC-157과 TB-500 등 해당 물질이 의료 목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충분한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계 출신 자문위원들도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텍사스대 앤더슨 암센터의 엘리자베스 리벨로 박사는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수요에 대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체내에서 성장과 신진대사, 조직 회복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 작용을 돕습니다. 일부 펩타이드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등으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펩타이드는 근육 강화, 피부 재생, 부상 회복, 활력 증진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을 규제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FDA 자문위원회는 25일에도 추가로 3종의 펩타이드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װװ================================================================================================================================================================================================================================================================================================================================================================================================================================================================================================================================================================================================================================================================================================================================================================================================================================================================================================================================================================================================================================================================================================================================================================================================================================================================================================================================================================================================================================================================================================================================================================================================================================================================================================================================================================================================================================================================================================================================================================================================================================================================================================================================================================================================================================================================================================================================================================================================================================================================================================================================================================================================================================================================================================================================================================================================================================================================================================================================================================================================================================================================================================================================================================================================================================================================================================================================================================================================================================================================================================================================================================================================================================================================================================================================================================================================================================================================================================================================================================================================================================================================================================================================================================================================================================================================================================================================================================================================================================================================================================================================================================================================================================================================================================================================================================================================================================================================================================================================================================================================================================================================================================================================================================================================================================================================================================================================================================================================================================================================================================================================================================================================================================================================================================================================================================================================================================================================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세민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4: 스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관련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이 시점에 소환장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법무부 측에 추궁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뉴욕타임스 기자의 친인척 통화 기록까지 확보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실수였다며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은 법무부의 자사 기자 대상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의 남용,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법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면 뉴욕타임스 기자 대상으로 소환장을 재발부하는 게 금지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 원 대신 옛 에어포스 원을 이용한다고 SNS를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새 전용기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용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앞서 FBI 고위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사 게재를 제고하고 정보 출처 공개도 요구했지만 뉴욕타임스가 이를 거부하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에도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부임을 앞둔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조선산업을 비롯한 양국 협력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가 23일 한국 부임을 앞두고 첫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마스가의 전진 기지가 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스틸 대사는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공유된 가치와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함께 해왔다며 조선 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이 새롭고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간의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탄력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과 조선업 등에 투자하는 더 큰 비전의 일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행사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으로 언제 출발하느냐는 질문에 다음 주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상원에서 대사 인준을 받은 스틸 대사는 오는 29일께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에 쿠팡이나 구글 등 미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서 국무부에 문의해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스틸 대사는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 오라클이 미 국방부와 70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라클은 자유의 무기고 구축 사업을 위해 미 국방부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주도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체결한 이번 계약은 기본 5년에 추가 옵션 5년을 더해 최대 10년간 유지됩니다. 계약의 기본 규모는 첫 5년간 33억 1천만 달러지만 옵션이 모두 행사되면 총액은 69억 9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국방부 산하기관과 해안경비대, 정보기관 등은 모두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각 기관이 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IT 구매를 단일 계약으로 통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커스틴 A. 데이비스 국방부 최고 정보 책임자는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최소 4억 4천 1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우리 전투 요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킴 린치 오라클 정보 국방 정보부문 부사장은 국방부의 과제는 올바른 기술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조달 절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대규모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이 같은 임무 수행의 필수적인 시나리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라클의 창업자인 네리 앨리슨 회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4,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라클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4.61% 하락 마감했지만 국방부와 계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2% 상승해 미 동부 시간 오후 7시 40분 기준 122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요가 커지면서 미 주요 방위 산업체들의 매출과 수주 잔고가 늘고 이익 전망도 개선됐습니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만, 알텍스 등은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발표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패트리엇과 정밀 타격 미사일 생산을 늘리면서 미사일 화력 통제 부문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최대 350억 달러 규모 계약도 록히드 마틴의 수주 잔고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체 생산을 4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록히드 마틴의 총 수주 잔고는 2,3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언 미사일 1000에서 1400발을 소모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맞물려 2029년 중반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심각한 주문 병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오랫동안 이제 부부가 살거나 오랜 연인들을 보면 이제 이쯤 되면 네가 날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로 싸우잖아요. 연인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으면
5: 답변 어떠세요?
6: 일단 답변이 너무 점집이 온 것 같아요.
5: 점집.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정말 세바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리플러스 인간용 무소 박지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끼리가 굉장히 친화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인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물에 빠지면은요, 그 우리 안에 있었던 어른 코끼리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그 아기 코끼리를 그래요? 구할 만큼 굉장히 공동 육아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끼리는 동료 코끼리가 이제 죽고 나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도 코끼리를 사용했지만 외모에서 보시면 외모. 큰 귀가 두 개 있잖아요. 귀. 듣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좀 더 중요할까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라고 생각하거든요.
5: 경청.
4: 네. 그리고 입은 있지만 약간 가려져 있잖아요.
5: 코에 가려져 있죠.
4: 그렇죠. 정말 필요할 때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코끼리를 상징으로 삼았어요.
5: 외모에, 코끼리의 외모에도 뜻이 있군요.
4: 네, 네, 네.
5: 귀를 크게 열고,
4: 네.
5: 입은 좀 필요할 때 써라. 코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 코는 필요할 때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힘이 좀 드니까. 쉽게 말하지 말라고.
5: 코끼리는 코로 과자를 먹죠. 코가 네. 손입니다. 그리고 제목, 이 타이틀도 사실은 바뀌었어요.
4: 네, 네.
5: 사실은 사랑받고 싶다. 저는 이 한 문장이, 한 문장을 딱 만나고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4: 아, 그랬어요?
5: 제가 사실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4: 이게, 이 책 제목이 사실은 나누는 이 말이 힘들까라는 것의 대답이에요.
5: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4: 너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니? 라고 물을 때, 나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어.
5: 아, 그럼 내가 그동안 상대에게 말을 힘들게 한 사람이군요.
4: 그럴 수도 있죠.
5: 아, 그래서 대답으로, 네. 네. 아, 사실은 나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 뜻인데 전혀 몰랐어요.
4: 네, 그런 뜻이에요.
5: 누구 아이디어예요?
4: 출판사 아이디어예요.
5: 아, 우리 한빛 라이프.
4: 네, 한빛 라이프 아이디어예요.
5: 이거 너무 좋네요. 아, 그게 대답이었구나.
4: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 제목이 싫었어요.
5: 왜요?
4: 약간 뭔가 걸리는 것 같은 거. 제 자신한테도 너무 내 속을 훅 드러내는 것 같은? 이렇게 벗겨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직접적이니까 좀 인정하기 싫은 좀 그런 마음이 좀
5: 그래서 제가 울컥했다는 뜻이에요.
4: 맞아요. 예. 네.
5: 나도 맞아요. 사실은 사랑받고 네. 싶었다.
4: 예. 네. 근데 그렇게 꼭 말하고 싶지는 않은 좀 그런 기분.
5: 사실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힘들게 말하는 거고 맞아요. 막 역정을 내기도
4: 네,
5: 하고
4: 네, 네. 막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네. 하고.
5: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럼 그 말은 이 말을 사실은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군요.
4: 중요하죠. 제가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명확하게 하잖아요. 엄마 나 안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이게 되게 잘 묻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성인이 돼서는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그런 말 좀 하기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5: 그렇죠.
4: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는 이 제목이 진짜 잘 지어졌다라는 그러네. 생각이 들어요.
5: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대화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말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건데 이게 왜 안 되죠? 기본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게 기본이 아니라 기본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4: 정말 근데 이게 정말 뻔한 얘기인 게 근데 뻔한 얘기지만 이 말밖에 또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나고 또 다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그 부모님 밑에서 또 저마다 또 다 경제 수준이 달랐고 또 교육 수준이 다르고 그 교육 과정 속에서 만났던 교사가 다르고 친구들이 다르고 당연히 경험이 다르고 물론 아이였을 때 우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구들이 있잖아요.
5: 그렇죠.
4: 뭐 생존의 욕구라든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든가 놀고 싶은 욕구라든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욕구들은 있지만 그 충족의 여부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격이라는 게 20세 이후로 완전히 굳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의 성격들끼리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일을 하고 또 뭔가 첫눈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사귀기는 됐는데 진짜 별일도 아닌 걸로 내가 생각할 때 별일도 아닌 걸로 막 화를 내고 이러면 당연히 대화가 어렵고 그리고 또 쉽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좀 벗어났을 때는 정말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도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5: 특히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이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필요해? 뭐 이런 말도 있고 무슨 말이 필요해? 우리 사랑하는데.
4: 그쵸, 그쵸.
5: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에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대화의 형태로 이제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오랫동안 이제 부부가 살거나 오랜 연인들을 보면 이제 사랑한다라는 말을 확인하기보다는 이쯤 되면 네가 나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로 싸우잖아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 네가 날 알아야 되지 않냐?
4: 네가 좀 알아서 이런 거는 이제 이쯤 되면 나를 알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네가 알아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말을 해야 알아? 당신 나를 그렇게 몰라? 뭐 이쯤 되면 좀 알아서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5: 그렇게. 몰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4: 그렇죠. 모르죠. 근데 사실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 생각이 다르고 매 순간 인간의 욕구가 다르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걸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 거죠.
5: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의 단절과 뭐 불통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대화의 단절에서 연결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이 책의 내용에는?
4: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책은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 전제는 전제, 대전제가
4: 네, 대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일단 내가 최소한 그 사람하고 연결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만 이 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5: 그렇죠.
4: 네,
5: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연결하려고.
4: 아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내 기본적인 마음 저 구석에 이 사람이 좋거나 이 사람이 필요하거나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어야
5: 된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랑이 있어야 된다.
4: 네, 네.
5: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은 일단 전제한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4: 그렇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if가 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과 대화할 마음이 있다라고 볼 때 그 if의 한 절은 빠져야 돼요.
5: 조건문은 아니어야 된다.
4: 네.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5: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조건을 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 그럼
5: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 아무리 단절돼 있어도 연결할
4: 네,
5: 수 있다.
4: 충분히 가능하다.
5: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연애할 때 싸움을 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울 것 같고 서운한 점이나 속상한 부분들을 상대에게, 연인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또 한 분은 이런 분입니다. 좀 반대예요, 이분은. 네.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연인의 심정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쏘아붙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애인에게만 저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이죠.
4: 일단 제가 그 우리가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대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대화를 배우실 때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직 안에서의 대화의 변수는 파워인 것 같거든요.
5: 권력?
4: 네, 힘, 힘. 누가 힘을 갖고 있는가가 대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수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기술은 그 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랑 또 자녀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근데 이게 부모 자녀에선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5: 입장 바꿔놓는 게
4: 네,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의 변수는 힘을 이해해야 된다면 부모 자녀 대화의 변수는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아이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장을 이해를 잘하면 이 대화는 좀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부나 연인은 또 다르더라고요.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의
5: 이 세 개의 관계 중에 제일 어려운
4: 거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5: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
4: 조직은 그냥 알아서 기구 때로는 그저 힘이 생기면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부모는 기본적으로 이거 뭐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이 넘치잖아요. 미워도 맨날 속아도 믿고 이게 또 대. 근데 부부랑 연인은
5: 그러네.
4: 서로 받고자 하는 마음도 너무 크고 그리고 보상 심리도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된다라는 심리도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부와 연인 사이의 대화의 변수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5: 아, 나를.
4: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보면은 그 두 분이 둘 다 이제 연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갈등이 생겼을 때 두 분의 패턴이 완전 다르잖아요.
5: 그렇죠.
4: 한 분은 침묵하고 울 것 같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한 분은 아까 보죠. 가로의 애인에게만 이런 행동을 막 쏘아붙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신다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거는 자기 안에 어떤 신념이나 자기 안에 형성되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5: 아,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4: 제가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점심 약속이 있다고 카톡이 왔대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랑 만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5: 갑자기.
4: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더니 없대요. 그러면 대안적인 생각을 떠올려보자 그랬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 뭐 친구가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나가줬다. 아니면 친구가 맛있는 집을 찾았다 그래서 먹기 위해 나갔다. 그랬더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인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으면 본인의 신념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가깝고 소중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내가 갈등만 생기면 회피하려고 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조금 그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동시에 지금 반대로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막 쏘아붙이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안엔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물론 이 두 분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를 들어 있거나 아니면 좀 믿는 것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거나 여러 우리의 신념 체계라는 것들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인 거죠.
5: 그렇군요.
4: 네, 나의 문제인 거죠.
5: 근데 우리는 상대, 그러니까 상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연인 부부 간의 대화 단절의 문제는 나를 이해해야 네. 그게 풀릴 길이.
4: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보다는 연인이라면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더 생각해요.
5: 그러면 나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4: 나를 이해한다는 건 내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봐야 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한테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오늘 뭘 할까 이런 일상적인 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답이 없다. 일은 사라졌는데 답이 없다라 그럴 때 우리한테 방금 그 남성분처럼 퍼뜩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잖아요.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예를 들어
5: 그걸
4: 온다면.
5: 여기 책에서는 자동적 생각.
4: 네, 자동적 생각인데요. 그 생각이 진짜 사실인지를 끊임없이 한번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5: 아, 딱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네. 멈추고 네. 이게 사실일까 네. 이렇게 생각.
4: 예를 들면 이 남자는 나를 무시해. 근데 진짜 그게 사실일까? 이 여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진짜 사실일까? 내 남자친구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진짜 사실일까?
5: 아, 그 말이 중요한 거군요.
4: 네.
5: 이게 진짜 사실일까?
4: 사실일까?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한번 쭉 적어봐도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한번 동시에 적어보세요. 분명히 팽팽하게 적힐 거거든요. 이게 연인들이나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 파트너가 얘기해줘요. 아니라고. 나는 이 남자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이 여자를 정말 존중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5: 맞아요.
4: 있는 거라고.
5: 예. 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4: 정말 빈번해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보면 두 사람이 자기의 떠오르는 이 자동적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중재는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구나 라는 수준으로만 좀 내려와도 그때부터는 대화가 좀 돼요.
5: 이건 되게 중요한, 저도 깨닫는 바가 있네요. 저도 사실 이제 조직에서는 힘을 이해한다고 했고, 연인 부부 사이에는 나를 이해해야지 대화에 이제 문제들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사내 결혼을 해서, 제가 상무사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 힘을 이해하면 되는 관계였어요.
4: 네, 네.
5: 부부가 되니까 그게 사라지잖아요.
4: 그렇죠.
5: 이제 나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네. 나는 계속 조직의 관점에서
4: 네.
5: 그분을 바라보게 된 거죠.
4: 네, 네, 맞아요.
5: 그러니까 이제 힘들더라고요.
4: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그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내한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지금 어디 좀 가는 길이라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래요. 그래서 왜 나는 기분이 안 좋지? 그냥 그러다 이제 일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아이가 둘 있는데 둘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집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때 미친 듯이 화가 나더래요.
5: 왜?
4: 그쵸 이상하죠. 근데 그분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회의 도중에 아들이 전화 오니까 전화를 받은 거였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근데 아들이 집에 혼자 있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화가 나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험한 말이 나온 거예요.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애들이 왔는데 집도 안 좋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이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5: 이해할 수 없지.
4: 그래서 이 남자는 계속 저한테 와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내가 자기가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역할을 확실하게 분리했다. 아내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들이 올 땐 최소한 집을 지키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학교 끝나고 오면은 엄마 아빠가 늘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제 가슴 아팠던 상징이 뭐냐면 목걸이였는데 목걸이 열쇠. 엄마가 항상 그 목걸이에 열쇠를 채워주면서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잃어버리는 날은 집에서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엄마 올 때까지 밤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문을 따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때 이제 연탄 같은 거 많이 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집이 차가웠던 거예요.
5: 아, 그러니까 누가 떼줄 사람이 없으니까.
4: 그게 너무 싫었대요. 이거 보세요. 이 부부의 갈등은 결국 누구의 문제인가.
5: 나의 문제네.
4: 네, 문제라는 말은 조금 사실 그렇고 누구를 더 이해할 때 이 갈등이 쉽게 풀어질 수 있을까를 보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이해할수록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5: 그러네요. 사실 보편적으로 뭐 이게 관계에서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순서이긴 한데 연인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다 그렇다라는 게 공감이 되게 되네요. 이 두 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한번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물론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저럴 경우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떨리더라도 그리고 또 소시적 선생님은 정말 욱해서 막 화가 날 것 같더라도 그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우리의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화를 낼 때도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원하는 게 뭐가 안 됐다는 증거니까 내가 눈물이 나고 두려울 때도 원하는 게 안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첫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용기를 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문자로라도 한번 해보고 얼굴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다면 그리고 너무 화가 날 것 같다면 문자로 내가 원하는 것만 적어서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화나고 나면은 또 후회하잖아요.
5: 그렇죠. 세 번째 고민을 한번 들어보면 고냠미냠냠이라는 분인데 저는 20대 후반 여자인데요. 애인이 제가 한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해서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상할 때가 많고요. 이렇게 속상한 감정을 달래면서 그 오해에서 감정이 좀 다친 이제 연인의 심정을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4: 그렇죠.
5: 그 이분이 얘기한 거를 얘는 아까 그 사람의 경우랑 비슷하네요.
4: 바로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5: 그런 경우도 많죠.
4: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A 다시로 듣거나 거의 B로 들어가지고 되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대화가 필요한 사인인 것 같아요. 물론 감정을 좀 달래주고 나면 그 순간은 좀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라도 왜 우리의 대화가 자꾸 오해가 되고 그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래도 너는 왜 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5: 답답해져요 갑자기.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답답해져.
4: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땐 내가 어떻게 말해주면 너가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지 좀 얘기해줄래?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5: 근데 당장 화가 났잖아요. 오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 말뜻은 이거야. 이렇게 자기를 좀 해명하고.
4: 당연히 그러고 싶죠.
5: 이러고 싶은데. 네.
4: 저는 그래도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고면미 만면님처럼 상대, 그러니까 내 속상한 감정을 달래면서 상대의 감정도 달래주겠다라는 의도가 이미 있으시다면 나는 그게 아니야라는 말보다는 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를 내가 잘 이해하겠어. 그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좀 더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내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람이 좀 말하면서 털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근데 이분도 답답한 게 쌓일 거 아니에요.
5: 그쵸.
4: 그거를 계속 참으면서 만날 순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내 말이 너한테 자꾸 오해가 되는 부분이 나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네가 오해를 안 할 수 있는지 나도 그 방법을 알고 싶어.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한번 풀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물론 그 듣는 사람의 나에 관한 어떤 뭐 신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상대가 그동안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4: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몇 번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고 뭔가 믿지 못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쌓였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할지 끊어야 될지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사인 아닐까요?
5: 그렇겠네.
4: 헤어지는 게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그렇죠. 그렇죠. 대화로 풀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4: 너무나 마련입니다. 신뢰와 신용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 이득이라는 말이 조금 상업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관계에 무엇이 유익한지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이 사람이랑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이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야만 행복한 인생은 아니니까.
5: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남아있어야.
4: 당연하죠.
5: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를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4: 없죠. 어.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5: 힘들죠. 다음 질문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할 때 연인들이 누군가가 뭐 여자든 남자든 필요한 일기 같아요. 차란팍이라는 사람인데, 연애 초기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당연하죠. 그리고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대화법. 약간 밀당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 초보 연인들이 상대를 알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어떤 대화법을 가져야 되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4: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취미를 묻는다, 뭐 평소에 그 사람의 일상을 묻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서로의 그 마음벽을 훅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시작은 자기의 취약성을 살짝 조금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요, 저 같은 경우에 실제 저는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면 제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수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38분에 15분씩 했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수가 빠르신 분께서는 몇 분인지 바로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화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이지만 아 지금 저 여자도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 저는 이런 게 약해요. 이런 게 약해요. 하면서 대화가 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치 않은 관계라든가 이 사람이랑 좀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처음 만났는데 좀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라든가 하면 너무 왕건이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5: 너무 큰 취약점을, 약점을 고백하면 안 되고.
4: 그럼 정 떨어지고, 너무 싫어질 것 같고, 아주 작은 취약점을,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흘려주면.
5: 약한 모습.
4: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마음 안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좀 컴패션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5: 컴패션이라고.
4: 그것을
5: 하죠.
4: 서로 이렇게 조금 자극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그렇게, 예를 들면, 내가 좀, 깔만한 약점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나면
4: 그 사람도 그럼 자기 개방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5: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그걸 안다고 그래서?
4: 그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5: 시간이.
4: 네, 시간이 필요. 저희가 상담을 해도 돈을 내고 작정을 하고 저한테 오신 분도 첫 회기에 자기 속 얘기 안 하시는 분 많아요.
5: 그렇죠.
4: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의 일을 겪었으면 저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고 굉장히 이런 부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면 그때 좀 마음을 풀기도 하고 선생님 사례지만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조금 있어서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면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하면서 훅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 이 지점에서 또 되게 참신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초보 연인이에요. 이제 막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좀 사랑을 싹 틀려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자기 약점도 이렇게 고백하고 해서 컴패션도 쌓고 사랑도 쌓고 이러는데 대화 갈등이 생겼어. 첫 싸움, 첫 다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첫 다툼.
4: 첫 다툼. 자기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나는 너랑 이 갈등을 잘 회복하고 싶다고.
5: 첫 다툼에서.
4: 첫 다툼에서. 그냥 원하는 걸 먼저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너랑 이 위기를, 이 갈등을, 너랑 이 다툼을 정말 잘 지혜롭게 해결해보고 싶다고. 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으니까.
5: 내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4: 먼저 말하는 거.
5: 얘기하고.
4: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먼저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같이 찾자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가 다툰 건 사실이고 그런데 너랑은 잘 지내고 싶은 게 내 목적이니까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자고.
5: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죠 이게.
4: 그렇죠. 첫 단추죠.
5: 그럼 그 뒤로 이런 대화 갈등이라는 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겠죠.
4: 저는 생각할 때 여자와 남자 이게 연인 사이의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물론 이렇게 뭐 끌림도 있겠지만 신용을 쌓아가는 신뢰관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소 조금 마음이 그 설레는 마음은 사라지더라도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했는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3년을 사귀었지만 쟤를 처음과 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태까지 저 친구가 나한테 보여줘왔던 모습이 좀 믿을만했다. 라고 하면 그 갈등을 좀 잘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그 믿을만했다라는 누적치가 어디에서 오느냐 보면 상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상대를 비난하기 쉽잖아요.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네 문제 뭔지 알아?
5: 저요? 갑자기 왜 뜨끔해지고 움츠러들지?
4: 그렇죠. 너 문제는 바로 그런 게 문제야. 네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야.

0: 포타오시업 703-539-8377 703-539-8377.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2: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다음 질문자는 보라라는 분인데, 저는 연애 경험이 많아요. 그 이유가 연애를 시작하면 되게 기분도 좋고 보고도 싶고 이런 사람 만나서 좋은데, 이 자기가 보기에 대부분의 연인들이, 아마 이분이 여자고 다른 분은 남성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랑 표현도 서툴고 대화 스타일도 되게 좀 뭐랄까 무뚝뚝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런 대화하고 말하다 보면 서운하고 감정 다치는 일이 있어서 그냥 헤어지자라고 너무 자주 말해서 자꾸 연인을 바꾸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7: 되게 좋은 질문 같은데, 사실 연애 패턴을 보면 자기 신념을 알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 이 질문 하나로 제가 이 보라님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이 보라님께서 자신의 패턴을 좀 알려주신 게, 연애 경험이 많은데 이제 시작할 땐 좋지만 그 다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인들이 사랑 표현, 그 사람이 사랑 표현이 서툴었고 그 사람과 내 대화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이건 다 그렇거든요.
6: 그렇죠. 같은 사람이 없는 거지.
7: 그렇죠. 그럼. 그런데 이런 이유로 결과는 뭐죠? 자꾸 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헤어지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감정을 다치기 때문에거든요. 그러면 내가 헤어짐으로써 원하는 게 뭔가 보면 이제 일단 자기 보호 같아요. 나를 더 이상 상처로부터는 좀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랑 표현이 서툴고 대화 스타일이 다르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내 몸과 발을 빼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릴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신념 체계가 움직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기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살아요. 결국 나는 혼자 남겨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버리는 게 나아.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 결핍의 신념인데요.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안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계속 요구하지만 그 요구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피상적인 관계는 잘 맺지만 한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불신과 학대의 신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할지도 몰라. 만만하게 모여선 안 돼. 이런 신념을 또 갖고 살기도 하시고요. 또 사회적 소외의 신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메시지냐면, 나는 이 무리에 적합하지 않아. 나는 이 사람들과 뭔가 어울리지 않아. 이런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함과 수치심인데, 이 신념은 참 슬픈데요. 나는 뭔가 적절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런 다섯 가지의 신념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6: 이거 한 가지씩만 보더라도 되게
7: 너무 아프죠.
6: 네, 마음이 아픈데.
7: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동기 시절에 외상이 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쩌면 내가 이런 신념을 하나는 갖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이거를 뭔가 좀 나가서 우리 같이 대화를 해볼래? 라고 풀지 못하고 서둘러 내 마음을 정돈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끊어버리는 게 나의 패턴이라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냉랭한 것 같으면 빨리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더 상처받기 싫어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연애 패턴이라면 저는 나에 대해서 한 번쯤 공부해보고, 내가 이런 신념 때문인가라는 생각

0: 과 함께 좀 건강한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 회복할 수 있는 훈련에 좀 좋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일단 해보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한번 나가보는 거야. 그 사람과 한번 대화해보는 거야. 어차피 끝날 거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 자신을 좀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써서 그걸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걸 매일 한번 읽어보거나 자기를 좀 강하게 좀 건강한 내면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1: 자기 암시 트레이닝이군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연애 많이 하고 참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어쩌면 되게 어쩌면. 심각한 나의 문제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귈 때 두 발을 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담그지 못하고 한 발 하나 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패턴이라면 나한테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대표적인 연인의 질문들, 연인 간의 이제 질문들을 좀 우리가 만나봤고요. 이것도 하나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이거는 그냥 저는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키오 K라는 분인데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사귀게 됐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해서 우가우가 하다가 석 달 만에 싸우고 결혼을 유보한 상태래요. 근데 지금은 또 동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남자친구가 데이팅 앱을 몰래 사용하다가 제게 걸렸대요.
0: 여자친구가 있는데 데이팅 앱을
1: 한 거예요? 동거 중인데도. 그때 믿음이 깨졌지만 그래도 이제 구석에 사랑이 남아 있어서 계속 지내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어느 정도 평안해졌지만 아직 믿음이나 확신은 없어요. 아직 동거 중이니까 결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뭐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0: 구피디님이 여동생이라면 뭐라고 해주시고 싶으세요?
1: 뭐 그냥 큰일 나죠.
0: 헤어져라.
1: 헤어져라.
0: 저는
1: 저는 되게 극단적인
0: 끝이라
1: 이군요.
0: 근데 사실 연인이 헤어지세요, 부부면 이혼하세요라는 말은 타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여섯 줄의 사연으로는 제가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많은 맥락적인 이해가 더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뤄봤지만 서로 간의 신뢰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이런 경우에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랑이 고갈될 때까지 사랑하시던가 아니면 지금쯤 내가 이 사람과의 이 신뢰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그럼 이 신뢰의 관계를 내가 회복할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1: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니죠.
0: 네.
1: 대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0: 키오케이 선생님께서 본인의 그 삶을 더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남자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 헤어지신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시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나시더라고요.
1: 남자 많다 이런 뜻이군요.
0: 빨린 게 남자다 네, 뭐 이런.
1: 알겠습니다. 이제 연인들의 문제들 저는 이 질문 부부 간의 또 질문도 부부 간의 질문인데 네. JY라는 분인데
0: 제가 쓴 건가?
1: 결혼생활 15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애틋한 감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런 걸 좀 오래된 부부라면 느껴요. 사실은 뭐 부부 싸움도 많았을 테고 대화 갈등도 많았을 텐데 어느 날인가 그냥 스피치리스가 된 거지. 근데 그게 좀 못 참을 정도의 어떤 그런 침묵? 참기 어려운 침묵?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이게 꼭 부부뿐만이 아니라 대화가 완전히 끊어진 뭐 아버지하고 청소년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단절이 거의 다 돼서 뭔가 딱히 또 싸운 것도 아니야. 그냥 그치.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이제 호기심과 흥미가 없어져서 그리고 또 더불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생기면서 관심사가 글로 이동하거나 그러면 대화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 없어지고 소원해진 관계를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할 때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화라는 거는 꼭 언어적인 말만이 대화가 아니라 행동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 뭐 여보 나랑 대화 좀 해. 이 말 자체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 실제로 듣기 싫은 말 적어보라 그러면 여보 나랑 대화 좀 해.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 대화 좀 해. 무서워.
0: 여보도 나와요. 여보도.
1: 아 여보도 듣기
0: 싫대요? 여보도 듣기 싫다고 나와요. 그리고 애들은 자기 이름만 써요. 뭐 재현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엄마 아빠가 부르는 것도 듣기 싫다는
1: 제일 싫은 말 중에 내 이름.
0: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화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요. 아주 간단한 스킨십을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안고 뭐 키스라고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식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어깨를 한번 이렇게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한번 만져준다든지 네, 툭툭 해주는 그 정도. 아주 짧은 그 정도. 이게 말이 없다는 건 사실 스킨십도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스킨십을 하시거나 두 번째는 같은 활동을 그냥 해보시는 거.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한 5분이라도 같이 보시다가 다시 자기 일 하시든가. 이것도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네, 뭔가 노력해보고 싶다면 저는 막 여보 대화 좀 해 이 말보다는 아주 간단한 스킨십,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스킨십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좀 같이 해주는 거. 밥을 먹고 있으면 그냥 밥 한 공기 떠서 나도 그냥 같이 먹고 일어나는 거. TV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옆에 앉아서 그냥 TV 보는 거. 내가 뭐 아이스크림 먹을 거면 아이스크림 줄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그냥 치우는 거. 이런 행동만 좀 같이 해도 좀 그때부터는 물꼬가 좀 트이지 않을까.
1: 그때 뭔가 자연스러워지는 동조가 일어나는 거.
0: 자연스러워요.
1: 저런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좀 저 상황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시는
0: 네, 그런
1: 분 같아요.
0: 같아요. 그러니까
1: 그럴 때 팁은
0: 네.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네. 것보다
1: 아주 가벼운 스킨십과 네. 네. 같은 네. 뭐랄까 행동 네. 같은 것을 네. 바라본다든가 이런 걸 하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팁입니다. 저도 15년 차인데 그래서
0: 네. 툭툭 치면 뭐야? 뭐 이런.
1: 아파.
0: 그러니까.
1: 이럴 수 있는데 아프지 않게.
0: 아프지 않게. 않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조금.
1: 알겠습니다. 종이접기라는 분인데 상대방의 변화를 원한다면 진실보다는 감정의 대화를 하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네요. 이분은 기본이 있는 분이세요.
0: 네.
1: 저는 늘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감정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사실 그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이 감정의 대화를 하면은 되게 불편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부부인데 여보 나 지금 마음이 좀 섭섭해서 그런데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어때요 벌써?
1: 아 이게 감정의 대화군요.
0: 그죠? 아니면 당신 뭐 지금 짜증이나? 그러면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내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가 있고.
1: 그죠 대부분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한테 당신 지금 좀 섭섭해 하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너 때문에 섭섭해로 이미 시작하거든요.
1: 그렇죠. 너 때문에 섭섭해.
0: 그렇죠.
1: 이러면
0: 그러면은
1: 이 사람도
0: 이제 나는 처음에는 좋게 나가려고 물었다가 그래 나도 그래 나는 뭐 그동안 괜히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하면서 이게 서로 싸움이 되고 이 감정의 또 두 번째 습관적 패턴은 내가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을 자꾸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보 나 섭섭했어라고 말을 들으면 아, 나 때문에 당신이 섭섭했구나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중재를 해보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필요하고 연결시켜버려요. 아, 당신이 섭섭했어? 나 때문에 섭섭했어? 라는 말에서 나 때문에는 쏙 빼버리고 아, 당신이 쉬고 싶었는데 내가 청소하라 그랬을 때 섭섭했구나 이런 식으로. 당신이 쉬고 싶었는데. 아, 당신 지금 뭐 좀 존중받고 싶었는데
1: 그러니까 상대 욕구를 거기다
0: 그렇죠. 욕구를 그러니까 당신의 욕구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네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되 여기서 핵심은 너가 그렇게 느끼는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이런 중요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넌저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뭐 나 지금 얘 때문에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고 나니까 맞아. 나 좀 쉬고 싶어서 그랬네. 그러면 대화가 완전히 가끔 바뀌어요.
1: 아,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그 팁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상대는 감정의 대화를 원하는 거, 그 감정의 대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감정이 나오면 책임져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해지거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불편한 겁니다.
1: 그러네요. 네. 이 말 한마디로 대화가 진짜 시작되겠네요.
0: 완전 달라져요.
1: 나도 이렇게 살겠다 이런 경우가.
0: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빠한테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뭐 아빠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너가 섭섭했구나 아빠 때문에 이게 아니라 아 너 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1: 그렇구나. 네. 걔의 욕구를 네,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0: 그렇죠. 그럼 걔 생각이 아빠가 믿고 아빠 싫고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막 그런 비난으로 꽂혀 있다가 아 그렇지 내가 놀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1: 마법의 말이네.
0: 자기가 원하는 걸로 훅 움직여 버리거든요.
1: 아 좋습니다. 최호림님 안녕하세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시네요. 네.
2: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섭섭한 일이 아닌데도 저희가 섭섭하다고 느끼면 막 이혼하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입에서. 근데 이게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0: 부부가 살면서 이혼하자라는 말을 안 해본 부부는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0: 네. 근데 이제 이혼하자라는 말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진심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2: 그럼요.
0: 그렇죠. 그런데
2: 홧김에.
0: 그렇죠. 홧김에죠. 그래서 아마도 네. 선생님이 이혼하자라고 아내분한테 말을 하셨을 때에는 실제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부탁의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오늘 한 30분만 시간 있다가 내셔서 그 컴퓨터 키시고요. 그 워드 파일에다가 내가 아내한테 이혼하자라고 했었을 때를 쭉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은 내가 아내한테 하고 싶었던 부탁을 한번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보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줘라든지 여보 오늘은 나가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라든지 여보 오늘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라든지 선생님께서 사실 이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아내한테 부탁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1: 있지요. 아,
2: 마음이 너무하다가 지금 말문이 통 박혀가지고
1: 네. 울고 계시는군요.
0: 그거를 선생님 네. 반드시 적으셔야 네. 돼요. 왜냐하면 그 이혼하자라는 말은 이제 끝내자, 관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랑 다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이 네. 아내한테 여러 번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요. 선생님이 원치 않는 결과가 실제로 현실화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네, 그때 되면 우리 모두 참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선생님 실제로 하고 싶었던 부탁의 말을 꼭 적어보시고 그 말을 속으로 끊임없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용기를 내자,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이렇게 모호한 말보다 훨씬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답변 어떠세요? 듣고
2: 일단 답변이 너무 점집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1: 점집
2: 테이블을 퍽 찍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의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여부를 한번 여쭤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저만 좀 특출나게 이렇게 화가 나면 이혼하자라고 내뱉는 경우인가요? 혹시나 아시면
0: 저는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고요.
1: 그런 분들이 많죠.
0: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이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냐면 현대인들은 아무도 상처받고 싶어하지 않아요. 선생님, 원래 제 책 제목이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가 아니라
2: 네.
0: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였거든요.
2: 아유.
0: 그런데 아무도 책을 안 짚는 거예요, 그 제목은. 왜 그러냐면
1: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서
0: 모두가 자기가 가해자라는 네. 생각은 안 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끝내자라는 게 아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내가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그 마음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지 선생님한테 필요한 기술은 이혼하자라는 말 대신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부탁을 한번 해보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1: 다이고 우주님.
2: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숙제 드렸고요. 꼭 한번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제가 가끔 이렇게 아내랑 대화하고 할 때 가끔 이런 방어 기질이 올라오면서 약간 이런 수동적 공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0: 수동공격성은 일단 착한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내향적이면서도 조용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기질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웬만하면 그 팔로잉하면서 남을 맞춰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잘 섬기는 아주 좋은 기질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언제 상처를 받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정말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면 막 날개를 펼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여서 내가 정말 또 거절을 못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다 해주긴 해주는데 속으로 언젠가는 나도 한번 복수할 거야 하면서 이 수동공격형으로 뭔가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삐딱하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용기가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자존심을 이게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리 탯줄을 자르잖아요. 이 자존심을 탯줄로 이렇게 좀 탯줄 자를 때 자존심도 좀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정말 필요 없는 게 자존심 같아요. 연인 사이에도 진짜 필요 없는 게 자존심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무기는 호기심과 용기.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솔직히 당신한테 잘했다는 말 좀 듣고 싶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 내가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당신이 이것만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진짜 고마웠을 것 같아. 여보 그때 그냥 당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 그때 약간 섭섭했었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나도 좀 알아주기를 바랬다고 말해보고 이런 노력이 조금 선생님한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4: 한 가정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제 독립을 사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맞딸이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의 말씀이나 친정 아빠의 그 말씀에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안 받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0: 그 적절한 균형감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엄마로서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YH님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도 나를 또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별로 효녀나 효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그죠? 나이가 먹어가면 아,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한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하나의 개체로서 자신의 고유성을 간직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이제 우리 선생님도 또 두 아이의 엄마고 또 한 분의 남편이 있으시고 나의 소중한 공동체는 일단 1차적으로 지금의 그 가정이시잖아요.
5: 네네.
0: 네. 그래서 이 죄책감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5: 네.
0: 네,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후에는 괜찮다라는 걸 스스로한테 여러 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엄마하고 이야기하실 때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 엄마가 좀 더 지금보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들을 나는 엄마가 정말 찾기를 바란다고 그 모습을 딸로서 보고 싶다고. 그리고 엄마가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내가 돕고 싶다고. 선생님이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은 들어요.
5: 네, 감사합니다.
0: 네, 선생님도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저도 저희 아들 20년 키워봤지만 사실 부모는요 자식 키우면서 이미 그 기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드시죠?
5: 네네.
0: 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선생님을 그 수십 년간, 십수년간 뒷바라지하고 바이올린 저거 잘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서포트 하시면서 엄마가 헌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엄마에게도 기쁨이셨을 거라는 걸 선생님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사랑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고민과 질문들.
0: 네.
1: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0: 그렇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다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뭐,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이 대화의 연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비단 이 대화라는 게 다이얼로그라는 게 사실 사랑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1: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오늘 시간 마무리하는데 이제 조금 더 사랑하는 사이에서 인간관계로 다 넓힌다면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짚어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0: 대화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느 파트의 리더거나 내가 가정의 리더거나 예를 들어 부모거나 아니면 또 내가 어느 직장의 어떤 리더거나 이런 경우에라면 우리의 대화가요.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여기서 저는 가장 그 아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대화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가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일확천금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대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듣고 자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대화를 배울 필요가 있고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너무 좋은 대화를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이유네요. 네.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
0: 네. 또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7월 24일 금요일.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또 열심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다. 참 단순한 말이고 모두가 아는 말이지요. 그런데 참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을 참 많이 아쉬워할 때 이런 말을 또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기억들, 좋은 기억들도 떠오르지만 어쩌면 그보다는 더 좀 후회가 되고 또 아쉬워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때 조금 더 잘할걸. 그때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연락할 걸. 아,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보낼 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실수한 것들도 생각하고,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말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뭐 아쉬움과 후회가 있긴 하지만요.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중요한 건 또 오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누구에게나 돌아오는 이 새로운 날, 정말 선물 같은 날이죠. 오늘이 정말 이 한 주의 또 끝자락인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분주함도 지나갔고 또 이번 주에 기뻤던 것 아쉬움도 차곡차곡 이제 좀 많이 쌓인 것 같죠. 어떤 분은 이제 오늘을 시작하면서 아, 정말 이번 주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계신 분도 이미 계실 것 같고요. 아, 어떤 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차, 음악,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런 뭐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귀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훅 지나가는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금요일 주어진 이번 주의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할 그런 금요일 여러분에게도 후회 없이 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아마 이 곡을 들으시면 옛날에 그 영화 속의 장면이 생각날 것 같아요. 영화 음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죠. 또 정말 영화 음악을 남과 여도 또 작곡을 했고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한 이 프란시스 레이의 러브 스토리. 그 러브 스토리의 메인 주제가입니다. 이 주제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이야기야 요즘 젊은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40대 후반, 50대 우리 어르신들은 이 영화를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비교적 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요. 아직도 정말 기억 속에 참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감수성이 예민했던 10대 때 보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러브 스토리 1970년에 개봉한 영화라고 하네요. 저는 한참 후에 이제 보긴 했지만 라이언 오닐과 알리 맥크로 주연을 맡은 작품이죠. 라이언 오닐이 연기한 올리버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에서 자란 그런 하버드 학생이었고 알리 맥크로가 맡은 제니는 평범한 그런 가정 출신이었지요.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같이 캠퍼스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올리버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게 되고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하지요. 이 영화 속의 두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참 행복해 보였지요. 함께 웃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제니가 굉장히 또 중병에 걸리게 되죠. 아무리 큰 사랑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 그들 앞에 있었고 이 두 사람은 깊은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의 명장면들이 기억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명대사가 있지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과 실수까지 깊이 이해하고 또 품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프란시스 레이의 아름다운 영화 음악, 네,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을 프란시스 레이 악단이 연주하는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음악 속을 상상하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인 캠퍼스에서 올리브와 제니가 서로 눈을 던지면서 눈싸움을 하던 그 모습이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 간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이 아이들처럼 웃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눈발을 맞으면서 달리던 그 순간들. 물론 이때 또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곡도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한 곡이지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영화 속의 두 주인공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느낌, 그때의 기억들도 함께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오래된 영화를 기억하는 것은 영화 자체만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던 당시에 나 자신과 그때의 마음을 함께 기억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하지만 좋은 영화와 좋은 음악, 그리고 잠시나마 또 그 시절의 온도와 표정,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 있는 것 같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감정과 그 장면들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만 미국과 세계 정세 결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새로운 관세 정책, 중국과의 정상 외교, 인공지능, 산업과 물가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에 안고 있지요. 한국에서는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시행이 오늘부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약 60개 교역 상대국에 10%에서 최고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행정부는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고 상대국들이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최고 12.5%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낮은 노동비용과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상품을 값싸게 생산을 하고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보아왔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서 불공정한 생산 방식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지요. 그리고 강제노동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이지요. 미국 시장에 접근을 하려면 최소한의 노동 기준과 공정한 무역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타당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이 관세라는 것이 외국 기업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생활용품처럼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상품은 가격 인상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또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한 과세의 통상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는 법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정한 무역에 대응하는 것 자체 정말 필요하죠. 미국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을 계속 묵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기보다는 수단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관세 그 자체가 영구적인 경제정책이 되면은 그 모든 부담들이 결국 우리 소비자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또 한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지금 서로 말하고 있지요. 한국 기업들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한국과 중국을 똑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것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도 단순히 관세 철회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 공급망 안보에 한국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성과로 좀 잘 설명을 해서 좀 예외적인 조건으로 한국은 좀 특별하게 이 관세를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바람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좀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긴 하지만 금리와 생활비 부담은 계속 지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참 경제가 너무 어렵다, 물가가 너무 높다. 시장을 봤을 때 예전에 100불로 살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그 양이 줄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전달보다 0.4% 하락했고 연간 물가 상승률이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휘발유와 의류, 중고차 가격이 내린 것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도 최근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은 비교적 숫자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죠. 휘발유나 중고차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품목이 지금 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일자리 시장이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지요. 또 AI로 산업체계가 굉장히 변화가 있으면서 실직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이 국민의 실제 생활은 통계만으로는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약 6.55%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식료품과 보험료, 주거비도 팬데믹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오바마 케어 보험료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오른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말이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죠.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관점에서는 정부 지출과 적자 문제도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전쟁, 산업 지원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지금 계속 지출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 보일 수 있다는 숫자적인 것을 내놓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비용, 국가 부채와 이자 또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급격한 재정 긴축은 경기와 취약계층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또 약간의 그 진보 진영의 주장도 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을 똑같이 삭감하거나 무조건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겠지요. 반드시 필요한 국방과 사회 안전망은 유지를 하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과 중복 지출을 줄이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소득보다 지출이 계속 많으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도가 나기도 하죠. 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 살림살이를 좀 더 야무지게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칙, 아주 평범한 이 원칙을 그 개인이나 국가나 완전히 그 원칙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타코벨발 집단식 중독이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타코벨 매장에서 제공된 잘게 썬 양상추에서 시작된 이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5개 주에서 1,644명에게 발생을 했고 지금 94명이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산 양상추를 공급한 테일러 팜스는 리콜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이번 사안 식품 안전 시스템 전반을 다시 좀 점검할 계기로 봐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양쪽 정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수 쪽에서는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진보 진영에서는 식품 안전 감시 예산 삭감이 문제를 키웠다는 점을 각각 다르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먹거리에 대한 검역 체계를 좀 더 촘촘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 규명이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리콜 여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관련 제품 섭취에 주의를 하시고요. 좀 지켜보시면서 요즘 상추나 과일을 드실 때 아주 깨끗이 물에 오랫동안 담궈서 잘 깨끗하게 드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채소 데쳐서 드시는 게 좋겠죠.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그 야채들을 데쳐서 나물로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는 지금 당장은 좀 나물을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오픈 AI가 자사 최신 AI 모델이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서 해킹 페이스 서버를 해킹한 사건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죠.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서 침투했다는 사실에 AI의 자율성과 통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뜨겁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주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방 차원의 AI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전판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드레일이 오히려 방어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 같지요. 참 이 AI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움직이면 다음날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반응하는 구조였지요. 엔비디아가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따라오르고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리면 아시아가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가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과 실적, 심지어 미국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십니까? 한국은 한때는 사실 제조를 하는 그런 제조를 잘하는 나라였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이제는 한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AI 산업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 반도체 주식은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지요.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을 했고 광여정 CEO는 내년이 업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급 부족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금 어제 또 이혼 관련해서 지금 위자료와 그리고 소송이 지금 엄청난 금액이 지금 판결이 났죠. 이 최태원 회장님 개인적인 그 가정사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또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또 이런 말을 했죠.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다. 시간을 두면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갖고 있으라는 말을 했죠. 이게 단순히 낙관론만은 아니라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하고 이 GPU 하나마다 HBM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 수 있어도 한국이 메모리를 공급하지 못하면 GPU는 반쪽짜리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빚까지 내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이유이죠.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미래를 잃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 현상을 보면요. 한국의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미국 빅테크의 비용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 기업의 비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칩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반도체 가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그런 의미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죠?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견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미국 메모리 업체들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 통상 압력을 가했고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사실 한국 반도체가 성장하는 그 수혜를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회를 그때 잡은 거죠.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이제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게 된 거죠. 일부에서는 또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더 많은 현지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미국 공장 설립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1980년대 일본의 디램은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제품이었죠. 그러나 지금 한국의 HBM은 미국 기업을 대체하는 제품이 아니라 미국 AI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해서 한국의 생산이 줄어든다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미국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일 반도체 전쟁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죠. 그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몇 년 뒤에 공급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수백조 원 규모의 신규 팹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번에 발표한 광주와 호남권, 용인, 평택, 청주까지 전국의 반도체 공사 현장이 되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AI 수요가 둔화가 된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또 염려도 해봐야겠죠. 반도체 산업이 사실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호황이 오면 모두가 공장을 짓고 공장이 완성될 즈음에 공급 과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후면 다시 공급 부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해왔던 거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그 주식시장에서 계속 경험을 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AI는 스마트폰처럼 몇 년 유행하고 끝나는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의료, 금융, 국방, 자동차, 교육까지 모든 산업이 AI 기반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반도체가 석유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의 유전이 세계 질서를 바꿨다면 앞으로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반도체는 더 이상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자국 공급망을 원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지나치게 한국을 또 압박한다면 중국의 CXMT 그리고 YMTC 같은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986년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면서 한국이 성장을 했듯이 이번에는 중국이 그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은 반드시 또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인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AI 산업의 심장부에 서 있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도 커졌고 지정학적 압력도 더 커진 상황입니다. 21세기의 석유이자 국가 안보이며 미래 산업의 혈액이 될 것 같은 이 반도체.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가 아닌 미래 세계 질서를 반도체를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 우선보다는 평화 우선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는 유지를 하되 북한이 비핵화까지 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긴장을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 모델과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남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핵실험과 핵물질 생산을 먼저 동결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경제적 지원과 제재 완화를 얻은 뒤에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계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한 북한 고위급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북한과는 그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제시한 것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핵 동결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은 사실상 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두 국가로는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 자체를 반대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꿈꾸면서 대화하면서 또 이 통일을 향해서 함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도 있죠. 적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바라는 마음과 상대를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 개인 간의 우리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서하면서 화해를 하지만 또 그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하고 핵무기 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전단 활동을 제한하는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아직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이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군사적 대비태세, 대북제재의 이행이 뒷받침이 될 때 대화도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 먼저 양보하고 나중에 약속 이행을 기대하는 방식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행동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화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지금 전해드린 소식들을 생각하면서요. 현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유무역은 중요하지만 불공정 무역의 현실도 있다는 것. 평화는 소중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라는 현실도 있다는 것. 또 인공지능 새로운 기회지만 막대한 전력과 안전 문제라는 현실. 강한 국방은 필요하지만 또 전쟁의 비용과 헌법적 절차라는 현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는 때때로 듣기 좋은 구호를 앞세우기도 하지요.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예,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구호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에는 비용이 따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잘못된 판단의 피해는 결국 우리 평범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또 전해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곡을 듣고 저는 2부 순서에서 다시 초대 손님과 함께 우리 크리스찬 오와 함께 우리 K컬처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국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살아보다 보면 문득 이유 없이 누군가가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오래전 함께했던 친구, 이제는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굴조차 희미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름들. 오늘 소개해드릴 가곡은 바로 그런 그리움과 기억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최돈선 시인의 시에 강한매 작곡가가 선율을 더한 바람꽃입니다. 바람꽃이라는 이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고 조용한 들판에서 묵묵히 피어나는 작은 꽃,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최돈선 시인은 이 바람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나는 아마 아픈가 보다. 흘릴 눈물이 너무도 많아서 아픈가 보다. 하지만 이 아픔은 절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아픔입니다.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친구야, 편지 한 장 없니? 참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편지 한 장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기다리며 우체통을 들여다보던 아날로그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몇 초면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진심 어린 안부는 더 귀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워도 주소를 모르는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는 얼굴도 희미한 이름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연락은 끊겼지만 문득 바람이 부는 날이면 생각나는 사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이 노래에서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불현듯 가슴 안으로 그대의 눈물이 이슬 마른 바람꽃으로 흔들리는 때문. 바람꽃은 그리움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기에,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대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사람답게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혹시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꼭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으로라도 안부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마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채워지지만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한 송이 바람꽃처럼 조용히 피어납니다. 이제 최돈선 시인의 서정적인 언어와 강한매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한국 가곡 바람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며 지금은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가곡 바람꽃과 함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움을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사랑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흔들리는 한 송이 바람꽃이 피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게 하고 다가올 내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 또 반가운 손님이죠.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또 우리 멋진 분 K-Culture on K-Radio with MC Christian O MC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가워요.
0: 잘 지내셨죠?
1: 예, 잘 지내고 저기 좀 바쁘고요. 저기 네. 뭐지 마지막 월드컵은 끝나고.
0: 아, 그쵸. 그 행사 어떠셨어요?
1: 잘 됐어요. 네. 저기 네. DJ 하고 또 뭐지 스페인 이기는 거는 저는 뭐 기분 혹시 아르헨티나 이기면 네. 더 좋은데.
0: 아, 왜 아르헨티나를?
1: 아니 메시 이거
0: 메시 때문에.
1: 메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0: 아마도 이제 뭐 그 나라에 특별히 이제 스페인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르헨티나를 많이 응원했을 것 같아요. 메시 때문에.
1: 네. 메시 때문에. 아니 메시, 스페인은 네. 진짜 잘 너무 잘 플레이했어요.
0: 이번엔 정말 잘한 거 인정해야죠. 네. 네. 네. 뭐 거의 아니, 뭐 계속 경기를 주도했으니까요.
1: 아니 뭐 진짜 잘 뭐. 시간에서 진짜
0: 네 맞아요. 뭐 네
1: 되게 잘 패스하고 뭐 다른 것도 잘 했는데 네. 좋은 팀 이겼어요.
0: 네 맞아요. 뭐 실력을 증명하는 거죠.
1: 예, 예.
0: 저는 그 메시가 마지막에 그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눈에 보인 그 눈물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1: 아이 뭐 메시는 뭐 네.
0: 메시 사람이 뭐지? 아니죠.
1: 아, 진짜 greatest of all time, GOAT. 네, 네. 여기 영어로는 greatest of all time인데 저기 메시는 뭐 나중에 혹시 코치 되면 뭐 네. 혹시 다른 안에서 아, 뭐
0: 그렇죠.
1: 해줄 수 있으면
0: 맞습니다.
1: 아르헨티나 네. 나중에 다시 잘 네. 나올 수가. 아, 4년 길어야 되죠. 2030에서
0: 그렇죠. 2030년이겠네요. 예. 네.
1: 다음에는 여자 팀은 다 2020 2027년이요.
0: 예. 네. 내년인가요?
1: 또, 내년이요. 네. 또 네. 저것 때문에 한국 여자 팀도 잘 봐야 되죠.
0: 네, 맞아요. 이 여자 축구는 아무래도 남자 축구보다는 좀 덜 그렇게 인기 없지만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지 더 네. 성장하고 네. 여성분들 뭐 승부욕 대단합니다.
1: 예, 네, 맞아요.
0: 네.
1: 아이 재밌게 봐야 되죠. 네. 아, 이거 요즘에는 지금 뭐. 7월달 벌써 almost 끝났어요.
0: 그렇죠. 이제 정말 맞아요. 한 주 남았어요.
1: 네. 예, 다음 주 시작될 거면 아 요즘에 드라마도 되게 많이 나와요.
0: 네.
1: 아니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영어로는 East Palace, but 한국말은 동궁.
0: 네.
1: 동궁 나오는데 진짜 남주혁도 나오고 또 누구죠? 로윤세. 어윤수,
0: 초승호 네네.
1: 다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뭐죠?
0: 약간 미스터리 같은 거죠?
1: 팬티지.
0: 네.
1: 뭐 귀신 나오는 거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진짜 보면 아 진짜 한국 왕 히스토리 보면 아 왜 뭐 동생도 죽어버리고 뭐 삼촌도 죽어버리고
0: 아,
1: 뭐
0: 네.
1: 아 너무 저기 뭐지? Korean history, 왕 history에서 진짜 저거 많이 했죠.
0: 아, 뭐 어떻게 그게 Korean history에서만 있는 겁니까?
1: 아니 맞아요.
0: 그게 사실 뭐 유럽에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1: 헨리 VIII 있고 미국도
0: 네. 그럼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와 뭐 형제 자매 다 예. 없이 그냥.
1: 아,
0: 네.
1: 아니 뭐 저거는 욕심이죠. 뭐.
0: 욕심. 네.
1: 꼭 제가 왕 되고 싶으면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네. 욕심이 있고
0: 아, 왕으로 태어나지
1: 어떤 때는 나쁜 네. 것도 있고
0: 네. 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 아, 예, 맞아요. 네. 아니 요즘에는 뭐 대통령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0: 아, 대통령 힘듭니다.
1: 근데 한국에서도 네. 뭐 왕 끝나고 저기 디모크라시에서 들어왔는데 네, 네. 힘든 것도 많았죠.
0: 맞아요. 한국은 뭐 참 힘들죠. 네, 네. 대통령 하고 쉬고 나면은 이렇게 또 감방, 프리즌을 가는 게 순서처럼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비극이죠.
1: 네. 네. 아니, but K-드라마 요즘에는 저기 어떻게 얘기죠? 어떤 팬들도 또 K 할리우드 사람들
0: 네.
1: 요즘에 드라마 나오는 거는 다 아저씨 어떻게 얘기하죠? 아저씨가
0: 메인 캐릭터,
1: 메인 캐릭터 같은 거.
0: 그렇죠. 예전에 한동안은 또 여성이 예. 또 주인공인
1: 예.
0: 그런 그 쇼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맞아요. 그것도 나이도 젊은 분도 아니고 한 40대 후반, 50대 뭐 이런 분들이 또 40대 남자분들이 주연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예. 예. 아니 저기 누구죠? 저기 민남궁 나오는 것도 있는데.
0: 아, 남궁민.
1: 예, 네. 남궁민. 네, 네. 아, 누구지? 저기 뭐죠? 이름 the husband이요. The husband. 한국말은
0: 남편들.
1: 결혼이 완성? 아, 잘 모르겠는데. 네. 저기, but 남궁민에는 또 이설 또 누구지? 김대명 또 이상희 다 나오는데.
0: 네.
1: 재밌어요. 저것도 suspense thriller 같은 거고.
0: 네.
1: 또 Shop for Killers도 새로 나온 거 season 2 네. 나왔어요. Shop for 네. Killers는 진짜 재미있는 거고 저기 싸우는 거 하고 뭐 촌도 많이 쓰고 액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0: 아니 드라마를 그 쇼를 언제 다 보세요?
1: 늦게.
0: 나오면 늦게.
1: 맨날 일하면 어떤 때는 일하면
0: 네. 일하면서 틀어놓고 네, 보시고
1: 보고. 네. 아, 쟤는 뭐 서브타이틀 꼭 읽어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서브타이틀을 읽어야 되는.
1: 한국말은 다 네. 아래, 아니 메인은 다 네, 알아들 네. 수 있는데, 뭐 서브타이틀 네. 봐야 되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일해서, 아니 뭐 일해서 하면 뭐 저녁 때 저녁 먹으면 뭐
0: 저녁 먹으면서 보시고, 네.
1: 요즘에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 김부장 우리. 뭐지 얘기했죠 김부장은
0: 드라마죠? 저도 정말
1: 아저씨 드라마죠.
0: 네,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고 지금 이제 다음 편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네. 또 새로운 거는 뭐죠? 아파트 저기 네. 아파트맨 잡여 저기 누가 나오는 거죠? 저기 지성 나온 거.
0: 네.
1: 또 지성도 아저씨죠.
0: 아 그렇죠.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1: 옛날에는 인기 많고 저기 네. 뭐 리딩맨 많이 했는데 지금
0: 오래간만에 아저씨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아 이 재밌습니까 아파트? 예,
1: 재밌어요.
0: 약간
1: 조금
0: 코믹...
1: 좀 웃겨요.
0: 아 웃긴 코믹한 거예요.
1: 저기 다크 코미디 같은 거요.
0: 그러면 좀 이제 웃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 푸시면 되겠네요. 네. 예.
1: 아니 뭐. 이스트 팔레스하고 저기 뭐지 더 허즈밴드는 조금 더
0: 시리어스하고
1: 시리어스하고 네, 조금 힐러 네. 같은 거 팬티시도 네, 있고 네. 또 싸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기 좀 조금 다크 코미디 때문에 좀 재밌어요. 아 요즘에 드라마 엄청 많이 나와요. 드라마 때문에 제 저거 쟤는 맨날 음악 찾는 거는 네. 드라마에서 나와요.
0: 드라마 OST를 많이 보시는 거죠. 네.
1: 원래 OST에서 뭐 되게 인기 없는 사람, 인디펜던트 네, 아티스트 같은 것도 네. 하고 저것 때문에 음악 엄청 많이 좋아해요.
0: 맞아요. OST를 또 불러가지고 또 인디펜던트 뮤직 하시는 분들,
1: 예.
0: 네, 또 많이 또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죠.
1: 예. 예. 저것 때문에 뭐 어떤 음악 프로듀서 있는데 프라이머리 이름은 프라이머리인데
0: 네.
1: 한국 이름은 모르겠는데 but 프라이머리인데 여기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뭐 저기 이스트 팰리스에서 the husband에서 뭐 네. 다른 드라마 많이 했어요. 저것 때문에 제 꿈은 제도 이렇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네. 음악 골려놓은 거 하고 싶어요.
0: 아 하고 싶어요. 네.
1: 어떤 때는 한국 음악,
0: 가셔야
1: 음악도
0: 되네요.
1: 있고
0: 네.
1: 또 어떤 때는 미국 음악도 있고요. 저것 때문에 쟤도 저거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0: 네. 뭐 DJ도 하시니까.
1: DJ 해서 네. 예, 맞아요.
0: 그럼 DJ 하실 때는 보통 어떤 음악들 하세요?
1: 아, 원래는 다 해요. 저기 뭐 네. 힙합 뭐 저기 한국 노래, 아니 K-pop 같은 것도 하고 EDM 댄스 뮤직도 하고요. 또
0: 네.
1: 옛날 뭐 80년 거, 90년 거 노래도 많이 하고요. 요즘에 저거 nostalgia 때문에 다시 인기 많이 네. 된 거죠. 저는.
0: 요즘 젊은 분들도 옛날 우리 때 불렀던 노래들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딸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팝송 같은 것들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1: 저것도 있고 또 리메이크도 많아요.
0: 리메이크도 많이 하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1: 저것 때문에 저기
0: 뭐 아이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노래들.
1: 아이유 또 저기 네. 아파트 로즈 부르는 거.
0: 네.
1: 저것도 옛날 아파트 요
0: 네,
1: 노래
0: 네.
1: 다시
0: 조금 이제
1: 바꿨죠.
0: 다르긴 하지만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진짜 노스탈자 때문에 음악 다시 뭐지 다시 인기 다시 올라가는 거죠.
0: 네.
1: 저기 마이클 잭슨 영화 때문에 비릿하고 뭐 트릴러하고 다시 올라가고
0: 지금 마이클 잭슨 예. 그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굉장히 예. 지금 인기가 많죠.
1: 예.
0: 아, 그거,
1: 저것 때문에 음악 다시 아, 인기
0: 그렇죠.
1: 많이 됐죠.
0: 네. 그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몰랐던 분들도
1: 예.
0: 그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새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저도 옛날에 그 살아있을 때는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뭐 팝의 황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잘 몰랐거든요. 아. 그런데 정말 이분 알면 알수록 대단한 정말 천재 음악가인 것 같아요.
1: 맞아.
0: 정말 아니,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예. 네.
1: 아니 제가 진짜 아이,
0: 너무 아깝죠.
1: 아깝고 네, 못 가서 네. 라이브로 못 본 것 때문에 아. 김수, 너무 아까워요. 저기 저것 때문에 아, 뭐 요즘에 유튜브한테 보면요. 네. 콘서트 프리지, 옛날 콘서트 프리지에서 자주 있어요.
0: 맞아요.
1: 한국에서 갔어요.
0: 네, 한국에 왔었어요. 네.
1: 어, 한국에서 갔는데 저거 콘서트 프리지도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와 비슷해요. BTS하고 뭐 블랙핑크하고 이 팬 베이스는 뭐 사람들은 진짜 울고 또 뭐지 뭐 아 너무 어떻게 얘기죠? 지금 진짜 미친 놈으로 네. 보는 거죠.
0: 열광하는 거죠.
1: 예, 열광하는, 네, 네. 예, 예.
0: 울고 뭐 정말
1: 예, 팬 진짜
0: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BTS 공연을 보면서
1: 아, 예. BTS 저기 뭐 월드컵에서
0: 지금 이제 월드컵 끝나고 지금 예. 유럽으로 다시 지금 공연하고 있죠. 이어가고 있죠.
1: 예. 는 여기서 미국 저기 미국 투어 시작할
0: 미국 투어 이제 와, 네.
1: 8월 달 제가
0: 네, 볼티모어에서 하는 예, 거죠. 예, 네.
1: 또 BTS만 말고 다른 K-pop 그룹도 되게 많이 네. 여기서 DC, DMV에서 많이 오는 거죠.
0: 근데 좀 이분들이 사실 개인적인 사생활은 좀 힘들잖아요. 사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받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일 것 같아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스타들 공연도 많이 보시고 또 함께 또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까이서 보신 경험이 많으시죠?
1: 예, 예.
0: 어떤 느낌이세요?
1: 제 생각은 저기 이 할리우드 때문에 이 케이팝 때문에 많이 뭐지 저기 진짜 사랑하는 거죠.
0: 네.
1: 이 BTS 뭐 음악도 생각해봐서 음악도 깨끗하고 뭐 미국 음악보다 뭐 나쁜 말도 없고 또 스토리도 이야기도
0: 네, 네.
1: 음악 리릭스 들어보면 와 이거는 뭐 BTS Swim 뭐 BTS 아리랑
0: 네.
1: 어 진짜 잘 생각하고
0: 네.
1: 잘 쓰고 저것 때문에 이 한국 사람한테만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거 아니고
0: 네.
1: 다 좋아하는 거
0: 그리고 세대도 올 제너레이션
1: 올 제너레이션 맞아요 멀티 제너레이션으로
0: 네, 맞아요
1: 아니 뭐 제가 누구 만났어요 저기 69 예 69 나이는 69인데
0: 네.
1: 미국 여자인데 플로리다에서 사는데
0: 네.
1: 이 저기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K-pop granny K-pop 할머니
0: 할머니 K-pop granny
1: 예.
0: 69세
1: so, 네. 맨날 저기 K-pop 아. 그룹에서 콘서트 가요.
0: 네.
1: 69년인데 맨날 저기 뭐 콘서트 네. 노리는 게 뭐 미국, 뭐 플로리다, 뉴욕, DC 다 가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K-pop 너무 좋아하는지.
0: 네.
1: She and 이 할머니 얘기한 거는 아이 다 뭐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노래 부르면 아 이거 뭐 혹시 못 네. 알아듣는데 네. but 노래 때문에 또 나중에 리릭스 영어로 있는 네. 거 리릭스 보면 와 진짜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이제 옆집에 사시는
1: 예.
0: 백인 분이세요.
1: 예.
0: 그분의 이제 생일 파티를 이제 어디서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분들이 오셨잖아요.
1: 예.
0: 근데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세요 여자분이. 아. 근데 한 60대 정도예요.
1: 예.
0: 그런데 정말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시고 미국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1: 예.
0: 신민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신민아를 어떻게 좋아하냐고
1: 예.
0: 너무 이쁘고 뭐 연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그 갯마을이라고 그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았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찾아서 봤어요. 그러면서 아. 요즘 집에 와서 그분
1: 예.
0: 이제 혼자 사세요. 뭐 이혼하시고
1: 예.
0: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 K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보면서 힐링도 되고 재미도 있고 뭐 가족애라든지 K 드라마에서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1: 맞아요.
0: 재미, 우정, 사랑, 또 뭐 복잡한 복수, 원망, 뭐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제가 방금 얘기 저거 커넥션 때문에.
0: 커넥션. 네.
1: 커넥션 때문에 이거는 뭐 한국 이야기 아니고 다 사람 어떻게 relate 할 수 있는 거.
0: 네, 네.
1: 어,
0: 공감이라고 right. 얘기할 수 있죠. 네, 공감.
1: 첫사랑 네. 같은 거, 뭐 혹시 일에서 나쁜 것도 있으면 네. 다 사람들
0: 다 경험하는
1: 다
0: 거죠.
1: 똑같은 거 experience 네, 있어요.
0: 네, 네.
1: 저기 때문에.
0: 그렇죠. 이번에 그 학교 이제 그
1: oh yeah, teach lesson
0: 네, 참교육 그것도 이제 한국의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어나는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맞아요. 공감을 하시는 거죠.
1: 맞아요.
0: 커넥션이 있는 거죠.
1: 커넥션이 있죠.
0: 네.
1: 아니 선생님들 여기
0: 힘드시죠.
1: 미국에서도 아, 힘든 거 다 있고
0: 너무 힘들죠.
1: 아니, 한국에서도 네. 힘든 거
0: 힘들죠.
1: 많죠.
0: 요즘 선생님 한동안은 뭐 교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네. 그 SAT 한국에서 성적이 높아야 했는데. 네. 요즘은 선생님을 많이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또 바뀌었어요.
1: 맞아요.
0: 네.
1: 아니 옛날에는 뭐 하더라고요. 때릴 수 있고 뭐 일 할 수 네. 있는데 지금 저렇게 못 해죠.
0: 선생님이 맞기도 하잖아요.
1: 네.
0: 네. 아, 참 너무 비극입니다.
1: 네. 저것 때문에 이 드라마 보면 쟤는 진짜 이 OST 때문에 너무 좋아요.
0: 네.
1: 우리
0: 하나 들을까요? 예, 어떤 예. OST를 지금
1: 아,
0: 들을까요?
1: 우리 아무런 건 괜찮은데요. 저기 뭐 요즘에 Shop for Killers에서 나오는 거.
0: 아, 네, 요거
1: 예,
0: 한번 Shepherd
1: 예, 예. Killers,
0: 네, 이거 제가 한번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약간 좀 이게 미스터리 같은 거여가지고 음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1: 예, Sharper Killers는 진짜 재미있는 거는 여기 뭐죠? 저기 누가 나오는 거죠? 아, 잠깐만. 누가 나와?
0: 이게 지금
1: 이거
0: 지금 시즌 2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군요.
1: 나오는 거는 누구죠? 저기 김혜전 and then 이동욱.
0: 아, 이동욱 씨.
1: 이동욱 네. 나오는 거 진짜 재밌어요.
0: 네.
1: 이거는 원래 깡패들, 나쁜들, 저기 뭐지, 촌 사는 거 가게.
0: 네.
1: 이동욱은 촌 파는데, 이렇게 뭐, 진짜 재밌어요. 꼭 봐야 돼요. 지금 스포일러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시즌 2도 지금 시작했어요.
0: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런
1: 훌루에서
0: 네.
1: 디즈니 플러스
0: 관심 있는 분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네. 그리고 지금 좀 준비하신 소식이 많아요.
1: 예.
0: 우선 지금 쿡 코리안 라이브가 있어요.
1: 예, 예.
0: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저기 혹시 H마트에서 롯데에서 봤으면 이 광고는 쿡 코리안 라이브 줌으로 이걸 다 공짜로요. 어떻게 비빔밥 만드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언제죠? 이 Sunday
0: 8월 2일.
1: 8월 2일. 네,
0: Sunday.
1: 저기,
0: 네.
1: 저기 여기 Eastern Time는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0: 밤 저녁 때 네, 하는 거고.
1: 근데 비빔밥 어떻게 만드는 거는
0: 네.
1: 집에서 롯데에서 가서 미리 준비 다 해야 되는데
0: 아.
1: 준비하면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0: 그렇죠.
1: 되게 네. 심플하고 되게 쉽게 해줄 거예요. 또 한국말인데 저기 서브타이틀도 나올 거예요.
0: 네. 8월 2일입니다.
1: 예.
0: 다음 주네요.
1: 예. 소울에서 하는 거죠.
0: 네. 다음 주 일요일이고 6시 반에서 7시 반.
1: 맞아요.
0: 네. Korea's Iconic Dish, 비빔밥에서 클래스 메뉴가 비빔밥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사시고 예. 같이 앉아서 이제 보시면서 요리를 같이 하는 거죠. 아, 재밌겠네요.
1: 아니, 혹시 선생님은 네. 잘 요리 잘해요?
0: 아, 요리를 그냥
1: 남편하고 저기 아주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는 거죠.
0: 그냥 뭐 해주면 맛있게 먹죠. 그냥 저는 요리에는 관심은 굉장히 많고요.
1: 아.
0: 네, 요리하는 거 새로운 거 먹어보고 만들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1: 제
0: 네.
1: 넘버원 디시는 뭐예요?
0: 아, 넘버원은 뭐 이것저것 다 그냥
1: 찌개도 되고 뭐
0: 찌개 네 한식도 뭐 양식도 그냥 네. 그냥 이것저것 다
1: 쟤는 요리 하나도 안 해요.
0: 물 끓으면 라면
1: 아니 물도 제가 라면은 쉽죠. 또 뭐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네, 괜찮은데 네. 요리는 잘
0: 그럼 해 주시는 것만 먹는 거죠?
1: 예. 예.
0: 아니 보기
1: 가서 사야 되죠.
0: 아, 네.
1: 제가 뭐 저기 뭐 리얼리티 쇼 많이 보는데
0: 네.
1: 어떤 배우는 진짜 요리 하나도 못하고
0: 네.
1: 맨날 뭐지 딜리버리
0: 네,
1: 맨날
0: 네.
1: 해요.
0: 네. 근데 요즘 연예인들도 이렇게 요리하는 프로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요리를 굉장히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1: 한국 요리 예 K-푸드도 인기 엄청 많죠.
0: 네.
1: 어떻게 해서 이거 혹시 시간이 있으면 꼭 이거 공짜로 봐야
0: 네.
1: 되겠죠.
0: 따로 이제 뭐 그냥 이 줌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1: 예, 예.
0: 네. 그리고
1: 우리
0: 또
1: 페스티벌 얘기 좀
0: 네,
1: 있어요.
0: 네, 페스티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1: 새로 생긴 거, 아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10년 됐는데
0: 네.
1: DC에서 뭐죠 저기 티셔츠 좋아하는 사람요.
0: 네.
1: 티셔츠 컨벤션이 있어요. T-Con인데 8월 14일 날, 15일 날
0: 네.
1: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 이거 티셔츠만 파는 거 아니고 다 뭐 혹시 비디오 게임 뭐 만화 뭐 아무런 거 저기
0: 네.
1: 팝컬처 얘기하는
0: 네.
1: 거죠. 팝컬처는 뭐 혹시 스타워즈 티셔츠 있으면 뭐 혹시 뭐 요즘에 K-pop 디먼 헌터스
0: 네.
1: 티셔츠 있고 그래서 티셔츠 엄청 많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티셔츠 만드는 거
0: 네.
1: 가르쳐 줄 거예요.
0: 직접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겠네. 만든 예. 것들을 직접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선택해서 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들이 오래전에 예. 그 DC 컨벤션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1: 예.
0: 뭐 신발이 주제가 되어서 하기도 하고 그때 가서 신발 뭐 여러 브랜드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뭐 구경도 가고 사기도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티컨이라는 게 이번에는 티셔츠가 이제 주인공이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큰 행사죠. 여러 브랜드에서 와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혹시 밴드 사람도 네. 있으면 뭐 옛날 티셔츠 팔을 수 있고 뭐 빈티지
0: 네.
1: 뭐 요즘에 한국에서 빈티지는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가서
0: 그렇죠.
1: 뭐
0: 네.
1: 옛날 뭐
0: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것도 옛날 청바지도
1: 네, 어떤 네. 때는 뭐 서태지 티셔츠 있으면 네. 사람 뭐 이베이에서 뭐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렇죠. 엄청 비싸게,
0: 비싸게 살 수
1: 사는 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 티셔츠 컨벤션은 티켓표는 15불이에요.
0: 네.
1: 되게 싸요.
0: 15불.
1: 2 days, 이틀인데
0: 이틀 동안 예. 15불 그 티켓 하나 사면 예. 이틀 갈 수 있는
1: 예.
0: 거죠.
1: 또 네. 밴드도 하고 싶으면 밴드는 100 밴드 테이블 같은 거는 175불. 괜찮아요.
0: 네. 괜찮네요.
1: 2 days
0: 네.
1: 때문에. 그래서 네. 혹시 뭐 팔고 싶으면 뭐 우리 작년에는 뭐 알리브오일 파는 사람도 있고
0: 네.
1: 뭐 술 같은 것도 팔이 아니 뭐 술 어떻게 이게 술 있는 거 뭐 초콜릿 같은 거
0: 네.
1: 초콜릿 안에 술 있는 거 들어간 거 있죠 뭐 초콜릿 같은 거 티 차도 팔고 뭐 다른 네. 것도 파는데 티셔츠만 파는 건 아니고
0: 그렇죠 먹을 것도 팔고
1: 팝컬처에서 네. 뭐 혹시 옛날 오락 게임 같은 거 옛날 뭐 네. 장난감도 혹시 있으면 꼭 나오세요.
0: 네.
1: 혹시 우리 카카오톡으로 누구 연락하면
0: 네.
1: 제가 티켓 좀 공짜 드릴게요.
0: 네네. 네. 티켓 값이 15불인데 우리 예. 지금 K 저희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요. K 대문자 라디오 DC
1: 네.
0: K 대문자 RADIO DC를 입력을 하셔서 지금 기존에 친구 추가하셔서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거기다 티켓 그 티컨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 부터

0: 곳에서 현장에서 받고 네.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월 또, 지금 이제 다음 달이죠. 14일에서 15일. 예, 네,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티셔츠. 컨벤션.
1: 워싱턴 DC
0: 컨벤션. 컨벤션
1: 센터. 메트로도 탈 수 있고 저기 네.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0: 네, 요즘 뭐 설치하시면 바로 어떻게 가시는지 나오니까요. 네.
1: And then 다음 페스티벌 큰 페스티벌인데 네. Korean Culture Experience 저거 얘기인데 잼잼 엔터테인먼트에서
0: 네.
1: 12월 22일 날 Thanksgiving 전에
0: 네.
1: Crescendo Studios 여기 Falls Church에서
0: 네.
1: 7시에서 시작할 건데
0: 11월이네요. 아직 예. 좀 시간이 있네요.
1: 예.
0: 네.
1: So 이거는 저기 K-Culture 네. 뭐 음악, 뭐 드라마, 뭐 다른 거 다 제 아는 친구 강지은
0: 네.
1: 이 아이디어 만들고
0: 네.
1: AI로 AI experience도 어떻게 음악하고 뭐 드라마에서 섞은 거 네. AI 어떻게 쓰는 거 보여줄 거야.
0: 아, 네.
1: So 이거는 저기 information 티켓표는 지금 준비 안 됐는데, but again 날짜는 12월 22일 날.
0: 12월?
1: 예, 아니 12월, 예 맞아요. November.
0: 네, November.
1: November
0: 네.
1: 21st 저기 7시에.
0: 네.
1: 제가 이거 뭐죠 저기 information 네. 나중에 주면요.
0: 네, 네.
1: 저기
0: 또 입장하셔서
1: 카카오에서 다른 네. 데서도 붙일 수 있고
0: 네.
1: 페이스북에서도 붙일 수 있고 이거는 네. 진짜 재밌을 거야.
0: 네.
1: 제가 진짜 처음에서 AI하고 K-POP하고 K-드라마 같은 거 어떻게 AI 쓰는 거 보여줄
0: 네.
1: 거야.
0: 아, 재밌겠네요.
1: 예.
0: 굉장히 좀.
1: So, 벤더도 있고 뭐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게임 같은 것도 있을
0: 네.
1: 거고 꼭 나와야 돼요.
0: 아, 재밌게 또 주말에 하죠.
1: 예.
0: 주말에 또 함께 K-Culture, K-Pop, K-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신 그 소식이요. 한국 한복진흥원에서
1: 아,
0: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1: 알아요. 저거 요즘에 뭐 만화 컨벤션 같은 거, 뭐 카메콘 같은 거.
0: 네.
1: 요번 주도, 아니, 오늘도. 샌디에이고 큰 카마칸 지금 준비됐죠.
0: 네.
1: 저기서는 진짜 제가 어저께 신문한테, I mean, 뉴스에서 봤는데요. K-pop Demon Hunters 토이하고 이거 뭐 웹펜이 있는 거
0: 네,
1: 쇼에서
0: 네,
1: 나오는 거
0: 네.
1: 지금 엄청 많이 인기 있고 팔아요.
0: 아, 네.
1: So 한국식 뭐 한복 뭐 Korean food 뭐 K-pop 애니메 컨벤션에서 코믹북 컨벤션에서 많이 들어와요. So 요번 애니메 컨벤션 오타칸
0: 네.
1: 오타쿠 영 아니 일본 말 알죠 오타쿠
0: 오타쿠 네
1: 이거 오타쿠 컨벤션 저것 때문에 오타칸 right?
0: 네
1: 7월 32일 날 저기 8월 2일까지
0: 네
1: 저기 홀 위켄드에서 이 오타카 컨벤션은 저기 DC에서 할 건데 한복 Promotion Institute 저기서 가서 한복 입는 거도 가르쳐주고 한복도 보여주고
0: 네.
1: 생각해요. 드라마, K-드라마 엄청 많이 한복 네. 입는 거 있죠.
0: 그렇죠. 네.
1: So 저것도 cosplay도 할 수 있어요. 뭐 저기 한국 가면 뭐지 어디죠? 저기
0: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많이
1: 예,
0: 찍죠.
1: 사진.
0: 네.
1: 저것 때문에 똑같게
0: 아.
1: 어떻게 한복 지금 인기
0: 네, 네.
1: 이 한복 프로모션 인스티튜트
0: 아, 네.
1: 진짜 한복도 이거 컬처럴도 뭐지 옷 입는 거
0: 네.
1: 진짜 재밌게 보여주는 거죠.
0: 아, 그렇네요. 한국 한복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건데
1: 예.
0: Korea 한복 프로모션 인스티튜트입니다.
1: 예.
0: 이게 지금 오카톤 오타칸
1: 오타칸
0: 네.
1: 예 맞아요.
0: 오타칸에서 DC에 있는 거기 컨벤션에서 7월 31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1: 예.
0: 네.
1: 저것 때문에
0: 월요일까지네요. 8월 2일까지 3일간 이 하는데
1: 기분 너무 좋아요. 왜요?
0: 아, 네.
1: 여기 원래 우리는 뭐 K-pop, 뭐 K 음식, 뭐 K 드라마도 많이 프로모션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쟤도 젊었을 때 한복 입고
0: 네.
1: 우리 학교에서 젊었을 때 저기 뭐지? 인터내셔널 데이 같은
0: 네.
1: 거 셀러브레이션
0: 네. 네.
1: 한복 입으면 다른 사람 거는 더 와, 더 멋있어요. 뭐
0: 아,
1: 중국 거,
0: 네,
1: 뭐 월남 거, 뭐 아프리카 거. 우리 한국 거는 조금

0: 너무 컬러풀한데 네. 조금 창피했어요.
1: 아, 그랬군요.
0: 요즘에는 네. 한복 디자인도 요즘에 디자인도 네. 너무 좋아요.
1: 네.
0: 또 마더른 한복도 있고 네. 옛날 한복도 있는데 네. 저것 때문에 제가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1: 아,
0: 프라우드고
1: 기분이 너무 좋으시군요. 네. 네. 그 한복이 참 아름답죠. 네. 그 저는 한복의 그 색감이 색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0: 네.
1: 자연에서 천연 염색으로 한 그런 것들도 있고
0: 네.
1: 소재도 다양하고 뭐 실크, 면 그리고 요즘 뭐 그냥 쉽게 빨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예. 것들도 많이 있고 계량 한복들도 있고 하니까
0: 예, 맞아요. 결혼 네. 한복도 네. 요즘에 젊은 사람도 결혼 한복도 사고
1: 네.
0: 빌리는 거 아니고 사고
1: 그렇죠.
0: 근데 나중에 집에서 계속 입고
1: 네.
0: 아, 제 거는 빌렸어요. 저는 아, 지금 집에
1: 한복이 없는데. 없어요. 아,
0: 네. 혹시 있어요?
1: 저는 한복이 좀 많아요.
0: 저는,
1: 네, 왜냐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결혼할 때 네. 한복을 좀 해주셔가지고,
0: 네.
1: 모시 한복도 있고요.
0: 아.
1: 그 하얀색. 관리하기가 좀 한번 입고 나면 쉽진 않죠. 한복이 참 아름답죠.
0: 예, 예. 아니, 저것 때문에 K-pop Demon Hunters도 뭐 남자 거,
1: 네.
0: 여자 거, 지금 뭐, 코스플레이도 많이 해놓은 거죠.
1: 네.
0: 저것 때문에 이거 한복 프로모션 인스튜트 오르칸에서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요.
1: 네. 예. 이거 좀 외국 친구분들, 미국 현지 친구분들 데리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좋을 거예요.
1: 네.
0: 예, 맞아요.
1: 친구분들, 이건 좀 많이 알리셔가지고, 한복을 소개하는 우리가 엠베스더가 되어가지고,
0: 예,
1: 네. 좀. 네, 아니, 한복 요즘, 대사, 네.
0: 요즘에는 페스티벌에서 많이 하는 거죠.
1: 네.
0: 뭐 한국 페스티벌 여기서 DMV도 있는 거, 뭐, 혹시 LA, 뭐, 애틀랜타. 다 한복,
1: 네.
0: 뭐, 포토부스 같은 것도 있을까요?
1: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가서 이제 옷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0: 네.
1: 가족들이 같이 가시면은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뭐 기념 촬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아, 이건 정말 꼭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0: 알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를 남은 거는 하나 남았죠.
1: 아, 어떤 노래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아파트가 있고요.
0: 예, 아파트, 예.
1: 아파트도 있고 또
0: 아파트도 했어요.
1: 아파트 좋으세요.
0: 예, 예.
1: 그럼 이 아파트를
0: 마지막으로
1: Good Gangster.
0: Good Gangster. 예. 남, 예. 좋은 깡패.
1: 좋은 깡패. 아, 좋은 깡패.
0: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봐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지금까지 우리 K-Culture on K-Radio with MC 휘찬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이제 건강 정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치매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질병이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나라별로 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만 비교해봐도 치매 위험 요인이 크게 달랐는데요. 최근에 국제연구진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4개국 국가 21만 명 이상의 고령층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한국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가장 큰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이 중등 교육 미만의 학력이었다라고 나온 것이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고혈압, 흡연, 우울증, 시력 저하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미국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흡연, 고콜레스테롤, 비만, 운동 부족이 그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1위였던 이 교육 수준은 미국에서는 11위에 불과했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중등교육 이상을 받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치매 위험을 설명하는 그 비중이 좀 낮았다고 하고요. 그 대신에 비만과 운동 부족,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 습관병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현재 70, 80대 노년층 가운데는요. 산업화 이전에 성장한 세대가 많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러한 세대적 특성이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그냥 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과 또 미국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고혈압과 흡연 이야기인데요. 두 나라 모두 고혈압과 흡연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이 되고 흡연은 혈관과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쳐서 인지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다고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은 어떨까요? 한인 동포들은 한국적 생활 문화와 또 미국의 생활 환경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나라의 위험 요인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 1세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과거에 전쟁과 또 너무나도 또 일제시대의 아픈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너무나도 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혜택을 받으시 못한 분들이 계시죠. 많으시죠, 사실. 그리고 또 미국에 오셔서는 영어의 장벽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여기다가 미국식 식생활과 자동차 중심의 생활이 더해지면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운동 부족,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인 동포들은 한국에서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평생 학습과 우울증 관리, 사회적 교류뿐 아니라 미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해서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치매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도 늦추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지요. 가족들이 어르신의 기억력 변화와 또 성격 변화, 길찾기의 어려움, 약 복용, 실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인 사회에서는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져서 정신과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조금은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지만 이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로 그냥 극복해라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 우울증의 치매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는 가족과 대화도 하시고 또 한인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 교회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도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방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30분 정도 걷고 또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담배도 끊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영어책이 어려우시면 한국어책이나 신문도 읽으시고 영어도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단어를 한두 개 정도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사용법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활동과 봉사, 노인대학, 취미 모임에 참여하셔서 사람들과 꾸준히 대화하는 것 역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치매 예방이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또 문화와 환경, 생활 습관에 맞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한인 동포분들에게는 한국식 예방 전략과 또 미국식 예방 전략을 함께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동시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체중과 운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같지요. 네, 치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웬 치매라는 그 주제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젊으신 분들도 치매를 겪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젊었을 때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우리 노후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의 작은 습관이 10년 뒤 우리의 기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또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주말 잘 쉬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도 또 활기찬 직장에서의 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저도 잘 쉬고 월요일 10시에 여러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2: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1: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1: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3: 애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투카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 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미사일 부문 매출은 19% 늘었고 주요 업체들의 수주 잔고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라클이 미 국방부와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소프트웨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은 최대 10년간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가 논란이 된 펩타이드 물질의 약국 조제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적 검증 부족과 부작용 위험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CIA를 이끌었던 제임스 울시 전 국장이 생전 아바나 증후군으로 건강이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 불명의 신경계 질환인 아바나 증후군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하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꿨을 뿐 관세 정책 기조는 똑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AI 기술 탈취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창장을 앞두고 직원들의 자사주 매도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 주가 변동성과 내부자 거래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AMD와 협력해 산업 군사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기업 투자 확대를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에어포스 원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 대해 발부됐던 법무부 소환장이 철회됐습니다. 법무부의 언론 대응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공습만으로는 이란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미 정부 당국이 판단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사정을 잘 아는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 모두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이란 전문 분석가 알렉스 바탄카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믿음 속에 경제 군사적 고통을 감수할 용기를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걸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이란의 비대칭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입증됐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우호적인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란의 대미 강경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란과 끝없는 주고받기식 타격은 추가적인 미국인의 인명피해를 낳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영원한 전쟁과 유사한 지속적 위기 상태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연구소의 바탄카 분석가는 다만 미국과 외교에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관념이 있다면서도 그들이 현재 이란을 이끄는 주체는 아니며 트럼프나 미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무기한 전쟁을 감수하는 것보다 협상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영원한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작전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3일 이스라엘과 서방 당국자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은 깊은 산속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생산시설에 이르기까지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하게 복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3월 이란 서부 칸가바루의 미사일 기지 터널 입구 두 곳과 진입로가 공습으로 파괴됐는데 불과 몇 주 만에 깨끗하게 재개됐고 무너진 다리도 며칠 만에 복구됐습니다. 란 코아브 전 이스라엘 공군 미사일 방어군 사령관은 이란은 미사일 비축량을 다시 채워넣었다며 매우 인상적인 산업화 재건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기지의 경우 기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다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공습 작전이 집중된 탓에 내부에 보관됐던 무기는 그대로였고 이란은 입구를 굴착만 하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역에 걸친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괴멸적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해온 근거가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X에 중동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빠지고 있다며 뒤로 물러나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만나 인공지능 인프라와 AI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과 공동 AI 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는 등 AI 서밋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만찬을 하고 인공지능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I 서밋을 하루 앞두고 황 CEO와 최 회장이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찬을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엔비디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에서 이어온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사의 오랜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SK는 지난 6월 AI 인프라와 개인용 AI, 피지컬 AI에 활용되는 엔비디아 플랫폼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이번 AI 서밋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기업, 학계와의 AI 생태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이날 서울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에 에이전틱 AI 연구를 위한 공동 AI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대학과 글로벌 기술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첫 AI 연구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연구소는 엔비디아의 AI 기술과 네모트론 오픈모델, AI 클라우드 협력사의 컴퓨터 인프라를 카이스트의 연구 인력과 결합해 학술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를 뜻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서밋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황 CEO의 면담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인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AI 인프라 확충과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공급, AI 연구, 인재 양성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초 황 CEO의 방안에 이어 이번 AI 서밋을 통해 한국의 AI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풀스택 협력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 내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26세까지 무상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방의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메디키즈 법안을 공개하고 출생부터 26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공공건강보험 제도는 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지원 체계를 크게 확대해서 가구 소득이나 체류 신분,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26세 이하 아동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생 시점부터 의료 보장 대상이 되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26세 이하 청년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원 마련 방식도 기존 메디케이드와 차별화됩니다. 법안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 도록 규정해 주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내 수천만 명의 어린이가 공공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아동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어린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년층이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보장받는 것처럼 어린이와 청년들에게도 출발선에서부터 차별 없는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은 향후 의회 구도 변화에 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예상 규모 또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워싱턴 DC의 세금 부과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이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도어대시의 지지 서한을 공개한 이후 워싱턴 DC 시민단체 프리디시는 23일 앱 삭제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촉구하는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건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이 추진하는 DC 세금 권한 검토법입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 DC 의회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할 경우 일정 조건에서 연방의회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머 의원 측은 DC 정부가 주민과 기업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C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1970년대 제정된 홈룰법에 따라 자체 의회와 시장을 통해 예산과 세금 정책을 결정해왔는데 이번 법안이 사실상 지역 주민이 선출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음식 배달 서비스에 부과하려던 새로운 수수료였습니다. DC의회는 배달 서비스 이용 건당 2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도어더시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회사는 이 같은 비용이 결국 소비자와 음식점, 배달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규모 식당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어더시는 이후 코머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고 코머 의원은 의회 청문회에서 도어더시 측의 지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DC 시민단체 프리디시는 도어더시가 단순히 세금 문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연방 정치권을 통해 DC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디시 측은 기업이 주민들이 선출한 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도어더시 이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도어더시는 정치적 개입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DC의 자치권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특정 세금 정책이 소비자와 지역 사업자들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을 지적하는 건 기업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연방의회가 수도인 워싱턴 DC에 대해 일정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DC 측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세금과 예산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연방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1: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0: 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루 수박해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정보 수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별세 전 수년간 아바나 증후군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고인의 부인이 23일 밝혔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말 쿠바 수도 아바나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미 외교관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고된 원인 미상의 신경계 증상들입니다. 현기증과 두통, 환청, 시야 흐림, 이명, 피로, 메스꺼움, 인지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한 근무자들이나 출장자들도 포함해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 콘치타 사노프 울 씨는 남편의 건강이 최근 몇 년간 아바나 증후군으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울 씨 부인은 우리는 완치법과 치료법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결국 슬프게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지난 21일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숨진 고인의 직접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울 씨 전 국장은 1993년 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제16대 CIA 국장을 지냈습니다. 당시는 국가정보 국장 직책이 생기기 전이어서 CIA 국장이 미 정부의 정보 수장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아바나 증후군을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상 건강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병리학적 기전이나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 정부는 이 증후군 환자들이 각종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도 2021년에 입법됐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이 외국 정부가 비밀리에 만든 강력한 전자기파 방출 무기에 의해 일어난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23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4: 23일 동부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것은 5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3.8% 오른 배럴당 90.12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지난 20일 사우디의 예멘 산하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며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우려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으로 확대되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망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막히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얀부항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도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우디의 원유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달 초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는 불과 3주 만에 30% 이상 급등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세가 추가로 악화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웃도는 수준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지난해 7월 중단됐던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재산세 면세 혜택이 1년 만에 다시 적용됩니다. 뉴욕시 재무국이 뉴욕주 부동산 세법에 따른 부분 면세 신청을 승인하면서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증가했던 재산세 부담 일부를 조정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욕 한인회관 6층 비영리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중단 1년 만에 다시 인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법 420-A 조항에 근거한 부분 면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면세 대상은 뉴욕 한인회관 전체 면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6층 공간입니다. 한인회관은 전체 건물 가운데 6층만 비영리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돼 기존에도 해당 층에 대해서만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면세 복원 시점을 혜택이 중단됐던 2025년 7월 1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재산세 일부를 향후 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뉴욕시 재무국은 지난해 2월 뉴욕 한인회에 면세 갱신 신청을 검토한 뒤 건물 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부터 6층 공간의 면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시 당국이 제시한 사유는 건축 관련 위반, 퇴거 명령, 작업 중지 명령, 엘리베이터 관련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이 가운데 일부 문제가 3층 임대 공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세 혜택이 중단되면서 뉴욕 한인회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연간 약 11만 달러 증가한 약 44만 6천 달러 규모의 재산세를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 7월부터 법률팀이 뉴욕시 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면세 복원을 추진했고 건물 도면과 소송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비영리 공간으로서의 면세 필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 재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회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로봇 스타트업이 미국 반도체 업체 AMD와 손잡고 군사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로이터통신은 23일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스타트업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스가 AMD와 협력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는 올해 초부터 이 스타트업에 투자해왔으며 현재 최고 전략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여러 기업 투자 활동은 그간 잠재적인 이해 충돌 우려를 낳으며 논란이 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에릭 트럼프와 형인 트럼프 주니어는 이스라엘의 드론 제조업체 엑스텐드와 미 방산업체 Unusual Machines, 파워러스 등에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는 AMD가 올해 1월 공개한 라이젠 AI 인베디드 100 시리즈 프로세서를 적용해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팬턴 MK2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6: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지난 17일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충칭시 펑수이현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전날 오후까지 1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5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여러 채의 주택과 함께 승객을 태운 버스 한 대가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각각 8명과 34명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구조작업과 피해 조사 과정에서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구조당국은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토사량이 방대하고 대형 암석이 대거 쏟아진 데다
7: 작업 공간이 좁고 추가 붕괴 위험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현장 구조 책임자는 여러 차례 생명 탐지와 수색을 진행했지만 생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존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친환경 지속 가능 항공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도부터 국제선 탑승객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4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전날 자원에너지청과 정유사,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민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속가능 항공유 비용 부담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도쿄 하네다와 나리타 등 국제선 여객수가 많은 주요 7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행거리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항공사의 지속가능 항공유 구입 보조금으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 사용량의 10%를 지속가능 항공유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유사나 석유 수입상사 등의 2030년도 이후 자국 공급 항공유의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가 비행 중인 열기구 위에서 산악자전거를 탄 채 뛰어내려 공중 회전을 선보이는 세계 최초의 스턴트에 성공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30세 엘리아스 슈바르칠러는 지난 21일 불가리아 슈멘 고도 약 950m 상공을 비행 중인 열기구 위에서 산악자전거를 탄 채 뛰어내려 공중 앞구르기를 성공시킨 뒤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슈바르칠러는 세계 최초로 열기구, 풍선처럼 생긴 기구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뛰어내려 공중회전을 성공시킨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스턴트는 산악자전거와 열기구 비행, 베이스 점프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을 하나로 결합한 세계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9: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0: 이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도 비교적 높지 않아 한낮에도 활동하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뉴욕과 워싱턴 모두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계획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한국 부임을 앞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조선 산업을 비롯한 양국 협력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가 23일 한국 부임을 앞두고 첫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마스가의 전진 기지가 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스틸 대사는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공유된 가치와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함께해왔다며 조선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이 새롭고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간의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탄력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과 조선업 등에 투자하는 더 큰 비전의 일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행사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으로 언제 출발하느냐는 질문에 다음 주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상원에서 대사 인준을 받은 스틸 대사는 오는 29일께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에 쿠팡이나 구글 등 미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서 국무부에 문의해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스틸 대사는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0: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요가 커지면서 미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매출과 수주 잔고가 늘고 이익 전망도 개선됐습니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만, 알텍스 등은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발표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패트리엇과 정밀 타격 미사일 생산을 늘리면서 미사일 화력 통제 부문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최대 350억 달러 규모 계약도 록히드 마틴의 수주 잔고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체 생산을 4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록히드 마틴의 총 수주 잔고는 2,3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00에서 1400발을 소모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맞물려 2029년 중반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심각한 주문 병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하는 RTX 산하 레이시온의 2분기 매출도 18% 증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토마호크 미사일을 연평균 86발 조달했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는 785발 조달을 요청했습니다. 멜리어 3서치의 애널리스트 스콧 마이커스는 이란과 미국 간 적대 행위는 RTX가 판매하는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 재고를 더 고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레이시온 수주 잔고의 48%가 외국 고객에서 나오는 등 국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주 잔고 중 가장 큰 부분은 패트리엇, AIM-120 암람, 잼티 미사일 수요에서 나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3일 오전 11% 넘게 올랐습니다. RTX는 상업 항공 우주 부문에서도 매출 급증을 보고했으며 주가는 9% 상승했습니다. 앞서 노스럽 그루먼은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인 1,050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에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 3축 억제 전략 중 지상기반 전력에 해당하는 센티넬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76억 달러 규모 계약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갈된 미사일 비축분을 채워넣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한편 주요 계약 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5월 엘라바마에서 새 시설을 착공했으며 노스럽 그루만, 레이시온, 엘드리 해리스 등 다른 방위산업체들도 제조 거점을 확대하는데 수십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22일 남부 메릴랜드 지역 주민 2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홍역이 유행 중인 다른 주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기간 특정 장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메릴랜드 주 보건부는 22일 남부 메릴랜드 지역 주민 2명이 홍역이 유행 중인 다른 주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방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달 16일부터 21일까지 메카닉스빌의 JNR Fitz,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샬롯홀의 메드스타일스 긴급진료센터, 그리고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레너드타운에 위치한 메드스타 세인트 메리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주민들은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확진은 보건부가 지난주 다른 주 여행과 관련된 홍역 확진자 5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의 올해 홍역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올해 누적 홍역 확진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자 수인 2,28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노출이 의심되는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지역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MLR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했거나 1957년 이전 출생자는 면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차례만 접종한 경우에도 대부분 보호 효과가 있지만 의료진과 상담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노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은 21일 동안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홍역의 초기 증상은 감염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38.3도 이상의 고열, 콧물, 충혈된 눈, 기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나며 환자는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홍역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홍역 환자에게 노출될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이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MMR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통해 무보험자는 메릴랜드 백신 프로그램과 아동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의 홍역 확진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자 수를 넘었으며 이는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다시 확산되면서 미국이 유지해온 홍역 퇴치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는 오는 11월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대부분의 확진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확인됐다며 집단 면역을 유지하려면 최소 95% 이상의 MMR 백신 접종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CDC 국장과 공중보건서비스 단장 등 주요 연방보건당국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에는 홍역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이후 MMR 백신이 홍역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예방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공중보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욕시 맨해튼 연방청사인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행 장면이 담긴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육군 출신이자 주방위군 출신인 용의자가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으며 연방기관을 겨냥한 방화와 추가적인 폭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최근 NBC 뉴욕이 새롭게 입수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뉴욕시 로어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전 과정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용의자인 43세 남성 앤드류 아라바카가 손수레를 끌고 연방청사 앞 인도로 이동한 뒤 수십 발의 폭죽을 연속 발사시키는 대형 발사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아라바카는 폭죽에 불을 붙여 다수의 불꽃탄을 발사했으며 발사장치가 넘어지며 폭죽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갑작스레 날아오는 불꽃에 몸을 피하거나 현장을 급히 벗어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라바카는 이어 펠리건 소총을 꺼내 보행자들을 향해 발사했으며 이에 911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영상에는 아라바카가 휘발유를 든 용기를 들고 건물 입구 계단으로 달려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는 가운데 그는 다시 자신이 끌고 온 손수레로 돌아가 추가로 폭죽을 가져와 불길 속으로 던져 추가적인 폭발을 일으키려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연방청사 경비원과 경찰이 방화범 아라바카를 제압했으며 다른 경찰관들도 합세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당시 건물 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민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검찰은 아라바카가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연방청사 건물뿐만 아니라 뉴욕시에 위치한 다른 장소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손수레에는 추가적인 폭죽과 함께 칼, 도끼, 망치, 마체테 등 여러 가지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아라바카는 미 육군 그리고 뉴욕주 방위군 출신으로 현재 연방 방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재향군인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수치소 내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라바카는 범행 당시 Eyes of our streets, 우리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내라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반정부, 반미 성향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그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뉴욕주 북부 지역을 방문했으며 폭죽 구매를 위해 펜실베니아주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전날에는 차량에서 생활하다가 공원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0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았지만 약 1년 뒤부터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웰니스와 미용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펩타이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FDA 자문위원회는 BPC-157, TB-500, KPV 등 일부 주사형 펩타이드를 약국 조제가 가능한 물질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해당 물질들은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원격 의료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들 펩타이드의 웰니스 및 미용 목적 판매와 마케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통상 자문위 권고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을 펩타이드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밝히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는 자문위원 구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펩타이드 산업과 연관된 의사와 약사, 컨설턴트 등 6명 이상이 새로 자문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데이비드 포프 시핀 약국 솔루션스의 최고 약물 책임자는 이제는 환자와 의사, 약사가 직접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DA 내부 과학자들은 BPC-157과 TB-500 등 해당 물질이 의료 목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충분한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계 출신 자문위원들도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텍사스대 앤더슨 암센터의 엘리자베스 리벨로 박사는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수요에 대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내부 안전장치를 벗어나 외부 AI 플랫폼을 해킹한 사건의 여파가 미 정부와 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통제 불능 상태의 AI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AI 킬 스위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통제망을 뚫고 개방형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의 단판을 위해서 양사 최고 경영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이번 AI 해킹 사태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미 의회에서는 AI가 통제를 상실하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공동 창업자인 클레망 블랑그 CEO는 23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서 불량 에이전트와 잠시 이야기 나누러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직접 오픈 AI와 대면해 논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킹에 연루된 오픈 AI의 GPT 모델 가운데는 GPT 5.6솔 외에 외부에 미발표된 모델도 있어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면 만남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초유의 AI 해킹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는 워싱턴 워싱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이클 클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AI 모델의 통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연방정부가 해당 모델을 중지시킬 수 있는 AI 킬 스위치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개발자의 의도를 벗어난 위험한 행동을 수행하는 등 통제 상실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국토안보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사태로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의 양당 소속 의원 6명은 AI 모델 개발자들이 상무부 인증을 받은 감사기관에 모델을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GPT 모델들의 이번 해킹 사태가 샌드박스 격리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오픈 AI 측의 인적 오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자신의 최신 모델 GPT 5.6솔과 미공개 모델들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시험하는 내부 평가 도중에 샌드박스를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어 허깅 페이스를 해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오는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시 주석은 9월 24일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내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했고 다음 회담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이 9월 회담에서 AI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경우 최근 중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의 AI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그걸로 끝이라며 AI 기술에서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가 매우 어리석고 멍청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술 탈취 논란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은 이 같은 문제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탈취 논란이 9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회담에선 늘 폭넓은 주제가 다뤄진다며 언급된 구체적인 상황을 분명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유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주길표의 아버지 맨델레예프 선생님이 보시면 기분이 좋아서 폴카춤이라도 추실 것 같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3: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소는 49번 원소까지 어느덧 웃고야 말았습니다. 49번 원소 인듐인데요. 역시 또 듐듐공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를 예, 보여주는 원소인데 인듐은 어떤 특성을 가진 원소인가요, 작가님?
4: 인듐 정말 멋진 원소고요. 잘만 풀리면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미래 과학기술이 발전이 조금 더 일어난다 싶으면 네. 인듐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가지 뭐, 그런 산업, 기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될 만한 한국인이라면 한번 좀 알아둬야 될 만한 원소 인듐입니다.
3: 처음 들어봤는데.
4: 원소 자체가 되게 물렁합니다. 그래서 인듐 덩어리 상태로 뭘 그렇게 굵직하게 무겁게 그렇게 쓰는 용도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인듐 덩어리를 보기는 좀 힘들고 네. 보통 인듐을 아주 극소량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인듐과 다른 물질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어떤 약품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미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인듐이 물렁하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인듐이 좀 잘 녹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요즘은 이런 예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과거에 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인듐을 가지고 화재경보기 같은 거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을 정도로.
3: 불나면 바로
4: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나가지고 인듐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듐이 전기를 통하고 있을 때는 회로가 작동을 해가지고 소리를 안 내도록 하고 있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듐이 녹아내려 버리면 소리가 나는 거를 차단하는 회로가 끊기면서 소리가 경보가 울리게 되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인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물질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특히 전자산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 예, 이 부분을 또 잠시 후에 얘기해 볼게요.
4: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네. 무슨 뭐 휴대전화 예, 그 다음에 뭐 무슨 화면이 있는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3: 얘기부터 하죠. 그럼 어디서 있는지
4: 뭐 그런 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3: 모니터
4: 할까요? 예, 할까요? 예. 일단 인듐이 정말 많이 대두되기 대 시작한 좀 계기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인듐을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썼겠지만 인듐 이렇게 되게 많이 산업계에서 업계에서 일하게 된 좀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3: 아, 어떤 계기입니까?
4: 이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냐면 예. 우리가 지금 그 원소편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디스플레이, 뭐 LCD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죠.
3: 예.
4: 특히 이제 우리가 갈륨 이야기하면서 갈륨으로 파란색 빛을 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LED 조명, 흰색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이 LED의 빛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갈륨의 빛으로 현대사회를 밝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갈륨 이야기 하면서 뭐 떠오르는.
3: 썸네일이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명이.
4: 네, 갈륨 파란색이죠, 갈륨.
3: 딴 원소인가?
4: 네. 빨간색 나는 원소도 있으니까. 인듐이 갈륨하고 주기율표상에서 아래 위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 네.
4: 빨간색 불빛을 만들기 쉽고 파란색 불빛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썸네일은 빨간색이 됐군요.
3: 아, 그렇구나. 네. 예.
4: 그래서 인듐이 갈륨하고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3: 예.
4: 갈륨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빛을 내는 기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듐이 사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3: 예.
4: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대로 좀 썼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이거 인듐이야, 인듐 없으면 안 돼라고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3: 예.
4: 뭐냐. 디스플레이, LCD, OLED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뭐 OLED 같은 게 설명하기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조그만하게 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LED 전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쫙 배열을 해놓고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만 불빛을 켜고
3: 네.
4: 나머지 부분은 불빛을 끄면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글자 모양대로만 이렇게 화면이 빛나게 보일 거다. 그런 식으로 화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화면의 원리다. 디스플레이의 원리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3: 네네.
4: 그렇게 대충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3: 네.
4: 거기에서 이런 게 진짜 과학에 너무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3: 네.
4: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절묘하고도 오묘하고도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점 하나하나마다를
3: 네.
4: 그렇게 하나의 픽셀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전구 같은 조그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3: 네.
4: 그거를 어떨 때는 켜고 어떨 때는 끌려면
3: 네.
4: 그거 하나하나마다에 말하자면 전선을 두 가닥씩 이렇게 연결해놔야 되겠죠.
3: 아, 두 가닥씩 전구 그죠? 하나마다.
4: 네, 그죠. 들어오는 전기 나가는 전기.
3: 네, 네, 네.
4: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해가지고
3: 네, 네, 네.
4: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점으로 100만 개의 픽셀로 화면을 만든다라고
3: 네,
4: 하면
3: 네.
4: 그 점 하나하나마다 두 가닥씩 전선을 다 연결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3: 실제로 그래요.
4: 그래야지 네. 원하는 것만 켜고 끄고 할 수 있을 거
3: 그렇죠,
4: 아니에요. 그렇죠.
3: 그렇죠?
4: 네. 실제로 전선을 일일이 손으로 붙이진 않지만 전선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갖다 놔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3: 그렇죠.
4: 들어올 거 아닙니까?
3: 예,
4: 그죠?
3: 예, 예, 예.
4: 그래서 그거를 그 작업을 해야 돼요.
3: 네.
4: 그 작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3: 네.
4: 그래야지 그 점 하나하나에 전기를 줄 수 있으니까.
3: 그렇죠.
4: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
3: 네.
4: 그 전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구리선이나 철선 같은 걸로 알루미늄선, 철선, 구리선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3: 예.
4: 그 선이 화면을 좀 가리지 않을까요? 픽셀을 빽빽하게 이렇게
3: 예.
4: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3: 예, 예.
4: 그 전선이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간에 이리저리 배치를 하다 보면
3: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4: 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면을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3: 그럴 수 있겠네.
4: 화면이 깨끗하게 예, 그 예, 예. 불이 픽셀마다 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그것만 보여야 되는데 그 테두리라든가 앞면이라든가 옆면에 전선이 바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3: 안두기가 아니니까.
4: 100만 개의 전선이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화면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3: 그러네.
4: 그래도 뭐 대충 보이긴 하겠죠. 전체적인 형상이.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화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3: 예.
4: 그래서 전선을 어떻게든지 갖다 붙이기는 붙이지만 이 눈에 안 띄게 갖다 붙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야 됐어요.
3: 눈에 안 띄게.
4: 그죠?
3: 예.
4: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투명 전선을 개발한 거예요.
3: 투명하면서도
4: 전기가 통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섬세하게 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기를 줬다 안 줬다가 할 때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갖다 붙였어야 됐어요.
3: 진짜 투명해요?
4: 투명해요.
3: 완전 안 보여요?
4: 그거를 찾기 위해서 네. 우리 저기 우리 시청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 예.
4: 세계 과학자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3: 응용.
4: 전기가 좀 통한다 싶은 물질들 그리고 투명하다 싶은 물질들을 가지고
3: 네.
4: 온갖 거를 다 살펴봤겠죠. 그러다가 결론으로 얻은 물질이 뭐냐. 보겠습니까?
3: 인듐입니까? 인듐. 아, 인듐 투명해요.
4: 네, 인듐이 투명하진 않은데요.
3: 네.
4: 인듐하고 네. 주석, 영어로 틴이라고 하죠.
3: 네.
4: 인듐하고 주석하고 산소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3: 와.
4: 그래서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합니다. 산화 주석 인듐이라고 하고 산화 네. 인듐 주석이라고 하는데
3: 네.
4: 인듐 틴 옥사이드라고 해요.
3: 예.
4: 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네. 전기를 통하면서도 투명하기 때문에
3: 와.
4: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웬만한 화면 디스플레이에는 그 전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전극이라고 합니다.
3: 네.
4: 이 전극 역할을 하기 위해서
3: 네.
4: 이 인듐이 들어간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흔히 업계에서 인듐 틴 옥사이드 이거를 약자를 짜가지고 ITO라고 부르거든요.
3: ITO.
4: 네, 그래서 이거 ITO라고 부르는데 ITO라고 쓰면 왠지 이토라고 읽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토 하면 약간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섬 같잖아요.
3: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4: 네, 예, 왠지 예. 왠지 그래서 이거 뭐 일본 사람이 개발해서 이토인가? 그게 아니고요.
3: 네. 네.
4: 근데 이게 진짜.
3: 산화 인듐 주석입니다. 예.
4: 이게 진짜 근데 참 묘한 게 뭐 노린 건지 전 모르겠어요. 혹시 사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설명해 주시죠.
3: 뭘요.
4: 일본의 회사 중에서 네.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3: 네.
4: 우리 연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볼펜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 심 나오는 그 필기구를 샵, 뭐라고 합니까?
3: 샤펜.
4: 샤펜?
3: 네. 일본 샤펜, 샤프.
4: 샤프라고 하잖아요.
3: 샤프, 예, 예, 예.
4: 샤프를 왜 샤프라고 합니까?
3: 날카로워서요.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4: 이상하잖아요, 그죠?
3: 예, 예, 예.
4: 샤프를 만든 회사가 뭡니까?
3: 샤프 아니에요?
4: 네. 일본의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3: 아, 여기 그 킥이었는데 제가 너무 김세게 하는
4: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3: 예.
4: 너무 김세도 돼요.
3: 예. 예. 예.
4: 그래서 그걸 샤프라고 하는
3: 예.
4: 거거든요.
3: 예. 예.
4: 그래서 그 샤프 만들던 그 사장님, 샤프 창업자 그분이
3: 예.
4: 원래 뭐 하는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약간 썬팀 선생님 재질인데, 그죠? 원래 뭐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3: 모르죠.
4: 이분이 뭘로 원래 처음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었냐면
3: 예.
4: 허리 벨트의 그 버클 부분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성공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버클이라는 게 정밀한 이 금속 재질이 잘 맞아들어야지 네. 튼튼하고 오래가고 깔끔하게 잘 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3: 예,
4: 그죠?
3: 예, 예.
4: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네. 샤프도 만든 거예요. 그게 워낙에
3: 오.
4: 일본, 한국에서는 잘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샤프라고 하면 그냥 필기구를 뜻하는 뜻이 되었죠. 그죠?
3: 네, 네, 네.
4: 근데 이 사람이 관동 대지진 때 공장이 다 지진으로 망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어요.
3: 아, 그래요?
4: 한 번 다 망해요.
3: 네.
4: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거든요.
3: 예.
4: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내가 기술이 뛰어난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사업 다 날려먹고 시작한 김에 아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장 기술 사업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첨단 기술이었던 라디오 만드는 사업에 이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3: 아, 그래요?
4: 원래 버클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3: 야, 대단하다.
4: 기술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예. 한번 망한 그 덕분에.
3: 예.
4: 그러다가 전자 사업에 발을 디디고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전자업체로 이 샤프 만들던 그 회사가,
3: 예.
4: 원래는 허리띠 버클, 예, 이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3: 예.
4: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3: 예.
4: 이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샤프의 전통 때문이기도 한데,
3: 예.
4: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탁상에서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구들을 좀 잘 만들던 그런 방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4: 네,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샤프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가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3: 뭐 라디오. 뭐.
4: 네, 특히 네. 20세기 중반에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잘 팔았던 제품이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가 나왔을 때 지금 사람들이 챗GPT 보고 경악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의 사무실 직원들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도구가 나와서 대량 판매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3: 계산기?
4: 전자계산기였어요.
3: 아, 전자계산기.
4: 이 회사가 전자계산기를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 팔았어요.
3: 아.
4: 모든 책상 위에 올라가던 아니 너무 썬킴 선생님 재질로 가는데.
3: 썬컵.
4: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전자계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3: 아, 그렇죠.
4: 이 회사에서 전자계산지의 화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3: 예, 예.
4: 전자계산기로 성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산기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기술이 뭡니까? 액정이죠. 액정.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LCD 쪽의 기술이 빨리 앞서 나와가지고 20세기 후반기에 LCD 기술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예. LCD의 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예. 21세기 초에 세계 정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예. 일본 회사들이 세계의 LCD 기술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3: 예, 예, 예.
4: 그때 이 좋은 LCD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본 회사들이 최고 품질을 가진 아주 좋은 이 인듐 틴 옥사이드 ITO들을 하필 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만 했어요. 이번에 샤프에서 그렇게 뛰어난 ITO를 또 갖다 쓴다며. 이 또?
3: 아이.
4: 근데 그때 당시 진짜 좀 착할 만하다.
3: 아, 재밌는 얘기 하시려고 이거 약간 너무 억진데.
4: 아, 근데 진짜, 예. 진짜로.
3: 이분 성함이 이또면 제가 인정하는
4: 거. 아,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ITO가 그걸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ITO가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전기적인 성질이 대가 민감하게 잘 조절하기에 좋기 때문에 ITO를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이거를 두 장 정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전기를 미약하게 이렇게 흘리는 방식으로 하면 근처에 전기가 통하는 다른 물질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ITO들 사이에서 흐르는 전기가 좀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받는다기보다는 영향을 받거든요.
3: 예.
4: 그래서 그거를 정밀하게 감지를 하면 주변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가까이 되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감지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세밀한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3: 예.
4: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3: 어디에요?
4: 어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3: 어디에?
4: 어디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를 예, 전화기 화면마다 깔아가지고 터치 스크린 만든 데서입니다.
3: 아, 터치 스크린.
4: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 끝에 손도 전기가 조금 통하잖아요.
3: 예.
4: 그걸로 인해서 ITO들 사이에 전기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3: 이게 왜 우리 미래 우리나라 경쟁력이랑 연관되는지 알겠네요.
4: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3: 예, 예, 예. 예,
4: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고도의 전자산업을 할 때 이 ITO 때문에도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 인듐이기도 합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 한 대당 인듐이 0.01g도 안 들어가긴 할 텐데 0.005g 정도?
3: 네,
4: 그 정도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앞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전화기에 들어가는 이 ITO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3: 네.
4: ITO는, 뭐, 옛날엔 이걸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3: 예.
4: ITO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3: 네.
4: ITO가 유리처럼 좀 딱딱합니다.
3: 아.
4: 뭐, 네, 화면이 딱딱한 게 뭐가 문제야.
3: 그렇죠.
4: 화면 어차피 뭐 유리판이나 뭐 플라스틱판, 철판 이런 데다 붙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3: 열에
4: 접는 폰이 나오고 있잖아요. 접는 폰이. 접는 화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3: 예, 그렇죠, 그렇죠.
4: 접는 화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대로 이야기를 하면 접는 화면에는 ITO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접히는 부분 거기에는 ITO를 거기다가 그대로 예전부터 써서 전기를 주거나 받는 방식, 전기를 감지하는 거 그거를 ITO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만들면 접을 때 깨져버립니다. ITO가.
3: 아, 깨지니까 그 부분에서. 단단해서.
4: 예, 그 부분에서 ITO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접혔다가 펼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과거의 ITO 대신에 써줘야 되거든요.
3: 그렇죠. 예, 그게 뭐죠?
4: 그거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요즘 되게 잘 하잖아요.
3: 아,
4: 그래서 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3: 아, 그래요?
4: 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저 찾아봐도 어렴풋하게 막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는 많은데
3: 그 기술이
4: 구체적으로 뭔지는 상세, 그러니까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조금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줄 정도로 제가 잘 몰라요.
3: 폴더블폰에
4: 혹시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과거에 이거 한참 개발할 때는 어떤 이야기 나왔었냐면 그래서 우리는 접는 화면 전화를 가기 위해서 ITO 다음 시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ITO 다음 시대는 뭘까요? 이 ITO가 이토였듯이 뭐 약간 KIM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3: NEE
4: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3: 예.
4: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ITO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3: 예.
4: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아직 좀 더 할게요. 아직 인듐 용도로가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정말 많아요.
3: 그래서 인듐이 산업의 비타민이래요.
4: 아, 그, 네, 뭐,
3: 잡지사 비타민.
4: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3: 예, 예, 예.
4: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네. 아까 그 갈륨하고 인듐하고, 이, 예. 저희, 이 주유편에서 같은 줄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3: 뭐, 그렇죠,
4: 그렇죠. 갈륨하면서 갈륨이 이제 빛내는 용도로 예,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갈륨만 사용하지 않고, 네. 인듐하고 갈륨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인듐하고 갈륨하고 같이 써가지고, 빛내는 이 LED 소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갈륨 편할 때 기억나시나요? 갈륨하고 질소하고 이용해가지고 질화 갈륨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내는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3: 예.
4: 갈륨만 쓰지 않고 인듐하고 갈륨을 같이 써가지고 만들어도 빛이 나는데
3: 네.
4: 이런 빛은 정확하게 한 가지 빛만 명확하게 내게 해가지고 레이저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3: 레이저.
4: 이게 좀 이것도 별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면
3: 네.
4: 그래서 인듐, 갈륨, 질소를 원소 기호로 쓰면 인듐은 IN, 갈륨은 GA, 질소는 N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3: 네.
4: 근데 이 순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뜻 보면 인간이라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IN, GN이기 때문에. 이거 인간이라고 N인 거예요, 보통. 아, 근데 읽어도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3: 너무 읽고 싶어.
4: 인간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뭐 근데 그러니까 굳이 말 마. 그러니까 이거
3: 아, 예, 예. 인듐, 어, 외우기 좋네. 예,
4: 질화 인듐 갈륨 이걸로 네. 레이저 만들면
3: 네.
4: 어디에 많이 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 아, 예.
4: 이 레이저는 어떤 데 쓸까요? 뭐 포인터로 쓸까요? 이 레이저는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3: 통신용?
4: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네.
4: 통신 요즘은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보내고 빛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1이냐 0이냐를 감지를 해가지고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내는 방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통신용으로 이 INGA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미래에 뭐 5G 시대가 되면 이 파란색 빛깔 이것도 파란색 빛 약간 청색이나 녹색 빛깔 나는 레이저가 생기거든요.
3: 예.
4: 이 빛깔 레이저로 해야지 제일 효율 좋게 통신이 고속 통신이 잘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5G 더 속도가 빠른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이 인듐, 질화 인듐 갈륨 이거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고
3: 그러네요.
4: 그래서 인듐이 없으면 5G 통신 설비도 네. 설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3: 네.
4: 이야기도 왕왕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의 사이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3: 갑자기?
4: 인간을 이용해서
3: 네.
4: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을 한다. 이게 약간 순명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과 통신산업도 발달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키워볼 만한 산업인데
3: 예.
4: 중국 업체들이 등산에 이런 데 밀려가지고 충분히 좀 잘 못 키워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같은 단말기는 그래도 꽤 잘 만들어서 파는데 통신 장비는 아, 중국 업체 등산에 좀 너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3: 예.
4: 이런 기술에서 우리가 미래에 더 앞서 나가려면 기왕의 인듐으로 잘하고 있는 이 전자 기술을 인간으로
3: 인간
4: 질화 인듐 갈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5G 설비 같은 거 광통신 설비들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3: 진짜 천재시네요.
4: 하나만 지나가 이제 하나만.
3: 아, 뭐 또 무슨
4: 용도 중에 하나만.
3: 아, 용도.
4: 용도 중에 하나만.
3: 용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4: 용도 중에 하나만.
3: 예, 예, 예.
4: 이게 인듐 사용되는 용도가 이거 말고도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예.
4: 일단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거 하나만 말씀. 아, 이건 하나 짧게.
3: 예, 예. 아, 해보세요.
4: 일단 하나 짧게. 우리가 예. 카드뮴 시간에 이야기.
3: 예, 카드뮴 지난
4: 텔레비전에 지난번 편을 참조하시면 이거 두 대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3: 퀀텀단 얘기했죠.
4: 예.
3: 네, 퀀텀단.
4: 어떻게 그걸 가져오셨죠?
3: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스폰지처럼.
4: 그 카드뮴 이야기할 때
3: 예.
4: 텔레비전이나 이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퀀텀단 양자점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3: 네.
4: 사용을 하면 화면이 더 선명해진다. 색깔이 더 고와진다. 더 선명해진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퀀텀단 양자점이라는 걸 만들다 보면 카드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3: 네.
4: 카드뮴은 소비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카드뮴을 안 쓰고 딴 거를 쓰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한다라는 말씀
3: 맞다.
4: 좀 들었었죠.
3: 예, 예, 예.
4: 카드뮴 안 쓰고 뭘 쓰느냐? 인듐 씁니다. 인듐.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업체에서 이렇게 예. 발표하는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3: 예.
4: 딴 업체들은 인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인듐하고 셀레늄 이런 거 사용할 거예요. 아마 인듐을 이용해가지고 양자점 퀀텀답을 만들어서
3: 예.
4: 카드뮴을 사용할 때만한 그 정도의 효율 예. 가격을 달성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자업체에서는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업체에서 막 광고하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인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죠. 그거 말고 원래 하려던 건 뭐냐면 요즘 인듐이
3: 어디서이나?
4: 이쪽으로 만약에 트이면 인듐 수요가 지금보다 진짜 급팽창할 수 있는 걸 어떤 게 있냐면 CIGS라는 게 있어요. CIGS. 이것도 약자 따놓은 건데요. C는 카파. 그러니까 구리고요. I가 인디움, G는 갈륨, S는 셀레늄이에요.
3: 셀레늄.
4: 예, 아까 인디움, 갈륨, 셀레늄 이 시리즈들이 뭔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 같죠. 이게 이렇게 빛과 관련된 반도체 재료에서 인디움, 갈륨, 셀레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소,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많이 맞아. 쓰이는
3: 셀레늄도
4: 재료들입니다.
3: 화면 얘기할 때 나왔었죠. 예.
4: 그런 재료입니다. 예. 여기 카파까지 사용해가지고 이 구리까지 구리. 사용해가지고 CIGS를 만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과 관련된 어떤 그런 반도체겠죠, 그죠? 네. 반도체 같은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겠죠. 네. CIGS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로 좀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계산하는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LED 같이 이렇게 빛을 내는 반도체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물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 안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카드뮴 표현할 때도 이야기도 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태양광 전지입니다. 태양광 전지.
3: 아 태양광, 네,
4: 태양광 전지도 반도체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와, 많이 만든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CIGS를 사용을 하면 예. 이 CIGS를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뭐 표현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다.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되면 이 이중 태양 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투명 태양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투명한 태양 전지로 일단 빛을 빛 중에서 별 소용이 없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한번 만들고 투명하니까 빛 중에 대부분은 통과를 해가지고 뒤로 빠지겠죠. 네. 그럼 그 뒤에서 빛을 잘 흡수하는 태양 전지로 한 번 더 또 전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중 전지, 막 탠덤 셀 이런 말도 사용하고요.
3: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4: 네, 이중으로 태양 전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잘 태양 전지 소재를 이용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이라는 거는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는. 이거 빛 주파수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십니까? 빛의 색깔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3: 네.
4: 색깔이란 말을 숫자로 표현한 게 주파수다. 이런 말 오다가 말씀 예.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태양빛은 여러 가지 주파수의 빛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3: 네.
4: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면서 네. 태양 전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면 네. 이거는 예를 들면 파란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면 빨간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3: 그때 취사 선택할 수 있다.
4: 물질마다 그죠? 예, 예, 예,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만약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네, 네. 그러면 지가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나머지 빛은 뒤로 내보내 또 흘려 보내버리잖아요. 투명하니까 예, 그죠? 예, 예. 이런 재질이 있다면 그 투명 재질이 제일 주파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전기 만드는 데 쓰고. 얘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그렇지. 제일 잘 받아가지고 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뒷면에다 배치를 해놓으면 예. 두 번 전기 만들 수 있잖아요.
3: 예.
4: 이거 뭐 두 번 타는 뭐 비슷하게 두 번 전기 만드는 태양전지로 예. 할 수 있잖아요.
3: 예, 예, 예.
4: 그런 거 만들 때 이 CIGS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이게 최고로 효율을 높은 쪽으로 산업적으로 대량 제조해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넓디넓은 햇볕 잘 드는 들판이 다 이 CIGS 인듐으로 뒤덮여 버리겠죠.
3: 예.
4: 굉장히 많은 양의 소용이 될 텐데
3: 그래.
4: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방식의 태양광을 중국 회사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거든요.
3: 그래요.
4: 워낙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많이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중국 업체가 하고 있지 않은 거, 새로운 거, 그 이상의 뭔가를 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쪽도 사실 중국 사람들도 연구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3: 그러겠죠.
4: 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예.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이 CIGS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CIGS 계통에 인듐 이용하는 이 태양광 전지 중에 꽤 품질이 괜찮을 만한 거 시제품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3: 예.
4: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에 갖다 붙여가지고
3: 예.
4: 오는 11월 달에
3: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이요?
4: 예. 우리 인하대 대학교 내에서 개발한
3: 예.
4: 인공위성이요.
3: 예.
4: 이번 11월 달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3: 예.
4: 그때 그 인공위성에 붙이는 고효율, 긴 수명, 장수명 태양 전지로 이 CIGS 사용하는 인듐 사용하는 전지 중에 더욱더 좀 성능이 뛰어난 걸로 평가되는 신제품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도 지금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되면 좋겠죠.
3: 그러네요.
4: 예.
3: 오늘은 원소폰 타이밍 주기 49번 원소 인듐에 대해서 더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개 재밌는 얘기 해주실 강아지상 관장님이죠.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개를 키우고 있는 딸의 아빠 이정모입니다.
3: 아, 개 할아버지시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해질녘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대에 먼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저게 개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와 늑대는 실루엣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오늘 이정모 관장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일단 늑대와 개 중에 개가 더 큰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7: 아니요. 그 전에 먼저 갑자기 생각났네요.
3: 예, 예, 예.
7: 그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게 개인지 내가 키운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늑대가 사람을 해치러 오진 않습니다. 양을 해치러 오는 거지.
3: 아, 늑대는 사람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요?
7: 사람을 굳이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 네. 양을.
7: 내가 목동이자 목동.
3: 예, 이거 정확히 키우는, 짚고 가야 돼요.
7: 내가 키우는 양을 해치러 오는 건지,
3: 예, 예, 예.
7: 양을 몰러 오는 개가 오는 건지를 모를 뿐이지 나를 공격하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3: 아,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거니까. 네. 예.
7: 늑대가 개의 상위 개념입니다. 늑대는 학명이요 카니스 루푸스예요. 개는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 그러니까 뭐냐면 개는 늑대의 아종인 거죠. 늑대 안에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는 늑대지만 모든 늑대가 개는 아닙니다.
3: 아니죠. 그러네. 근데 왜 개과라고 하나요?
7: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뭐지 개를 알고 있었거든. 개를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개가 있으니까 개과 했어요. 저 늑대가 있네. 늑대는 어떠 할까? 개랑 비슷하네. 개도 늑대도 개과에 넣은 거예요. 비슷한 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3: 네.
7: 고양이과 동물 안에 온갖 표범이 퓨마, 호랑이, 고양이 다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7: 그 조그만 고양이 안에 커다란 걸 다 집어넣었던 거죠.
3: 고양이는 아종일 뿐인데.
7: 네, 그 작은 거 하나일 뿐인데 나중에 생긴 거. 인간 과학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생긴 거죠.
3: 족보를 뒤집어 버렸네.
7: 네. 그런 거 많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3: 예.
7: 사실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거든요.
3: 아, 그래요?
7: 네. 근데 우리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배우고 있지만, 네. 어떻게 배우고 있으니까 교과서 받고 싫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할 때만 정작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데,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을 배운다니까 매 헷갈리잖아요.
3: 그렇구나.
7: 한번 바꾸면 되는데, 한번 바꾸면 돼요.
3: 이게 타이밍을 놓치고 하니까 거죠. 이제는.
7: 이제 늑대가 뭐 더 객관이니까 교과서 다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3: 아, 그러네. 뭔 대승적인 결단이 전 인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와 늑대는 그럼 얼마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7: 유전적으로 개와 늑대는 99.96% 이상 일치합니다. 사람하고 침팬지 거의 98.2% 뭐 일치.
3: 더 높네요.
7: 1.8%밖에 차이 나는데 네. 개하고 늑대는 어떻게 해요? 99.96%니까 뭐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3: 더 가깝다.
7: 그러니까 저하고 원빈 씨하고요 99.9% 똑같아요.
3: 그렇죠.
7: 네, 0.1% 차이 안 난다면 0.1이 예. 얼마나 큰 차이냐,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근데, 개와 늑대는 99.96%가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과의 공통조상은요, 토요태와 여우, 늑대 등으로 분화했어요.
3: 예.
7: 어느 시기에 개와 가장 가까운 회생 늑대종이 발생했죠.
3: 예.
7: 그 이후에 회생 늑대가 야생성을 잃고 길들여져서 여기서부터 개가 출현했다는 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 툰드라 지역,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북부같이 추운 지역에도 많이 살아요.
1: 예.
0: 근데 중동이나 아라비아 반도, 인도 북부같이 비교적 따뜻한 곳에도 많이 살죠. 또 다양한 아종들이 각기 다른 기후에 적응해 있어서요. 추운 지역부터 온화하거나 건조한 지역까지 서식 환경이 넓다고 봐야 되죠.
1: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대공원에 있던 늑대가 피해사한 뒤에 공식적으로 늑대가 멸종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늑대는 주로 어떤 종이었을까요?
0: 회색 늑대죠. 그게 뭐예요? 회색 늑대. 카니스 루푸스입니다. 아... 한국 늑대는 뭐예요? 한국에 살았던 늑대를 카니스 루푸스 코레아누스라고 합니다.
1: 아, 회색 늑대 밑에 네. 한국 늑대가 있는 거예요?
0: 네. 그 안에 다 회색 늑대. 어차피 없습니다. 아... 다른 회색 늑대 갔다가 이제 한국에 살게 하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한국 늑대가
1: 되는 거예요. 코레아누스가 되는 거예요.
0: 네. 근데 보통 몸 길이가 1m 전후죠. 95cm에서 120cm. 야... 체중은 15에서 35kg 정도.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개랑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좀 큰 게. 예. 소규모로 무리를 이어서 생활하고요. 네. 울창한 살림이나 개활지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뭘 먹었냐? 멧돼지, 사슴, 토끼 등을 먹었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렇게 많았던 게 일제강점기에 네. 대대적인 포획을 합니다.
1: 아, 그때 많이
0: 줄었군요. 이때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네. 한국전쟁 이후에는 석시지가 막 파괴돼버렸잖아요. 아,
1: 그렇죠.
0: 근데 뭘까? 밀렵 많이 했고, 인간과의 여러 갈등이 있죠. 막 못 살겠구니까.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서 야생에서는 완전히 멸종됐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 예. 근데 서울대공원에 예. 늑대가 하나 있었어요. 1997년에.
1: 예.
0: 1997년에 얘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한국 안에는 야생 늑대는 없다.
1: 없어요. 없다.
0: 아. 아마도 개마고원 같은데 뭐 북한에는 몇 마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 예.
0: 야생에는 한 마리도 없으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네.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있어야 보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야생 냅둬도 한 마리도 없어. 그런데 얘는 여전히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이에요.
1: 늑대는요?
0: 한 마리도 없는데요.
1: 아, 그렇죠.
0: 도대체 왜 그래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네. 멸종 되었거나 멸종 개체수가 아주 적은 종이라도, 아, 이건 복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1: 아, 복원 가능성이 있어서?
0: 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달리. 것 같고, 어디 하다가 우리 반달 곰처부터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지정을 해제하지 말고 놔두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 희망을 놓지 못했네요. 예. 늑대와 개가 분화한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관장님?
0: 그러니까 개, 늑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오래된 개 화석이 한 1만 5천 년 전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발굴됐어요.
1: 예.
0: 근데 독일 지역이 뭐 문명이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다른 곳에 뭐 먼저 있었겠죠.
1: 있었겠죠.
0: 근데 시베리아의 뭐 극동 지방 고대 가축화 된 뼈가 발견된 주장이 있어요.
1: 네.
0: 고고학적 기록은 좀 모호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들은 뭐 12만 년 전부터 늑대와 인간이 함께한 흔적을 발견하고 늑대에서 개로 유전적 변화가 생긴 게 6만 8천 년 전, 거의 15만 년 전이다. 아주 길게 본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 하면 0.01%쯤 되고 대부분의 그 고고학적 증거, 유전적 분석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1: 더 뒤.
0: 늑대에서 개로 가축화가 된 시기는 빙하기 네. 후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바로 직전 후, 그래서 12천 년에서 15천 년 전에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가 늑대에서 분화돼서 개가 됐다고 보고 있죠.
1: 인간과 함께한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0: 네.
1: 근데 개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같은 뭐 얘네가 회색 늑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뭐 가령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말티즈 네. 얘네는 생긴 것도 성격도 너무 달라서 개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했는지도.
0: 그러니까 얘는 자연에 선택된 게 아니라 인위 선택에 사람이 골라낸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거죠. 발작금 놈들도 하겠어. 뭐 머리칼 긴 놈들 하겠어.
1: 아.
0: 자연은 절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 왜 몸통 다리 짧고 몸 긴 애들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자연상 놔두면요. 몇 일주일도 못 견디는 애들.
1: 아, 닥스훈트 이런 애들.
0: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개의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특정한 외모, 성격, 크기, 능력 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해서 교배했어요.
1: 예.
0: 왜 일단 큰 거 좋아했죠. 너무 무섭진 않지만 우리한테 친화적이 되고 네. 어쨌든 얘는 뭐 동물을 잣조차가 얘는 뭐 힘이 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갔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사냥이나 목축이나 경비, 그 다음에 내 반려견은 좀 더 귀여워야 되죠.
1: 네.
0: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에 맞춰서 개를 기르고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 계속 반복적으로 교배했습니다. 얘는 몇 년만 있으면 계속 한 세대 나니까 해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매우 많아요.
1: 예. 그러니까 예.
0: 특정 유전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품종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다 한 개의 종입니다.
1: 예.
0: 카니스, 루푸스, 파미르, 리알리스 예. 다 교배 가능합니다.
1: 아, 인위적으로 우리가
0: 예,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는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 작은 변화 하나 가지고 돌연변이로 그런 몸이 됐어요. 아. 소형견과 대형견 차이도요, 유전자 하나 차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 예. 환경과 문화에 따라

0: 북극 지방에서는 썰매견, 유럽에서는 장식견 같이 많이 만들었죠. 아까 뭐 시베리안 허스키 말티즈 같은 것도 네. 외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두 같은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인간의 목적과 환경에 따른 선택적 번식과 유전적 변이 덕분에 다양해진 거죠. 인간이
1: 인간,
0: 얼마나
1: 인간 지독하다 진짜. 어떻게 회색 늑대에서 말티즈를
0: 그러니까
1: 만드냐.
0: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와, 네. 인간 정말 훌륭합니다.
1: 아, 훌륭하다. 네.
2: 예, 훌륭하다.
1: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늑대 얼굴이 보이는 애들,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 네. 진돗개 같은 애들은 뭐 전혀 아닌 애들, 푸들, 요크셔테리어, 말티즈보다 늑대에 더 가깝다.
0: 전혀 아닙니다.
1: 아, 네, 저 거의 말이 안 된다. 네. 아.
0: 말라뮤트, 뭐 허스키, 진돗개 네. 외모가 외모 성격 조금 비슷해가지고 늑대 닮았잖아요. 네. 하지만 늑대하고 더 가깝다고 단순히 말하기 어렵고요. 예, 그 진돗개는 그렇군요. 유전적으로 늑대와 아주 가까운 토종견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1: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뭐 한국 토종개들이 늑대랑 제일 뭐 닮았다? 뭐 이런 연구가 예, 뭐 있다고.
0: 99.9% 일치하는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토종개인 진돗개가 예. 그 알래스칸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늑대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편이라고 밝혔어요. 그 최봉환 박사님, 최봉환 박사님이 옛날, 옛날 샀던 고대계, 현대계, 야생계, 외국계, 한국 토종계 한 33품종에 2258마리, 오유, 도대체 2258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와, 이거 정말로요. 와, 정말 힘든 일이야.
1: 정말 고생하신
0: 얼마나 많이, 그, 연구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계가 다른 어떤 종의 개들보다 늑대와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예. 아, 요거 제가 좀 그렇게 찾아보다 궁금했던 건데 보니까 이제 여우, 자칼, 코요테 이런 애들은 개과인데 예. 제 눈에는 하이에나는 진짜 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이에나는 개과가 아니더라고요.
0: 하이에나야말로 개랑 정말 멀리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아니 해나 옆모습 앞모습 말고 아,
1: 개처럼
0: 옆,
1: 생겼죠.
0: 맞아.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 예, 예. 옆모습 보면 턱에서부터 머리 코끝에서부터 예. 목까지 예. 목에서부터 몸끝까지 길이를 보면요. 예. 전혀 다릅니다.
1: 아 그러는가? 예,
0: 전혀 이거 같은 동물이라 볼 수가 없어요. 예.
1: 예. 분류학적으로 쟤는 하이에나과하고 몽구스랑 차라리 더 가깝다고 네, 하는데 완전히 저렇게 다르... 보니까 몽구스 느낌 난다. 네.
0: 그거 어디랑 개랑 닮았어요?
1: 괜찮아. 아, 예. 아, 너무 뭐라고 하시네. 네. 예. 개랑 늑대 교배시키는 거 가능한가요?
0: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와 늑대는 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종의 카니스 루프스예요. 같은 종의 아, 다른 아종이라 그래요.
1: 그럼 가능.
0: 그러니까 개들도 서로 하듯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 교배를 통해서 개와 늑대에서 태어난 개를 늑대개 울프독이라고 해요.
1: 아 울프독.
0: 네. 근데 그 자손들도 생식 능력이 있어요. 당나귀와 말 사이에 태어난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1: 없죠.
0: 근데 얘는 생식 능력이 있어요. 울프독은 얘기하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 그러네.
0: 근데 그런데 행동이나 생태 그다음에 사회적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자연적인 급여는 이런 데 있습니다. 개랑 늑대한테 마주쳐도 오, 너 마음에 드는데 짝짓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1: 사람의 손을 타야 된다. 네.
0: 늑대개는 일반 개보다 훨씬 야생성이 강하고 울프독이요.
1: 예.
0: 사회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키기가 어려워요.
1: 어려워요.
0: 훈련하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부모 성격도 부모 따라 천차만별이고 사람들도 키워하지 않죠. 키우지 않고 키워하지 않습니다.
1: 예.
0: 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1: 없어요. 그런데 네. 가끔 또 키우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0: 하려면 또 그냥 죽습니다. 울프독과 울프독끼리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도심에 출몰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는 들개라는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인가요?
0: 들개는 개죠.
1: 아, 그냥 개인데 들에 사는 개인가요?
0: 네. 늑대와 반려견의 중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인간이 키우다가 길들여 키우다가 내버린 거죠. 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으로 복귀했죠. 야생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간 주는 거 먹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성이 다시 강화됐죠.
1: 살아났다.
0: 그러니까 야생성이 살아나지 않은 개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열심히 해서 저는 야생성이 살아내는 애들이 많이 들개가 됐죠. 너무 독립적이진 않아서 인간이 살던 곳에 많이 내려와요.
1: 예.
0: 그래 뭐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작은 야생동물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죠. 제주도는 들깨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1: 아 제주도에요?
0: 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인간의 갈등 문제를 일으키게 하죠. 제주도까지 와서 들깨 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그러네. 제주도에 와서 일부러 버렸을 수도 있구나.
0: 네.
1: 아이 그럼 안 되죠. 네. 예. 늑대는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하지만 개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막 배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1: 한때 늑대였던 개들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걸까요?
0: 그러니까 개를 가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에서 친화적이 있는 애들만 계속 키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안 좋아해? 그럼 가. 그런 거죠. 계속 우리 좋아하는 애들만 카다 보니까 네. 그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잘 안기고 발에 안기고 발 눕고 이런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1: 네.
0: 그냥 개들, 결국 그런 성품만 남았게 된 거죠.
1: 모든 회색 늑대가 다 가축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
0: 아니었죠.
1: 우리가 되는 애들만 받는 겁니다.
0: 되는 애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인간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본능을 갖게 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늑대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해요. 근데
1: 예.
0: 개는 가축화 과정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의존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짓, 표정, 행동까지 다 반응하고 네. 심지어 도움도 청하잖아요. 그게 기호하거든요. 아, 날 도와주세요. 끙끙 댈 때,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호한 거거든요.
1: 예.
0: 근데 반면 늑대는 독립성이 되게 강합니다. 문제 해결로 직접 하려고 그래요. 동료와 협력하려고 하죠. 근데 개는 동료와 협력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하는 겁니다.
1: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야생 늑대를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을까요?
0: 있겠죠.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츄어리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길들어져 있는 개가 이렇게 많은데,
1: 굳이?
0: 뭐 이런 거죠.
1: 예. 그렇군요.
0: 아, 야생에 부족해요. 야생 늑대 그냥 냅두면 돼요.
1: 알겠습니다. 아, 요것도 궁금했는데, 정글북이라든지, 원령공주, 늑대 소년, 이렇게 미디어에서 늑대가 사람을 키우는 설정도 굉장히 많고, 그 로마 건국신화에서도 막 늑대 젖 먹고 애들이, 쌍둥이들이 막 자라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콘텐츠나 설화가 많아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뭐 사람과 늑대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면 사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예.
0: 그러니까 새끼 늑대를 어미와 분리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과 함께 키우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아니 새끼부터 갖다 캐나다를 갖다 놓으면.
1: 예.
0: 아 뭐 늑대 소년은 사람을 간년에 캐다가 늑대처럼 키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반대가 정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연구자나 사육사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하지만 늑대는 이제 본성상 야생성이 있고 개에 비해서 사회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따르는 반려동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형글북이나 원령공주, 늑대소녀 같은 이야기들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창작이죠.
1: 왜 하필 늑대냐고.
0: 가까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늑대와 인간이 완전히 동등하거나 가정 내에서 완벽히 공존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우리 개잖아요. 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한 발짝만 넣어가면 있는 늑대란 말이에요.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 늑대 같은 이야기들이 인간 내면에 있는 야성과 이성, 우리도 야성성 있잖아요. 야성성 있잖아. 개한테 한 거죠. 자연과 문명의 갈등 같은 깊은 상징을 늑대 인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야수성의 공존, 자유의 억압, 정체성 혼란 같은 복잡한 심리적인 주제를 탐구하는데 아주 적절한 소재가
1: 아닐까요? 그렇지, 아닐까요?
0: 그렇지. 네. 네. 거기다 변신과 초인적인 그 능력들을 판타지인 요소가 붙으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에서 쓰여요.
1: 네. 가령 뭐 호랑이나 사자의 야생성을 쓰기에는 또 너무 우리랑 거리가 멀고
0: 그렇죠.
1: 늑대는 약간 개 느낌이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미디어 속 창작물들은 되게 대중문화 한 부분이잖아요.
1: 예.
0: 현실과는 다르게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공존하는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와 감정을 주려고 합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자, 늑대랑 개를 조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네가 생물학적으로 식성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0: 그러니까 개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1: 다 먹죠. 뭐 밥을 네. 남은 밥을 줘도 먹고.
0: 먹죠. 다 계속 키우면 안 된다 하지만 다 먹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예. 네, 늑대는 주로 순수한 육식입니다.
1: 걔는 남은 밥 주면 안 먹나요?
0: 안 먹습니다. 사슴, 멧돼지, 토끼 이런 것들 야생동물만 사냥해 먹죠. 근데 걔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하면서 제일 처음에 먹은 게 뭐였을까?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1: 남은 밥.
0: 똥이었습니다. 똥.
1: 아, 사람 똥?
0: 사람 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개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똥들이 막 널려 있을 때 개가 이 똥을 다 치워주는 게 상당히 이뻐 보였던
1: 그래서
0: 거예요.
1: 그래서 똥개구나.
0: 네. 네. 나쁜 게 아니죠.
1: 예.
0: 사실 똥에는 사실 많은 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잡식성으로 진화합니다.
1: 예.
0: 인간의 식습관. 네. 먹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먹는 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식품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심지어 곡물, 야채, 가공된 사료를 소화하는 능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늑대도 상황에 따라서는요. 식물성 음식을 먹기도 해요.
1: 그래요?
0: 열매, 풀, 먹을 없으면 그것도 먹어야겠죠.
1: 예, 예, 예.
0: 하지만 개처럼 다양한 음식, 또 가공된 먹는 것을 소화하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1: 떨어진다.
0: 봐야죠. 그러니까 개는 인간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규칙적인 급식을 먹이를 얻는데 늑대는 사냥 능력이 생존에 직결됩니다. 거기다 결정 차이가 뭐냐면요. 예, 예. 소화 시스템이 달라요.
1: 아, 그렇죠.
0: 개는 심지어 녹말을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분을. 아, 이게 예. 큰 게 밥도 먹고 뭐 예. 파스타도 먹는단 말이에요.
1: 사람이야, 사람.
0: 네. 예. 그런데 늑대는 그게 없어요. 아. 파스타 이거 못 먹습니다.
1: 탕수육 소스 못 먹네요.
0: 네. 예, 탕수육에 그 알맹이만 먹습니다.
1: 알맹이만 먹습니다.
0: 더 얇은 놈들이 이렇게 벗겨먹는 아이들.
1: 그러네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다. 예전에 사람이 분변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람한테 더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식성이랑 예. 예, 닮아질 수밖에 없는. 아, 이것도 궁금한데? 그러면 새끼 늑대한테 개살을 주면 먹나요?
0: 예. 어? 개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늑대나 늑대 개는요, 개살을 먹기도 해요. 예. 적불, 그럼 처음부터 그 존재 왜 안 먹겠어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분 공급과 관리만 잘 된다면요, 개살어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개살어는요, 개의 잡식성 소화기에 맞춘 것이에요. 그 늑대는 육식성 본능과 그렇죠. 영양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1: 예.
0: 그래서 야생 늑대 새끼에게 그러니까 개사료만 주는 것은 절대로 권장되지 않죠. 개사료도 먹여도 되지만 그것보다 또 계속 고기도 따로 주셔야 됩니다.
1: 아, 예. 요거는 뭐 좀 답이 예상되긴 하는데 만약에 늑대랑 개랑 싸우면 예를 들어 뭐 개 중에서 뭐 챔피언급이라고 치면 늑대가 그래도 이기겠죠? 예.
0: 그러니까 큰 늑대랑 작은 개랑 싸우면 이제 작은 개가 늑대가 이기고요. 작은 늑대랑 큰 개가 싸우면 큰 개가 이기겠죠.
1: 아, 그런가?
0: 예. 근데 늑대는 자연 상태에 살아남을 거 같아요. 강한 힘. 심폐 지구력 이런 게 있잖아요.
1: 아, 예, 예.
0: 또 냉철한 심리적 능력, 심리적 능력도 갖춥니다.
1: 아, 예, 예.
0: 그런데 그러니까 치명적인 한 방을 노리면서 싸우거든요.
1: 예.
0: 실제로 늑대는요, 개 몸통을 딱 물어가지고요, 내장까지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 예.
0: 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1: 네.
0: 심폐 지구력이나 야생에서 쌓은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종과 크기, 성격에 따라 뭐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아주 작은 품종과 늑대는 뭐 확실히 늑대가 우세하겠죠. 하지만 대형 견종, 추견 종류와 싸우면 개가 이길 수도 있겠죠.
1: 히플테리어는 승산이 있다.
0: 네. 근데 좁은 공간에서 개가 유리하지만 유리할 수 있어요.
1: 자연에서는.
0: 야생에서는 그렇지, 늑대가 그렇지. 훨씬 유리할 겁니다.
1: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늑대와 개의 차이점, 뭐 시력이나 후각 같은 감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늑대 특유의 시그니처인 하울링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시력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늑대나 개나 다 시력이 나빠요.
1: 아, 둘 다 나쁘다?
0: 네, 둘 다 나빠요. 사람보다 훨씬 잘 못 보나요. 야간 시력은 좀 발달했지만
1: 예.
0: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볼 수 있지만 시력은 나쁩니다. 그다음에 색도 구분하지 못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움직임이 감지 능력이 뛰어날 뿐이지 그래서 넓은 시각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1: 시력 자체가 좋습니다.
0: 시력 좋았습니다. 근데 늑대는 개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먼 거리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1: 아.
0: 멀리 있는 걸 봤으니까 개는 멀리 있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사냥하니까 멀리 있는 걸 봐야겠죠.
1: 예.
0: 근데 후각은 개나 늑대나 다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늑대가 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죠.
1: 아, 그래야겠지.
0: 네, 그래야겠죠. 개의 후각 수용체가 약 2억 개예요.
1: 예.
0: 2억 개인데 예. 사람은 이거 사람보다 한 50배 많은 거예요.
1: 예.
0: 근데 늑대는 개보다도 훨씬 더 후각 수용체가 많습니다.
1: 예.
0: 가장 큰 차이가 하울링에 오 하는 거 있잖아요.
1: 그 개들은 안 하잖아요.
0: 네. 예. 걔네 쾅쾅밖에 없죠. 그러니까 늑대는 하울링은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영역 표시도 하고 무리 구성 간의 위치 확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냥을 할 때 넌 저쪽으로 공격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1: 아.
0: 걔들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느껴지고 울림이 깊어요. 자연 속에서 멀리 떨어지는 멀리 갑니다. 근데 개의 소리는 멀리 가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직격해야 개가 짖는 것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정도 또 관심 끄는 정도 위험을 알리는 정도예요. 늑대의 하울링만큼 널리 퍼질 필요도 없을 뿐이죠. 그 다음에 또 집단 의사소통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짖는 건 누구냐? 기껏 사람에게 짖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유명한 짤에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게 나오는 거죠. 예. 하지만 자연에서 통하진 않는다. 늑대는 왜 사람을 공격 안 합니까?
0: 네.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죠.
1: 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0: 네.
1: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0: 네. 그럼 세상에 네. 먹을 게 많은데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운데 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가면 상어가 스쿠버하면 상어 많이 보잖아요.
1: 예.
0: 상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요. 1년에 상어에 물려 죽은 사람은 6명에서 10명 사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1: 예.
0: 그 6명이 10명 사이에는 스쿠버는 없어요.
1: 아.
0: 상어가 보기에 스쿠버는 맛없게 생겼어요. 까만 옷 입고 공기통 메고 있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요. 매년 1억에서 3억 마리예요.
1: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
0: 그러니까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이 상어를 무서워하지는 아니에요. 모든
1: 예.
0: 동물이 사람은 무서운 놈이에요.
1: 그렇죠.
0: 다 알아. 다 피해갑니다.
1: 다 알아.
0: 예. 네.
1: 야. 예, 우리는 여섯
0: 저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1: 알겠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늑대에 대해 더 파보겠습니다. 저희 에디터들이 이번에 좀 원고 구성을 하다가 이상형이 늑대 같은 남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흑심을 품는 남성을 늑대 같은 남자라고 했는데 요새는 얘네가 평생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로맨티시스트로 좀 이미지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니까 부부가 무리를 이끌며 수컷은 사냥을 하고요. 암컷은 육아를 담당합니다.
1: 암컷이 육아 담당하고?
0: 네, 수컷이 오. 사냥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부부 중 어떤 한쪽이 죽기 전은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1: 오, 예.
0: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1: 그 뭐죠?
0: 예. 모든 동물들이 없다?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새들이 뭐 저기 있잖아요. 다 평생 일부 일처제를 하잖아요.
1: 예.
0: 알 낳잖아요. 알 낳으면요 유전자가요 천차만별해요. 새들 바람 많이 핍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 알려져 있잖아요. 한쪽이 죽어서 재혼을 하더라도 예. 기존 배우자의 자식을 끝까지 시키고 키워요.
1: 아, 늑대가?
0: 그건 아주 훌륭하죠. 정말 대단한 예. 사전 안 그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새끼가 장성하면 생식을 하지 않는 대신 동생을 돌보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성을 찾아 새로운 무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공격할 정도로 가족애가 유별나요. 이런 점에서 가족애가 유별난 점에서 난 늑대 같은 남자가 좋다. 이런 건 괜찮지만.
1: 괜찮지만. 네.
0: 늑대라고 해서 그렇게 뭐 일부를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
1: 한국 사람들도 일부 일처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죠.
0: 알려져는 있죠.
1: 알려져.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 너무나도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 늑대와 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갖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고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르면 다음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가 8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민주당에도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방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 금태섭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아침 그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하시다가.
4: 예, 1년 동안 했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여기 자주 오겠습니다.
1: 아, 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 박재 자주 오신다 했으니까.
5: 아니 근데 오랜만에 금 의원님 좀 뵀는데 예. 2024년 12월 4일이 생각나요.
1: 아, 그때
5: 개원 다음 날.
4: 아, 예, 여기 왔죠.
5: 여기 CBS 특집방송에 예, 예, 예. 저하고 금 의원님하고 지금 자리가 바뀌었어. 제가 그쪽에 앉았고.
4: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5: 금 의원님이 예, 여기 앉았고.
1: 예. 맞습니다.
5: 그때 진행하다가 박재홍 앵커가 그 앵커의 눈물을 흘렸다.
1: 맞아요, 맞아요.
5: 그날이에요.
1: 그날에. 그 멤버가 그때 모였어요.
4: 제가 네. 여기서 그 뭐 이게 친이 쿠데타다. 네, 그 얘기를 했었죠, 진짜. 네, 정말.
1: 두 분의 설명으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 우리 김수희 평론가는 12월 3일 밤에 같이 방송했어요.
3: 아, 네. 당시에.
1: 시작이 대업날 밤에.
5: 내란 극복에.
1: 네, 밤 11시 반에. 네. 방송 시작하면서 사진 찍고 시작해서, 아, 우리 끌려간다 하면서. 아이고, 다 같이 있어요, 지금. 자, 선관위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 네, 선거관리 부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아 이거 최종 투표율만 맞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면서요?
3: 네, 검경합수부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역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해서 결재를 받고 수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로 실무자가 임의로 허위 입력했다는 내용인데요.
1: 예.
3: 어제 합수본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허위 입력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1: 예.
3: 투표자 수 오입력 그리고 통계 조작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췄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합수본은 어제에 이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1: 예. 일단 그 전산에 입력 잘못한 거, 또 무단 수정했던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게 본인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최근에 또 드러난 비위가 많잖아요? 정리해 주시면.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는 투표자 수를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집계를 합니다.
1: 예.
3: 그날 총 12번 집계를 하는 거고요.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이렇게 순차 보고하는 시스템인데요.
1: 예.
3: 합수본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3: 특정 시간대에 투표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서 등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 시간대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서 총 합계를 맞추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1: 예.
3: 합수본은 조작 모의 정황을 담은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수 전체를 허위로 꾸미거나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3: 아직까지 뭐 고의적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여기까지는 좀 선을 긋고 있고요.
1: 예.
3: 그리고 한편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이라든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낮춘 경위 이런 점들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게 투표자 전산 입력을 잘못했다는 건데. 자, 누구부터 하시고, 금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4: 예, 네. 이거는 뭐 범죄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이 일만 놓고 보더라도 네. 선관위가 자체적인 어떤 그 감사, 감찰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은 검찰이 많이 약해졌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도 예. 내부 어떤 저 이 감사 절차 같은 게 있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 와서 그 전에 있었던 기록을 다 꺼내서 이게 제대로 됐니 말았니 따지거든요.
1: 예.
4: 이게 한 번만 선관위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이걸 바로 고발은 안 하더라도 이거 문제되면은 이건 처벌받는다. 이건 뭐 공무원직도 날아가는 거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행해지고 또 만약 발각된 상황에서도 아니 결과적으로 맞추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1: 예.
4: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1: 범죄입니다.
5: 아니 이게 선관위의 불법 부실 도덕적 해이의 끝이 어딘지 도대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예. 상황인데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이게 이제 투표수를 입력을 조작한 거잖아요.
1: 그렇죠.
5: 득표수 입력 조작이라고 안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실제로.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1: 예, 예.
5: 근데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저게 가능했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혹은 실수로라도 예. 득표수 입력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1: 예.
5: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합의됐는데 이 특검의 범위를 넓힌 난이 있더라도 좀 발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예, 같고 예.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이 정도 드러났는데 검경 합수본 수사도 이제 못 믿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정도면.
1: 예.
5: 그러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검이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1: 예.
5: 빨리 어쨌든 세부 사항들을 확정 지어가지고 수사 범위를 넓히더라도 특검 수사를 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1: 예.
5: 일단 선관위가 지금 헌법상의 기구에서 제약은 있겠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해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걸피 위해서 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1: 예.
5: 근본적으로 아니 이게 선거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안 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1: 예.
5: 가뜩이나 부정선거론이 우리 사회에
1: 예.
5: 그 음모론으로 지금 올림픽공원에도 좀 매일 저러고 있는데
1: 예.
5: 이거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입력 그걸 통해 조작을 핵심적인 부정선거 기재를 얘기하고 이게 지금 실제로 마음 가능하다는 게 좀 나온 거니까 김수민 보는 거야.
3: 네. 근데 사실 투표자 수 오입력 같은 경우는
1: 네.
3: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왕왕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데
1: 예.
3: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1: 그러니까,
3: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보고였다라고 다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또 그 규모가 심각하다거나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는 징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1: 네.
3: 되는데
1: 네.
3: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있었던 것만 그 또 다시 숫자를 맞춰 놓으면 그만 아니냐.
1: 예.
3: 이걸로 당락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1: 예.
3: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1: 사실 예.
3: 이번에 투표자 수 오입력뿐만 아니라 허위 입력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선관위에서 그냥 넘어갔던 이유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거였다.
1: 예.
3: 네. 오직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3: 사실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애써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 끝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1: 그러니까.
3: 국민들도 투표를 할 때 행여나 내 한 표로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1: 예.
3: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좀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1: 자 대안이 뭘까요?
4: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대안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1: 없어요?
4: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예. 행정부가 사실 저 이 선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예.
4: 우리가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선거 관리한다 그러면
1: 예.
4: 여야가 서로 그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1: 그렇죠.
4: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4: 선관위 제도 어떤 제3의 기구를 두는 것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4: 다만 이 개헌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고친다면
1: 네.
4: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 하여튼 이 감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1: 네.
4: 지금은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이게 구제를 받는 절차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그거에만 영향이 없으면 여기서 뭐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고 누가 볼 사람도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이 투표 업무, 개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1: 예.
4: 이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5: 그러니까 저는 개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 개헌.
5: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하에 원포인트 개헌을 이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1: 선거제도.
5: 왜냐하면 내년에도 재보궐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어설프게 고친 채로 총선 또 맞이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독립기구라는 위상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독립기구를 독립기구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외부의 감시를 받는 예. 그런 기구여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을 하는지예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4: 없습니다.
5: 그냥 관행으로 생긴 네,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다 보니까는 선관위가 자기를 사법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국회고 뭐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고쳐야 되고 선관위가 전국에 200 뭐 몇십 개가 있는 겁니다. 예. 꼭 200 몇십 개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도 시군구 선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한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개혁을 한답시고 예. 선관위 규모를 늘려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해경 막 그때 문제 삼아가지고 해경 해체하고 네. 해경 넣은 거 아시죠 나중에. 다시 복원될 때 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늘리는 이 방향으로 이게 잘못 어떻게 보면은 결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대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6: 예,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참 부정선거론이 참 우리 민주주의 참 병들게 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선관위 관리도 이렇게 부실했으니까 참 이걸 다시 바닥부터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건데 미국이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포함이 됐네요.
3: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 내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6: 예.
3: 이 시한이 내일 7월 25일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301조를 활용해서 새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6: 예.
3: 적용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른데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에는 10%가 적용됐고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경우는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6: 예.
3: 새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내일 0시를 기해서 시행됩니다.
6: 예, 이게 이제 301조 관세가 모두 적용되면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 부과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미국이 15% 상한선은 준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3: 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6: 예.
3: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는 15%로 낮추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6: 예.
3: 산업자원통상부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미국에 강력 요청을 했고요. 미국 측도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6: 예.
3: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는데요.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를 만나서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USTR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6: 예, 이게 참 대외약제가 많은데 관세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다시 이제 등장한 이름입니다.
5: 근데 청취자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무역법 301조 흔히 슈퍼 301조라고 예, 부르는데 예, 예.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6: 예.
5: 하는 거예요.
6: 예.
5: 그러니까 미국이 부당하게 상대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무역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예. 그에 대해서 관세 등으로 보복 조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6: 예.
5: 강제노동 그리고 뭐 과잉 생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60개국을 상대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건데
6: 예.
5: 거기서 그 강제노동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신장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다. 그 60개국이.
6: 예.
5: 그리고 과잉 생산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생산을 더 늘려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부당하게 수출했다 뭐 이런 거예요.
6: 예.
5: 근데 그 대상국들이 어디냐면 전부 미국하고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냥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6: 예.
5: 그리고 16개 그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부주적 과잉 생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까지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6: 예.
5: 근데 트럼프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미국한테 이거 가지고 뭐 항의하고 문제 제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짓 비슷한 거를 미국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6: 네.
5: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건데
6: 예.
5: 최소는 한미 간에 상호관세 합의를 15%로 지난번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거 넘지 않도록 네.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별 방법은 없는데 그래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이기돼서 관세를 세게 들고 나오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발등을 찍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했습니다. 예. 인플레가 심해질 거고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거를 부담하게 될 거고 결국 이 관세금이 어디로 부담이 되냐 하는 것은 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 지금 상당 기간 시행을 해봤을 때 예. 뭐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관세가 어떤 큰 부작용을 초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당 사이드나 옛날에 관세 정책 반대하던 경제학자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겁니다. 아까 슈퍼 301조 얘기하셨는데 이 슈퍼 301조랑 무역법 301조가 좀 다른 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예. 온갖 그 구실을 대서 이 관세는 유지를 하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예.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저 반대를 하거나 부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들을 거는 전혀 없을 거고 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저 본보기가 안 되도록 이거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로서 좀 울분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6: 김정은 장관이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빠지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인데. 저 김수인 평론가.
3: 네,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6: 그러니까요.
3: 왜냐하면 네. 뭔가를 합의를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게 일종의 위협으로 끝날 때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더 압력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지렛대를 살리려고 하는 게 미국의 특징이라서
6: 예.
3: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집중을 하겠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이제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걸려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6: 예.
3: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 생산 능력을 왜곡하고 있다든가
6: 예.
3: 뭐 국내 소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량을 수출을 한다든가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들여다볼 텐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사실 예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뭐 대중국 관세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건 부분들에 대해서
6: 예.
3: 후임인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크게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른 정부보다 좀 거칠다는 특징은 있는데 사실 이 기조 자체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맞아요. 계속될 수 있다는 예. 점. 그래서 이거 한국 정부 입장에서 좀 장기적으로도 미국이 이러한 변화 같은 것들을 주시하면서 좀 새로운 대응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 예, 저희 무역 세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도 정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짚어봅니다. 세계 재산 분할 관심이 모았죠.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 소송 오늘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었네요.
3: 네,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6: 예.
3: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자까지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6: 예.
3: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 자체는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6: 예.
3: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처럼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였고요. 다만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를 반영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 지원금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했던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금액 규모는 줄었습니다.
6: 예.
3: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에 2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1조 3,800억 정도였거든요.
6: 예. 예,
3: 거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금액이고요. 또 SK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6월에 장중 81만 5천 원이 SK 주식이었는데요.
6: 예.
3: 그 가격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의 주가인 16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6: 예, 2020년 4월은 16만 원이었군요.
3: 네, 많이 되었습니다.
6: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데. 자, 일단 우리 법률가이신 금태섭 의원님.
4: 예, 예.
6: 이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걸 또 재산 기업으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재판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4: 뭐 이 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하게 예. 이거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예. 다들 뭐 이 문제는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과연 경영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6: 아, 그래요?
4: 예,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예. 보면 이제 크게 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사실은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가를 어느 때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 또 예. 주식 자체를 분할하라고 나누라고는 안 했거든요. 예.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다만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지금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다시 상고를 한번 해서 다툴 수는 있는데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6: 이자 부담. 예, 박 의원님.
5: 다시 상고한다고 바뀔까요? 파기환송에서 어쨌든 대법원에.
6: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서
5: 파기 취지를 반영해서.
6: 반영한 고등법원이 한
5: 예,
6: 거죠.
5: 고등법원의
6: 그러니까?
5: 결정이어서 제가 보기에 바뀔 것 같지 않고. 아니 비상이죠 사실은 SK로서는 물론 SK 입장에서는 이게 주식을 현물 분할해가지고 양도하는 게 최악이었는데 그건 피했어요.
6: 예.
5: 그러니까 기업 경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현금으로 했는데
6: 그렇죠.
5: 아 현금 9천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외로 재벌들이 현금 별로 없어요. 이건 마련해야 되는데
6: 그럼
5: 결국 담보 대출해야 되잖아요. 주식 담보 대출하고 예, 그렇죠. 막 배당 늘리고 막 여러 가지 좋지. 또 비상장 회사 동원하고 비상이죠 비상. 기업 경영에도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6: 예.
4: 좀 가십성이긴 한데 하여튼 그 재계에서 만나보면은 예. 이 이혼과 관련돼가지고 이건 뭐냐 이혼 사건은 항상 감정 싸움인데 예. 그 최태원 회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한 거 뭐 이래가지고
6: 예.
4: 그게 아마 법원에도 법원 판결에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 아.
4: 그러니까 이.
5: 의심죄.
4: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재계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공식 행사에 예.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새로운 분하고 같이 나오고 하니까 예, 예, 거기서 예. 이제 막 쌈도 벌어지고 이런 뒷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6: 이거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용으는 적절하지 않은 예, 것 같아서 여쭙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다. 네. 예. 김승희 평론가도 한 말씀 주시면.
3: 네, 일단 이번에 뭐 이 세계 판결을 통해서 판례가 남는 거잖아요.
6: 예.
3: 결국에 이 주식이라도 혼인 중에 그 가치 형성에 기여하면은 지분이 인정된다는 점, 예, 이 점이 남아서 앞으로 또 뭐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예, 그런 또 이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6: 예.
3: 그 당장에는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그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뭐 현재 회사 사정, 뭐 매각,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권 문제가 무엇보다 있기 때문에
6: 예.
3: 이걸 뭐 주식을 팔아서 처분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뭐 담보 대출을 받는다든지
6: 예.
3: 배당금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6: 금태섭 변호사께서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거 다시 항고하시겠어요?
4: 글쎄요, 변호사들이야 상고하면은 돈이 되니까 무조건 하자고 무조건 하자고.
6: 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4: 근데 이게 예.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서 시작할 때 양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6: 아, 서로 양측이.
4: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1심에서 너무 크게 최태원 회장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변호사들이
6: 야.
4: 아 이게 위에 가서 깨지고 저 위저의 저기 저 이 재산 분할 금액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그때 300억인가밖에
6: 맞아요,
4: 안 됐잖아요.
6: 맞아요.
4: 그러니까 네. 말을 못 하고 있고 좀 이쪽은 아이 거봐라 우리가 이긴다. 그랬다가 방심한 게 있어서 근데 이제는 뭐 저 더 이상 뭐 상고한다 그래서 다시 불리해지거나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6: 예.
4: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팔든지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상고 포기하고 딱 하면은 그럼 돈 줘라 이렇게 될 텐데 물론 뭐 안 주면 이자 내면서 안 줄 수는 있다고 쳐도
6: 예.
4: 여기 뭐 압류 들어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어느 정도 뭐 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뭐 협의라도 하고 하려면 조금 좀 시간 벌기용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싸게.
6: 예.
5: 아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6: 예.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6: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회장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야 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6: 그리고 정호겸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6: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또 우리 네 분이 재판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정 의원님은 이 세 개의 판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태원 노소영 사건.
9: 네.
6: 아, 사건이 아니죠. 소송 결과.
9: 아, 근데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어요?
4: 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9: 여기서 정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4: 아니면 제가
6: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어.
5: 아니, 저게 현실적인 판단이세요.
6: 아, 변호사들만
4: 현명하신
5: 변호사들만 돈 벌어요.
9: 아. 아니 그리고 네. 그 노 관장에게도 이 정도면 네. 그동안에 본인이 겪었을 네. 여러 그 상처와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물론 이 금융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가장 많은 액수일 것 같은데요.
4: 최대죠 지금까지.
9: 최대죠. 네, 역대 네, 최대일 네. 것 같아요.
6: 거의 1조잖아요.
5: 인정해 주세요.
9: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저 최 회장은 네.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6: 그러면 되지 뭐. 이동학 최고는
8: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각자의 아~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아니 저는 재벌과 네, 네. 이혼이 확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 아 이번 판결 때문에?
5: 아니 구조가 비슷하면 아~ 예를 들어서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게 대부분 결혼 이후야. 그러면 이 판례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네.
5: 아니 그런 제가, 경우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8: 아니 유럽 애들도 이것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5: 아예 안 한다고. 네.
8: 원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거지. 그냥 동거만 하는 건 동거만.
4: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도 네. 이거는 이혼이라는 게 이 저 뭐 여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남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네. 재산 분할 청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9: 맞아. 네. 똑같아. 네, 달라졌어요.
6: 예, 각종 법률 상담은 금태섭 변호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유능해요. 예. 아, 네. 자, 상담은 정호김 박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9: 저도 뭐 그렇게 상담할 만한 그런 건 안 되는데요. 예. 미국화 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 외에, 그, 네, 그쵸? 예. 네.
8: 상담 제가 잘합니다.
6: 알겠습니다.
8: 안 해봐도.
6: 아, 정치 얘기 하지 말까요? 아무튼 다시 정치 얘기로 들어가면.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제 세 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첫 행보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정청래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 조찬을 해동했고 충청을 갔고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갔고 김민석 후보는 인천에 가서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인천 얘기 나왔으니까 자 우리 이동학 최고
8: 아니 이제 최근에 쿠팡 또 물류창고 예, 예. 불나가지고 엄청나게 바쁘셨거든요 시장이
6: 예, 예, 예. 예.
8: 그리고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러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거기 가서 그런 메시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던 것 같고
6: 예.
8: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뭐 전북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갔다 온 곳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10: K라디오

0: 네, 한 가지 바라는 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신천지권이라든가 또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든가 뭔가 우리 진영적으로 혹은 국민들에게도 뭔가 예. 뚜렷한 뭐 이 결과적 도움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억누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정의원님도 한 말씀 주실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2: 네.
1: 예, 그렇게. 예.
2: 그렇게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2: 지금 신천지가 김민석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인데 예. 아마 요 자체 이슈만으로 보면은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전면 폐지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보여요. 이게 구경하는 사람은 흥미진진한데 예. 본인들은 지금 거의 피가 마르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1: 예. 이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투표했는지.
2: 아, 몇 등인지?
1: 예, 개인에게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3: 본인들은 알겠네.
2: 아니, 근데 왜 양심도 없이 전부 1등이라 그래요. 1등 아닌 사람이
4: 아니,
2: 지금
4: 기싸움이니까요.
2: 예.
4: 아. 아니, 근데 어때요? 전 이동학 그 최고위원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계시니까 이 당원들이 아 그 저기 저 이 뭐야 보안수사권 문제를 보면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겠다 뭐 김민석 찍어야겠다 이렇게 영향을 받나요? 제가 봐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민주당원이라면 지금 대통령이 1년 반 되셨는데 여기서 누가 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셨지만 이제 청와대와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집권 1년 반 만에 다시 되면은 대통령이 너무 레임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막상 민주당 내부 사정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0: 저는 그게 일단락 되면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후자의 기준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대통령과 링크 시켜가지고 실제 예. 집권 여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예. 그런 영향이 돼?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질문으로 계속해서 후보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 총선 승리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우리 진영 똘똘 뭉쳐가지고 확장까지 이뤄낼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은 네. 지금 이제 이동학 최고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4: 맞아요.
3: 집권 1년 네. 반밖에 네. 안 됐기 네. 때문에. 예. 근데 그걸 차단하려고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대통령은 개파의 수장이다. 그리고 진영의 혼돈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흐름이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 유시민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밖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약간 엄살? 뭐 약자 그 코스프레 언더독 네. 전략 네. 이런 게 미치는 효과가 있고 이슈 효과도 있죠.
1: 예.
3: 보안수사권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그걸 강하게 어쨌든 이 요구했던 당원들은 결집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불만스럽게 지켜본 입장에서 제가 뭐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수준이 예.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로 이제 핏줄 논쟁에서 급기야는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1: 적통.
3: 근데 미래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데 그걸 예. 위해서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적어도. 예. 근데 그 얘기를 어떤 후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는 원래 뭐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

0: 가 없었는데
1: 원래 그런 일 김민석 발언인데
0: 총리는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1: 예.
0: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전면 등장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경쟁의 수준이. 근데 김민석 총리가 신천지 얘기만 하고 이 뭐 별다른 포지티브한 그런 비전이나
1: 예.
0: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여당 전당대회가 누가 이기든 간에
1: 예.
0: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1: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호남은 참 변화무쌍하다. 김민석 후보의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호남은 변화무쌍하다. 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호남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뭐예요 이거?
2: 근데 뭐 저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후보를 나서서 거기가 호남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1: 예.
2: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박원석 의원님 얘기 들으면 생각한 게 예. 친문 쪽에서도 지금 뭐 정청래 대표나 저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도 정말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격화되다가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면
1: 예.
2: 아주 이상해질 거다 모양이 그 생각은 할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건 지난번 총선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번 총선에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1: 예.
2: 이 메시지를 바랄 것 같아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대표가 돼서 쭉 가더라도
1: 예.
2: 민주당의 이제 그 예전의 주류 세력 친문을 또다시 내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이거를 보장을 해줄 거다.
1: 예.
2: 나는 근데 김민석 총리 쪽에선 또 전혀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예.
2: 계속 이렇게 강하게 신천지 얘기하고 뭐 하는 게
1: 예.
2: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1: 예.
2: 민주당을 싹 정리를 해야겠다. 전부 내 편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1: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양측이 서로 이 원하는 거는 뭐 저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이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1: 정 의원님.
3: 근데 그 신천지 얘기 말이에요.
1: 예.
3: 이거 김민석 후보가 호기롭게 제시한
1: 던졌죠.
3: 거잖아요.
1: 예, 예.
3: 그랬다가 별게 아닌 게 나오면 이거 된통 반격을 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1: 예.
3: 그다음에 그 총선의 기억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중적인데 지금 너무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1: 저차원적으로.
3: 왜냐하면 예. 이 정치가 철인 정치가 아니라 민주 정치거든요.
1: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표장에 나가서 그 후보를 뽑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 수가 있어요. 정철래가 보니까 아 정청래지.
1: 예, 정청래.
3: 정청래가 생각해 보니까 사돈의 이촌이었어.
1: 아.
3: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1: 예.
3: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만히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1: 예.
3: 그 편 얘기가 많이 나와요.
1: 아.
3: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인가.
1: 아.
3: 그러니까 조직관장을 어떤 식으로 그 조직 관리한다 그러면 뭐 거창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1: 예.
3: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과거에 말이에요. 그 노사모 신드롬이 있을 때
1: 예.
3: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1: 예.
3: 노사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분이 있어요.
1: 예.
3: 너무 놀랬대요. 그러니까 노사모 그러면은 저녁마다 뭔가 주제를 정해서
1: 예.
3: 열띤 토론을 해갖고 뭔가 결론을 낼 줄 알았는데
1: 예.
3: 그게 아니었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1: 아.
3: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평범하고
1: 아.
3: 일상적이고
1: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3: 바로 이 전당대회도
1: 예, 예.
3: 그런
1: 예.
3: 동학이 작동하는 단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1: 예.
3: 그래서 정청래식 방법이 오히려 먹힐 수도 아까 뭐라 그러셨지? 정청래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1: 얘기를 안 한다.
3: 네,
1: 예,
3: 뭐
1: 너무
3: 그게
1: 예.
3: 통할 수도 있다니까.
1: 예.
0: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그 후보가
1: 예.
0: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을 읽는 감각이나
1: 예.
0: 이런 거는 굉장히 탁월할 거예요.
1: 그분이
0: 오랫동안 그 정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당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고 기반을 만드는 정치를 정치 등장하면서부터 한 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글 올리고
1: 단지 게시판?
0: 거기서 민심을 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략이 없는 게 아니고 저게 전략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라는 게 매우 단순화시켜서 선명한 개혁. 검찰개혁 1인 2표 당원 주권 이거다. 근데 그게 소구하는 당원층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봤으면 초반에 분위기만 봤으면 아니 대통령이 밀어주고 총리까지 지냈고 뭐 김민석 후보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상이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밖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막상 민주당을 오래 출입한 정치부 기자들은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도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예. 사실은 그 보안수사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민생은 큰 영향이 없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신천지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면 네. 결국에 가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반 됐지만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정부 돼서 바뀐 게 뭐냐. 그동안은 이거 뭐 미국하고 관세 협상도 잘 된 것 같고 뭐가 네. 된 것 같고 하지만 부동산이 이제 점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네. 대토론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계속 내세웠던 게 코스피였는데 네. 코스피도 이제 떨어지면서 막상 코스피로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럼 한 게 뭐 있냐. 그런 걸로 봐서 양측이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로 아니 좀 이견이 있더라도 모아서 가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는 순간 우린 다 죽는다. 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기 뭐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유시민의 ABC론도 예, 우리가 대통령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도 포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 B를 잘라고 A랑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반대로 한다. 아. 지금 뭐 그 대통령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측근이나 뭐나 이상 비린내가 난다.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 안 날 것 같아요.
1: 뉴스 팔로우 많이 내셨네. 우리
4: 국민집에.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신천지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예. 합동수사본부에서 그거를 수사를 했는데 민주당도 연루되어 있다.
1: 정황이 있다.
4: 예. 예. 정황이 있다. 이 예.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단독 기사로 나오고 지금 이제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걸 딱 보자마자 아 김민석 후보가 애초에 이거 김빼기 용으로 작업, 뭐, 미리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구나. 아, 만약에 그 작업이 안 됐었고, 신천지 예.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예. 회자가 되지 않았었더라면, 예. 느닷없이 오늘 이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예. 민주당이 받을 후폭풍은 엄청났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일이 지금 이미 김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예. 신천지 뭐, 한가하게 그런 예. 얘기하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실제로는 제가 볼 땐 그거를 약간 내다보고, 미리 김빼기 작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1: 김민성 후보에게 미래 얘기가 있었군요.
4: 네, 그렇죠. 그리고 그저껜가 단서가 나왔잖아요. 네.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에 나는 네. 정청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1: 맞아요. 네.
4: 그리고 난 본선 올라갈 때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근거를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 근거가 그냥 경찰에서 나온 것 같아요.
3: 아니, 그 말씀을
4: 그렇게 해석할 수
3: 나도
4: 있지
3: 지금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1: 다른 해석해 주세요.
3: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그 처음에 신천지 얘기를 할 때 신천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했단 말이야.
0: 삼자 비밀려다.
3: 맞아요. 그래놓고 지금 합수부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깃발을 들고 김민석이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이 컨텐츠가 부실한가 봐.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안 나온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합수부가 나름대로 네. 아 여기서 지금 어?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하는 후보가 네. 신천지 얘기를 했으면 합수부가 뭔가 아 이건 내 생각이야. 합수부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수부.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백업을 한답시고 보니까 민주당에도 있어 이렇게 나온 거야. 아, 네. 근데 저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네. 그러면 민주당이랑 지금 5만 몇천 명 신천지
1: 국민의힘.
3: 그 당원이 네, 있다는 국민의힘이랑 네. 뭐가 달라? 도끼인기끼인이지.
0: 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경찰 좀 그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예. 오늘 그 보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전당대회 개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거에 어쨌든 그 이 전당대회 개입 했거나 예. 혹은 과거에 민원이나 지역구에 뭐 현안이 있어가지고 예. 당원 가입을 한 예. 이건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에 비하면 김민석 총리의 일성이 사실 너무 나간 측면이 있어요. 3자 비밀연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반명연대.
0: 3자 비밀연합을 얘기하면 이거 전당대회 개입하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근거가 뭐냐. 2단계에서 지금 경찰 저 합동수사단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서포트해 주는 거 아니야? 예.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예.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 아직 수사가 여물지 않았는데 예. 아직 이게 발표할 맞아요. 만한 예. 공표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예. 정치적으로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서포트해 주는 건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저분이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뭐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어떤 프레임을 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정부 책임자였는데 근데 그런 분 입에서 3자 비밀연합 얘기가 나왔으면은 왜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는지 무슨 근거인지 이 얘기를 좀 해야죠.
1: 그래서 친청계 이제 최고위원 통과한 세 분은 한 목소리로 기자회견하면서 이거 잘 제대로 얘기하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2: 아니 그 당연히 사퇴는 안 하겠는 안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1: 압력을 받겠죠.
2: 불체포 특권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도 이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마 직접 말씀하셨을 거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말하자면 검찰하고 짜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나온 거고 또 이제 이 친청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대라 이러는 건데 워낙 민주당이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양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그래도 김민석 그 총리한테 저는 약간 점수를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렇게 개업난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죠.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개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다들 이게 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3: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1: 마이크를 사랑해 주세요.
3: 그 개업날 왜 당신은 투표하지 않았어? 아. 감기약 먹었다고? 먹고 잤다고? 감기약이 뭐야?
1: 성분이 뭐야?
3: 했는데 느닷없이 김어준 방송에 가가지고 담을 타는 그 영상이 CCTV. 나와가지고 한 번에 제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밥이 뜸들이기를 기다리듯이 그래 계속 그래 놓고 이제 결정적인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민석의 정치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합수부 얘기에 그냥 그 기대가지고 이런 식이라면은
1: 그러면은
3: 예 그러니까 판단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죠.
4: 아니 근데 전 뒤에 거 이거 안 나오더라도 이미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3: 무슨 역할이
4: 뒤에 게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보시면
1: 못하겠대요 우리 정홍의 의원님은
4: 합수부 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실제로 2인자가 그 녹취했던 거 있대 윤석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입당시키라 고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밝혀져 버린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 연결고리가 누구인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거는 뭐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는 가입했던 건지. 근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나온 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하려면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잖아요. 저희 민주당 당원들 전부 다 8월 말까지 입당해서 끝냈거든요. 그럼 선거 앞두고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못 미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당대회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럼 내년, 내후년 가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추론하는 가설은 국민의힘도 이렇게 터져가지고 6만 5천 명이 가입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신천지 차원에서는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정도 세력이 야, 지금부터 빨리빨리 가입해. 민주당도 우리가 다리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짜다가 지금 걸린 거죠.
0: 아니, 뭐 좋은데.
1: 좋은데. 혼자 비밀연합 열심히 한다 이런
3: 그러니까
1: 느낌이야.
3: 그러니까 거기서 걸린다니까.
4: 아니, 제가 볼 때 그거는 이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
2: 해석의 여지가
4: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저는 왜요? 저는 다 구분해서 해석했는데.
1: 예, 좋아요.
3: 아니, 아, 너무했습니다. 너무했어.
0: 워딩으로 3자 비밀연합. 그렇죠. 이라는 얘기를
3: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김민석 총리의 뭐 본인이 김민석.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죠. 뭐.
3: 그게 설명이 안 되면 굉장한 공격을 할 거예요. 저기 뭐야?
1: 최민희.
3: 그러니까
1: 의원 뭐 또 이제 한민수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이분들이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어제인가요? 오늘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보안 수사권 당론으로 추인해 갖고 이제 다음 주 30일 본회의에 처리할 것 같아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자,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2: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면 여기가 뭐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몇 가지 점을 짚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안사건을 폐지하는 당론을 만들어서 지금 30일 날 통과를 시켰을 때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대로 갈까? 저는 당원들 사이에 그 불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안사건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게 그동안 해온 행보랑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당대회니까 이러지만 저거 끝나면 또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신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또 밖에서 보기에는 보안사건은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절규를 하면서 이건 살려야 된다. 아. 이게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 의뢰인들이 안 됐고 정말 이게 특히 범죄 피해 입으신 분들이 2년 3년씩 그러니까 네. 이 뭐 살려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는 네. 이게 대세에 영향이 없다.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보안사건 하나 살려놓는다고 우리 형사 절차가 살질 않는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데 매달려 있는 거지 네, 네. 이 검찰이라는 걸 아예 없애면 없애지 검찰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경찰 통제인데 통제를 전혀 못하게 만들었고 보안사건만 마치 그것만 있으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 게 크게 문제인데 또다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보안사건 같은 검찰개혁 같은 거를 그 민주당이 이제 어떤 주제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 드나든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검찰개혁 하자 그러면 그냥 그 구호에 따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은 보안사건을 살리냐 죽이냐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내 삶과는 너무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생결단을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내고 있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사건이, 내 피해가 빨리 회복되고, 어쨌든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처벌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보안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을 실체가, 범죄 실체가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민주당한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보안수사권마저 폐지하자는 게.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수사기소분리가 원칙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요. 누구를 위한 건지 답을 못하고.
1: 누가 좋아지느냐?
0: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 완전 폐지하고 오늘 보니까는 중수청해 주겠대요.
1: 중수청에 보안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고.
0: 그럼 제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수청에서 내린 수사 결론을 공수처에 이관했을 때 그때 보안수사는 누가 하나요? 중수청 수사는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안수사를 검찰이 하는 이유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함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좀 보안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뭐 경찰 그거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검찰을 이 중수청한테 준다고 치면 중수청의 수사 결과에 대한 보안수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 여론을 보세요. 최근 들어서 60 뭐 몇 퍼센트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예. 여론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의 강경한 목소리 밀려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의견 제출이 안 나오다가 법안까지 제출이 됐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이제 쟁점화되는 거를 서로 꺼려하고 피하려다 보니까 서둘러 덮는 모양새거든요.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민주당이?
1: 30초?
3: 그 지금 보안수사권 당론 추인에 대해서 예. 당론 추인만은 막아달라고 이소영 의원이 맞아요. 얘기하자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보안수사권 얘기할 때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예시로 하면서 이걸 폐지한다 그러는데 예.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이거 사실 정무적으로 생각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이제 쾌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자 일단 오늘 여의도 회전 오랜만에 금태섭 의원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운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0: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랜만에 목걸이를 좀 해볼까 하고 꺼냈는데 그 긴 줄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돌멩이처럼 뒤엉켜 있던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럴 땐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저 내 손끝을 따라 올라오는 작은 틈 그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살살살살 흔들어주면서 좀 더 큰 틈을 만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줄 하나를 빼내고 다시 틈을 만들고 다시 빼내고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죠. 그런데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는 풀린다니까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풀리더라고요.

가요계가 싫어서 떠났다는 이상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이상은입니다. 언젠가는.

0: 오늘 오프닝에서 목걸이 줄 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엉켜있는 목걸이 줄 푸는 거, 이거 인격 실험, 성격 테스트 제대로 됩니다. 이게 처음에 손톱 끝으로 해보는데 하다 안 되면 결국 핀셋을 찾게 되죠. 처음엔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한번 풀리면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 다 풀리게 되더라고요. 다 풀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밀린 숙제 다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상 일도 처음만 좀 어렵지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풀기 시작하면 역시 잘 풀리더라고요. 우리네 인간관계도 엉켜있던 목걸이 줄 풀리듯 술술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뜰살뜰 생활 상식 이어지겠고요.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한 주간의 세일 품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방정일 부장님 부친께서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대신 우리 H마트의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세일 상품 소개해 주실 텐데 아무쪼록 상잘 치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 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조한 날씨로 7월 들어 프랑스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서부 해안가 숲에서 불이나 만 명이 넘는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프랑스 메도와인 산지 바로 남쪽에 있는 곳에서 불이나 어제까지 약 2,400헥타르를 태웠는데 이는 런던 히스로 공항 면적의 두 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당국은 약 700명의 소방관과 여러 대의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대 캠핑장 8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관광객과 지역 주민 등 2만 명을 예방 차원에서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기후로 인해 특히 유럽 쪽에서는 산불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달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중순엔 파리 외곽에 있는 퐁탱블로 숲의 불이나 숲의 10분의 1이 소실됐으며 현재 스페인의 산불은 수도 마드리드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대규모 대피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 여러 마을들로도 퍼지고 있는데 원래 큰 산불이 진행 중이었고 여전히 불타고 있는 이웃주의 대형 산불이 이곳까지 번져 온 것입니다. 현재 산불 지역으로 통하는 여러 군데의 도로들은 이미 모두 폐쇄됐고요. 수십 명의 소방대원과 소방용 항공기, 비상 구급대원들이 폭염과 거센 강풍 속에서 불길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 당국은 9년 만에 최악인 뎅기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군용 드론까지 동원이 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주택이나 학교 등 옥상의 고인물을 비롯한 모기 서식 장소 파악을 위해 최근 군에 드론 활동을 지시했으며 경찰에는 주택을 일일이 방문해 모기 서식 장소를 없앨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9년 만에 최악인 뎅기열 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스리랑카에선 지난 2017년 역대 최악의 뎅기열 유행으로 45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56명에 달하고 있고 또 7만 7천여 명은 감염이 됐으며 이달에만 감염자의 4분의 1 이상이 보고가 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고인 물 등 모기 서식 장소 1만 천여 곳을 제거하고 모기 서식 장소를 방치한 부지 4천여 곳의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스리랑카 전국에서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도시에서 감염 보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넘어서자 증세가 미약한 경우는 자택에서 회복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스리랑카에서는 4개의 변종 뎅기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다고 보건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 중인 4개의 변종 중 하나에 감염됐다가 회복이 되면 해당 변종에만 면역력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특정 변종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변종을 지닌 모기에 물리면 또 감염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증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백신 개발을 검토하지만 전문가들은 4개 변종이 유행 중이어서 개발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뎅기열 바이러스 매개인 모기들이 세계적인 기온 상승에 따라 유럽과 지중해 등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칠레를 강타하면서 최소 10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칠레에서는 현재까지 주민 10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이 실종이 됐으며 부상자도 17명 발생했는데 홍수와 토사 유출로 주택 2,100여 채가 파손이 됐고 강 범람으로 도로가 막히면서 10만여 명의 주민이 고립됐으며 이재민도 2,400여 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와 도로 유실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정전, 단수 피해까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엘니뇨 현상과 연계된 폭우가 잇따르자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면서 칠레 대통령은 피해 현장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헌법상 비상사태 발령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군 병력을 배치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호자원을 한층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데 칠레 기상청은 10개 주 이상 여러 구역에 155에서 287mm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한 해 전체 강수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소식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DMB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쾌적하고 대체로 건조하지만 구름이 지역 전역으로 더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동쪽에서 남동쪽으로 시속 5에서 10마일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후 늦게 주로 I-81 서쪽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DC 지역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또 다른 시원한 밤으로 많은 교외 및 농촌 지역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구름과 약간의 햇빛이 섞여 있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아 80도 초중반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산악지역과 인터스테이트 81번 서쪽 지역에서는 아침 시간대에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쪽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 주변 대부분 지역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오늘과 같은 66도, 섭씨 19도로 바람 또한 동남 동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여름 패런이 일요일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며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90도 정도까지 오를 것이며 부분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바람은 불고 변화 또한 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 들어 고립된 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88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지만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상조종기가 늦은 오후와 저녁에 몇 차례 폭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강한 폭풍은 돌풍과 함께 많은 강우를 동반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소방차입니다. 1급 비밀.

생활 상식.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는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에어컨이 시원하기는 합니다만은 에어컨 알러지 있으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에어컨 바람 싫으신 분도 많으시죠. 그렇다고 선풍기를 틀자니 선풍기는 그렇게 썩 시원하지는 않고 근데요, 선풍기를 틀어도 덥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에어컨 켜기엔 부담스럽고 선풍기는 영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스팩 하나로 시원하게 만들기가 있는데요. 선풍기는 앞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바람은 뒷면 그릴로 빨아들인 공기가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선풍기 뒷면에 차가운 물체를 두는 것만으로 앞으로 나오는 바람 자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데요. 아이스팩을 활용하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꽝꽝 얼린 아이스팩 두세 개를 준비해 주세요. 큰 아이스팩 하나보다 작은 사이즈 여러 개를 분산해서 붙이는 것이 냉각 효과가 더 좋으니까요. 반드시 얇은 수건이나 천으로 아이스팩을 감싼 뒤 고무줄이나 끈으로 선풍기 뒷면 그릴에 고정합니다. 아이스팩을 모터나 그릴에 직접 닿게 두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이 기기 안으로 자칫 들어갈 위험도 있으니까 철제 바구니나 거리형 소품을 활용해 그릴에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원한 바람을 빨리 느끼고 싶어 아이스팩을 선풍기 앞쪽에 두는데요. 이는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선풍기 뒷면. 다시 말해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 쪽에 아이스팩을 붙여야 바람이 나가기 전에 공기 자체가 먼저 차가워지거든요. 뒷면에 부착하면 선풍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게 되겠죠? 그 공기가 앞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스팩을 붙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흡입구를 막지 않는 것인데요. 선풍기 풍량은 앞쪽 날개뿐 아니라 뒤쪽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데 아이스팩이 그릴 전체를 덮어버리면 공기가 충분히 빨려 들어가지 못해 오히려 풍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뒤쪽 그릴 주변은 최대한 비워두고 아이스팩은 그릴 일부에만 걸치듯 고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선풍기를 벽이나 가구에 바짝 붙여두는 것도 흡입을 방해함으로 뒷면 공간을 충분히 널널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은요, 시간이 지나면 녹으면서 냉각 효과가 줄어들고 감싸둔 수건도 축축해집니다. 선풍기를 오래 틀 예정이라면 수건과 아이스팩을 미리 여분으로 준비해서 중간중간 교체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녹은 물이 수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지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한 바람 세기를 강풍보다는 미풍으로 설정을 하면 피부에 닿는 마찰열이 줄어들어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풍은 모터 발열도 커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에 더운 기운이 섞이기 쉽습니다. 외출 후 돌아왔을 때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틀어 실내에 갇힌 더운 공기를 먼저 내보내는 것도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에어컨 바람 아유 얘 나는 춥다 하시면서 싫어하시는데 부채나 선풍기 오히려 너무 좋죠. 근데 그동안 선풍기나 부채 등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38년 전 미국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서로 바뀐 두 남성의 운명이 DNA 검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황당한 소식입니다. 카일 바이린과 제레미 모리슨이란 두 남성은 1988년 1월 유니티 메디컬 센터에서 태어난 이들로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가정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 사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DNA 검사 키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바이린은 DNA 검사 결과를 유전자 계보 사이트에 올린 뒤 자신과 혈연 관계라는 낯선 여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리슨도 DNA 검사를 받았고 추가 유전자 검사 끝에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병원이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앗아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바이린을 키운 어머니는 바이린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내 진짜 아들과 보냈어야 할 세월을 잃어버린 기분이다 라고 전했으며 이어 그녀는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돌이키겠나 아이의 첫 걸음도 운전도 결혼식도 다 놓쳤는데 무엇으로 보상받겠느냐라고 털어놨습니다. 모리슨 역시 아이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노스타코다의 광활한 곡물농장에서 친형제와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흘러간 세월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내비쳤는데요. 온 가족이 밝은 머리색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머리였던 바이린은 가족과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까지 번번이 달라 도대체 진짜 가족이 맞나? 아,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여전히 진짜 부모로 따르며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동시에 혈연으로 맺어진 친가족과도 새로운 인연을 엮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사자인 두 남성은 현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안타깝게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상을 밝혀줄 의료 및 인사 기록은 모두 사라졌고 당시 분만실에 있던 직원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38년 전이면 그때 의사들이 서른살이라고요도 아이고 현재 칠순이 넘었을 텐디 은퇴했겠죠. 이 억울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으네요. 이 근데 같은 핏줄이라고요도 똑같지 않네. 저걸 내 뱃속으로 났나 싶을 정도로 폐 죽이고 싶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디. DNA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0: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살 여자아이가 집 대문 안쪽에 놓인 아마존 택배의 봉투를 잡으려다 그 아래 숨어있던 방울뱀의 왼손을 물렸는데 다행히 아이는 항독소를 투여받고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타클라리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택배를 가져오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아이 아버지가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갈색 완충 봉투 아래에 방울뱀의 일종인 남태평양 방울뱀이 숨어 있다가 소녀의 왼손을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즉시 딸을 데리고 인근 식료품정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 구급대와 합류했으며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항독소를 투여받은 뒤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돼 두 차례 추가 투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녀의 왼손에는 아직 멍이 남아있지만 기운을 되찾아 평소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소녀는 뱀이 왜 나를 물었어? 하고 계속 묻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방울뱀 물림 사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신고가 됐는데 접수된 신고만도 무려 277건으로 매년 연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뱀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뱀에 물려 숨진 사람은 3명으로 예년 연간 평균 1명의 3배인 셈인데요. 현지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이후 이어지는 폭염 등 이례적인 고온으로 방울뱀 활동이 늘어난 점을 사고 증가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 방울뱀은 대체로 사람을 피하지만 위협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갑자기 놀라면 문다고 하네요. 아니 말이요 막걸리요. 아니 위협받거나 궁지에 몰리면 굳이 뱀이 아니더라도 지렁이도 물어. 뭔 소리요. 다음은 본국의 소식으로 해수욕장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하루가 넘도록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비닐에 싸서 제자리에 보관해둔 사연이 온라인에서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딸과 단둘이 해수욕장에 가 그늘막을 치고 잘 놀고 왔다는 여성은 다음날 저녁 아이패드를 쓰려고 보니 바다에 두고 온 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24시간 이상 지난 데다 성수기라 피서객도 많아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봤는데 어떤 분이 아이패드를 비닐에 고이 싸서 그 자리에 놔주셨더라.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수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무엇보다 비에 젖을까봐 비닐까지 씌워준 배려가 감동적이라며 진짜 이런 나라는 없다. 이게 가능한 건 우리나라뿐인 것 같다라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도 이어졌는데 한 누리꾼은 아이와 드라이브를 갔다가 전망대에 아이패드를 두고 왔는데 남편이 밤늦게 찾으러 갔더니 벤치에 그대로 있었다라며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작성자도 나도 덜렁대는 편이라 차도 1시간 거리 카페에 명품 지갑을 두고 6시간 뒤 찾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대로 있었다며 대한민국 최고라고 답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은 나라가 없어서 그랴. 그러고 아이패드나 전화기는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가져갔다간 금세 잡힌다니까. 똑똑한 놈이 발견여서 되돌려준겨. 멍청한 놈들이나 훔쳐가지.
1: 개봉 첫 주말 전 세계에서 2억 6,400만 달러, 약 3,900억 원의 티켓 매출을 올린 영화 오디세이 촬영에 쓰인 바이킹선의 수리비 6천 달러 지급 여부를 놓고 선박 소유단체와 유니버설 픽처스가 맞서고 있다는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선박 소유단체는 청구한 지 1년이 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유니버설 측은 수리비를 포함한 관련 청구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스웨덴 서부 베름난드주에서 바이킹 마을과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바이킹 알레덴의 수리비 미지급 주장과 유니버설의 반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회원이 약 200명이나 되는 이 단체는 글라브아브 길베른가라는 문제의 배를 촬영팀에 6개월간 빌려준 뒤 선미와 돛대 등이 크게 손상이 된 채 돌려받았다고 주장을 했으나 유니버설이 필요한 수리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바로 단체 측 설명입니다. 단체 측은 자원봉사자들이 배를 고쳤으며 작업비는 청구하지 않고 재료비 6,000달러만 청구했다고 설명했으나 청구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영화에 우리 배가 등장한 것은 자랑스럽지만 수리비를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작업비가 아니라 재료비만 청구했다고 하면서 유니버설이 감당하지 못할 돈도 아닌데 우리는 잊힌 기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니버설 관계자는 우리 기록상 수리비를 포함해 배에 관련한 청구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글라드 아브 길베르르가라는 배는 덴마크 로스킬레 피어르에서 발견이 된 1040년경 바이킹선 난파선을 본떠 만든 복원선입니다. 지난해 30년간 북해와 발트해를 오갔으며 캐나다까지 항해한 이력도 있는데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고대 그리스 서사시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맷 데이먼이 트로이 전쟁을 마친 뒤 10년에 걸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왕 오디세우스를 연기했습니다. 제작비 2억 5천만 달러로 알려진 이 영화에서 문제의 배는 오디세우스의 선단의 호위선으로 사용이 됐으며 오디세우스가 탄 배는 길이 35m의 다른 노르웨이 복원선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문제의 배는 수리를 마치고 다시 운항하고 있으며 유니버설은 스튜디오와 제작진이 오해를 풀기 위해 바이킹 알레덴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제 사? 이? 1년이 지난 이제 사? 자고로 준 놈은 기억을 하는 법인디 받은 놈이 기억이 없다면 안 받은겨. 이 영화 찍고 돈 줄 놈들이 어디 한두 놈이 가니 헷갈렸겠지. 설사 안 줬다여도 2억 6,400만 달러의 티켓값을 벌어들였는디 아이 꼴락 6천 달러를 안 주어. 이 줬어도 또 주어. 이 주인공 아니여 주인공. 도네이션도 할 값에 줘, 줘. 이래서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고 하는겨.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게 될까봐 가짜 죽음을 연출해 도주했던 중국 남성이 경찰에 잡힌 데 이어 범행을 도운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다소 황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사망한 척 연극을 벌인 시모 씨 사건을 현지 언론에 최근 공개했는데 지난해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국 남자는 조사 결과 이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남성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싶어서 죽은 것으로 꾸미기로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지난해 6월 미리 관을 사둔 뒤 집안에 빈 약병을 늘어놓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처럼 연출했는데 숨을 참거나 차가운 장비를 이용해 몸을 서늘하게 만드는 등 시신처럼 보이려 애를 썼고 가족들도 약물 과다 복용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말하며 시신의 얼굴을 천으로 가린 것입니다. 남성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해가 지기도 전에 서둘러 관을 땅에 묻었고 그 사이 남성은 남서부 윈난성으로 도망쳐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이 이미 묻힌 상태라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하지만 수사당국은 가족들이 119 같은 응급의료 지원을 부르지 않은 데다 관을 미리 사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이어나갔고 병원 사망 진단서나 화장 기록이 없고 주민등록격인 호적에서도 숨진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도 시신의 얼굴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어머니와 할머니뿐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샅샅이 살펴 이 남성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하고 추적한 결과 지난 4월 결국 덜미가 잡혔으며 다음 달 징역 5개월에 형사구류와 벌금 2만 위안 약 39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범행에 가담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도 범인 은닉 혐의를 적용을 해 형사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건을 맡은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피하려고 사망을 위장하는 행위는 부질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아닌 말로 말이오. 자식이 천하에 죽을 죄를 졌어도 응? 엄마 아니면 누가 숨겨줘? 이 옆에 내 같으면 신고할랑가 모르겠지만서도 엄니하고 할머니는 신고 못오지오. 이 못오지. 그래도 그렇지. 산 놈을 죽였다고 하는 거는 좀 이 아주 그냥 순진하신 분들이네. 이래서 술은 폐가 망신이라고 하는겨. 이참에 끊어 이 아들아 이 끊어. 호주의 한 여성이 일란성 뇌쌍둥이 딸을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처럼 자연적으로 임신한 사례가 약 1,500만 분의 1 확률로 발생하는 극히 희귀한 경우라며 호주에서는 처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4명의 자녀를 둔 34살 여성은 지난 14일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뇌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받은 의사는 아기들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으며 하나의 수정란이 4개로 나뉘어 4명의 아기로 성장했다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약 1,500만 분의 1로 추정이 된다며 호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내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은 약 7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뇌쌍둥이 임신은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의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예상치 못한 뇌쌍둥이 임신으로 부부는 상당히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임신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4명의 태아가 하나의 태반을 공유하면서 합병증 위험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조산과 유산, 선천적 결함 등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10주부터 대규모 의료진의 관리를 받았으며 임신 25주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집중적인 관찰을 받은 결과 임신 28주 4일 만에 4명의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하네요.
2: 보자. 28쯤은 말이오. 4, 7, 2, 28. 아이고, 칠싹둥이네. 아니, 근데 우어치게 인간이 4명을 동시 패션으로 낳을 수 있대요. 개요?
0: 그리스의 한 마을에서 폭풍으로 상판이 내려앉은 다리를 주민들이 3년째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회로를 이용하면 최대 30km를 돌아가야 해서라고 하는데 그리스 라리사 지역 피네이오스 강에 놓인 팔라이 오피르고스 교량은 폭풍 피해로 뒤틀린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통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다리는 팔라이 오피르고스 마을과 알렉산드리니 마을을 연결하는 핵심 통로라고 합니다. 2023년 9월 지중해를 강타한 폭풍 다니엘로 홍수가 나면서 차량을 지탱하던 콘크리트 상판이 침식이 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교체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 다리는 통행 금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 도로가 없어 운전자들의 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강 건너편에 농경지를 둔 지역 농민들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이동로여서 완전히 막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 주민은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고 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 국회의원은 교통기반시설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시 폭풍이 불어 피에네오스강이 범람할 경우 찌그러진 다리가 물막이 역할을 해 강물이 넘쳐 마을이 침수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앞서 2023년 9월 그리스를 덮친 폭풍 다니엘은 하루 만에 일부 지역에 750mm에 달하는 폭우를 퍼부었으며 이 폭풍으로 21억 4천만 달러, 약 3조 1,40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다리 재건설 계획을 승인했지만 아직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2: 이게 다 돈 때문 아니오? 이 국가 부도나서 유럽의 문제아로 찍혔는디 현재 모범생으로다가 그냥 탈바꿔 먹고 있다고더만 이 그도 아닌 게 뿅이 탈이 하나 못 고치고 3년간 방치하고 있다면 말이오. 돈이 없는겨. 이 안 그려?

0: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요, 잠시 후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세일 품목,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늘 한아름 갖고 와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친상을 당하셔서 급히 오늘 한국으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나 뵐 것 같고요. 오늘은 얌전하신 우리 센터빌 지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세일 품목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2부 첫 곡은요, 영탁이 부릅니다. 지니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삶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우리들의 앞길은 한치도 모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보다 더 멀리 보고 깊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을 이루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정직, 성실, 근면, 노력. 이것들이 세상 사는 힘인 것 같네요. 불금에 맞는 예전 경쾌한 음악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서요. Bad Company의 Can't Get Enough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야, 이 곡이 제가 생소한 거 보니까 복벌님이 역시 저보다 한참 연장자이신 것 같아요. 지간 하면 제가 70년대 초 60년대 말 이 고고장 음악도 알만도 한데 물론 뭐 들어보긴 했지만 그렇게 썩 자주 들었던 곡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옛날 고고장이어서 그렇나 약간 좀 템포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빨랐을 수도 있죠. 옛 추억을 생각해 보시면서 Bad Company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은 뭐 드럼 소리밖에 들리질 않네요. 드럼 치시는 분만 예, 기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Can't Get Enough 백 컴퍼니고

이번엔 우리 윌리엄님께서 지금 연수로 따지면 2년째입니다. 나의 이민 초기 시절 시작으로 해서 뭐 러브스토리도 예, 들려주셨고요. 계속해서 그 이민사 이 연재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글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 LA에서 볼티모어까지의 대륙 횡단과 함께 저의 이민사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바파이 라지에서 빠른 잠을 청하고 일찍 일어나 일출과 협곡 속에 이어지는 트레일을 아침나절 하이킹할 계획을 하고 일찍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몸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깨보니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을 했더니 아마도 무슨 알러지 리액션 같은 것 같다며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 벤즈리가 있다면서 가져가서 발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렵고 힘들어서 또 연락을 했더니 그럼 좀 심한 것 같으니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 있게 병원에서 응급 환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에 대해 물었더니 뭐 대강 $10,000 그것도 본인 부담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비용이라 그만두라고 하고 다시 잠을 청했죠. 정말이지 긴 여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인 것 같았는데 몇 시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예정대로 지그재그 형태로 이루어진 트레일을 따라 라지에서 시작해 내리막길 트레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니 아주 멀리 보이는 트레일의 끝이 보이면서 콜로라도 리버가 아침 태양빛과 어울려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트레일에서 좀 쉬면서 다른 하이커들에게 물어보니 대개는 거의 하루 종일 트레일을 타고 콜로라도 강 부위까지 내려와 그곳에서 캠핑하면서 래프팅, 피싱 등을 한 다음 날이나 이틀 후 하루 종일 걸어 다시 트레일을 타고 묵고 있는 라지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한번 나중에 다시 와서 트레일 하이킹 하루 종일 해보고요. 콜로라도 리버 근처에서 캠핑과 래프팅도 하자고 하면서 우리들의 버킷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리스트에 남아있네요. 그렇게 그랜드 캐년을 하루 동안 둘러보신 다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일정은 바로 사우스 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스 림은 연중 개방이 되며 대표적인 전망과 하이킹 코스를 모두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전에 일출, 매들 포인트에서 일출을 감상하시는 겁니다. 방문자 센터와 야바파이 전망대에 둘러보기, 그리고 오전에 하이킹을 하는 겁니다.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을 따라 1.5마일 휴게소까지 왕복하시는 건데요. 약 2,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초보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그랜드 캐년 내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의 오아 포인트까지만 다녀오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자, 점심에는요, 그랜드 캐년 빌리지에서 식사와 휴식을 갖습니다. 오후에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여러 전망대를 방문해 특히 호피 포인트, 모아비 포인트, 허비츠 레스트 등 절경을 감상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사막 전망대, 데저트 뷰 또는 호피 포인트에서 석양을 감상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 수칙도 있는데요. 물은 최소 2에서 3리터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오전 일찍 하이킹을 시작을 하고 한낮의 더위는 피하시길 바라고요. 당일에 계곡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정은 국립공원에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걷는 것을 좋아하고 연세를 고려하면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 1.5마일 휴게소까지 왕복하는 코스가 경치와 안전성의 균형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쿨 앤 더 갱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Celebration.

0: 우리 복별님께서 윌리엄님은 너무 브라이트한 삶을 사신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너무 부러워하시네요. 혹시 금수저라고 하시는데 우리 윌리엄님 금수저세요?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전화는 말씀 들려드리고 라라라 퀴즈 이어집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퀴즈. 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퀴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곡은 DJ 덕이 부릅니다.

두 번째 곡 쿨의 이 여름에 이어서 세 번째 곡 징검다리의 곡 듣고 계십니다. 아이고 정답을 얘기할 뻔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곡씩 퀴즈 문제로 내드리는 곡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이었죠. 듀스의 곡 풀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안에서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복별님께서 우리 윌리엄님은 금수저가 아니시냐, 좀 부럽다, 너무 브라이트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윌리엄님께서 바로 앤서를 하셨어요. No, I'm not a silver spoon, not a 금수저. I wish I were,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복별님께서 윌리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선정이 너무너무 멋졌다고, 우리 복별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래요. 그 당시에는 드럼과 리듬 파트들의 비트가 아주 강했다고 하시는 또 이런 또 도움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라라랜드를 통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서로의 의견을 또 나누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회상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서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H마트에 오늘 우리 금요일날 찾아뵙는 방정일 부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부친상으로 급하게 오늘 한국을 가셨고요. 대신 페어팩스의 우리 박종환 지점장님께서 전화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샤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오늘도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별하게 H마트 페어팩스 지점입니다. 우리 박종환 지점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가 반가. 어떡할 거야. 옛 연인을 만난 듯한 이 느낌. 저만 그런가요?
1: 아이, 저도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같은 박씨 아이가.
1: 예.
0: 자, 오늘도 너무너무 바쁘시죠? 날씨가 네. 그닥 좋지가 않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일 품목 또 미리미리 이 전화기로 이 세일 품목을 미리 받아보시는 이 또 H마트 우리 고객 여러분들.
1: 네.
0: 오늘은 어떤 특가 상품들, 어떤 세일 품목이 있을지 관심이 많습니다.
1: 네. 오늘 이번 주 신문 세일은 아까 이제 제가 그 기다리면서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구르트도 말씀하시고 사골곰탕도 이야기하고 뭐 우나기도 얘기하고
0: 네네네.
1: 세일이 많은데
0: 네.
1: 그 중에서도 이제 중복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중복이어서 다음 주 중복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세트로 나온 게 많아요.
0: 오, 그래요.
1: 뭐, 예, 연계 나오면은 연계에 들어가는 찹쌀도 나오고 무슨 저기 삼계탕 재료도 나오고 이렇게 세트로 나온 아이템들이 많고 이번에 혹시 복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H마트로 오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아이템들 전부 세일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거 저거 뭐죠? 전복. 전복 한 마리 이구구니까.
0: 정말요?
1: 이렇게 딱 예. 네. 그래서 세트로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0: 네네.
1: 삼계탕 끓여드리실 때 좋은 아이템들이 이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닭을 좀 못 먹는 편이라 의외로 닭 네.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1: 그렇죠.
0: 분들에게는 그래도 중복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1: 그렇죠.
0: 전복도 좋겠고 그리고 또 이
1: 우나기도 좋죠.
0: 그러니까 활력을 불어넣는 우나기, 장어도 네. 좋잖아요.
1: 광어 좋죠.
0: 예. 네. 네.
1: 여기 보면은 저것도 있잖아요. 아, 참, 고등어 세일 나왔는데.
0: 네네.
1: 고등어 아마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쿼터가 제한돼가지고. 그 노르웨이에서 고등어를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0: 예.
1: 예, 내년부터는, 노르웨이에 쿼터가 적용돼서 고등어 값이 올라간다고.
0: 아이고.
1: 그래서 고등어 드실 분들은 올해 사서 드시거나 아니면 올해 사가지고 냉동고 지하에다가 좀 놔두고 드시는 게 올해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그 노르웨이에서 난리 났다고 그래요. 고등어
0: 아니...
1: 저기 자기들 그 어부들이 지금 난리라고 그러는데
0: 네.
1: 예, 그래서 혹시 이번 주 또 고등어 세일이 마침 나왔어요.
0: 아하.
1: 그래서 노르웨이 고등어 세일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어차피 냉동으로 돼 있는 거니까
0: 네.
1: 사가셔가지고 지하 냉동고에 딱 놔뒀다가 두고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 특히 고등어는 또 무랑 같이 조림으로 해서
1: 그렇죠.
0: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1: 네네. 특히 물 고등어 무 조림
0: 네.
1: 어디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0: H마트.
1: H마트. H마트. H마트 중에서도.
0: 센터빌.
1: 센터빌 H마트. 맞아요.
0: 센터빌
1: H마트.
0: 너무나도 유명하죠.
1: 예, 네, 고등어 무조림은 혹시 고등어

0: 무조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나는 사서 먹어야 되겠다. 네. 무조건 센터빌로 가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 집이 제일 맛있어요. 고등어 조림은.
1: 저는 그걸 네. 매일 먹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특히 고등어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서민들의 주 음식인데,
0: 그럼요.
1: 내년부터 올라간다니까는, 고등어 네. 좀 많이 먹어야겠다. 고등어는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
0: 그럼요. 오래 드셔야 되고,
1: 등 푸른 생선.
0: 또 여유가 되면은 네. 냉동고에 좀 사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어떤 세일이 있을까요?
0: 세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요즘 이제 손님들이 약간 그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세일 아이템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저희들이 예전 같으면은 캔탈롭, 허니듀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1: 네.
0: 멜론류 상품들을 개수로 팔았어요.
1: 근데요?
0: 개수로 팔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 큰 거, 작은 거 손님들이 고르는데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1: 그렇죠.
0: 그 작은 것도 필요한 손님들도 계시거든요.
1: 네.
0: 이게 그래서 본사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파운드로 팔자. 그래서 전 H마트가 이게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H마트가 그 멜론류를 캔탈롭, 허니듀 요런 제품들을 전부 다 파운드로 파니까 혹시 이게 이제 파운드로 이번 주 신문 세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운드에 79전이야. 낱개가 79전이 아니에요. 낱개가.
1: 그거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0: 아, 헷갈려해요.
1: 네네.
0: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 들고 계산대에 와서 이거 하나에 79전 아니냐. 에, 그래서 막 그 리턴도 많고 이게 바뀐 지가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1: 아하.
0: 예, 그래서 내가 이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지 손님들도 신경이 안 쓰이고
1: 네.
0: 또 직원들도 이거 뭐 그 남미 직원들에다가 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면은
1: 네네네.
0: 사실 때 작은 거 사도 전혀 관계없다는 거 파운드를 사니까
1: 그렇죠.
0: 나는 가족이 혼자 먹을 거야 아니 둘이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걸 사가셔도 파운드로 판매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 그동안 이 허니두 네. 같은 것을 큰 걸로 골라서 사가셨던 분들은 뭐 큰 변동은 없고 다만
0: 그렇죠.
1: 좀 작은 걸 네. 사가지고 가셨던 분들은 조금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0: 그렇죠.
1: 그런 분들에게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0: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1: 그리고
0: 왜냐하면 사실... 요즘 네. 큰 거 잘 안 사가세요. 보통 간단히 먹고 버려버리잖아요.
1: 아유, 그리고 과일이든 뭐든 일단 한번 네. 먹고 냉장고 들어가면 안 먹게 돼.
0: 네, 맞아요.
1: 네, 그거 그냥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리고,
0: 네, 그리고 이, 특히나
1: 네.
0: 특히나 멜론류가 그래요. 제가 인스펙트를 자주 만나는데
1: 네.
0: 멜론류 상품들은 상온에 놔두면 안 돼요. 상온에서 4시간 있으면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항상 네, 이게 제일 배탈이 많이 나는 아이템이에요.
1: 오.
0: 멜론류가. 네, 그래서 꼭 사가시는 거는 사실상 저는 작은 걸 선호해요. 바로 드시고 따로 잘라서 보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잘라가지고 먹다가 또 안에다 또 집어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먹고 이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끔 여름에 배탈 나는 경우가 이게 많답니다. 인스펙터가.
1: 맞아요.
0: 그래서 꼭 멜론류는 작은 걸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다.
1: 식구가 많은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0: 그렇죠.
1: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네. 어머님들 특히 시니어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0: 그냥 아유.
1: 작은 거 사셔서
0: 작은 거.
1: 예, 네. 알겠습니다.
0: 그게 훨씬 도움된다는 거.
1: 네.
0: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일부터 말씀드릴게요.
1: 네. 네
0: 이번 주에 백천도라 그러죠.
1: 네네.
0: 백천도도 세일이 나오고 황천도도 저희 같은 경우는 황천도가 세일이 나오고 백천도도 세일을 하는데 뭐 원하는 거 드시면 돼요. 지금 이사고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여름 과일들이라고 그러죠. 그 저기 뭐야 씨가 들어가 있는 과일들이 보통 여름 과일인데
1: 네.
0: 복숭아, 자두, 체리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1: 네.
0: 예, 이런 그 씨가 들어간 아이템들이 이제 시즌이 끝나간다. 그래서 드시려고 그러면은 요럴 때가 이제 거의 시즌 막바지이기 때문에
1: 네네.
0: 아직은 맛있더라고요, 아직은.
1: 그래서
0: 복숭아 드시고 싶은 분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즘에는 피치랑 넥타리랑 구분이 잘 안 가요. 워낙 그, 저기, 뭐야, 그, 털을 잘 벗겨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세일하는 그, 천도, 황천도, 백천도 드시면은 지금 시즌이 다 거의 끝나갈 시점이니까 꼭 요거 다 드셔보시라는 거.
1: 네.
0: 그 다음 도넛 복숭아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99에. 그다음 또 똑같죠. 체리 399 세일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체리는 아실 거예요. 다 워싱턴 체리가 제일 맛있고 캘리포니아 체리도 있는데 그 제일 위쪽에서 나는 워싱턴 체리가 넘버원 체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워싱턴 체리 알 궁금한 거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399에
1: 네.
0: 체리 드시고 싶은 분들 꼭 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키위 뭐 패키지 된 키위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오이. 한국 오이. 오이는 한국 오이가 제일 향이 많고 제일 맛있죠. 아유, 미국 그럼요. 오이하고 비교 안 되죠.
1: 입 아프시고 똥 너무 당연한 얘기로 오셨어.
0: 네.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해서.
1: 네.
0: 그래서 한국 오이 지금 일부 세일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까 방송하는데 얘기 다 하시더라고. 미리 틀어가지고 생이버섯도 세일하고 이것저것 세일하니까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파인애플도 세일하고 있는 거 다 아실 테고.
1: 네.
0: 그다음. 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사골곰탕. 네, 원미경 씨 자꾸 이름 팔아서 죄송한데, 원미경 씨는 사골곰탕, 우리 진가 사골곰탕만 드신답니다.
1: 아이고.
0: 예. 네.
1: 그니까.
0: 꼭 오시면은, 예, 다른 거 안 드셔.
1: 먹는 거에 진심이시거든.
0: 예. 진심이야, 그분. 예. 네. 그래서 꼭 오시면은, 우리 진가 사골곰탕 하면 세일하면 오시는데, 아마 오늘 이번에도 오실 거예요. 999 세일하니까. 사골곰탕 드실 분들은 진가 사골곰탕 세일하고 있으니까 꼭 H 마트 오시면은, 네. 아, 참, 요걸 말씀드려야 되겠네.
1: 뭐요?
0: 그 스마트 카드 온리라고 늘 신문이나 이거 앱으로 우리 받아보시는 분들.
1: 예, 있죠.
0: 늘 헷갈리실 텐데.
1: 네네.
0: 거기 보면은, 여기 저 왼쪽 그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1: 네네.
0: 스마트 카드 멤버 온리라고 해서 그 빨간 박스에 들어간 거 있어요.
1: 네네.
0: 거기에 이제 스마트 카드 아이템인데, 꼭 스마트 카드가 있어야지 고가격이 적용된다는 거.
1: 아하.
0: 그런데 만약 카드를 집에 놔두고 안 가져왔어. 그럼 잊어버렸어. 이런 분들은 계산대 직원한데.
1: 네네.
0: 내가 지금 스마트 카드가 없으니까 H마트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카드를 걸고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1: 아.
0: 안 긁으면은 걔네들은 몰라.
1: 모르죠.
0: 그냥 쭉 스캔을 하고 그냥 토탈 딱 눌러서 돈 차지하니까.
1: 그럼요.
0: 엉뚱하게 돈 저기 낭비하지 마시고.
1: 네네.
0: 경기도 어려우니까 꼭 카드 안 가져오면은 얘기해 달라는 거.
1: 이런 꼼꼼함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네. 예.
0: 예. 그리고 그 희한한 만두가 하나 들어왔어요.
1: 어떤 만두인데요?
0: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게 엄청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어떤 만두가?
0: 감액골 만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저는 홍진경 만두가 그래도 제일 맛있었는데.
0: 홍진경 만두 맛있죠?
1: 맛있죠.
0: 홍진경 만두 맛있어요. 예.
1: 근데 감액골?
0: 감액골.
1: 그래요?
0: 남대문 감액골, 이게 왕만두 스타일이에요. 큰 만두인데.
1: 네?
0: 그 저기 번처럼 생긴 큰 만두인데, 그게 이번에 돌아서 10불 99 세일을 하고 있는데.
1: 예예.
0: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오늘도 보니까 그거 사가시는 손님들 많더라고요. 혹시 왕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1: 예예.
0: 뭐 작은 만두야, 홍진경 만두나 비비고 이런 거 드시면 되는데.
1: 네네.
0: 왕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꼭 한번 감액골 왕만두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아니, 지금 이거 감액골 왕만두 리뷰가 상당히 좋은데요. 완전 옛날식 만두로서.
0: 예.
1: 와, 이거 굉장히 맛있나 봐요.
0: 이거 그러니까 아는 손님만 아는 것 같아.
1: 예.
0: 우리처럼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1: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지금 급하게 이제 보니까 남대문 시장 맛집 감액골 손만두 왕만두.
0: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손만두 이렇게 적혀 있죠.
1: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요거 혹시 왕만두나 이렇게 큰 사이즈의 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에 한번 H마트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수산부요.
1: 수산부.
0: 아, 윌 요구르트 제가 얘기 안 했죠?
1: 네.
0: 아, 윌 요구르트, 이거 저기 뭐야, 손흥민 요즘 얼굴이 빠졌어요.
1: 아우, 그러게. 또, 아유, 섭섭해, 네, 섭섭해.
0: 계약이 끝난 것 같아. 손흥민 얼굴은 빠지고, 이제 그냥 윌로 나오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가끔씩 먹어요.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화장실을 볼 때 좀 개운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요거 드시면은, 이게 종류가 네 가지예요. 딸기 맛도 있고, 오리지널 맛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슈거가 없는 것도 있고.
1: 네네.
0: 혹시 당 걱정되면은 슈거 없는 거 드시면 돼요. 그래도 맛이, 뭐, 전혀 덥덥한 거 없으니까, 요거 드시면 좋은데, 요거 한번 제가 먹고 이제 그 후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 가격은요?
0: 저는 뭐, 가격 399 세일하죠.
1: 오, 399. 제가 네. 599 때도 그냥 저는 꾸준히 사서 먹거든요. 네. 저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0: 아시는구나.
1: 손흥민 얼굴이 안 보여서 서운해가지고.
0: 예. 손흥민 저기 뭐야 그게 딜이 끝나서 빠진 거고.
1: 네.
0: 똑같아요. 예, 일일 요구르트인데 요걸 화장실이 저기 저거 하신 분들은 드시면은.
1: 네.
0: 배가 안 아프더라고. 왜냐면 그 요구르트라는 게 몸에 안 맞으면은 잘못하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1: 맞아.
0: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생각이
1: 네.
0: 있는데.
1: 네.
0: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거는.
1: 이거요. 잘못 예. 먹으면 그런 거. 방구끼다가 네. 신뢰할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그러니까. 돼. 잘 드셔야 돼요. 네.
0: 네. 그래서 요거 혹시 화장실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꼭 이 기회에 399 세일이면 좋아요.
1: 너무 좋죠. 네,
0: 세일이 너무 좋은 가격. 이게 4개 들었거든요. 네. 한 팩이. 네, 그럼 하나에 1불짜리니까 어느 요구르트도 미국 요구르트 1불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
1: 이보다 더 쌀 수 없어요. 네.
0: 더 쌀 수 없어. 일부, 미국 요구르트도 여기서 만드는 것도 1불 49전, 1불 99전이에요. 하나에. 그런데 한국에서 넘어온 게 이게 하나에 1불 꼴이라면은 입세 사드시면 좋다는 거.
1: 네.
0: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한국 쌀 세일 나왔어요.
1: 오.
0: 어, 섬진강, 그, 저기, 뭐, 새 청무쌀. 네. 그거 세일 나왔는데 29불 99고, 한국 쌀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이번 기회에 드시면 좋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고등어랑 연어 스테이크 세일 나왔습니다.
1: 아, 연어, 예.
0: 예, 799 연어 스테이크. 요거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수산부에서는. 뭐, 다른 세일도 많아요. 뭐, 새우도 있고, 뭐, 장어도 있고 한데, 요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리, 오리 세일을 하는데, 오리 말고, 영게 말고 또 세일을 하는 게,
1: 네.
0: 저기, 오리, 그, 저기, 뭐, 주원 농산에서 나오는 그 오리 있죠.
1: 네네.
0: 훈제 오리. 요거 24불 99 세일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수육 삼겹살.
1: 또 남성분들 수육 좋아하시지.
0: 아, 이게 드셔야 돼. 왜냐면은, 네네. 요즘은 이제 그, 저기, 뭐, 돼지고기가, 건강에 아무 해롭지 않다고 팻이
1: 네.
0: 최근의 자료예요. 그래서 혹시 팻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있으면은 베이컨 같은 건 안 좋고 그건 프로세스된 고기니까
1: 네네.
0: 그거 아니고 생고기로서 팻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요즘 이제 최근 학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1: 네.
0: 또 건강에도 이게 뭐 그렇게 좋다네. 돼지 팻은.
1: 예.
0: 그래서 돼지고기 때문에 혹시 팻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건강 걱정하신 분들 있다면 그 걱정 안 해셔도 된다는 거. 이제 최근 의학계에서는 돼지고기, 프로세스 된 거 말고,
1: 네.
0: 그러니까 베이컨이니 햄이니 이런 거 말고, 생으로 된 돼지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1: 아무
0: 지방도.
1: 문제가 없다. 네. 네.
0: 그래서, 이게 최근 내용이니까, 이번 주 다행히 또 세일이 나왔어요. 699에.
1: 네.
0: 그러니까 요거 한번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중에서는.
1: 알겠습니다.
0: 자, 그로서리 얘기해도 되나요?
1: 네, 예, 한 2분 정도 시간 더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그냥 하나라도 네. 더 말씀해 주시고 싶어가지고. 네.
0: 네. 그로서리 세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아까 제가 그거 얘기 드렸는데, 저기 뭐야, 저기 운하기.
1: 운하기.
0: 운하기 7분 99.
1: 네. 네.
0: 9원지 짜리예요.
1: 네.
0: 운하기. 뭐 799면 9원지면 가격이 되게 좋은
1: 아우,
0: 거니까.
1: 아, 엄청 좋은 거죠.
0: 예, 네, 요거 혹시, 그, 저기 여름에, 예. 네. 그거 아신 분들 있으면은
1: 네네.
0: 세미나 음식으로 좋으니까 꼭 한번 드셔가지고 요거 사놓고 드셔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는.
1: 그거 제가 자주 세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한 이제 네. 두세 개 사다 놓고 지금 냉동실에 있는데 꼬리가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0: 두세 개 안 돼. 두세 개 효과 못 봐요.
1: 아 그래요?
0: 한 박스를 사셔야 돼. 사면 한 박스 사놓고
1: 아~
0: 한 달을 먹어봐야 이거 효과가 나요.
1: 알겠습니다. 다시 오늘 사러 갑니다. 네. 네네네. 네.
0: 이 박스 사놓고 드셔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두 개, 세 개 먹고 효과 보기를 바란다면 그 도둑놈 심보예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그건 그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꼭 한 박스 사놓고 한 달을 먹어보고 효과를 못 봤다.
1: 네.
0: 내일 오세요. 제가 저기 뭐야 그 다 컴플레인 받아드릴 테니까.
1: 아유.
0: 꼭 한 달은 드셔보시면 이제 불명한 개런티를 합니다. 효과 봅니다.
1: 네네. 장사를 아주 잘하시네.
0: 그리고 뭐 라면이니 쌀이니 이런 건 제가 과자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1: 네네.
0: 희한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이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저기 떡볶이.
1: 아 떡볶이?
0: 예, 엽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엽기 떡볶이?
1: 아니요.
0: 못 들어보셨어요?
1: 토끼, 엽기 토끼는 들어봤어요.
0: 아니, 토끼 말고 엽기라고, 엽기적인 떡볶이라고, 이게 또 대박치는 한국에서 아이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건데.
1: 네네.
0: 지금까지 세일을 안 했어요. 제가 받고 팔다가. 예, 이제 이제 그 세일을 하니까.
1: 네.
0: 요거 지금 999에 세일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통 로제 떡볶이는 비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다 합쳐 퉁쳐가지고 그냥 999 하니까 혹시 엽기 떡볶이라고 그 인터넷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한번 추라해보고 싶다. 이게 그렇게 대박신 아이템이면은.
1: 네.
0: 꼭 H마트 오시면은 지금 세일하는 세일 가격 999에 엽기 떡볶이 한 봉다리씩 사갈 수 있어요. 요런 것도 네 가지 맛이니까 가지가지 사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요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많은데 일단 와보시라는 거. 한번 와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라는 거. 네.
1: 일단은 와보시라는 거. 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옛날 예.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지금까지 예, H마트의 페어팩스 우리 지점장님이십니다. 박정환 네, 지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주말 푹 쉬고요.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대이란 공습만으로는 협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피해 복구 능력까지 확인되면서 중동 긴장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군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 한 명당 미군 한 명을 보복 살해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럽연합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강제 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회의론을 펼쳐온 가운데 미국 내 홍역 환자 수가 3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미국의 합법 이민 절차 처리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미 최초로 주차원의 데이터 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데이터 센터 개발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충분한 제도 마련 이후에야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8월 4일 치러지는 버지니아주 예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킴 페링턴 예비 후보를 만나 출마 배경과 핵심 공약, 한인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뉴욕주 개인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한 남성이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시민 2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주가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차등 가격 책정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합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23일 공정가격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20대 청년이 아칸소주의 혼잡한 6차선 도로에서 휠체어를 탄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세금 부과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대 아파트 관리 업체 가운데 하나인 그레이스타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는 예비 입주자들의 입주를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대이란 공습만으로는 협상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피해 복구 능력까지 확인되면서 중동 긴장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공습만으로는 이란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판단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사정을 잘 아는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 모두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이란 전문 분석가 알렉스 바탄카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믿음 속에 경제 군사적 고통을 감수할 용기를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걸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이란의 비대칭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입증됐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우호적인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란의 대미 강경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란과 끝없는 주고받기식 타격은 추가적인 미국인의 인명피해를 낳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영원한 전쟁과 유사한 지속적 위기 상태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연구소의 바탄카 분석가는 다만 미국과 외교에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관념이 있다면서도 그들이 현재 이란을 이끄는 주체는 아니며 트럼프나 미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무기한 전쟁을 감수하는 것보다 협상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영원한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작전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3일 이스라엘과 서방 당국자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은 깊은 산속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생산시설에 이르기까지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하게 복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3월 이란 서부 칸가바르의 미사일 기지 터널 입구 두 곳과 진입로가 공습으로 파괴되는데 불과 몇 주 만에 깨끗하게 재개됐고 무너진 다리도 며칠 만에 복구됐습니다. 란 코아브 전 이스라엘 공군 미사일 방어군 사령관은 이란은 미사일 비축량을 다시 채워넣었다며 매우 인상적인 산업화 재건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기지의 경우 기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다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공습 작전이 집중된 탓에 내부에 보관됐던 무기는 그대로였고 이란은 입구를 굴착만 하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역에 걸친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괴멸적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해온 근거가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X에 중동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빠지고 있다며 뒤로 물러나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이란군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 한 명당 미군 한 명을 보복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타말 암비아 중앙사령부의 알리 압돌라이 사령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앞으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인이 사망할 경우에 희생자 한 명당 미군 한 명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미 실전에서 적들에게 증명해 보인 원칙이 이제 전장의 법칙으로 확립됐다고 본다며 순교한 이란 국민 한 명당 미군 한 명이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돌라이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요르단 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 과정에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한 경고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유가 미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약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연달아 같은 방식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이후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이유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애플의 150억 달러, 메타의 30억 달러, 아마존의 2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80억 달러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를 불법적이고 아주 차별적인 관행으로 규정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이런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전날 미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해서 60개국에 부과한 강제 노동 관세도 301조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미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향신료 수입업체 버레밴드 베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룰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 부과한 최신 강제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강제노동 관세가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접수됐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 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앞서 발언한 바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런 발언들은 301조 관세가 애초부터 개별 국가의 특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택된 조치가 아니라 무효화된 글로벌 관세 체계를 그대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가 미 최초로 주차원의 데이터 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시행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역 사회가 데이터 센터 개발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충분한 제도 마련 이후에야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6: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서명한 미 최초의 주차원 데이트 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건설의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해 혁신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 전역, 특히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사회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처음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과 협상할 역량이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지역정부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자체 전력시설을 구축하거나 전력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적절히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I don't think this sends the wrong message at all. People want to be in a state that the leaders are thoughtful. Businesses want certainty. I'm giving them certainty so they know the rules of the road here. But also, New Yorkers want to be protected.
6: 이번 조치는 미 전역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건설 논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초당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도 유사한 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전력 소비와 환경 오염, 전기요금 상승 등을 우려하면서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반대 우려가 과장됐다며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간 유예하면 뉴욕이 인공지능 AI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월가의 고용 증가 역시 AI 산업 발전이 이끌고 있다며 기업들은 인재와 혁신, 에너지를 찾아 뉴욕으로 몰려온다며 뉴욕은 아직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많지 않지만 AI 산업은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비판도 일축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센터 규제 요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최근 롱아일랜드의 공화당 소속 지방정부 관계자와도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5: 오는 8월 4일에 치러지는 버지니아주 예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킴 패링턴 예비 후보를 만나서 출마 배경과 핵심 공약, 또 한인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은 버지니아주 예비 선거에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킴 패링턴 후보자 모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8: Thanks for joining us today, Kim. So the first question is,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to our listeners and share your background and experience that led you to run for the U.S. Senate?
9: Yes,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on today. I am running for U.S. Senate because of my background. I worked in the federal government for 33 years, and I worked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now War. I worked also for the White House,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etired from the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a $100 billion federal authority. I'm also a business owner and run a business that specializes in cybersecurity and financial management. I am also a CPA, and I have three patents. I'm also an inventor. I invented a USB storage case and hold three patents for that. And so all of my experiences have really brought me to running for U.S. Senate. I just got very frustrated seeing all the fraud and inefficiencies in federal government and decided that if I couldn't make those changes in the executive branch, well, I'll write the legislation as I've done at the White House and make those changes on the legislative side to get that money back for taxpayers and fix all the inefficiencies. And I also am wanting to support small businesses. When I and other Virginia small business owners marched on the Hill with the U.S. Chamber of Commerce, we marched up for a scheduled meeting with Senator Mark Warner, the incumbent, who I'll be going up against in November. And he was not there for small businesses and just didn't show up, and his staff wasn't there for us either. So that's when I decided it's time to run for U.S. Senate to be Virginia's CPA and support Virginia citizens.
2: 33년간 연방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과 민간 기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8: Thank you so much. So our second question is, there are several candidates running for the same position. What makes your campaign different, and why should voters choose you as their next U.S. senator?
9: I appreciate that question. And the reason why voters should vote for me is because I have been there. We all agree that Washington is broken, and I actually know how to fix it because I've been there for the 33 years and know exactly what needs to be fixed. And I can write the legislation. I've already written legislation. I've already written appropriation language to make that happen. And I want to be Virginia's CPA and make sure that we get that money back from the tax, from the fraudsters and criminals, and get that money back for Virginia citizens. I also will have a zero learning curve as a result because I just deferred my retirement in 2024 just to run for U.S. Senate. So I have zero learning curve, unlike my opponents in the primary. And I also have results. I know how to fix things in government. I've already proven that. I've actually already saved over $1 billion of taxpayer dollars while working for the White House. And also, my accomplishments and results of saving taxpayer dollars and finding those inefficiencies and fixing them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at the time, I received the highest honor for civilians, and that was the Exceptional Civilian Service Medal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So I am all about making change, getting results, and that's what makes me different from my opponents. They know how to spend the money like all others in Congress, but I will know how to follow it and hold programs accountable and really make Virginia better again.
10: 네, 연방 정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직접 예산 절감과 제도 개선 성과를 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실질적인 정부 개혁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8: So now we are heading towards our very last question. Since our radio stations, our primary audience is targeting on Korean-American community, so finally, what mess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Virginia?
9: Well, I really appreciate that question because I will be representing all Virginians, and that includes the Korean community. I understand that there is language access concerns among the Korean community of those who I've spoken to that I want to help support through public services and community support. I also understand that there are issues with immigration and employment pressures that are also causing concern amongst the Korean community. And those are the types of things that I want to work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really all Virginians. And I really want to thank all of the Korean community that has come out to talk to me. I'm doing a listening tour and have been for the last 20 months across the Commonwealth, putting over 53,000 miles on my car. And I really appreciate them sharing their concerns with me so that I can work even before I get into office to fix those issues. And if anybody wants to share more concerns with me or ideas, they're welcome to go to my website at www.kimforvirginia.com and reach out to me and let me know what their issues are, and I will start working to fix them.
10: 네, 한인 사회의 언어 접근성과 이민 고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킴 페링턴 후보와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8: Thanks for joining us today, Kim.
9: Thank you so much.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이브닝 뉴스가 이어집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영리단체 패밀리터치가 해켄색 대학병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8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뉴저지 리들 페리에 있는 패밀리터치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와 함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장암 스크리닝 검사 키트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또 버겐 카운티 주민을 위한 조기암 검진 정보와 맞춤형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오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심재현 박사가 소화기 건강관리와 주요 질병 예방법을 주제로 건강 세미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건강 궁금증에 답하는 질의 응답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의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대상 포진과 폐렴 백신 무료 접종도 실시됩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201-242-442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가 뉴욕 한인사회를 위한 상속계획 및 장기요양 대비 전략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웨체스터 뉴욕 백민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의는 뉴욕주 변호사이자 상속 및 세무 전문가인 김진욱 변호사가 진행하며 뉴욕주 거민 절차인 프로베이트의 진행 과정과 실무상의 유의사항을 비롯해서 자산 보호를 위한 신탁, 연방 및 뉴욕주의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전략, 그리고 장기 요양에 대비한 메디케이 자산 보호 신탁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상속과 자산관리, 장기요양에 관심 있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KCS 이민법률서비스부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인공지능 AI와 컴퓨터 과학 교육 정책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적극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 코딩과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고 로봇을 활용한 STEM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중학생이 되면 웹 개발과 앱 제작, 드론과 로봇 공학,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 등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과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AP 컴퓨터과학, 데이터과학,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과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머신 러닝과 알고리즘의 기초를 익히며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자녀의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해 STEM 클럽과 로봇 프로그램, 여름 캠프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출발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0: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한 남성이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시민 2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에 알라우 아크바르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신건강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함께 증오범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6: 뉴욕시경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0: 7시 30분경 뉴욕시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두 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57세 아시안 남성으로 웨스트 84스트리트과 센트럴파크 웨스트 인근을 걷던 중 뒤에서 접근한 남성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등을 흉기로 찔렸습니다. 용의자는 북쪽으로 이동해 불과 몇 분 뒤 웨스트 86스트리트과 암스테르담 에비뉴 인근에서 또 다른 50세 유대인 남성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피해자는 모두 마운트 사이나이 모닝사이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는 용의자가 사건 직후 인근 암스테르담 에비뉴의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경찰은 약 1시간 뒤 51세 라울 모라레스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하는 장면을 본 시민들은 왜 그랬냐고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1: Why you doing it?
0: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국장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목격자가 두 차례 범행 당시 모두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티시 국장은 용의자가 경찰에 알려진 정신질환 이력은 없지만 초기 수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단정짓지 않고 증오범죄 여부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아시아계며 두 번째 피해자는 유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피해자 역시 연관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증오에 기반한 비열한 공격은 뉴욕시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디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뉴욕 시민이 또다시 무의미한 공격을 당한 것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줄리맨인 뉴욕시 의회 의장 역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뉴요커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범행이 나에게도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이라며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2: Like it was like a surreal image because you're in bright sunny 1:30 p.m. Upper West Side, Central Park West and there was just this crime.
3: I thought this was a movie scene, you know. I would have never thought that this was happening in this neighborhood which is very quiet, calm, full of families and
4: certainly unnerving when it's random. You're like, geez, that could kind of happen to anyone. Yeah, scary.
0: 뉴욕시경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증오범죄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5: 워싱턴 DC의 세금 정책을 둘러싼 연방의회와 지역 정부의 갈등에 배달 플랫폼 도어데시가 휘말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워싱턴 DC의 세금 부과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배달 플랫폼 도어데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이 22일 의회 청문회에서 도어데시의 지지 서한을 공개한 이후 워싱턴 DC 시민단체 프리디시는 23일 앱 삭제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촉구하는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건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이 추진하는 DC 세금 권한 검토법입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 DC 의회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할 경우 일정 조건에서 연방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머 의원 측은 DC 정부가 주민과 기업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C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1970년대 제정된 홈룰법에 따라 자체 의회와 시장을 통해 예산과 세금 정책을 결정해왔는데 이번 법안이 사실상 지역 주민이 선출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음식 배달 서비스에 부과하려던 새로운 수수료였습니다. DC 의회는 배달 서비스 이용 건당 2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도어더시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회사는 이 같은 비용이 결국 소비자와 음식점, 배달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규모 식당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어더시는 이후 코머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고 코머 의원은 의회 청문회에서 도어더시 측의 지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DC 시민단체 프리디시는 도어더시가 단순히 세금 문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연방 정치권을 통해 DC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디시 측은 기업이 주민들이 선출한 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도어더시 이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도어더시는 정치적 개입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DC의 자치권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특정 세금 정책이 소비자와 지역 사업자들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을 지적하는 건 기업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연방의회가 수도인 워싱턴 DC에 대해 일정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DC 측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세금과 예산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연방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어더시는 현재 그 한가운데 놓인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경영 판단이지만 DC 시민단체들은 이를 자치권 침해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세금 권한을 둘러싼 이번 논쟁이 배달 플랫폼을 넘어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 권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5: 최대 아파트 관리업체 중에 하나인 그레이스타가 저소득층 주거지원 바우처를 사용하는 예비 입주자들의 입주를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공정주거법 위반 혐의로 민원이 접수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시민단체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는 잠입 조사를 통해 그레이스타가 관리하는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바우자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를 비롯해 메릴랜드 하와이, 뉴저지 미시간,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여러 지역에서 공정주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레이스타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100건이 넘는 주 또는 지방 공정주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방법은 임대인의 바우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버지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인은 바우처 이용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4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주택 바우처 이용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에렌카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 대표는 조사원들에게 실제 입주 희망자인 것처럼 아파트에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임대료와 관리비 등 일반적인 질문을 한 후 마지막에 주택임대지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 대표는 수차례 같은 질문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반복해서 받지 않는다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통화 녹취록과 기록에 따르면 버지니아 맥클린의 한 그레이스타 관리 아파트 직원은 여러 차례 우리 시스템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카 대표는 그레이스타는 고급 임대주택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가 바우처 이용자를 브랜드 이미지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비영리단체 주거기회금 등 홈의 토머스 오쿠다 피츠패트릭 국장은 바우저 이용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매달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안정적인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은 그동안 버지니아 주민들의 주거차별 소송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실번 홈스와 칼리지 스퀘어 아파트가 바우처 이용자를 거부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칼리지 스퀘어 아파트 측은 합의 후 직원들에게 버지니아 공정주거법 교육을 실시해 동일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의 브렌다 카스타 네다 정책 담당 부국장은 소득원의 종류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버지니아의 바우처 이용자 대부분은 여성,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며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는 잠입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카 대표는 실제 바우처 이용자가 집을 구할 때 겪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회사 코언 밀스타인은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와 함께 각 주의 주거차별 집행기관과 법무장관실에 관련 민원을 제출했으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택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차별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런 카 대표는 노숙 문제는 치안, 의료, 응급보호시설 운영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주거차별은 저소득층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MV 지역의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배경의 한인들도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는 한인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주거 접근성과 공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 적정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주당 12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0: 전국 저소득 주거연합과 뉴저지 주택지역사회개발 네트워크가 공동 발표한 Out of Reach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네 번째,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적정 임대료로 보고 이 임대료를 부담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최저임금인 시간당 $16를 받는 근로자는 침실 1개, 원베드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주당 108시간, 투베드룸 아파트를 임차하려면 주당 121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가 꼽혔으며 2위는 하와이, 3위는 매사추세츠주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4위가 뉴욕, 5위 뉴저지, 6위 워싱턴 DC, 7위는 워싱턴주, 8위는 뉴햄셔, 9위는 커네티컷, 10위를 플로리다가 차지했으며 메릴랜드는 11위, 버지니아주는 전국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임대료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특히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5: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입니다. 조금 흐리지만 쾌적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그리고 토요일은 흐리지만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워싱턴 일원 현재 날씨 기온 79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꾸어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해야 인생이 바뀐다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 꽉 막힌 퇴근길 도로에서는요, 인생이 바뀌는 것보다 앞차선이 바뀌는 게 더 간절하고, 내 인생의 행동보다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모든 2차의 발가락의 행동이 더 바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밤에 자면서 꾸는 개꿈 말고는 내 가슴속 뜨거웠던 진짜 꿈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죠. 여러분, 잠을 자야 생기는 꿈 말고 여러분이 소중한 저한테 있었던, 나한테 약간 한때는 생각만 해도 멋진 여러분의 꿈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땠나요? 언제 꿈을 그만 꾸기 시작했나요? 언제 마지막 그 꿈을 꿨는지 궁금합니다. 제이든이 K플레이 D&B 시작합니다.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0: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제이든의 K-Play D&B 들으셨습니다. 첫 곡은요, 가오의 시작이었어요. 이태원 클라스 OST에 나오죠. 그, 사실 그 이태원 클라스의 그 원래 모델, 그분을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좀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도 많이 만드시고, 그런 분들은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영감 얻으시면서,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가슴 뛰는 그런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메인 테마는 바로 꿈입니다. 사실 라디오 진행하면서 청취자분들한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은근히 숨이 턱 막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이냐? 먹고 살기 바빠서 꿈 같은 건 서랍 깊숙이 묻어진 지 오래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사실 20대 때는 제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보다 되게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생각보다 되게 신기한 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친구는 연기자가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뭐 이렇게 노력을 한 적도 있고요. 많이들 잊고 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꿈의 정의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정의가 너무 거창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위인전에 나올 법한 인물도 아닌데 맨날 트래픽을 견디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를 이긴 종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꿈의 정의는 내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사소한 설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거창하게 우주선 타고 달나라에 가거나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만 꿈이 아니에요. 내일 출근길에 마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말에 넷플릭스 켜놓고 치킨 뜯을 생각에 설레는 마음, 혹은 이번 달 열심히 일해서 나 자신한테 예쁜 옷 한 벌 선물해야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는 사지가 멀쩡한 게 또 남들은 에이 그게 무슨 꿈이야 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힘들고 지치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든다면 저는 그게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가슴속 어디인가에 꼭 품고 있는 소소하고 하찮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여러분들의 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꿈이 이거다. 혹은 로또 맞으면 당장 하고 싶은 나의 소박하고 거대한 꿈.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꿈을 오늘 이 시간에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제 친구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로또 맞아서 건물 한 채 사고 뭐 렌트 내면서 다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약간 뭐 2억이나 2조 원이 당첨되면 여행 가는 느낌. 통장 요정님, 내 꿈은 진짜 거창한 거 없고요. 다음 달 카드값 밀리지 않고 무사히 통장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소박해 보이지만 지금 저에겐 우주 평화만큼 절실한 꿈이에요. 아, 이거 정말 소박한 꿈 아닙니다. 네.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막아내는 거는 뭐 엄청난 전투예요. 응원합니다.
1: 파이팅!
0: 방금 라디오에서 내일 아침 눈뜨게 만드는 사소한 설렘이 꿈이라는 멘트 듣고 울컥했거든요. 제 꿈은 지금 집에 가자마자 시원한 맥주 캔다는 겁니다. 제 설렘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아, 얼른 저도 어제 저녁 때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가 진짜 막히더라고요. 약간 컨스트럭션? 그런 건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혔는데 거의 안 가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친구는 한 10분 안에 갔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40분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또 가셔서 맛있는 또 맥주를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1: 불타는 금요일.
0: 네. 제 진짜 꿈은 파워볼 1등 당첨해서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의리의리한 대저택 사서 맨날 홈파티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당첨되면 정말 다들 회사를 때려칠까? 왜냐면 이거 수령 나올 때까지 좀 걸리지 않나?
1: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의 약간 꿈들이 거의 약간 네. 돈에 관련된 게 굉장히 다들, 많네요.
0: 다들 쩔어 있어요. 지금.
1: 다들
0: 힘들어해.
1: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어. 쩔어져 있어.
0: 지금 미국이 힘들어요, 되게.
1: 아, 미국은 그렇지.
0: 어떠신 것 같아요?
1: 미국이요? 제가 네. 이제 또 미국에 산 지 2년이 됐지 않습니까?
0: 아, 그러네. 이제 고인물 이제 스타트
1: 이제 저도
0: 되고
1: 고인물
0: 있는.
1: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0: 네.
1: 사람인데
0: 네.
1: 이 나라는 일단 돈이 절실하긴 해요, 사실.
0: 돈이 이렇게 스쳐. 통장을
1: 잠깐 인사했다가 거의. 저 왔어요. 자, 저 이제 갈게요.
0: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 꿈은 돈 걱정 안 하고 홀푸드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장바구니에 다 쓸어넣는 거예요. 맨날 트레이더조랑 비교하면서 지갑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언제쯤 가격표 프리프리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홀푸드? 네, 홀푸드도 비싸지 않나요? 홀푸드랑
1: 홀푸드가 약간 프리미엄 네. 마켓 이런 느낌이죠.
0: 그죠? 트레이더조도 근데 똑같은데 다른가?
1: 근데 그 네. 약간 트레이더조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약간 이제
0: 홀푸드구나. 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거 없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없는 게 이게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또 차이가 있군요.
1: 저는 그 정도만 네. 살아도 좋겠어요. 여기 없으니까 저기 가서 사면 되지.
0: 약간 타겟과의 월마트 그런 느낌인가?
1: 약간 그 아니 월마트보다 약간 타겟이랑 월마트 비슷한 것 같아요. 월마트 타겟 이런 느낌.
0: 요즘에 또 얼마 전에 또 트레이더조에서 그 핸드백 그런 거.
1: 아 저거요. 네,
0: 그 조그만 백.
1: 근데 그거 맞아요.
0: 대란 났었던.
1: 그거 무슨 한국에서는 네. 지금 완전 저거잖아요. 완전 잘 프리미엄 붙어서 못 사요. 그건 사고 싶어도.
0: 회사 상사가 퇴근 10분 전에 말도 안 되는 일거리 던져주길래 속으로 사표 던지는 꿈 100번 꾸고 겨우 참고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이 항상 꾸는다.
0: 제 꿈은 내일 상사보다 먼저 출근해서 상사 자리에 파 엄청 많이 넣은 해장국 올려놓은 소심한 복수입니다.
1: 근데 파 엄청 넣은 해장국 본인이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상사랑 얘기하다 보면 이제 냄새가 감당이 가능했지.
0: 그런 해장국 맛있겠다. 오늘 배고픔을 참고 점심 두 끼 먹을 거 한 끼만 먹었어요. 저녁에 족발 먹는 꿈 꾸면서 버티고 있는데 퇴근길 라디오 들으니까 야식 유혹이 밀려오네요.
1: 바람직한 꿈이십니다.
0: 네, 제 꿈은 이번 여름에 꼭 바디 프로필 찍어보는 겁니다.
1: 바람직하지 못한 꿈입니다.
0: 꿈을 미룰 수 있거든요.
1: 미룰 네. 수 있습니다.
0: 내년으로
1: 미룰
0: 수 있어요. 일단 족발은 못 참지.
1: 족발은 먹어야 네. 돼. 오늘처럼 이렇게 찌고 더운 날.
0: 아 그래 찌고 더운 날인가요 오늘?
1: 약간 좀 습하잖아요. 이제 네. 흐리고 이러니까.
0: 맞아요.
1: 원기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복날이었으니까.
0: 복날이었죠. 복날에 뭐 드셨나요?
1: 저요. 저 네. 복날에 사실 해신탕 해먹었어요.
0: 해신탕을 해먹었다고요?
1: 네, 해먹었죠.
0: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
1: 제가 이게 또 네. 이제 버지니아 장금이라고.
0: 장금이.
1: 네.
0: 해신탕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1: 정말 쉬워요. 그냥 삼계탕에요. 문어도 넣고요. 전복 들어가고요. 새우 들어가고요.
0: 문어, 전복, 문어까지 들어가고?
1: 네, 이것저것 그 귀한 약재들.
0: 연포탕 뭐 이런 건가?
1: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삼계탕이 양반들 먹는 거라면 이제 해신탕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서.
0: 진짜요? 대박. 와, 궁금하네요. 네, 나중에 꼭 저희가 이렇게.
1: 좋습니다. 네,
0: 좀 어느 뭐 100만 뷰 찍으면
1: 여러분들
0: 해신탕
1: 저녁 대접 제가 이제 지금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0: 네, 하나 먹고 이제 거기서 몇 명만 간추려가지고
1: 또 저희가 100만이 되면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해신탕을 대접을 못할까요 제가
0: 멋있는데요 말이 시가 된다고
1: 지금 슬슬 무서워지고 있으니까
0: 근데 바디 프로필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바디 프로필은 안 찍어봤고요
0: 네.
1: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매번 관리와 다이어트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0: 바쁘는 진짜 꿈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꿈.
1: 그쵸?
0: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꿈.
1: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0: 엄청나게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근데 약간 뭐 그런 거를 나중에는 못 찍는 거니까 또.
1: 그렇죠. 나중에는 못 찍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0: 어, 네. 네,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사람들 찍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1: 너무
0: 뭐,
1: 대단하죠.
0: 너무 예쁘고
1: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네.
0: 아, 그럼 저거 어떻게 못 빌리나? 게임 같은 거 보면은요, 스킨 네. 사가지고 입을 수 있잖아요. 식스팩이나 이런 것도.
1: 아, 스킨으로. 요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요즘 시대의 현질. 요즘 복근 수술도 해주고.
0: 복근 수술?
1: 네, 그거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 에? 유행한대요.
0: 뭐지?
1: 복근 모양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0: 와, 미쳤다.
1: 복근을 만드는 거예요.
0: 근데 그거는 이제 운동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육이, 이제, 근육이 아니고 그냥 이제 미용으로.
1: 쩌내 노력. 쩌내 노력.
0: 와, 진짜 신기하다. 별게 다 나오네요.
1: 그쵸. 바디 프로필은 정말 찍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0: 네, 진짜. 미국 유학 와서 매일 향수병이랑 외로움에 치여 살다가 오늘 마음이 맑아지네요. 라디오를 들으니. 제 꿈은 여기서 무사히 졸업하고 제 이름으로 번된 번듯한 직장 구해서 부모님 미국 여행 시켜드리는 거예요.
1: 오, 효녀.
0: 굉장히 이런 분들 많아요. 저기 뭐 노을님도 최근에 이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1: 네,
0: 예, 그렇게 하는데.
1: 마음이 너무 갸륵하다. 근데.
0: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꿈은 아침에 한 번에 벌떡 일어나는 인간 알람 시계가 되는 겁니다. 맨날 스누즈 버튼 10번 누르다가 오늘도 지각할 뻔했거든요. 내일 아침엔 꼭 침대에서 이 벌떡 일어나서 무결점 출근에 성공하는 꿈을 꿔봅니다.
1: 미라클 모닝 응원하겠습니다.
0: 이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분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보는 분들 많잖아요. 뭐 잘해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서먹서먹한 분도 있을 텐데 늦게 가면은 좀 더 뭔가 죄책감이 한 두세 배 되지 않을까.
1: 근데 반대로 일찍 가면 오히려 더 좀
0: 애매한가요?
1: 서먹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아이라서.
0: 근데 이제 어쨌든 파티클이 쳐져 있잖아요. 저는 좀 제 일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옆에 이제 인사하면 인사하고 그게 또 이제 신경 쓸 수도 있겠구나.
1: 아무래도 이렇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면 네. 아무래도 아이스브레이킹이 네. 힘들잖아요.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반에는 또 일을 또 잘해야 이쁨 받고 이러니까
1: 맞아요.
0: 네, 일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가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중에 몇 명은 또 나갈이 될 것이다.
1: 아
0: 그래서 어차피 나랑 인연이 안 될 건데 굳이 말을 섞어서
1: 난 여기서 살아남는 네.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겠다.
0: 그렇죠, 그렇죠.
1: 내 인간관계는 이것이다.
0: 왜냐하면 어차피 살아남지 않으면 굳이
1: 자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네. 고수의 지금 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0: 아니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어떠세요? 좀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내시는 타입인가요?
1: 저는 원래 네. 약간 네. 바운더리가 좁은 사람이라서 네. 일하러 가잖아요. 저는 네. 일만 해요.
0: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저는 근데 좀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라서.
1: 아, 좀 시간과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는 스타일.
0: 그거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좀 약간, 오늘 두 번째 라디오 방송국이잖아요.
1: 맞아요.
0: 좀 편해졌잖아요.
1: 저는 이제 여기가 저기 안방 같아요.
0: 그런 느낌처럼, 그 자꾸 봐야 약간 편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라서. 환경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환경을 적응을 네. 하고.
0: 네, 그렇죠. 어차피 이 환경에 적응 못하고 떨어지면 여기서 친구 사귀어봤자 그렇잖아요.
1: 약간 네. 고양이 같은 느낌이시네요. 그리고 왜냐 여러분 고양이를 처음 분양받아놓고는 네.
0: 환경.
1: 네,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집사한테 적응을 하잖아요.
0: 그렇구나. 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라디오를 옛날에 했었을 때
1: 네.
0: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1: 진짜요?
0: 낯을 엄청 가려서 일부러 만났어요. 일부러. 그거를
1: 의외인데요?
0: 네, 그걸 좀 타파하려고 일부러 막 만나고.
1: 아니, 지금은 전혀 네. 안 그러신데?
0: 지금은 이제 또 친해지는 또 단계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이라는.
1: 아,
0: 그런 뭔가
1: 엮여 있는
0: 게 있으면 좀 편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처음 만나는 사람도 제 친구가 3명 정도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1: 아, 근데 그런 분들 네. 있더라고요. 이게 혼자 1대1로 만나는 건 너무 힘든데 네. 친구랑 두세 명 섞여 있으면은 조금 더 친구 믿고 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런 느낌. 네.
0: 그러니까 약간 친구들이 있을 때는 까불고 뭐 주접 떨고 이런 느낌인데. 새로운 사람 있을 때는 뭔가 또
1: 그치, 그게 잘 안 돼.
0: 안 돼요, 그게.
1: 내 100%의 끼를 못 보여주지.
0: 못 보여줘. 집안에 있을 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방구석 여포를 나가서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런 게 있어. 조금 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꽉 막힌 벨트웨이 위에서 좋아하는 노래 크게 따라 부르고 있는데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진짜 어제 그랬어요. 어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소하게 행복해하는 나 자신을 찾는 게 진짜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오. 요즘에 네. 낭만이 없어요.
0: 낭만이 없어요.
1: 옛날만큼 아. 낭만이 없어요.
0: 본인이?
1: 아니요. 요즘 세상이? 사람들 물론 저도 낭만이 없어지긴 했지만 왜 옛날에는 네. 약간 사람들이 우리 지금 꿈 얘기만 들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낭만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었거든요.
0: 그렇죠.
1: 약간 연애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동네 이제 편의점도 아니야. 그때 편의점이 없을 때니까 약간 슈퍼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서 야 너는 나중에 크면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났어?
1: 안 해요? 아니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0: 아,
1: 책가방을
0: 그래도...
1: 메고 가는데 오, 오. 같이 친구랑 가면서
0: 와, 되게 깊은 나는, 얘기를 하네.
1: 그러니까 그냥 장난식으로 나는 네. 나중에 짜장면 집 주인 할 거야 막 이런 거
0: 짜장면 집 주인
1: 왜
0: 많이
1: 짜장면 집 주인 할 거냐 그러니까 어. 야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런 낭만.
0: 야, 귀엽다, 진짜.
1: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와. 것을 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낭만.
0: 맞아. 저게 맞아.
1: 이게 없어요, 요즘에. 아,
0: 어제 저희가 사실 테마가 낭만이었거든요.
1: 어, 정말요?
0: 라디오 안 들었구나.
1: 죄송해요.
0: 포켓몬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어?
1: 죄송합니다. 포켓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저희가 또 낭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그게 맞아요, 사실 정의가. 근데 이제 저, 그래서 저는 조금 낭만 있게 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좀, 그래야 또 하루를 또 살았을 때, 아, 그래도 알찼다.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으니까.
1: 맞아요.
0: 예,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이 막, 그래도 지금의 나의 뭔가 꿈이라기는 너무 크고,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런 낭만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사실 저의 이제 낭만적인 꿈이 있다면은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0: 아 뭐죠?
1: 조금 이제 네. 요즘 이렇게 지친 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이제 딱 하루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거.
0: 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1: 근데 그 디지털 디톡스를 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0: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하네. 몇 명?
1: 그니까 딱 이 정보화 시대의 수준이 한 2008년 정도에 머물러야 돼요.
0: 어, 정보화 수준이 2008년도?
1: 네이트온으로 이제 하고 버디버디하고.
0: 아, 그래도 하긴 하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1: 아예 안 하진 않죠. 그러니까
0: 나쁘진
1: 약간
0: 그 않네.
1: 적당한 네. 그 세기말 어. 사이버 감성 있잖아요. 어. 그런 감성으로다가 이제 어. 약간 그 미니홈피 같은 그런 감성으로다가 어. 해가지고 어. 어. 그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0: 아 근데 본인 태어났을 때는 아니 본인은 미니홈피 모르셨지 않아요?
1: 저 싸이월드 세대죠. 저 어? 제가 딱 마지막이에요.
0: 아니지 않나?
1: 아니요. 저 도토리 네. 언니들한테 많이 뺏겼어요. 학부선들 선배들한테.
0: 아, 뺏길 수가 있어요? 도토리가?
1: 몰라요? 언니들이 막 애들한테 막 3학년 언니들이
0: 아, 주는
1: 2학년
0: 거 맞다. 애들, 네. 준다.
1: 맞다. 2학년 애들한테 너네 오늘 학교 끝나기 전까지 도토리 50개씩 모아.
0: 우와 미쳤네 진짜.
1: 이거 몰라요?
0: 우와 몰랐는데
1: 언니
0: 나는.
1: 언니 미니미 바꿔야 되니까 도토리 50개씩 모아와. 언니 지금 누구 오빠랑 투투니까 도토리 22개씩 모아와.
0: 오 마이 갓. 하나에 얼마였죠? 1,000원인가?
1: 10개에 1,000원이면 10개 단위로 팔았던 것 같아요.
0: 22개면 2,200원 나쁘진 않네.
1: 근데 그 시절에 2,200원이면은요, 아, 여러분. 떡꼬치 그 두꺼운 거 400원짜리 그거 팔 텐데.
0: 떡꼬치 맛있겠다, 진짜. 와.
1: 떡볶이
0: 아니 어떻게 제가 그 공공연생이랑 이런 낭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네요.
1: 신기하네요.
0: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렸습니다. 오늘 오픈톡 K-Radio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 뭐 떠들어줄 수 있어요. 저희 또 청취자분들이 내향적이라서
1: 아...
0: 채팅을 좀 마구 뭐 치셔야 되는데
1: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저랑 네. 좀 잘 맞겠네요.
0: 어 그럼 또 이제
1: 내향인끼리
0: 들으시면서 많이 쳐주세요. 그러면
1: 이제 내향인의 네. 외향인
0: 내향인 파티
1: 내향인 파티
0: 네.
1: 제가 거기서 이제 수당을
0: 본인 내향인
1: 맞아요. 그러니까 내향인 중에 외향인을 제가 한번
0: 아, 저는 외향인 중에 내향인이거든요.
1: 저희가 의외로 또 이렇게 믹스가 네. 잘 되네요.
0: 그러니까요. 네네. 저는 또 소문자 이어가지고
1: 저는 이제 대문자 아이
0: 네. 대문자 아이
1: 네, 대문자 아이
0: 그래서 저희 모임 보면은 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모여서
1: 그럼 모이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0: 근데 모이면 또 아이들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또 친해지면
1: 약간 저 같은 아이들. 네.
0: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진짜 신기하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1: 네네.
0: 학교 선생님이 아 수련회를 갔어. 갔고 애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안 자고 떠드는 거야. 아, 너 그게 봤냐?
1: 어, 낭만 있다.
0: 뭐 이랬는데 선생님 문 열어. 그럼 조용해지는 거야. 그런 느낌.
1: 뭔지 어떤 느낌이냐면 알겠어요. 어떤 느낌이냐. 내양, 예. 이 아이들의 파티에 갑자기
0: 아이들이 파티에
1: 가. 진짜 이가 불을
0: 문 열고 열면 조용해.
1: 조용해.
0: 진짜 이제. 조용해.
1: 아무 말도 안 해. 예.
0: 진짜 조용해. 그래서 저희 애들이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저희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다섯 명 이렇게 저희가 친해졌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더 추가가 돼서 좀 친해진 뉴 멤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들어오면 진짜 조용해져요.
1: 이게 따돌리려고 그러는 게
0: 아니라
1: 낯을 가려서
0: 낯을 그런 엄청 가려서 기빨리고 아. 이러니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또 지내고 하면은 또 이게 뭐 환영 파티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건데
1: 이분들을 그, 위한 친해지길 바라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하다고
0: 그걸 네. 만들면 도망가요. 뭔지 알죠?
1: 아, 너무 어렵다 근데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제가 이제 소문자 E 혹은 대문자 I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듣고 계시죠? 아이분들 이제 네. 소문자 E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맞아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중간에서.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1: 다행이네요. 네,
0: 문제는 또 되지 않습니다.
1: 그럼 다행이에요.
0: 본인도 그러지 않나요?
1: 저요? 네. 저도 이제 MBTI 아이를 네. 대표하는 제 맘대로 아이를 한번
0: 대통령, 대통령. 네, 아이 대통령.
1: 네, 아이 대통령이 한번 네. 돼보도록 할 건데
0: 좋습니다.
1: 뭐 그런 분 있으면 좋죠.
0: 아, 본인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1: 저요? 네. 저는 약간 아이들만 있으면 잘 나서는데 거기 아까처럼 그 이 대문자 이 친구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이제 네. 구석에 이제
0: 아, 저는 그거 힘들어요.
1: 구석에.
0: 대문자 힘들어요. 그런 느낌이라.
1: 저도.
0: 예. 네. 그 옛날에 저는 MBTI에 대해서 몰랐는데 여러분들 네네. 약간 그 MBTI 하우스라는 유튜브에 그게 있어요. 무조건 검색해 보셔서 봤으면 좋겠어요.
1: 혹시 그 파랑이, 초록이, 노랑이 나오는 그건가요?
0: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1: 제가 다른 거랑 착각했나 봐요. 네.
0: 총 16명인가요?
1: 인원이 많네요.
0: 아, 몇 명이죠? MBTI.
1: MBTI요? 다, 네, 다 MBTI가 하나? 몇 개죠?
0: 16개.
1: 16개?
0: 네. 왜냐면 두 개. 아닌가? 맞을 거예요.
1: 아닌가? 그럴 거예요.
0: 예, 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
1: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시죠.
0: 네, 그니까 그 모든 MBTI를 한 방에 몰아놓는 거야. 그래서
1: 오,
0: 이 두, 방이 두 개예요. 그니까 그 방이 아니라,
1: 공간?
0: 아파트?
1: 네.
0: 그게 두 군데예요. 1호, 2호.
1: 네.
0: 1호에는 2만 몰아놨고요.
1: 아파트 안 부서질까요?
0: 2번 방에는 I만 몰아놨어요.
1: 거긴 조용하겠다.
0: 그래서 서로 뭐 자기소개하고 뭐 이랬는데, 아이는 되게 뭔가 촛불 파티
1: 아~
0: 이런 느낌 아~ 되게 귀여운 근데 거기서도 아이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그 대문자 또 아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호감 투표를 해요.
1: 별걸 다 하네요. 네,
0: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날이 끝나기 전에 호감 투표하고
1: 네.
0: 거기에 또 어떤 친구는 막 상처받고
1: 아~
0: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뀝니다.
1: 네.
0: 1번과 2번이 처음에 I와 E였다면
1: 네.
0: 다음날은 N하고 S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계속 바뀌면서 호감도가 다시 또 달라져요. 이렇게.
1: 흥미롭네요.
0: 재밌어요. 보면 어떤 친구는 거의 적응 못해가지고 이제 퇴소하는 친구도 있고 울고
1: 네,
0: 그런 느낌. 그러면은 좀 MBTI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1: 저 근데 아직도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 이들만 모아는 그 아파트 기물이 괜찮을까요 혹시?
0: 거기는 뭐 난리 났어요.
1: 그쵸, 거긴 파티일 네. 거 아니야.
0: 근데 거기는. 또 삼자 입장에서 멀리서 보는 거는 또 재밌어요.
1: 왜냐면 그치, 우리가 거기만 거기 없으니까. 이제 혼란의 카오스고 네, 거기다 아이 하나 던져놓으면 한 번, 진짜 볼만.
0: 한번 꼭 보세요. 그렇게 돼요. 바뀌어요.
1: 어떻게 불쌍해?
0: 네, 한 명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또 타임이 있어가지고.
1: 너무 안쓰러워.
0: 한번 무조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1: 한번 봐야겠어요. 네,
0: 그거 재밌고 여러분들 또 MBTI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 또 이해가 또 빠르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그렇게 또 된 거라서. 네. 저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이유 노래 듣겠습니다. 이름에게.
1: 아이유?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가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해리 스타일스가 월드 투어 중 갑작스럽게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소속사는 투어 중 건강 이상이라고만 밝혀 팬들의 걱정이 커졌는데요. 다만 오늘 24일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투어를 돌다 보면 체력 관리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되면 이해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많이 실망하는 편인가요? Let's go. Let's go.

0: 코미디 배우 케빈 하트의 신작 영화 72 Hours가 공개됐습니다. 줄거리는 40대 남성이 실수로 Z세대 총각 파티에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차이로 소재로 한 코미디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또 MZ세대 아니신가요?
1: 맞습니다.
0: MZ세대가 있으면 가장 놀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젠지 스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상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1: 맞아요. 근데 네. 요즘 이제 MZ세대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예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던 뭐 상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은 네. 발을 정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숫자 발을 정자로 표기해줘라고 네. 하면은 네.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직원 중에서.
0: 오,
1: 한국에서.
0: 발을 정자를.
1: 네. 그 친구 나이가 이제 스물한두 살 정도.
0: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라고.
1: 네네, 맞아. 이게 왜냐면 학교에서 네. 이제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제.
0: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제 뭐, 당연한 거. 미국 주가 뭔가.
1: 아, 맞아요.
0: 그런
1: 그것도
0: 것들도
1: 그렇고.
0: 잘 모르고. 아무래도 좀 챗GPT나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으니까. 많이 이게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것도 그렇고 너무 요즘엔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보다는 GPT 사용법이 조금 더
0: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K-POP의 진화는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봤는데요. 빅뱅의 지드래곤 씨 소속사가 서울에 세계 최초로 로봇 테마파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GDC 히트곡 파워에 맞춰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칼 군무를 추는 공연이 열린대요. 옷도 딱 GD 스타일로 힙하게 입고 말이죠. 소속사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는 화면 속 가상 아이돌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는 피지컬 로봇 아이돌 시대가 올 거다라면서 내년쯤 진짜 로봇 아이돌을 공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정확히 에스파가 공연을 한다
1: 네.
0: 하면 로봇을 에스파 스킨을 입혀놓고 똑같이 이제 이번에 월드컵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월드컵 할 때 그 신체나 이런 걸 다 스캔해가지고 똑같은 그 AI를 만들어서 경기를 할 때 옆에다가 가상으로 이게 돌리게 했었어요.
1: 그러니까
0: 그런 느낌이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1: 근데 저도 이거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은 요즘 버추얼 아이돌도 있는 거 아시죠?
0: 좀 됐죠. 예. 네, 그 플레이브도 있었고.
1: 네, 플레이브도 있었고 새로운 아이돌들 지금
0: 많이
1: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로봇 또 AI 시장이 발전한 만큼 로봇 시장도 더 발전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0: 좋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가서 시금치 사와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뭘 해야 돼?
1: 네.
0: 나 미팅을 해야 돼. 지금 30분에 애매하단 말이야. 나가서 두부랑 시금치 사오는 거죠.
1: 그것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한국은 지금 냉장고가 AI 냉장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아파트도 있고 AI 네. 냉장고도 있는데
0: AI 아파트는 뭐지?
1: AI 아파트요? 네. 엘리베이터 미리 부를 수 있고요.
0: 와.
1: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고요.
0: 괜찮다.
1: 주차장에서 도착하자마자부터 엘리베이터 호출을 해서 집에 난방 미리 켜놓을 수 있고요.
0: 오, 대박.
1: 그리고 뭐 TV 켜는 건 당연한 거고 불 네. 끄는 것도 되고
0: 그런 거는 이제 되잖아요. 맞아요.
1: 냉장고로 주문이 됩니다.
0: 아, 진짜요?
1: 냉장고에 재고를 체크하고
0: 와.
1: 재고가 없으면 AI가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줘요.
0: 사장님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약간
1: 모르겠어요. 가정용만 네.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만약에 가게용이 나온다고 업소용이 나온다고 치면은
0: 네.
1: 엄청난 발견이죠.
0: 진짜?
1: 진짜로.
0: 제가 생각하는 AI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약간 우리 내향형 친구들은 친구 만나기가 힘드니까 약간 그 나 아바타를 보내는 거야.
1: 나 대신에?
0: 나 대신에 대리인.
1: 그러니까 나는 약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0: 목소리가 그런 건가요?
1: 약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소개팅을 갈 수도

0: 그러니까 네,
1: 소개팅도 소개팅이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아 요즘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전화를 못 한대요.
2: 왜요?
1: 전화해서 이게 힘들대요. 전화해서 말하기가. 예. 네. 그래가지고 채팅 그 문자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고.
2: 저는 MBTI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까 봐요.
1: 그런 것도 많이 들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피곤해하고.
2: 그거는 네. 인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어, 전화까지는 조금 신기하네요.
1: 그렇게 되면 이 로봇가 알아서 만나서 네 그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 그래서 한 2년 전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네.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 세계관 자체가.
1: 메타버스.
2: 네.
1: 어떤 뭐 세계관이죠?
2: 좀 1차원적인 메타버스라고 네. 하면 제페토 들어보셨어요?
1: 아, 네네네.
2: 그게 한창 또 핫했어요.
1: 그 초등학생들 많이 했고.
2: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 더 홍보가 마케팅이 잘 됐고 네. 실용성 있는 기능이 많았더라면은 아마 성인들 못지않게 반응이 뜨거웠을 거예요.
1: 그거 전에가 사실 클럽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거가 발전할 수 있는 구실이 됐던 게 사실 코로나였거든요.
2: 맞습니다.
1: 집에서만 있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게임하면서 연예인들 많이 만났어요.
2: 아, 정말요? 네,
1: 진짜. 되게 많아요. 막 포커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포커도 치고 뭐 그 사람 저는 제가 몰랐는데 그 친구를 제가
2: 네.
1: 그 케이콘에서 만났더라고요.
2: 아~
1: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랑 너무 추억을 또 많이 쌓았기 때문에 게임으로 그 친구가 진짜 유명한 친구예요. 정말 알면 깜짝 놀란.
2: 알면 깜짝 놀라.
1: 진짜 깜짝 놀랄.
2: 혹시라도
1: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2: 네.
1: 그 가수를.
2: 네.
1: 제 의자를 누가 훔쳐갔어요.
2: 의자를 훔쳐가요?
1: 자기가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연예인을 보겠다고. 그런 연예인이었어요. 예, 근데 그분을 거기서 게임에서 만나서 그분 술 취한 것도 보고 왜냐면 그분이 그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게임을 연예인들 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
2: 뭐 연예인들이 사실 밖에도 네. 못 나가고 네. 할 거 없어. 뭐 게임이 가장 건전한 취미 중에 하나니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노래도 듣고 뭐 그런 콘서트 이런 제페토 같이 이런 것들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AI가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밍에 좀 잘 맞게 이렇게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좀 놀랍기도 한데
2: 네.
1: 앞으로도 어떻게 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아는 분이랑 같이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곳을 운전해서 가는데 그분이 이제 테슬라를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FSD는 아니고 뭐 비슷한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네. 선상에 자기가 알아서 그 뭐라고 하죠? 그 도로선 딱 지키고
2: 아 라인 이거 네. 자동으로 맞춰주는 네. 거
1: 앞에 가는 차도 너무 따라가지도 않고 딱 적당히 저절로 운전을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앞에서 텍스팅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FSD는 눈을 이렇게 디텍터 있기 때문에 텍스트하면 걸리는데 약간 이거는 또 이런 꼼수가 있다.
2: 자 듣고 계신 시청자 네.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1: 근데 AI로 해가지고 이게 차 운전하고 하는 거는 장거리에서는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2: 장거리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또 저 제 지인이 테슬라를 타는데
1: 네.
2: 그 친구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친구도 사실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1: 그러니까 AI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런 느낌을.
2: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네. 차선 이게 막 같이 맞춰주고 이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허벅지로 핸들을 잡더라고요.
1: 그거는 또 이제 엄청난 고수신데요.
2: 그쵸.
1: 신기한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유도라는 스포츠에 푹 빠지게 된 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였습니다. 당시 66kg급 조준호 선수가 안타까운 판정 번복으로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며 묘하게 유도의 매력에 끌렸고 언젠간 저 선수를 꼭 만나고 싶다 오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 역시 저 선수를 만나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묵묵히 저만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기적처럼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 형제와 지금은 호영호재하는 끈끈한 사이가 되었네요. 와 대단한데요.
2: 진짜 대단해. 지금 조준호, 네. 조준현 선수면은 올림피안 이제 네. 메달리스트거든요.
1: 그러니까 엄청난 분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정말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은 요즘입니다. 오 굉장히 깊이가
2: 멋진
1: 있는.
2: 사연을 네.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운명님이 하면서 이제 신청곡을 보내드렸어요. 이제
2: 운명님이 아. 운명처럼. 네. 두 분을 만났네요.
1: 이런 거 저 힘들어요. 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본인도 힘들었는데 지금 물 마시려고 하네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K-콘을 제가 처음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2: 네네.
1: 프루덴셜 센터에서 그 메인 공연장 옆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부속 공연장.
2: 약간 그래서, 사이드.
1: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하면서 그때는 펜타곤, 그 다음에 헤이즈. 그래도 많이 왔어요. 엠믹스.
2: 엠믹스.
1: 그리고 슈퍼주니어 있었고요. 워너원 있었고.
2: 네.
1: 정말 많은.
2: 라인업이 굉장히 빵빵하네요? 네.
1: K-콘은 원래 라인업이 빵빵합니다. 그게 방영이 되면서 한국의 네. M-Countdown이랑 같이 방영이 되거든요.
2: 아, 네. 그래서?
1: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메인 공연장을 가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는데, 아, 그게 아니었군요. 사실 제가 빅뱅 콘서트를 갔었어요. 네. 옛날에.
2: 네.
1: 빅뱅 콘서트를 보면서 저는 그 카메라 잡고 있으신 분들 보면서 나도 저기 언젠가는 꼭 저기서 그때 저 카메라 안 잡고 있을 때.
2: 어, 정말요? 아예,
1: 나 저기서 진짜 찍고 싶다.
2: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네,
1: 그때. 저는 그때 빅뱅, 뭐 요즘 케이팝 아이돌들 비싸잖아요.
2: 비싸죠.
1: 네, 그렇게 비싼 콘서트, 제가 뭐 티켓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가수들이 진짜 조그맣게 보였던 거예요. 개미처럼. 그런. 그래서 거기 앞에서 카메라 찍는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간 저기 꼭 있고 싶다 했는데 거기 제가 딱 있게 된 거죠.
2: 지금 이제 꿈을 네. 이루신.
1: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하는데 이렇게 뱉으면 또 이루어진대요. 나는 복권에 당첨된다. 나는
2: 파워볼에 당첨된다.
1: 나는 당첨된다. 나는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내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운명님 좀 멋있는 또 꿈을 이루신 거 네. 앞으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2: 정말 멋있는 사연.
1: 네, 코요테의 우리의 꿈.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노래.
2: 아니, 네, 너 내 동료가 되라 모르신단 말이에요?
1: 아, 그거예요. 그 뭐죠? 포켓몬인가?
2: 네?
1: 네, 잠깐. 아, 나 저는
2: 뭐라고요?
1: 저는 도도도도도도.
2: 네?
1: 원피스?
2: 아, 당연하지 원피스죠.
1: 아, 뭐, 저 원피스는 안 봐가지고. 아, 그렇군요.
2: 남자의 낭만, 로망. 네.
1: 제가
2: 해적왕.
1: 다 좋은데 만화를 못 봐요 잘. 그 약간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2: 그 해적왕이 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1: 해적왕은 무슨 애, 소말리아 가면 되겠죠.
2: 그런 게 아니에요.
1: 일단 여러분들 그 남자의 꿈 예, 좀 많이 펼치시길 바라겠고요.
2: 명호님은 네. 그 올블루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1: 네. 운명님이요?
2: 네, 운명님이요. 네,
1: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K플레이 DMB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요테의 우리의 꿈 잘 들었고요. 이 노래 정말 그, 이 노래는 좀 많이 들었어요.
1: 네. 그럴 수밖에.
0: 하도 이제 그, 다들 이걸 노래를 좋아하니까.
1: 남자의 이거, 로망.
0: 이 노래, 뭐, 한치두치, 그리고 피카츄 노래, 또 뭐 있더라?
1: 디지몬이요.
0: 디지몬. 디지몬 또 제 세대가 아니라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여서.
1: 아, 그 뭘 네. 들으셨어요?
0: 저는 근데 또 들으면 또 기억은 날 거예요 아마. 네,
1: 디지몬 친구들 렛츠 고.
0: 그거보다는 그 피카츄 노래.
1: 피카츄라.
0: 그거는 네, 그거는 좀 알고 만화를 좀 많이 안 봐가지고.
1: 어.
0: 네, 그건 알죠. 타이거 선생. 그 진격의 거인.
1: 진격의 거인.
0: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1: 이런 거. 아, 거는, 신조 사사계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네 들었고요. 자, 오늘, 할 코너는 또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다들 귀찮아도 지금만큼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자판에 빨리 손을 올리셔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 기습 퀴즈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드리고요.
1: 네.
0: 휘즈디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맞추세요, 평소에. 노래 이런 거.
1: 저는 네. 약간 이런 거에 젬병이에요.
0: 그런 거 잘 못 맞히는
1: 네.
0: 그런 느낌.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맞추면 되겠다.
1: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되네요. 저는 네. 어차피
0: 제가 항상 게스트분들이 올 때마다 이제 퀴즈를 준비하면
1: 네.
0: 그 게스트의 나이를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이제 퀴즈를 내긴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
1: 저는 사실 그리고 신곡을 네. 몰라요.
0: 다행이다.
1: 다행이에요?
0: 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준비했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첫 번째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은요 가슴 한 구석에 MP3 플레이어를 품고 살던 시절
1: 네.
0: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통째로 지배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라 불렀던 그 노래
1: 오.
0: 오늘의 주인공 바로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Who is this?
1: 뭐 마이크를 꼭 쥐고 목에 핏대를 세웠더라. 벌써 저는 아직 감이 하나도 안 오는데 시청자분들은 조금
0: 자 오늘 또 우리 또 같이 그 게스트
1: 네.
0: 오늘의 스타 네 00년생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00년대 중반 대한민국 가요계의 그야말로 밴드 붐을 일으킨 남성 밴드의 메인 보컬입니다. 이들이 등장했다 하면 가요 프로그램 1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음악 방송의 순위를 싹쓸이 하던 시절이 있죠.
1: 혹시 그 시대가 네. 몇 년쯤인지 제가 태어나고는 맞는 건지 그래도 제가 태어난
0: 분유,
1: 시대
0: 분유 맛있게 드시고 계실 때 분유 냠냠 쩝쩝하고 계실 때
1: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가 태교로 들었을 수도 있는 노래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태교로 그 노래를 들었을 수도 있나요?
0: 아니요. 이미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고 분유 드실 때 아닌가? 5살, 뭐 6살 요럴 때니까.
1: 그럼 분유는 안 먹었겠죠.
0: 아, 그렇죠. 이때 한창 뭐 먹었을까요?
1: 아, 그때 네.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0: 바나나 우유 먹었을까요?
1: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0: 슈퍼칩스 뭐 이런 거.
1: 그러면은 네. 이제 뭐.
0: 자, 이분들의 노래는 발표하는 곡마다 대박을 터뜨렸는데 독보적인 미성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1: 그룹이네.
0: 주역이기도 합니다. 예. 이분과 관련된 노래방 전설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회식 자리나 노래방 마이크를 잡았다면 이분의 노래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
1: 정답.
0: 정답.
1: 버즈.
0: 버즈?
1: 남자를 몰라. 모든 남자들의 노래.
0: 버즈 오늘 또 한 분이기 때문에.
1: 아. 예. 잠시만요. 머리가 아프네요.
0: 근데 이건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아유 너무 쉬운데. 예. 가시. 예. 겁쟁이 남자를 몰라.
1: 정답.
0: 정답.
1: 민경훈.
0: 정답. 딩동. 자, 오늘 잘 맞추셨는데.
1: 네.
0: 운명님이 더 빨리 맞추셨어요.
1: 운명님에게
0: 운명님
1: 축하드립니다.
0: 네,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1: 스타벅스
0: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시네요. 네. 이렇게 잘 맞추시면
1: 똑똑하시네요. 다들.
0: 그러니까요.
1: 네.
0: 되게 또 이런 퀴즈는 또 잘 맞추시기 때문에 그 민경훈 아시잖아요, 그죠?
1: 민경훈 알죠. 네, 그 네. 두피로 노래 부르시는 분.
2: 두피요? 두피요?
1: 그분 노래 부르실 때 마이크가 여기 네. 머리가 있으셔가지고.
0: 그렇죠. 두성으로 부르시는 네, 분. 두피로 노래 부르시는 맞아요. 분. 맞습니다. 네, 해서 노래 한번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버즈의 노래는 또 신나는 노래가 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1: 아 너무 좋죠. 네,
0: 듣고 올게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radio. Radio.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1: You have to have something that sticks. You have to have something that's monumental. When you walk out on stage, it has to be monumental.
2: Jiggle, jiggle.
3: Can you remember any of the rap that you did?
4: My money don't jiggle, jiggle. It folds. I like to see you wiggle, wiggle. For sure. I make you want to dribble, dribble. You know, riding in my fear. You really have to see it.
5: 편의점 알바생의 영혼 탈곡 사건. 네. 어떤 남자가 새벽에 집 앞 편의점에 야식을 사러 갔습니다. 시간이 새벽 3시쯤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젊은 알바생은 카운터에 엎드려서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 찢은 얼굴로 피곤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죠. 손님은 카운터에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툭 올려놓고 계산을 기다렸습니다. 알바생은 기계처럼 바코드를 띡띡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결제 수단을 물어봐야 하는 순간 알바생에 대해서 급격한 과부하가 걸렸는지 그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알바생은 손님을 멍한 눈으로 빤히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초점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님 그 봉투 맛있게 드세요. 순간 카운터 앞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은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알바생을 바라봤고 알바생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고 알바생은 귀까지 새빨개진 채 벌벌 떨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6: 그게 아니라 그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5: 손님은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차마 화도 못 내고 라면을 품에 안은 채로 피식 웃으며 편의점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편의점에 갈 때마다 그 알바생만 보면 자꾸 맛있게 드세요가 자동 재생돼서 눈을 못 마주친다는 레전드 실화입니다. 네. 봉투 맛있게 드세요.
7: 저는 그거 기억나요. 옛날에 그 어떤 분이 굉장히 귀찮아서
5: 네.
7: 판초를 입고서 손을 이렇게 안 내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5: 잠깐 나 벌써
7: 팔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
5: 근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제 친구는요, 그 한창 코비드 시절 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이제 그 지인을 자기 지인을 이제 교회가 내려다주고 그 앞에 빵집이 있어서. 거기를 잠깐 들어갔는데 그 빵을 이렇게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괜찮다고 계산 안 하면 된다고. 노숙자인 줄 알고.
7: 아이고.
5: 홈레스인 줄 알고. 아이고. 커피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7: 아하.
5: 그랬다는.
7: 친구가.
5: 내 친구가.
7: 그런 제 친구도 약간 그렇게 옛날에 좀 그런 게 유행하긴 했었어요. 약간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류승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5: 그 그지 머리.
7: 네, 그지랑 머리랑 약간. 덥수룩하게 수염 기르고 약간 그런 패션이 좀 약간 유행했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네, 오늘 또 2부가 돌아왔습니다. 자, K-Play DMB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이름이 바뀌었나요?
5: 아니요. 그대로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렁이입니다.
7: 네, 우렁이님 오랜만에 또 한 주 만에 뵀는데 그동안 그렇죠. 어떻게 오늘 머리를 거의 뭐
5: 예쁘게 따왔죠.
7: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가수 중에 휘성이라고 있었어요.
5: 네.
7: 약간 소울 충만하신 분.
5: 네.
7: 그분이 좀 저런 머리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5: 아 이게 사실 제가 콘로우라고.
7: 콘로우.
5: 이제 여러분 래퍼들 보면 머리를
7: 땄는 거.
5: 많이 땄잖아요.
7: 네.
5: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사이드 콘로우를 했는데 오늘 보시자마자. 이제 센 언니 같아요.
7: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거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5: 이게 여자들은요. 네. 우리 여자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거지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 아 알아요, 알아요.
5: 그 거지존을 극복할 방법을 찾다가 머리를 닦게 됐어요.
7: 너무 극과 극인데. 근데 궁금하긴 해요. 저러면은 약간 머리 간지럽지 않아요?
5: 아파요, 그냥 처음에 닦고
7: 시원하긴 할 것 같긴 하죠.
5: 3일은 아파요.
7: 한 약간 그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반반이거든요, 지금.
5: 반반 치킨 네. 머리입니다.
7: 반은 이렇게 또 이렇게 세련되게 돼 있고 넘어가 있고 맞습니다. 반은 약간 콘로우 돼 있고.
5: 맞아요.
7: 좀 신기한 것 같아요.
5: 이 감을 때 힘들어요. 네. 칫솔로 여러분 머리 닦아 보셨습니까?
7: 칫솔이요?
5: 칫솔에다가 샴푸를 짜요, 치약 대신. 네. 그리고 머리 이제 두피를 박박박박박박 닦아주시면 돼요.
7: 그렇게 해야 되는 거.
5: 전복 손질 하듯이.
7: 아, 쉽지 않은 그런 머리를.
5: 맞습니다.
7: 흑형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군요.
5: 그분들은 곱슬이라서
7: 네, 괜찮아요.
5: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관리가.
7: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5: 네.
7: 별일 없으셨나요?
5: 별일이요?
7: 네.
5: 저는 항상 많은 시츄에이션이 있는데요.
7: 아하.
5: 이번에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보물 1호, 저의 반려 강아지
7: 네.
5: 바바가
7: 바바가
5: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7: 아하, 어떤 사고를 쳤죠?
5: 저희 아이가 이제 65파운드에서 70파운드를 왔다 갔다 해요.
7: 네.
5: 핏불 믹스예요.
7: 네? 되게 65파운드.
5: 크죠?
7: 크네.
5: 크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신나서 산책을 끝나고 오면은 기분이 네. 좋아서 집안에서 우다다다를 해요.
7: 아.
5: 우다다다 뭔지 아시죠? 강아지가.
7: 먹겠구나. 먹겠어.
5: 유리창, 테라스 유리창에 몸통 박치기를 이제 해서.
7: 저런.
5: 그 창문을 깨버렸어요.
7: 아이고, 에?
5: 창문을.
7: 저 옛날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5: 네.
7: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5: 네네.
7: 타운하우스에서 살았는데, 파리가 있는 거예요.
5: 설마.
7: 파리 손으로 착
5: 설마.
7: 유리창 팍 깨지더라고요.
5: 여기는 유리가 뭐.
7: 잘 깨져.
5: 연약한가 봐요,
7: 그러니까.
5: 약간. 네. 걔가.
7: 너무 내향형이야, 유리가.
5: 아, 유리가 내향형? 와, 오늘 쉽지 않네요. 오늘 제이든님 쉽지 않아요.
7: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뭐 유리는 다 커버하셨나요?
5: 아니요, 이게 이중 유리인데 네. 그 안쪽만 이중 깨지고 유리. 바깥쪽은 또 멀쩡해서
7: 아.
5: 저의 이제 통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 박스 테이프로 잘 이제 임시 방편 해놨습니다. 집주인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벌써부터 이제 등줄기에 땀이 나는데요.
7: 유리 또 괜찮은 데 있으면은 제가 또 소개를
5: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7: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네, 오늘 또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전주가 나오면 튀어나올 것 같은 여자. 그리고
5: 네.
7: 엄청 활발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사람이랑 있으면 조용한 거 보면 아이가 만든 것 같은 또 혼자서 게임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엔딩을 바로 보는 여자
5: 그런 여자
7: 네, 한 번 하면 뭔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 같은 그 여자 네, 우렁이님
5: 네
7: 맞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또 저번 주에도 자기소개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방송국 놈이잖아요. 그래서 또 좀 분량을 털기 위해서 여러
5: 네네.
7: 가지 또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5: 아유, 그럼요.
7: 자, 이분이 좀 신기한 게 되게 어린 분이 네? 불구하고
5: 네.
7: 네, 아무튼 비즈니스도 하셨고
5: 맞습니다.
7: 네, 여러 가지 되게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경험이 많더라. 네. 그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고 어떻게 보면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거든.
7: 아, 그런가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5: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요, 네. 이제 잠깐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대리점, 휴대폰 대리점을 몇 개 했었고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또 취미 활동으로 이제 모델 활동을 조금 했었고요.
7: 아, 맞아요. 그 어떤 모델을 하셨었던 거예요?
5: 이게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7: 아,
5: 모르겠는데,
7: 아, 네네.
5: 저는 이제
7: 말 못하시면은 뭐
5: 아니 뭐 말해도 상관없어. 약간 네. 좀 이제 섹시한 컨셉의 사진을 주로 찍는.
7: 아
5: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7: 아, 네네.
5: 정말 건전한.
7: 건전한데
5: 섹시한.
7: 섹시하다. 여러분의 상상을 굉장히 네. 자극하는. 그런 약간 엔들의 도파민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5: 네.
7: 몇 살 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 건?
5: 제가 일단 휴대폰 대리점은요.
7: 네.
5: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7: 고등학교를
5: 이제 조금 불합리한 이유로
7: 네.
5: 학교를 못 다니게 돼서
7: 불합리하게
5: 네, 이제 학교를 네.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7: 어떤 그럼. 일이?
5: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네. 저를 조금 괴롭히던.
7: 진짜요?
5: 네.
7: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5: 네.
7: 오늘 그 콧노브 머리 한번 보여주지 그랬어요.
5: 놀랍게도 괴롭힘을 당했는데
7: 네.
5: 이제 저희 학교가 두발자유였는데 저는 그때도 약간 좀 특이해서 학교 다 염색하고 가도 되는 줄 알고 두발자유니까 염탈색이 자유니까
7: 네.
5: 샛노란 백금발로 학교를 처음 등교합니다.
7: 쉽지 않은데요?
5: 그쵸.
7: 예술고등학교도 아니고
5: 근데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였어서.
7: 네. 아, 그랬어요. 괜찮아요.
5: 그럼. 모든 다른 2, 3학년들은 다 그러고 다녔고.
7: 아, 2, 3학년은 또 괜찮구나. 네, 1학년만
5: 1학년은 좀 이제 선배들이 잡는 분위기였는데.
7: 그런 게 있군요.
5: 저는 이제 또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저희 MBTI.
7: 네, 그렇죠.
5: 이제 INTJ.
7: 맞습니다.
5: 그때는 P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INTP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갔다가 이제 소위 선배들에게 찍혔다고 하죠. 괴롭힘을 3일 내내 당했어요.
7: 아, 3일 내내.
5: 근데 그 어린아이의 네. 인내심은 진짜 3일이었던 거죠.
7: 아, 3일.
5: 3일.
7: 쉽지 않네요. 네.
5: 그래서 이제 모종의 이유로.
7: 근데 너무 괴로울 수 있죠.
5: 그쵸.
7: 오늘 괴롭혔는데 내일 또 괴롭히고 내일 모레 괴롭히고. 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5: 너무 힘들었어요. 네. 밥 먹으러 가면서도 힘들었고.
7: 진짜.
5: 등교하는 순간부터 집에 가는 순간 심지어 집에 가서도 연락이 와요.
7: 아.
5: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살짝 약간의 그 일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네. 거기서 네. 근데 그 이제 학교 선배들이 졸업반이었고
7: 네.
5: 부모님들이 이제 좀 학교의 기여도가 크신 분들이었어요.
7: 아, 그 함부로 또 우리가 뭐 건들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5: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게 좀 기여도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실사판 더글로리 같은 느낌? 아,
7: 옛날에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5: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반대로 제가 잘리게 된 거죠.
7: 예? 아, 너무 부당한데 그거는.
5: 그렇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7: 네.
5: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혼자이기 때문에
7: 아, 정말요?
5: 네. 일을 해야만 했어요.
7: 아, 너무 힘들었겠다, 진짜.
5: 그래서 처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폰팔이라고 네. 많이 하시는 3대 팔이 중 하나인 이제 휴대폰 판매를 네. 시작해서 이제 생업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죠.
7: 와.
5: 미국 나이를 16살이죠.
7: 사실 그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막 뭐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거고
5: 맞아요.
7: 되게 뭐라고 숭거릴 수 있는데 사실 나중에 저희는 어쨌든 나중에 사회에 들어오잖아요.
5: 맞습니다.
7: 그러고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약간 생활력이 강하고 스타트가 좀 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다르다고 봐서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5: 감사합니다.
7: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생활도 빨리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습득을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사원으로 시작해서 뭐 매장도 내보고 이제 본사에서 마케팅 강사로도 조금 오래 활동을 했었고요.
7: 맞아요. 강사로 이제 그 방송도 하시고.
5: 맞습니다.
7: 네. 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5: 네.
7: 미국 왜 오셨죠?
5: 제가 정말 있지.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7: 왜 온 거야?
5: 너는 대체 미국에 왜 왔니? 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미국에 이민 온지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7: 한국 친구들이?
5: 지인들한테 말 안 하고 왔어요. 친구들도 이번에 저한테 청첩장 돌리면서 알았던 거예요. 제가 미국 온 걸.
7: 네. 어떻게 가능한 이런 느낌.
5: 그냥 뭐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거 저런 걸 하다가 이제 사실 결정적으로는 제가 코비드 때 망했습니다.
7: 아, 그래요?
5: 코비드 때 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직장 영업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모 기업에서 이제 조금 높은 자리 슈퍼바이저까지 하다가 빚을 갚은 거죠.
7: 아.
5: 있는 빚을 갚았는데
7: 야, 네.
5: 그 빚을 갚고 나서 이 삶에 염증이 나는 거예요.
7: 아, 이제 약간 다 하니까 뭔가 좀 번아웃도 오고
5: 맞아요.
7: 뭐 그런 느낌이었나
5: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내 10대부터 시작해서 내 20대 나의 모든 이 인간관계 친목을 다 포기해가면서 일만 했는데
7: 나에게 남는 게 없다.
5: 한 번 망하니까
7: 네.
5: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금전적인 것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의 삶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7: 아.
5: 나의 삶이 마이너스가 낮다고 느껴서 아 이렇게 끝날 순 없다. 나 아직 어리니까 난 아직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펼쳤어요.
7: 지도를 펼쳤어.
5: 지도를 펼쳤는데
7: 온라인이었나요? 아니면 종이 지도였나요?
5: 아, 당연히 온라인이죠.
7: 구글맵 켰나요?
5: 위성 지도를 조금 펼쳤죠.
7: 위성 지도, 오케이.
5: 이제 네. 다 여기저기 보다가 네. 여러 나라를 봤어요.
7: 여러 나라.
5: 사실 처음에 뺑뺑이 돌려서 나온 나라는 잠비아였는데
7: 잠비아는 좀 빡세긴 하네.
5: 거기는 잠비아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7: 잠비아.
5: 보다가 네. 이제 버지니아가 나왔는데
7: 버지니아가 갑자기
5: 근데 여기서 약간 저의 참 바보 같은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7: 뭐죠?
5: 버지니아 아일랜드가 나온 건데 그걸 버지니아로 본 거예요.
7: 버진 아일랜드를.
5: 네, 버진 아일랜드를 이제 버지니아로 봐가지고 그래서
6: 고대는 그때 미국의 주에 대해서 네. 잘 모를 때예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이고.
7: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네.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이라고 하면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6: 그러니까요.
7: 워싱턴 시애틀인데 워싱턴 DC로 아는 사람도 있고.
6: 그러니까요.
7: 예, 네, 그런 것들. 네.
6: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가 이제 버지니아라는 곳을 찾아봤는데. 네. 여기로 나는 이민을 가야겠다.
7: 갑자기.
6: 갑자기는 아니고 준비를 꽤 했지, 2년 동안. 그 빚을 갚으면서도.
7: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은 갑자기였잖아요.
6: 그렇죠.
7: 내가 여기를.
6: 난 이제 한국을 뭐, 떠야 한다.
7: 떠야 되는 뭐 여기 뭐 친척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6: 없죠. 저의 그냥, 친척들은 다 시애틀에 있습니다.
7: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6: 어떤
7: 제가
6: 거요?
7: 최근에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약간 우렁이님처럼 되게 즉흥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6: 그렇다니까요.
7: 한국의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그냥 왔대요. 제 친구 한 명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갑자기 아파진 거야. 이유도 몰라. 병원도 아. 갔는데 몰라. 일을 그냥 때려치고 여행을 미국으로 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6: 저도 그래요.
7: 아 그래요?
6: 저도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 오고 나서 네. 저는 항상 보면 항상 해피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7: 어떤 사람이었어요?
6: 전 굉장히 예민하고요. 성격이 안 좋고요.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7: 한국 그 약간 치열하게 또 살려고 그렇게 또 올라가려면 그런 것들 좀
6: 기본... 너무 많은 경쟁. 네.
7: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미국 왔을 때 좀 네.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경쟁이 마음이... 막 이렇게 세지 않고 이러잖아요.
6: 그러니까 미국에 왔을 때 물론 여기도 사실 치열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은 상위 2%가 이끄는 나라다. 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사실
7: 이야, 멋있는 말이다.
6: 그 상위 2%들이요.
7: 누가 그 얘기했죠? 워렌 버핏인가요?
6: 맞아요.
7: 찍었는데 맞았네요.
6: 그 찍으신 거예요 지금? 네.
7: 왜냐하면 제가 어젠가 그 워렌 버핏에 대한 그 뭐 영상을 봤었는데
6: 네네. 네,
7: 그 분이 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2%면 또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6: 그래서 이게 이 상위 2%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7: 네.
6: 정말 자본으로 비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7: 맞아요.
6: 미국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위 2%, 상위 2%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여기도 네네. 물론 힘든 곳이지만.
7: 그렇죠.
6: 근데 한국에 대비하면 사실은 조금은 숨쉴 구멍이 있는 나라다.
7: 아.
6: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요.
7: 네.
6: 조금 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이제 약간 사업 기반성 이런 것도 봤을 때 조금 낫다.
7: 뭐라고 하죠? 그거를 블루오션?
6: 네, 지금 한국은 레드오션이다. 네.
7: 한국은 레드오션, 미국은 블루오션.
6: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옛날만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에는 사실 미국도 경쟁이
7: 않죠.
6: 치열해졌죠.
7: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6: 네,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미국은 열심히 하는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나라다.
7: 제가 동생하고 방송을 하는 건지 언니랑 방송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지만 아무튼 그 비즈니스를 좀 하셨었고요. 한국에서 50명 정도의 직원도 있으셨다고.
6: 네네네.
7: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진짜 미쳤었다는 순간이 매 순간 한 순간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것.
6: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정신병 걸리는 짓이거든요, 사실.
7: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6: 답답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답답해. 뭐 하나에 꽂히지 않잖아요.
7: 네.
6: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요.
7: 이분이 INTJ입니다.
6: 반갑습니다.
7: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할 때 사람처럼 살아.
6: 제가 저 말을 듣는 두 가지 결이 있어요.
7: 그럼요.
6: 한국에서는요. 네. 저는 24시간을 네. 분단위 스케줄로 쪼개서 살았고요.
7: 그런 거 좋아요. 또 ENTJ잖아요, 제가. 그렇게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6: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7: 그렇게 일해야지 좀
6: 살아나갈 수
7: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진짜 확실히.
6: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요. 네. 혹시 포켓몬 중에서 메타몽 아십니까?
7: 메타몽은 알아요, 제가.
6: 제가 그렇게 삽니다.
7: 메타몽처럼. 근데 전 포켓몬 생긴 거는 아는데 그 친구들이 그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 잘 몰라요.
6: 메타몽은요. 네. 앉은 자리에서 16시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등을 누인 자리에서
7: 요즘에 또 이분이 또 포켓몬 관련 게임을 또 이제 엔딩 보신 분이잖아요.
6: 아 맞습니다. 제가 엔딩을 봤습니다.
7: 뭐죠? 피코페코?
6: 포코피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7: 죄송합니다. 포코피아. 네, 포코피아가 약간 그 포켓몬 같은 건데
6: 동물의 숲버전 포코피아.
7: 네, 약간 돈 갚고 아닌가요?
6: 돈은 안 갚습니다.
7: 안 갚아요? 어, 저 몰라서.
6: 대출 시스템은 없고요.
7: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죠.
6: 이제 포켓몬 친구들을 수집을 네. 하면서요.
7: 네, 친구인가요? 나이가 더 많지 않아요?
6: 어.
7: 아, 오케이, 확인. 네네, 네, 알겠습니다.
6: 이제 포켓몬 친구들을 수집을 하면서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아. 마을을 재건설하는 게임입니다.
7: 재건설하려면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6: 돈보다는 이제 포켓몬들의 노동력을
7: 아, 착취해서. 그 게임도 있어요. 그 비슷한 거. 그 포켓몬 같은 거. 그 팔로피아? 팔로 뭐 있는데 아무튼 네네네. 그것도 이제 착취하는 거거든요.
6: 착취는 아니고 이제 네. 그 친구들도 건설에 원하고
7: 그 친구들이
6: 저도 원하고.
7: 행복하나요? 사장님 나봐요.
6: 저희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7: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본인과 미국의 본인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했더니 훨씬 사람이 유해졌다.
6: 아, 진짜 유해졌어요. 네,
7: 저 나이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6: 전 정말 유해졌어요. 저는 원래 약간 정말 그 시간이 안 맞잖아요. 네. 약간 강박증이 심했어가지고.
7: 아, 그 시간대에 그걸 안 하면?
6: 시간대 물건 루틴에 되게 집착해서 저의 한국에서 하루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해서요.
7: 와.
6: 매일 새벽 3시 반에 끝났어요.
7: 이야, 그러면 몸이 망가졌겠네. 두 시간밖에 못 잤네요.
6: 거의 그렇죠. 두 시간에서 매번 내 두 시간씩 잔 건 네. 아니고. 근데 주말에는 조금 숙면을 취해 주는데 두 시간에서 다섯
7: 주말에,
6: 시간.
7: 그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런 느낌이겠네.
6: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일하고 세미나 다니고 이러니까.
7: 야, 노을님이 한국에서는 걸어 다니는 종합 병원이었는데 북미로 오고 나서 병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6: 저 알아요.
7: 네, 비싸서.
6: 그 있잖아요. 그
7: 비싸서 그래. 비싸서. 그
6: 한국에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네. 이유가 네. 우리 여기 한국에서 장염 걸리잖아요. 네. 수액 그거 만 원 주고 맞으면 되거든요.
7: 한국에서.
6: 포도당 만 원 주고 맞지. 맞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말이죠. 돈이 없으면요. 아프면 안 돼요.
7: 아프면 안 돼.
6: 아프면은 죽어야 돼요.
7: 노을님은 밴쿠버인데 밴쿠버도 그런가 봐요.
6: 밴쿠버도 그렇대요.
7: 오. 아, 몰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6: 아, 노을님 밴쿠버도 혹시 네. 병원비가 말도 안 되게 앰뷸런스 타면은 무슨 말당 돈을 받나요 혹시? 여기는 앰뷸런스 타면 말당 천불이잖아요.
7: 나 그거 봤는데 인도 툭툭 타면은 그 자꾸 그 말당 그 엄청 올라가는 그런.
6: 진짜 무섭다.
7: 연애할 때도 INTJ 성향이 나오나요?
6: 그럼요.
7: INTJ 성향은 어떤 성향이죠?
6: INTJ는요. 네.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기분이 나쁘고 싫은 게 있어도.
7: 아, 삭히는구나.
6: 삭히고 네. 그걸 어떻게든 받아들여서 사랑해 보려고 해요.
7: 이제 내가 사랑하니까.
6: 그런 사랑하니까.
7: 그런 것까지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런 느낌.
6: 근데 어느 순간, 네. 얘 봐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7: 언어 순화한 거 제가 알겠고요. 네.
6: 얘 봐라? 싶은 순간에는 이제 한 순간에 사람이 이제 약간.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상대방은 이 사람 이중인격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7: 근데 또 사실 뭐 연애할 때는 또 다른 거니까 맞아요. 친구들 만나는 모드랑 연애할 모드랑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있는 모드랑 다른 거잖아요.
6: 하지만 연인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INTJ들은요. 네. 애정 표현이 없는 것 같아도 당신들에게 가장 많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그거보다 더 안 하고요.
7: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 완벽한 사업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가장 본인이 가장 못하는 게 연애라고.
6: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7: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애 고자 1위거든요.
6: ENTJ. 저도 만만치 않아요.
7: 아 2위인가요?
6: 제가 2위인가.
7: 이런 거 상위권에 있고 싶지 않은데.
6: 저도 좀, 그런데.
7: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게.
6: 이게. 연애는요, 저희는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네네. 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잡고 놔주면 안 돼.
7: 그러니까 쉽지 않아.
6: 쉽지 않아.
7: 성공했을 때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그때는 전혀 외로운지 몰랐어요. 여기 오고 나서 알았지.
6: 저는 그때 제가 외로운지 몰랐는데, 여기 네. 오고 나서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좀 부대껴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7: 아, 약간 아이니까.
6: 아, 왜 자꾸 연락해? 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싫어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핸드폰을 보면서.
7: 아, 친구들이?
6: 네. 왜 연락이 안 오지?
7: 아, 진짜로?
6: 약간 이렇게 되고, 한국에서는 외롭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오히려, 그 내가 정말 한국에서 진짜 난 외로워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물질적인 걸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보상심리가 컸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즈니스적인 관계 말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서투른 사람인지 깨달았죠.
7: 이야,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예. 저분 약간 탈 쓰고 이제 누나 같은데. 내가
6: 내면에 이제 70대 할머니가 공존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할머니 들어가시라고 할게요. 할머니 들어가시고요.
7: 그 플레이리스트 오늘 듣고 싶은 거 NSG인지 뭐였죠?
6: If You Love Me.
7: 예, 이거를 어떻게 또 아시고?
6: 제가 또 예. 이제 언니들이랑 나이터 우리 사촌들과 예. 10살, 15살씩 나요.
7: 아.
6: 듣고 자란 노래가 막 박화요비.
7: 아, 진짜요? 진짜로. 대박.
6: 막 테이 노래 이런 거라서.
7: 테이. 그, 맞아요. 옛날 정말 유명했던. 여기 자주 오시는데.
6: 정말요?
7: 네. 저 되게 좋아하세요. 워싱턴 DC.
6: 저의 근데 마음에는 한 분뿐이라서.
7: 누구죠?
6: 그 스트레이 키즈 창빈님.
7: 아, 알아요.
6: 정말 이 라디오가 빨리 100만을 찍어서.
7: 꼭 제가 저희 스트레이 키즈 듣고 있니?
6: 창빈아, 듣고 있지?
7: 여기 열려있단다.
6: 여긴 열려있어.
7: 내 커피도 사줄게요.
6: 난 밥도 사줄 수 있어.
7: 아무튼 그 노래 청년 네, 네. 듣고 그래서 그 노래가 그냥 좋아서.
6: 네, 이 노래가 제가 항상 루틴 곡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7: 왜죠?
6: 일을 하러 가는 출근길에.
7: 아, 항상 이런 노래.
6: 네, 그 가사 중에서 이제 좀 지친 나의 마음을.
7: 아, 맞아요.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이따 봐요.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DMV. 고민상담소
1: 도와주세요.
0: 요즘 뭐 고민 있으신가요?
1: 저요?
0: 네, 최고의 고민거리.
1: 저의 최고의 고민. 제 나이에 포켓몬?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포켓몬을 하면서 제가 목 디스크가 조금 요즘 심해져가지고 관절이 너무 안 좋아져.
0: 미쳤나봐 진짜.
1: 디스크가 눌려가지고요.
0: 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짜.
1: 그래서 요즘에는요, 네. 여러분 경추 베개를 사서 경추. 누워서 경추를 받쳐주면서 포켓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미쳤나봐 진짜 자세. 자, 내일은 해가 지나 제 남자친구는 말 끝마다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다음 주에 여행 가자 해놓고 정작 다음 주가 되면 기억을 못해요.
1: 벌써 열받는데요.
0: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매번 말만 앞서니 이젠 기대도 안 하고 지치네요.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아니면 말뿐이 넘친 버릇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1: 저는 이거는요, 네. 확실히 남자친구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무조건 잘못이긴 한데 저는 이분의 의향이 궁금해요. 이중이 약간 그때 뭐에 포커스하고 있구나.
1: 포커스보다.
0: 그래서 뭐 물어보면 아 다음 주에 이렇게 된 거.
1: 그것보다도 약간 이런 사람들 특징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0: 모면하기 위해서.
1: 여자친구는 예를 들어서 네. 제이드님이 네. 이제 여자친구예요. 제가 남자예요. 네. 그러면
0: 제 여자친구가. 아.
1: 그러니까 뭐 제가 말 걸어 자기야 우리 다 말 걸어 보세요.
0: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다음 주

0: 아, 근데 저는 좀 약간 제가 저한테 이제 대입을 해보면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정말 어떤 프로젝트에 몰두해 있어. 근데 여자친구는 또 챙겨야 돼.
1: 그치.
0: 그러니까 이거를 몰두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혼날 것 같긴 한데 혼나면 고칠 것 같아요.
1: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기억을 못한다잖아요.
0: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진짜 뭔가 몰두해 있어. 몰두해 있고 지금 뭐 스트레스가 뭐 회사에서 있든지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이 두 분은 약간 네. 마음의 대화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하고 있는 걸 쫙 끝내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몇 시까지 끝내고 나랑 대화를 해.
1: 저 이거 SNS 봤어요. 네. 남자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네, 중대장처럼 얘기하래요.
0: 중대장처럼.
1: 예를 들어서 뭐
0: 공공시?
1: 약간 이제 그 오늘 17시까지 모든 걸 끝내고 나한테 보고합니다. 약간
0: 그
1: 이렇게.
0: 군대 그 기억 때문에 좀 더 하게 되는 거야.
1: 네, 남자친구한테 중대장처럼 얘기를 해야 남자친구가 알아듣는데요.
0: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시간의 압박 때문에 하게 돼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네. 7시 38분이잖아요. 그러면 8시 10분까지 꺼. 그러면 이게 다가오면 무서워져요. 되게.
1: 그럼 만약 여자친구가 중대장처럼 말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0: 아니 어쨌든 뭐 중대장이든 뭐든 간에 시간을 압박을 주면은 그 압박 때문에 어쨌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오늘 집에 계신 아내분들 이제 남편분에게 이제 중대장처럼 오늘부터 조교처럼 굴기를 바라시겠습니다.
0: 두 번째 한번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두 번째 사연 직장인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말에도 울리는 단톡방. 저 퇴사 각인가요? 이분 닉네임이 심상치 않아요. 닉네임 월요병 말기님. 저도 그거 있어요. 자,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상사분이 단체 카톡방에 업무 아이디어나 피드백을 계속 올리십니다. 답장을 안 하면 월요일에 은근 눈치를 주시고요. 알림을 꺼놓자니 불안하고 답장하자니 제 주말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이거는 습관을 잘못 들인 거예요. 습관을 좀 처음부터 뭔가 다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면 다 대답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1: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거 좀 한국은 사실 이거 기본이거든요.
0: 아 그렇게
1: 주말에도 울리는 단톡방? 그래서
0: 않아요.
1: 요즘 한국 대기업은요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고를 안 하는 기업이 많아요.
0: 아
1: 회사 그렇죠? 메신저만.
0: 아 그렇게 아예 아싸리 그렇게 하는구나.
1: 근데 그것도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당연히 한국계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말에 뭐 가요? 접대 골프 갑니다. 우리 주말에 뭐 가요? 등산 갑니다 부장님이랑.
0: 쉽지 않다 진짜.
1: 쉽지 않죠.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1: 요거요?
0: 네. 안 해야 돼요 그냥. 토요일 날은
1: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길을 걷겠다.
0: 아니면 토요일 날 저기 뭐야 그 두 번째 알바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1: 근데 약간 회사 그 구인
0: 방침이
1: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잡 사이트잡 안 된다.
0: 그러면은 토요일 날 무슨 핑계를 대야 될 것 같은데.
1: 토요일 날마다 제사가 있다고 할 순 없잖아요.
0: 우리 조상님이 한 350명 있어가지고.
1: 350명에도 그러면은 제사를 매주 토요일마다 치는다고 치면 이야 힘들다. 잠깐만 이거 사연자분은 심각한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면은 그 직원들끼리 다 같이 이제 작전 도모를 해서
0: 올리는 거지.
1: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다 같이 안 보는 거죠. 근데 월요일에 이제 한 명씩 보는 거죠.
0: 그거 괜찮다.
1: 그쵸.
0: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맞아 주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안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 근데 이분은 분명 알고도 보내는 걸 거예요 주말에도.
0: 제가 만약에 상사 입장에서 그냥 보내놓은 거야. 니네들 뭐 봐서 빨리 해주면 좋고 아니면 뭐 월요일날 하고 이 사람은 까먹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한 툭툭 던지는 거니까.
1: 근데 이거 진짜 좋은 방법 하나 있다.
0: 어떤 거죠?
1: 제가 옛날에 좀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말에도
0: 상사.
1: 근데 워크홀릭. 제가 이걸 언제 안 하게 됐는지 아세요?
0: 어떤?
1: 진짜 열정이 넘치는 20살 친구가 회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제가 뭔가 이렇게 살짝 올리잖아요. 그 친구가 그 단톡방에 카톡을 올리자마자 전화가 와요.
0: 어머.
1: 근데 보통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는 친구는 없어요.
0: 근데 일에 되게 열정적이셨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친구는 전화 오면 좋지 않아요?
1: 처음엔 좋았어요.
0: 오.
1: 근데 이게 역시 누구누구 씨는 진짜 항상

0: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사기가 올라간
1: 기빨렸구나, 근데.
0: 하루에 전화가 7번씩 오는 거예요.
1: 와,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아, 내가 카톡을 내가 예를 들어 운전 중이에요. 또는 고객이 있어요.
1: 아, 뭐 할 때.
0: 뭘 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2: 일부러 그런 건가?
0: 누구시고, 일단 와, 알겠어요. 더 세다. 일단 제가, 지금 바뀌라서, 나중에 전화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대표님,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너무 반복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1: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뭐 잘 지내고 있나요?
0: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1: 많이 올라왔나요?
0: S사의 대리점 네. 점주가 되셨습니다.
1: 아, 이거는 박수 줘야 돼. 그렇게 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이게 네. 제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역지사지를 보여줘라.
1: 근데 그분은 그래서 한 거 아니고 진짜 열정적으로 한 것 같아.
0: 맞아요.
1: 와, 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진짜 그렇게 잘 되는구나.
0: 내가 또 당해보니까 힘들더라고.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해라 할 때 몰랐는데 남이 나한테 그렇게 나 쉬는 날에 일요일 날에 내 루틴이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대표님 이번 주 판매 실적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점장님이랑 항의를 해보셨어요. 점장님은 말이 안 통해 이러버리니까
1: 와 쉽지 않은데요.
0: 쉽지 않아요 이거.
1: 좋아요의 노예님이 인스타그램만 켜면 다들 명품 쇼핑하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는 모습만 보입니다. 방구석에서 폰만 보고 있는 제 모습과 비교되면서 자꾸 우울해져요. SNS가 인생의 낭비라는 걸 알면서도 손에서 놓지를 못하겠는데 이 비교 중독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여러분, SNS는 다 구라예요.
1: 네?
0: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은
1: 100%는 아니다.
0: 100%는 아니다. 그쵸.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바야흐로
1: 나왔다.
0: 바야흐로?
1: 네.
0: 4-5년 전쯤이죠.
1: 4-5년 전.
0: 제가 이제 틱톡을 한창 시작했을 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팔로워를 한 5,800명 정도 찍었어요.
1: 와.
0: 한 달 차에.
1: 예.
0: 근데, 거기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만났어요. 5,800, 그냥 갑자기 신예가 치고 들어오니까.
1: 그러네. 한 달에?
0: 네, 한 달에.
1: 엄청 빨리 찍으셨네. 그러니까
0: 사실 한 달에 3만 명씩 이렇게 찍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보통 뭐 얘기도 하고요. 소통도 하고요. 많이 했었어요. 심심하니까 그냥. 근데 그 또 한창 그런 거 좋아할 나이잖아요. 제가 뭘 하고 있든 간에.
1: 맞아요.
0: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약간 내적 관종이라서. 근데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만났고
1: 재밌었겠다.
0: 재밌었죠. 그때 막 인플루언서들 파티 초대받고.
1: 와, 그 사람들 또 끼가 얼마나 엄청난 친구들인데.
0: 진짜 그분들 장난 아니에요.
1: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방송부만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0: 네. 그 되게 좋아 보인다니까 그때 보면.
1: 다른 학교에서 방송부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끼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0: 이게 근데 저는 그 끼 많은 사람 모임에 갔는데 이 SNS를 보면 막 금수저 컨셉, 부잣집.
1: 재밌겠다. 다 궁금하다 너무.
0: 그런 애들이었어요. 다 막 맨날 인스타 피드에 막 포르쉐. 이런 거 타고
1: 다 까짜구나.
0: 다 완전 명품백 이런 거만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 실제로 만나잖아요. 한 15명, 20명 정도가 차를 빌려요.
1: 빌려.
0: 15명, 20명 정도가 개인 렌트라고 해서 이제 불법이에요. 번호판이 이제 그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이 이제 한국은 렌트카는 히읗이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 렌트가 몰랐어요. 번호판이 정해져 있어요.
1: 그런 게 따로 있구나.
0: 개인 렌트를 불법으로 10명, 15명에서 빌려서 그걸로 10명, 15명이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요. 아, 거짓말 같죠?
1: 신기하다.
0: 심지어 걔 중에 면허가 없는 애도 있어. 나는 걔가 맨날 차 사진 막 포르쉐 올리고 막 포란페라 그러죠.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1: 포란페라
0: 그러거든요.
1: 포란페.
0: 근데
1: 람보르기니는 없나요?
0: 람보르기니도 똑같이 빌려요. 근데 그거를 10명, 15명에서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요.
1: 근데 그거를 올리면은 이게 좋아요가 많이.
0: 왜냐면은 금수저 컨셉의 인플루언서.
1: 컨셉이니까. 컨셉하기 너무
0: 힘들다. 사람들 컨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찐인 줄 아는
1: 거야. 그 사람도 힘들겠네. 맨날 그거 렌트.
0: 근데 걔네는 그게 인생 업보예요. 그거 자체가.
1: 그렇게 하면은 좀 돈이 들어오나요?
0: 그쵸.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인스타 광고나 협찬 이제 제대로 된 이제
1: 스폰서가
0: 생기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한번 협찬 촬영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은 말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그냥 이 친구들이 게시물만 올려도 버는 돈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들도요. 보통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뭐 일개 SNS 신녀라고 불리는 좀 나쁜 말이지만 요즘 유행어잖아요. SNS 신녀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막 공동 구매 이런 거 사주고 이런 거 있죠.
1: 네.
0: 그런 돈으로 벌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사주는 게 아니면 팬들이 사주는 게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1: 아 진짜요? 대박.
0: 미러급 이미테이션. 그래서 옛날에 그 솔로지옥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 있잖아요. 솔로지옥으로 굉장히 유명해. 그만 거기까지. 우리 100만 되려면 얘기하면 안 돼. 그만해. 멈춰. 근데 어쨌든 그분도 되게 금수저 컨셉을 유지하시다가 사실은 그것처럼 SNS처럼 보이는 게 허상이에요.
1: 그게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미국에는 그렇게 가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0: 저도 미국은 사실 잘 모르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자본 차이가 제가 아까 말했던 상위 2%와 나머지들의 자본력의 차이가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내가 아직 그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뭔가 저게 다 허상인 건 알지만 저 삶을 보면 회의감이 든다 라고 하셨잖아요.
1: 그쵸.
0: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1: 그렇구나.
0: 이 상대적 박탈감.
1: 저도 사실 그때 되게 이해가 안 됐었던 게 뭐 가품 입을 수도 왜냐면 가품이 여기는 많이 없으니까 가품이 있었구나 가품이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욕하니까
0: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만이 된 거죠.
1: 아 속였다.
0: 상대방을 기만한 행위. 왜냐면은 사실 그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 있고요 저런 거 있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이 사람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1: 너무 부럽다 이런 거
0: 그리고 이 사람을 동경해서 이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가짜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편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약간 힘들면은 심적으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그게 훨씬 난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사연자분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1: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그런.
0: 근데 느낌.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과 회의감은요. 여러분들이 꿈을 쫓고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원동력이에요. 사실은.
1: 그래요. 그걸 이제 원동력으로 해서 열심히 하니까.
0: 가지지 못한 결핍은요. 사람을 정말 무섭게 만들고 한 가지에 열중하게 만들어요.
1: 오.
0: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이 느끼고 계신 감정이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힘써보는 시간에 이제 SNS보다 조금 더 투자해 보시는 것도 더 이제 건강한 삶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오늘 또 마무리 이렇게 또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것도 저 이번 주 방송은 되게 흐뭇한 게 항상 준비 많이 하거든요.
0: 근데 네, 알고 있죠.
1: 그 게스트분이 말을 못하거나 약간 이 코너에 좀 적응 못하면은 다른
0: 많이
1: 코너들을
0: 많은 게스트.
1: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막 스케리 라디오라고 해서 무서운 것들도 막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0: 저요?
1: 네.
0: 저 여기 그 리갈 영화관 아세요 혹시?
1: 네, 알아요.
0: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살목지 보고 나서요. 네.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20분 동안 대성통곡을 했어요.
1: 근데 그거 무섭긴 했었어요, 저도.
0: 그쵸?
1: 네, 저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오빠.
0: 저는 정말 대성통곡.
1: 오케이. 뭐 어느 정도는 동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렁이님과 함께한 시간 또 벌써 이렇게 돼서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0: 저 오늘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1: 오늘 주제?
0: 꿈?
1: 꿈? 아, 진짜. 많은 분들이 항상 주머니 속에 속주머니, 안주머니, 엉덩이 맞죠. 주머니에 놓고 안 꺼내는 그런 또 주제잖아요.
0: 저 제 꿈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에 말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1: 혹시 있습니다. 꿈이 지금 뭐 있다면?
0: 저요? 네. 저는 저한테의 꿈은요. 그냥 직업이나 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버텨야 한다가 아니라 좀 오늘은 조금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제 꿈이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좀 웃으면서 살고 싶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누군가에게 약간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1: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약간 지금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1: 야, 저 내가 봤을 때 제 나보다 아닙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면서
0: 감사합니다.
1: 우리 또 우렁이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즐거웠습니다.
1: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전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창한 행동보다 지금 당장 고속도로 위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밟아대는 우리들의 이 바쁜 발가락의 행동들이 전부인 것 같다고. 가슴 속 뜨거웠던 진짜 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수많은 사연들, 그 속에 담긴 지극히 현실적인 꿈들을 읽다 보니까요. 이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오늘 하루도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페달을 밟아낸 여러분의 그 바쁜 발가락이야말로 지금 가장 힙하고 위대한 꿈을 이뤄가는 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거창한 목적지 안 가면 어때요? 지치고 삐걱대는 하루 끝에서도 라디오 음악 들으면서 리듬 탈 줄 아는 여유. 지는 노을 보면서 와 오늘 예쁘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 낭만. 그렇게 오늘을 버텨내고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다 꿈의 조각들입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페달 밟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발가락도 가슴도 편안하게 쉴 차례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신나게 놀도록 할게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지금까지 K-Play!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7월호 18번째 페이지. 요즘 날씨 왜 이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김정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이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아, 네네. 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1: 이런 느낌. 아, 제가요?
2: 네, 예.
1: 아, 교수님도.
2: 아, 예. 예, 감사합니다.
1: 주고받고. 날씨도 고세한 몇 년 차이지만 조금 더 변덕스러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2: 아, 네.
1: 특히 올여름은 정말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아니었나 싶은데 6월은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7월 들어서 한창 더울 때는 뭐 뉴스에서 보면 열돔 현상 이런 단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2: 네네네.
1: 일단 열돔 현상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여름철에 이제 폭염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이제 날씨가 더운 거고, 실질적으로 날씨가 밝은 날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기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압은 결국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을 이루는 어떤 기압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거의 준정체적으로 네. 존재하고 있는 성격을 띈 녀석들을 우리가 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1: 그래서 기단.
2: 예, 에어메스, 영어로 네네. 에어메스, 기단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을 이제 일종의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기단이라고
1: 많이 들어봤죠. 북태평양 고기압.
2: 예, 아마도 예.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구학을 조금 관심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1: 네.
2: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요. 네. 그 가장자리쯤에 북태평양 태평양에 우리가 가장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 북태평양 예. 고기압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해 있는데
1: 네.
2: 거기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이제 조금 더 세게 받으면 즉 북태평양 고기압의 거의 중심부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더운 거죠. 날씨.